0: 홍보가 된 거니까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그냥 뭐 그게 꼭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레이 선생님은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또 개인 의견을 주셨고요.
1: I don't imagine if you ask Bill Clinton if he's happy with all the connections to Epstein, if he'd be like, well, anyway,
0: But publicity
1: it's
0: is, you
1: still
0: know.
1: publicity. Nah, I
0: No,
1: don't
0: he
1: think
0: wouldn't
1: he'd.
0: say that.
1: I have a
0: No.
1: feeling. I don't know. Just a guess.
0: I wonder why. 자, 그런 식으로 뭐늘 맞는 말은 아니지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자, 그게 publicity, 홍보, 광고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영화는요, 전혀 홍보되지 않았어요. There was no publicity for The Bull Is Coming.
1: Nah.
0: But now we're talking about it. There's an article in the New York Times about it.
1: So something happened.
0: Yeah, what went on? Let's find out.
1: Within days, though, the movie's visuals, described by viewers as disaster level, had earned it a cult following. Driven mostly by younger fans, people flocked to theaters, making the film one of the year's best performers, as it raked in more than 20 million yuan, about $3 million, since opening August 5th. Videos online show moviegoers, some wearing cow masks, talking and laughing uproariously throughout the movie and openly recording it from inside the theater. Businesses have produced new Lai plush toys, while fans have made dozens of memes and movie posters to place at theaters. The film's production company did not release any official poster. The police in the city of Hefei in eastern China used New Lai in a traffic safety announcement.
0: 자, 불과 며칠 만에 관객들이 이 영화의 그 애니메이션이 재앙 수준이야라고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그러면서 열성 팬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젊은 팬들의 지지에 힘입어 관객들이 극장으로 몰려들었고 8월 5일 개봉 이후 2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올해 최고의 흥행작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에는 소가면을 쓴 관객들을 포함해서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떠들고 폭소를 터뜨리며 극장 안에서 공공연하게 영화를 촬영하는 관객들의 모습도 담겨 있는데 이런 인기에 기업들은 뉴라이 봉제 인형을 내놨고 팬들은 극장에 붙일 수십 개의 밈과 영화 포스터를 직접 제작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의 제작사는 공식 포스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 동부 허페이 경찰은 교통 안전 안내 방송에 이 New Lie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So people were talking about it and they're saying it's so bad. It's a sort of disaster level bad.
1: It is like it looks like a really, really old video game.
0: But that makes you really curious if you haven't watched it. You go,
1: What is this?
0: oh, is it that bad? I think I'll go and check it
1: And
0: out.
1: I think the other side of it is everyone, people are really rebelling against AI these days, right? Like
0: Okay.
1: AI slop. People use that term. This looks like AI looks way better than this, but
0: Obviously, he
1: at
0: didn't use
1: least it was
0: AI.
1: made by humans. So
0: Yes.
1: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maybe that's one of the reasons it's gaining a cult following.
0: What is a cult following?
1: It's when there is a, in this case, it's hard to say it's a small group of people enjoying it, but usually if something gets a cult following, it's not mainstream where everybody loves it, but a group, usually a smaller group of people, really, really love that thing. So it's a movie, a TV show, a band. It's usually maybe some genre of entertainment where some people just love it.
0: 그러니까 특정 인물이나 브랜드 또는 예술 작품에 대해서 숫자는 많지 않지만 대단히 열성적으로 충성심을 가지고 그것을 좋아하는 팬들의 집단을 a cult follow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도 엄청난 수익을 거둔 대작이다 이렇게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런 영화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좋아했던 이유가 너무 못 만들어서, 너무 영화가 엉망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글을 올리다 보니까 궁금해지고 또 직접 가서 보니까 진짜 엉망이다. 그런데 적어도 AI는 안 썼잖아. 와, 이거 인간 냄새 나는데? 이거 진짜 영화 CGI 이런 거잘 모르는 제작자가 만든, 와. 진짜 요게 인간 미지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So there's a cult following for this movie.
1: A lot of the times when movies get cult following, they bomb at the box office.

0: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중국에서 너무 못 만들어서 대박이 난 애니메이션 영화 소가 온다라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New Lie라는 영화, 뭐 아까도 들으셨지만 신위멍이라는 이제 처음으로 영화를 만든 감독이 어머니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신위멍은 올해 34살이고 원래는 풍경화가라고 합니다. 영화를 만든 건 이번이 이제 처음인데 거의 모든 걸 어머니와 함께 독학으로 5년 동안 제작해낸 게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퀄리티가 너무 나빠서 사람들이 열광했다는 건참 아이러닉하죠. 자,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레이.
1: Others interpreted the public's enthusiasm for The Bull is Coming as a rejection of the more predictable, algorithm-ruled big-budget productions coming out of Hollywood and Chinese studios. The film, which viewers have described as better than most comedies, also offers emotional release for China's youth as they face the pressures of a slowing economy. And it is a source of unexpected and unscripted levity at a time when regulators are censoring the country's entertainment industry, including comedians even more.
0: 일각에서는 소가 온다에 대한 대중의 열광을 할리우드와 중국 영화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뻔하고 알고리즘에 지배당한 그런 이제 거대한 예산 영화들의 그런 거부 반응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관객들이 거의 모든 코미디 영화보다 낮다고 평가한 이 영화는 경기 둔화로 인한 압박에 시달리는 중국 청년들에게 정서적 해방감을 선사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코미디언을 비롯한 자국 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검열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영화는 예상치 못한 즉흥적인 유머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It brings people a bit of levity.
1: Bit of levity, bit of humor, lightens the mood. Usually, when we use this term, it's there's a situation that feels very heavy or serious, and then I don't know, someone makes a joke or something, someone I don't know, slips or falls. I don't know, whatever it is, and it makes everyone kind of lighten up and relax and laugh. So that's what they're saying here, is that a lot of this movie is kind of providing some unexpected humor. No one really expected this, and many young people in China, I guess, are dealing with a lot of difficulties at the moment.
0: 전혀 의도한 건 아닌데 유머러스한 면이 생겼어요, 이 영화가. 사람들이 보면서 막 웃잖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근데 원래 그렇게 막 코미디로 만든 영화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송아지가 소가 되어가는 이런 성장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주제가 꽤 묵직한 이런 좀 심각한 주제인데 원래는 그러나 레비티라는 거는 가벼움, 유머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레비티는 거의 항상 이렇게 좀 사람 웃게 만든다라는 것과 같이 연상이 됩니다. So if you hear the word levity, you can imagine that people will at least smile or laugh at something. They think it's funny,
1: Right,
0: right?
1: it's funny and it's kind of unexpected, right? Because maybe something is the kind of serious.
0: 원래는 가벼움이라는 뜻이니까 굉장히 심각할 수 있었던 분위기 속에서 이 levity, levity가 들어가면은 뭐, 굉장히 가벼워지는, 좀 재밌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말해요. 물론, 굉장히 부정적으로 쓴다면은 경솔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에게 웃음을 많이 선사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Okay, let's read the last part.
1: Jin, who did not respond to requests for comment, has not made any public statements since his film became a viral success. In a podcast interview before the movie's release, he said he was inspired by cartoons he watched as a child, as well as animated films. He did not use AI tools, he said, because none were available when he started the project in 2021. Shin described buying secondhand equipment, arguing over the script with his mother, who also composed the movie's score and many late nights. Asked about the lack of publicity for the film, he said, "Honestly, for a film like mine, there's no point in doing any of that. We should just release it. As for whether the audience and the market accept it, only time will tell."

0: 은 자신의 영화가 이렇게 화제를 모으며 대성공을 거둔 이후로 어떠한 공개적인 발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 개봉 전에 가진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그는 어린 시절 보았던 만화와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고, 2021년에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AI 도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으며, 자신은 중고 장비를 구입하고 영화의 음악을 작곡한 어머니와 대본을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밤을 새우면서 작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 영화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히 제 영화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개봉하는 거죠. 관객과 시장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을 겁니다. So he argued over the script with his mother.
1: Yeah, it means he was. They had a disagreement. They were arguing. They trying to figure out what they should do in the script, and yeah,
0: Argue over
1: something.
0: something.
1: Right? You can argue over dinner. You can argue over who's going to clean up. You can argue over political opinions. You can argue over a lot of things.
0: Argue over something 아니면 argue about something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자, 무엇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라는 뜻입니다. So he argued over the script with his mother. And it looks like his mother was a big part in
1: Yeah,
0: this
1: it was just the
0: filmmaking.
1: two of them,
0: Yeah,
1: apparently. They
0: exactly.
1: both, his mother did the music and they both did the voices.
0: So, will the audience accept it? Will the market accept it? This was in an interview before the movie was released, and he
1: Right, he
0: said,
1: mentioned, we're not going to do any publicity. It was just, I guess he just did this one podcast and that was it.
0: 맞아요.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했던 팟캐스트 내용인데요. 관객들이 영화를 받아들일지 말지, 그거는 only time will tell.
1: This is an expression that means we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right now. The future will show us. We're only going to find out later on. It's a kind of like an expression. Only time will tell. I don't know. There's no point even debating it because who knows?
0: 맞아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모른다라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의외로 또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1: You can use it for investments or opening a new business. Like, will this restaurant be successful? I don't know. Only time will tell.
0: Only
1: Will
0: time will
1: my
0: tell.
1: investments pay off? Well, I don't. Only time will tell. I don't know. If the AI industry goes bust, then mine won't. Like, you know.
0: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나 봐야 알수 있죠. Only time will tell.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요 표현 복습해 볼까요? The first word is coming of age.
1: The Catcher in the Rye is a classic coming of age story.
0: 네, Catcher in the Rye는 아주 이렇게 성장 스토리로서는 고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And the next one is to rake something in.
1: The movie raked in millions of dollars at the box office.
0: 그 영화는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Rake in 그러면은 이제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다음 표현은 the bare minimum.
1: He does the bare minimum at work and never takes on extra tasks.
0: 회사에서 그는 최소한의 일만 해. 그리고 절대로 어떤 추가적인 일을 맡아서 하지 않아. 자, 아주 최소한의 것, the bare minimum. 그리고 다음 표현은 rat race.
1: She left the corporate rat race to start a small business.
0: 이 회사 속에서의 어떤 극심한 생존 경쟁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입니다. Only time will tell.
1: Only time will tell if the new restaurant succeeds.
0: 이 레스토랑이 성공할지 말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지 뭐.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주요 표현이었습니다. Alright, let's move on to the quiz. Ray?
1: The answer is Toy Story.
0: That was the first Pixar movie.
1: It changed the game.
0: And the image of Pixar too.
1: Oh, yeah. Yeah.
0: Now we think of Pixar and all these great movies. But at the time, it was a new sort of company,
1: What is this? What is
0: Pixar.
1: Pixar? What's this new animation? And but they really hit it out of the park
0: They
1: with that
0: did.
1: one.
0: 그러니까 Toy Story가 픽사의 첫 번째 영화였습니다. This was in 1995. Can you believe?
1: It was it really? I
0: Apparently,
1: remember
0: yeah.
1: going to the. I think I saw it at the movie theater. Pretty sure I
0: It
1: did.
0: was kind of revolutionary in
1: It
0: a
1: was,
0: way for an
1: yeah.
0: animated
1: Oh,
0: movie,
1: for
0: right?
1: sure it was.
0: Yeah, 그래요. 자, 당첨자 명단은 방송 후 저희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 발표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선물 받으실 정보 잊지 말고 올려주세요.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Here's Cliff Richard with Devil Woman.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Now it's time for today's idiom. What is it, Ray?
1: Today's idiom is head over heels.
0: 네, 이번 idiom은 head over heels입니다. 첫눈에 반하다, 뭐 누군가에게 푹 빠지다 이런 뜻인데요. 오늘 다이얼로그를 통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레이쌤과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팅을 주선해줬는데 레이의 친구는 제 친구를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그 반대입니다. Let's have a listen.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휘자 진솔이 끄는 말러리안 오케스트라는 조금 특별합니다. 구스타프 말러를 사랑하는 젊은 음악가들이 모여 시작했고 2017년부터 거의 10년에 걸쳐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에 도전해왔거든요. 처음엔 주변에서 모두 말렸다고 합니다. 흔히 말러는 대규모 편성 오케스트라를 다루는 지휘자와 원숙한 음악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이다. 이런 편견 때문이었죠. 진솔 예술 감독과 연주자들은 10년 동안 말러의 교향곡을 차례로 다뤘고 다음 달 공연을 통해 드디어 전곡 프로젝트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단순히 말러의 교향곡 전곡을 연주했다는 기록을 넘어서 한 작곡가를 10년 동안 공부하며 함께 성장해온 이야기는 음악 이상의 감동을 전해주는데요. 무모하다고 여겨졌지만 결국 마침표를 찍게 된 말러리안 오케스트라에 경의의 박수를 보내봅니다.

9월 4일 금요일 정경의 클래식 첫 곡은 말로의 교향곡 3번 D단조 중 5악장 활발한 빠르기로 대담하게. 메조소프라노 김세린, 진솔이 지휘하는 말로리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위저드 허린이 합창단 연주로 들었습니다. 모두가 무모하다며 말렸던 일을 20대에 시작해서 10년 동안 젊은 음악가들과 말로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온 지휘자. 오히려 20대의 무모함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달에 있을 말로 교향곡 전곡 프로젝트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진솔이라는 지휘자와 말로리안 오케스트라의 다음 스텝도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방송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에릭 사티의 짐 로페드 힐번을 슈테반 콘츠가 아주 현대적인 감각으로 편곡한 곡인데요. 제목부터가 재밌습니다. A New Satisfaction. 사티 이름과 만족을 의미하는 Satisfaction을 교묘하게 조합한 걸로 보입니다. 사티의 음악을 색다른 감각으로 즐겨보실까요? 슈테반 콘츠의 A New Satisfaction. 레이첸의 바이올린, 앙상블 메이드 인 베를린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에릭 사티의 짐로페드 힐번을 새롭게 편곡한 건데요. 스테반 콘츠의 어리어 사티스팩션, 레이첸의 바이올린, 앙상블 메이드 인 베를린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제목은 모르지만 분명히 들어본 그 곡,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제목처럼 하나의 선율이 계속 반복되고 그 선율을 둘러싸듯 음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곡인데요. 영화 그래비티, 어버타임 등에 등장하면서 익숙해진 곡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페르트, 거울 속의 거울. 2번 두비시, 레브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바그너 특유의 장엄하고 화려한 관현악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곡 중 하나입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 중 그랜드 마치,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을 금관악기의 찬란한 음색으로 재현한 필립 존스 브라스 앙상블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와그너 오페라 타노이저 중 그랜드 마치 필립 존스 브라스 앙상블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장 시벨리우스의 곡입니다. 왈츠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화려한 무도회와 우아하거나 흥겨운 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시벨리우스의 왈츠는 조금 다른데요. 제목부터가 슬픈 왈츠입니다. 이 곡은 처남이자 작가인 아르비드 야네네펠트가 쓴 연극 쿠울렘을 위해 쓴 곡이라고 하는데요. 기괴하고 환상적인 스토리가 음악에 투영돼 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에 무도회를 떠올린 한 여인이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을 음악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래서 이 왈츠는 아름다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벨리우스의 슬픈 왈츠. 마이클 틸슨 토마스가 지휘하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수영님의 사연입니다. 고향에 계실 때는 텃밭의 채소부터 김치며 반찬까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늘 나누시던 엄마인데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제 곁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엄마랑 있다 보면 고향 이야기, 돌아가신 아빠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뭔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가는 길에 어르신들 태워드리고 부모님 모두 참 정이 많은 분들이세요. 올해 엄마가 항암 6년 차인데 이번에 항암약을 바꾸면서 병원에 자주 가게 됐거든요. 모든 과정 잘 이겨내고 늘 씩씩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사소한 일로 웃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 엄마 생각하면 떠오르는 곡, 리베란테의 여정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도 병원 오갈 일이 많게 되시면서 따님 곁으로 오게 되신 것 같은데요. 텃밭 가꾸시고 이웃과 자주 왕래하며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생활이 조금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따님과 나눌 수 있는 고향 이야기, 하늘에 계신 남편분 이야기가 많으시고 그러는 동안 많이 웃으실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평소 이웃과 많이 나누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며 살아오신 만큼 암도 잘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박수영님의 신청곡 리베란테의 여정 함께 듣습니다.

여정 리베란트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이 작품엔 극적인 클라이맥스가 거의 없습니다. 거울 앞에 또 하나의 거울을 놓으면 이미지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 음악도 그렇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페르트, 거울 속의 거울. 2번 드뷔시, 레브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풀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1880년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히세의 즉위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위해 작곡된 곡이라고 하는데요. 초연 당시에는 제목과 함께 꽤 구체적인 설명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인과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만났는데 서로 다른 두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보로딘의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장 프르네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트 어바우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보로디네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장프르네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르트웨바우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1번 테르트 거울 속의 거울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는 당첨자 주소방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아르모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 거장 알바로 피에리가 내한 공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11일 대구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일정을 준비 중인데요. 피에리는 탱고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그와의 협연을 위해서 듀오 협주곡을 작곡했을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주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기타리스트 박규희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이번 내한 공연에서 박규희와의 협연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1부 끝곡입니다. 빌라 로부스의 쇼러스 1번. 알바로 피에리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첨단 IT 기업이 모여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최신 기술이 개발되는 곳이니만큼 직원 복지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한데요. 최근에는 난임시술 지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난 기업의 직원, 배우자, 동거인이라면 체외수정 시술이나 냉동 난자 시술을 받을 때 회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일하는 동안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가족 계획을 세우고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더 많은 직원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업.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0: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3: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3: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3: 만나요.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첫 곡은 고달의 오페라 조슬랭이 나오는 음악인데요. 프랑스 혁명의 혼란스러운 시기, 주인공 조슬랭이 사랑하는 여인 로렌스를 위로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고달의 조슬랭의 자장가, 네벨 마리너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 등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2부 코너 시작해볼까요? 스토리를 더해서 더욱 선명히 기억될 음악,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의 주제 아래 클래식 음악을 묶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음악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쿠르 수상 내역을 주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연주 실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콩쿠르만한 것이 또 없기 때문이죠. 특히 무명 연주자들에게는 콩쿠르가 음악계에 자신을 알리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세계적인 연주자들 대부분이 콩쿠르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고 스타 연주자로서의 행보를 시작해왔습니다. 이번 달엔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거쳐간 콩쿠르를 소개하고 그 콩쿠르를 통해 화려하게 도약한 연주자들의 곡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을 향한 경쟁의 무대 콩쿠르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콩쿠르는 쇼팽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흔히 세계 3대 음악 콩쿠르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입니다. 1937년 벨기에의 바이올리니스트 외젠 이자이를 기념하기 위해 콩쿠르가 만들어집니다. 이자이의 제자들과 벨기에 국왕 알베르 1세의 아내인 왕비 엘리자베스의 후원으로 탄생한 이 콩쿠르가 재밌는 점은 콩쿠르의 종목이 해마다 바뀐다는 겁니다. 현재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성악 분야가 돌아가면서 개최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성악가 홍혜란과 황수미,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영, 첼리스트 최하영, 최근엔 성악가 김태환이 우승을 차지한 콩쿠르입니다. 역대 수상자 가운데에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경우가 참 많은데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전신인 이자이 콩쿠르에서 첫 우승은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에게 돌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 태생의 오이스트라흐는 극적인 작품에서도 감정을 과도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음악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연주자입니다. 특히 그는 차이콥스키, 브람스, 시빌리우스 등의 작품에서 뛰어난 해석을 남겼고요. 당대 작곡가들과도 가까웠는데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2번,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은 오이스트라흐를 염두에 두고 쓰이거나 그에게 헌정된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스크바 음악원에선 기던 크레머, 올레크 카간 같은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를 길러내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거장들의 스승이었습니다. 오이스트라흐가 우승할 당시 실황은 아니고요. 결선 레퍼토리에 포함됐던 곡 중 하나 발췌로 준비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적모노 35중 1악장, 나비드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 유진 오르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으로 35종 희락장, 발체로 들려드렸는데요. 나비드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 유진 오르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자들에게는 콩쿠르가 단순히 순위를 정하는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음악적 정체성을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등용문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야기를 만난 클래식, 이번 주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통해 자신의 이름 알린 음악가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바이올리니스트 오이스트라와 함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초창기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피아니스트 에밀 겔레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겔레스는 1938년 두 번째 대회의 우승자였는데요. 당시 콩쿠르는 아직 오늘날의 명칭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가 아니라 외제니자의 콩쿠르였습니다만 어쨌든 두 사람의 연속 우승은 당시 유럽 음악계의 소련의 뛰어난 연주자들을 각인시킨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길레스의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난 힘과 정확성입니다. 단순히 강하게 치는 피아니스트가 아니고 단단한 음색에 정확한 리듬, 절제된 감정이 공존하는 연주를 선보였죠. 특히 베토벤, 브람스, 슈만, 리스트, 그리고 프로코피예프에서 탁월한 연주를 남겼는데요. 오랫동안 러시아 피아니즘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195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연주한 최초의 소련 출신 예술가로 기록되기도 했고 녹음한 곡이 무려 500곡이 넘을 정도로 방대한 음반을 남긴 피아니스트이기도 합니다. 그가 콩쿠르 결선 무대에서 연주한 프로그램 중한곡 발췌로 준비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조 작품으로 23종 1악장 에밀 겔레스의 피아노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시죠.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조 작품으로 23종 1악장 에밀 글래스의 피아노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뉴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이번 달엔 콩쿠르를 테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통해 이름을 떨친 음악가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951년 우승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려한 기교를 자랑하면서도 음정과 리듬의 통제가 매우 뛰어나서 흔히 철의 손가락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린 레오니드 코간입니다. 코간이 우승할 당시 심사위원석에는 1회 우승자이자 이미 세계적인 거장이 된 다비드 호이스트라흐가 있었습니다. 대회 직후 호이스트라흐는 코간을 단순히 유망한 젊은 연주자로 보지 않고 동료 음악가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콩쿠르 우승을 계기로 거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음악가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당시 코간이 결선에서 선택한 핵심 레퍼토리는 파가니니였습니다. 특히 코간의 눈부신 기교와 카덴사 해석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들어볼까요?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D장조 작품으로 6중 3악장 발체로 들려드립니다. 레오니드 코간의 바이올린 샤를 브리크가 지휘하는 파리음악원 관현악단 연주로 듣겠습니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디장조 작품으로 6중 3악장 발체로 들려드렸습니다. 러니드 코건의 바이올린 샤를 브리크가 지휘하는 파리음악원 관현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 달에는 세계적인 콩쿠르를 테마로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준비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통해 음악가로서의 입지를 넓혀온 연주자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이야기할 때 빼놓기 어려운 인물인데요. 1956년 18살의 나이에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지입니다. 그가 국제적인 무대에 이름을 각인시킨 것은 1955년 쇼팽 콩쿠르 2위가 시작이었습니다. 쇼팽 콩쿠르에서 입상한 직후였기 때문에 이미 소련에서 온 젊은 피아노 천재라며 상당한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시다시피 1956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는 우승을 차지했고 1962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는 공동 1위를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소련의 젊은 피아니스트가 국제 콩쿠르를 차례로 석권한 건데 당시 콩쿠르는 소련의 연주자들을 서구권에 소개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한 셈입니다. 아시케나지가 참가했던 1956년 콩쿠르는 상당히 쟁쟁했습니다. 훗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된 라자르 베르만, 타마시 바샤리 등이 참가했던 콩쿠르였거든요. 당시 콩쿠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는데요. 1956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선 실황입니다.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1번 E플랫 장조 쇠번호 124종 1악장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프란츠 앙드레가 지휘하는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1956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선 실황이었는데요.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 E플랫장조, 셀번호 124종 1악장, 블라드미르 하슈케나지의 피아노, 프랑츠 앙드레가 지휘하는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성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오늘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테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가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그리고 성악 부분까지 돌아가며 개최되는 세계적인 콩쿠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엔 성악 부분 우승자를 만나볼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성악가 소프라노 홍혜란입니다. 2011년 한국인으로서뿐 아니라 아시아 최초로 성악 부분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서 성악의 역사를 새로 쓴 사람이 되었죠. 당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비롯한 무대에서의 활동, 라트라비아타, 리골레토, 마술피레 등의 작품에서 이미 주요 배역을 맡아왔지만 콩쿠르 참가 경험이 거의 없었던 홍혜란은 사실 우승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함께 결선에 오른 11명의 성악가들 실력이 너무나 출중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무대에서 아무리 떨려도 차분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점을 심사위원들이 높이 산 것 같다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단순히 고음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기교가 얼마나 화려한가로 승부가 결정되진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긴장된 콩쿠르 무대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호흡과 발성을 유지하느냐죠. 소프라노 홍혜란에게 2011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을 안겨준 곡 함께 들어보시죠. 베를린 오페라 목유병의 여인 중 까레 컴파네 에보이 헤테리 아미치. 친애하는 여러분, 소프라노 홍혜란, 카롤 리치가 지휘하는 라몬의 교향단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M&M 시리즈 3 마르티노와 이혁, 이효. 9월 19일 토요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있을 무대입니다. 지휘자 지중배의 치밀한 큐레이션과 KBS 교향악단의 깊이 있는 해석으로 함께하는 시리즈 공연인데요. 그 세 번째 무대, 피아니스트 이혁, 이효가 협연합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끝곡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한 연주자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바이올린, 피아노로 시작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성악 부분이 추가된 건 1988년이었고요. 첼로 부분이 생긴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이었는데요. 우승자는 프랑스의 첼리스트 빅토르 줄리앙 라페레르였습니다. 그는 결선에서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1번을 연주해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라페레르의 결선 무대 연주곡을 들려드리면서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이야기도 마무리해야겠네요. 2017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선 실황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

1번 이플레 짱조 척문호 107종 1악장 알레그레토 빅토르 줄리앙 라페레리의 첼로 스테반 드네브가 지휘하는 브리슈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뉴로 들려드리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4: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3: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4: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3: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4: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3: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4: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3: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4: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3: 만나요.
4: 만나요.
5: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초급 중국어를 진행하는 성구현
6: 왕완링입니다.

삶에서 혼자만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텃밭에서 풀을 뽑으면서, 나뭇가지를 치면서, 혹은 푸성귀를 다듬으면서, 시골 동네를 어슬렁대면서, 속 시끄러운 일들을 가만 생각한다. 그러면 슬그머니 부끄러움이 밀려든다. 그게 뭐라고? 임후남 작가의 책 우리는 책방에서 다시 다정해진다 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랄라 스윗이 부른 그린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생각을 담는 집에서 펴낸 임후남 작가의 책, 우리는 책방에서 다시 다정해진다의 문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정겨운 시골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거기서 또 얻는 기억들을 책으로 차곡차곡 묶어내시는 분이죠. 임후담 작가의 책 우리 북카페에서도 읽기의 기쁨 비롯해서 문장 카펫으로도 소개한 적이 몇 차례 있었고요. 신간이 나와서 또 다시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책방에서 다시 다정해진다의 문장들 속에서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이 갖는 그 어떤 회복의 기운? 이런 것들을 좀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사실 북카페는 혼자인 듯 하지만 모두 그 혼자를 존중하는 모두가 함께 모인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이 혼자만의 시간을 내 삶에 들여놓음으로써 사실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되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쉼표 같은 시간이라고도 볼수 있을 겁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북카페에서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또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2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헤이의 주댐므 그리고 데이브레이크의 마법처럼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은 다음 페이지로 건너가는 시간, 날짜 변경선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날짜 변경선. 이 선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아주 기묘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분명 똑같은 속도로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뿐인데 선을 훌쩍 넘는 순간 달력에서 하루가 통째로 사라져버리죠. 어제에서 오늘을 건너뛰고 곧바로 내일의 챕터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잃어버린 24시간을 두고 몹시 억울해하거나 당황스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하루를 기꺼이 반납하고 텅 비워내기에 비로소 새로운 시간의 영토인 내일을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름다운 역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무사히 넘어가기 위해 이처럼 무언가를 단호하게 잃어버려야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맹렬했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낯선 가을의 입구로 넘어가는 지금 이 환절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계절에 대한 헛헛한 미련이나 미처 다 끝내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을 양손에 꽉 쥔 채로 새로운 시간의 날짜 변경선을 넘으려 애씁니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것이 두려워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경계선 위를 서성이는 거죠. 하지만 어제의 찌꺼기들을 손에 잔뜩 움켜쥔 채로 다가오는 9월에 다정하고 쾌적한 바람을 온전히 맞이할 수 없습니다. 어긋난 인연에 대한 무거운 마음, 완벽하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뼈아픈 자책, 그리고 지독하게 뜨거웠던 지난날의 기억까지도 때로는 미련 없이 소나기에서 놓아주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텅 비워낸다는 것은 결코 상실이나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옷장에 묵은 짐을 서늘하게 덜어내야만 새로운 계절에 겉옷을 걸어둘 빈자리가 생기듯 마음의 방 역시 낡은 감정들을 묵묵히 비워낼 때 비로소 낯설고 눈부신 풍경들이 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날짜 변경선 위에서 사라진 그 하루가 결코 헛된 증발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로 향하는 든든한 도약이 된 것처럼 말이죠. 꽉 막힌 일상 속에서 자꾸만 숨이 차오른다면 지금 내가 너무 많은 어제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지나간 시간을 기꺼이 잃어버리고 당신에게 도착한 이 눈부신 9월을 두 팔 벌려 안아줄 시간입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띄워드렸습니다. 날짜 변경선을 넘으면서 하루를 잃어버려야만 내일을 또 새롭게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뭔가를 비워내는 일, 포기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에 새로운 게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백을 마련하는, 준비하는 행위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카페이님들,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어떤 압박감, 미련, 떨치고 싶은데 잘안 되는 거 있다면 이 서늘한 가을바람 불어올 때 살짝 거기에 띄워서 날려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찰리 푸스의 Changes, 어스타 듀오의 Falling in Love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0: 아빠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짧은 질문에 수많은 보기가 따라오겠죠. 그 중에 한 작품 오늘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쏟아지는 태양 아래로 지푸른 파도가 부서지는 흑해의 눈부신 휴양지, 얄타의 해변입니다. 덥고 나른한 바닷바람이 야자수 잎을 흔들고 지나가는 산책로 위로 언제부턴가 새로운 얼굴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합니다. 베레모를 쓴 가냘프고 앳된 여인이 하얀 포메라니안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매일같이 쓸쓸하게 해변을 걷고 있었죠. 모스크바에서 홀로 휴가를 온 40살의 은행가 구로프 역시 노천카페에 앉아 그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일찍 시작한 애정없는 결혼 생활에 지쳐 늘 가벼운 불장난만을 쫓으며 사람들을 냉소

좋아하던 구로프에게 어딘지 모르게 서글픈 그늘이 드리워진 그녀의 모습은 기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파도 소리가 고요하게 밀려오고 바다가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던 어느 저녁, 구로프는 하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여인의 이름은 안나 세르게예브나. 그녀 역시 자신을 하인처럼 대하는 무심한 남편을 피해 도망치듯 홀로 얄타로 떠나온 참이었습니다. 낯선 휴양지가 주는 묘한 해방감과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텅 빈 마음을 털어놓으며 걷잡을 수 없이 가까워집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방 안에서 안나는 처음으로 저지른 일탈 앞에 머리를 감싸쥐고 깊은 죄책감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무게 따위는 믿지 않는 냉소적인 구로프는 그저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달래며 이 만남이 얄타의 여름과 함께 스쳐 지나갈 흔하고 가벼운 휴양지의 로맨스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눈부셨던 여름이 끝을 향해 가고 눈병이 났으니 빨리 돌아오라는 남편의 재촉 편지가 안나에게 도착합니다. 서둘러 떠날 채비를 마친 안나를 배웅하기 위해 그로프는 역으로 향합니다. 플랫폼을 가득 채운 증기기관차의 무거운 기적 소리가 이별의 시간을 알리고 차가운 금속 문이 닫히는 순간 안나는 눈물이 그득한 눈으로 그로프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영원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며 슬프게 읊조리는 그녀를 뒤로한 채 기차는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사이로 무심한 연기를 내뿜으며 시야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텅 빈 플랫폼에 홀로 남은 그로프는 그제야 낯선 일탈을 끝내고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벼운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기차와 함께 영원히 떠나보냈다고 믿었던 그 앳된 여인의 그림자가 자신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닻을 내린 채 남은 온 생애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이콥스키 사계 작품 번호 37A 6월 밴노래 안단테 칸타빌레 임윤찬 연주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사랑의 기적을 그려낸 작품이죠. 안톤 체홉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꺼내들었습니다. 단편소설의 거장이라고 불리잖아요. 안톤 체호프. 그 섬세한 문장들이 빛을 발하는 작품인데요. 이 그로프와 안나, 정말 그 여름철, 불장난 같은 로맨스로 그칠 것인가 궁금하시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 그로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스쳐 지나가는 그 불장난이 아니라 지독한 사랑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카드놀이 또 의미 없는 대화만 오가는 그 모스크바의 일상이 가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나를 찾아서 그녀가 사는 낯선 잿빛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끝난 줄 알았던 두 사람의 사랑. 이제 겨울인데요. 눈 내리는 도시에서 어떤 풍경을 또 그려내게 될지 겨울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얄타의 따뜻한 바닷바람은 이미 아득한 꿈처럼 멀어졌습니다. 모스크바에는 사르에는 차가운 눈보라가 도시를 온통 뒤덮고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그로프는 시간이 지나면 안나도 자연스레 잊히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목소리와 가냘픈 뒷모습은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서 더욱 또렷해져 갔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서도 썰렁한 은행 사무실에서도 아이들과

마주 앉은 조용한 식탁에서도 그의 마음은 자꾸만 안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어느 순간 공허한 소음처럼 흩어졌고 카드놀이도 사교적인 만남도 더 이상 그 어떤 기쁨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구로프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살아온 그 많은 나날들이 실은 진심과는 거리가 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불편하고도 고통스러운 질문이 되어 그에게 되돌아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내 삶을 살아온 것일까? 결국 그로프는 그 질문을 떨쳐내지 못한 채 안나가 살고 있는 낯선 지방 도시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회색 울타리가 길게 늘어선 낯설고 쓸쓸한 도시. 그로프는 어느 극장 앞을 서성입니다. 마침 그날 밤 극장에서 새로운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안나가 남편과 함께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신라 같은 기대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이 오르기 전 웅성거리는 관객들 사이에서 마침내 낯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남편 곁에서 창백한 얼굴로 걸어 들어오는 안나. 그 모습을 본 순간 그로프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안나에게 품은 감정이 한때의 호기심이나 스쳐가는 열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죠. 휴식 시간이 되자 그로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로프를 발견한 안나는 놀란 얼굴로 그를 어두운 극장 계단으로 이끕니다. 두 사람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날 이후 안나는 의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를 만들어 모스크바를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낡은 호텔 방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만남을 이어갑니다. 물론 그들의 만남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그 만남에는 사랑의 기쁨만큼이나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막막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은밀한 만남을 통해 그로프는 자신이 바깥에서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자신의 진심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거울 앞에 나란히 마주선 두 사람. 그로프는 안나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안은 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머리카락이 어느새 희끗희끗 새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젊음은 이미 지나갔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흔을 넘긴 지금에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안나는 그로프의 품에 조용히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놓인 처지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서글픈지를. 창밖으로는 모스크바의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와 땅을 덮습니다.

사비나인 드론즈의 스테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스치인 줄 알았던 만남이 인생의 유일한 진실이 되어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죠. 안톤 체호프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만나봤습니다. 카페이님들은 이 낡은 일상의 위선을 벗어던지게 할 만큼 간절하고 투명한 진짜 삶을 마주한 순간, 어떤 순간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거울 속의 내 눈동자를 마주하면서 내 안에 가장 솔직한 진심을 한 번쯤은 다정하게 안아주는 하루로 오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 담아서 오늘 책장 여기서 덮을게요.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절기 박사 김신지 작가님이 제철 산문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마리에 딕비의 스페일 들으면서 입으로 함께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9월이 되니까 왠지 바람이 한결 산뜻해진 것 같은 기분입니다. 가을바람 데려오실 것 같은 제철의 권위자 김신지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아, 제철 권위자까지.
0: 이제 김신지 박사가 됐습니다. 절기도 뗐어요, 그냥.
1: 네. 진짜 가방끈이 짧은데 박사도 되고 되게 좋네요.
0: 네, 우리 김신지 박사와 함께하는 오늘 이야기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가을. 어때요? 이번에는 진짜 쳐서 입추 매직이 다 통한 것 같고요. 이 맞아요. 정도면.
1: 맞아요. 그리고 역시 사람이 뭔가 더 호되게 겪고 나면은 그 이유는 괜찮은 게 막 네. 저는 뭐 8월 말이나 초에 다들 뭐 그래도 덥지 않아? 라고 할 때 아유 이 정도면은 숨쉴만 하지라는 소리가 절로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0: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네. 특히 8월 초에 그 한 2주 정도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1: 맞아요.
0: 가만히 서 있어도 막 땀이 줄줄 나던
1: 맞아요.
0: 그때 생각 하면 뭐 전 중후반부는 그냥 덤처럼 그쵸. 지나갔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가을이 더 반가운 것도 있는 것 같고
0: 맞습니다.
1: 심지어 약간 놀랐어요. 뭔가 아, 이렇게 추워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침에 왜 좀 일찍 일어나면 바람이 네. 되게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더라고요.
0: 아, 맞아요.
1: 그렇게 느낄 정도로 이 또 폭염을 지나가면서 가을의 반가움을 더 느낄 수 있는 딱 그런 때인 것 같아요.
0: 이제 9월에는 우리 한과위 연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또 이제 입맛이 도는 시기가 왔다. 여름에 입맛 잃었다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1: 네, 우리 작가님 모르시잖아요. 그거.
0: 저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죠. 네,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네, 가을은 더 가을이니까 입맛이 돈다.
1: 네.
0: 아, 가을 먹거리들도 워낙 많잖아요. 좀 탐미할 어떤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1: 일단 마트에 갔더니 동네 마트에서 네. 이제 꽃 꽃게가 얼마 제철인지를 막 영상을 그 뉴스 영상을 계속 반복되게 틀어가지고 그 있잖아요. 금어기가 네.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그 소리로 막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으시더라고요.
0: 아, 제철 소리네요. 네, 그래서 그 또한
1: 지금 이제 금어기가 끝난 해산물들에 대한 좀 소개와 또 이 홍보가 열심히 이루어지는 시기인 것 같고
0: 네.
1: 또 과일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니까요.
0: 가을의 과일들.
1: 네.
0: 그렇죠. 맞아요. 햇사과 뭐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1: 햇사과 그리고 올해는 또 무화과 무화과가 그렇게 당도가 좋다라는 또 소문이 돌면서 무화과도 막 그 온라인으로 파는 농가들의 네. 막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하더라고요.
0: 와 이게 해마다 또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니까 이런 네. 게 좋습니다. 유독 맛이 좋다 하는 과일들이 있는 거니까요.
1: 맞아요.
0: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 요것은 뭐 해마다 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가을 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우리의 맛 한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술. 네.
1: 괜찮겠죠? 오후 1시에.
0: 아, 그럼요. 네. 술에 대한 우리 정말 중요한 우리 문화잖아요.
1: 맞아요.
0: 특히 그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집집마다 각각의 그 비결로 전통 있게 그 담그던 술, 가양주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또 그런 걸 마음 먹고 찾지 않으면 또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기가 너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이런 얘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 잡지 기자로 일할 때 한국 술 박물관, 전통 술 박물관,
0: 네.
1: 술 문화 박물관 이런 곳에 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열변을 토하시면서 저에게 가양주 문화가 어떻게 이제 일제 강점기에 주세령을 내리면서 이 집집마다 술 빚던 게 이제는 밀주 취급을 받게 된 거죠.
0: 네.
1: 근데 그때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집마다 사실 이 집 고유의 레시피가 있었을 거예요.
0: 그렇죠.
1: 뭐 쌀을 어떻게 쓰느냐, 또 물을 뭘 쓰느냐, 또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걸 첨가하는 냐에 따라서 이 가양주의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0: 네.
1: 뭐 마을에서 잔치나 어떤 혼례 장례를 할 때 그 해에 이 계절에 술이 제일 맛있게 빚어진 식품을 썼다고 해요.
0: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 드리기로는 술은 뭐 해마다 다르지 않을 것 같지만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가양주에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해마다 달랐겠죠.
0: 그렇겠네요.
1: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지점이 이 어떤 전통 문화로서 한
0: 네.
1: 마을에서 올해는 심진의 집 술이 제일 잘 됐더라. 거기 맛이 기가 막히더라 하면 이제 마을 잔치를 할때 우리 집 술을 쓰고 어느
0: 네.
1: 날은 또 어느 해 가을에는 고은이네 이번에 뭘 국화를 첨가했더니
0: 와.
1: 거기 술이 맛있어라고 하면은 또그집걸 썼겠죠.
0: 이 대화만으로도 넉넉해지는 기분이에요.
1: 그렇죠. 그리고 저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해 일제강점기에 끊긴 우리 집의 가양주 문화도 있었을 텐데 고유한 어떤 레시피가 있었다면
0: 네.
1: 나의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게 뭐였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면서 이 상상력의 나래를 핀 적이 있었어요.
0: 너무 궁금합니다. 이 술은 또 맛도 맛이지만 이 향, 그쵸?
1: 맞아요.
0: 집집마다 빚는 그 술의 향이 또 어땠을까? 빛깔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
1: 맞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지역 양조장이 그래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0: 네.
1: 시대가 되어서 여행 가면은 그 지역 양조장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러 그 지역에서만 나는 술을 찾아 드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또 이런 건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또 변화이기도 한것 같아요.
0: 그런 분 중에 한명 아닌가요? 작가님도?
1: 저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0: 네.
1: 조심스럽게 말하게
0: 왜
1: 되네요.
0: 갑자기 조심스럽게 얘기하세요?
1: 너무 이렇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0: 네.
1: 신이 나가지고 말하면 왠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0: 지금
1: 약간 저 자신과
0: 안전벨트 하신 느낌이 나는데요, 의자에서
1: 그쵸?
0: 지금?
1: 저 자신과의 거리두기를 하느라고 지금 버벅대고 있었어요.
0: 질주하지 않으리라. 저는 기억났는데 언제였던가? 우리 북카페 5주년 때
1: 네.
0: 5주년이니까 오디주 하면서 오디주를 주셨던 그 선물로 주셨던 그 장면이 북카페 인스타그램 어딘가에도 박제되어 있는데 그때도 그 축제 다녀오셔가지고 사오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책의 영향 때문인지,
0: 네.
1: 그 제철의 맛을 찾아다니는 그 이미지 때문인지, 가면은 꼭 지역 도서관이나 이렇게 이게 선물로 주시는
0: 네.
1: 책방에서나 선물로 그 지역에서만 나는 뭐 술뿐만 아니라 어떤 떡 같은 거,
0: 많죠,
1: 네,
0: 맞아요.
1: 과일 자랑스러운 이 특산물 같은 거, 이런 걸 주실 때도 있어서
0: 네.
1: 그것도 굉장히 잘 챙겨 먹고 있죠.
0: 자, 지금 안전벨트 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1: 꽁매야지.
0: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이님들도 혹시, 너무너무 추억이 있는 그 우리 전통주 기억, 요거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하는 게 있다면 한번 사연으로 더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 네.
0: 전통주라 하면 뭐, 예를 들면, 이게 어디까지를 포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 그래도 그냥 저는 우리나라에서 나고 있는 술 정도로 해도
0: 그렇게,
1: 되지 않을까요? 네.
0: 수입산 말고,
1: 네, 수입산
0: 우리나라에서
1: 말고.
0: 나고 있는 술이다.
1: 진정한 메이드 인 코리아로.
0: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우리 수뇌부도요? 수뇌부도 혹시, 우리 또 수뇌부의 두부 PD님도,
1: 네.
0: 저분도 지금 안전벨트 하고 계시고 할 수도 있거든요.
1: 맞아요. 뽀얀 분들이 항상 강하시더라고요.
0: 예, 저분은 좀
1: 맞아요.
0: 미식가여가지고 알고 있는 게 많을 겁니다. 좋은 기억이 있으면 내 생애 최고의 기억을 주었던 전통주, 그 사연 한번 받아볼까요?
1: 최악이어도 되죠.
0: 최악도 좋아요. 예, 어느
1: 너무
0: 쪽으로든.
1: 맛있어서.
0: 그래서 그냥 술만 마실 걸. 그다음 이런 일까지 벌어졌답니다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1: 맞아요.
0: 기대하겠습니다. 헤이즈의 폴링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철 산문, 오늘의 책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김혜경 작가의 달마다 알딸딸이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제목이 정말, 제목이 달마다 알딸딸이라니.
1: 그, 뭐, 라임이 탁탁 맞는 것 같지 않나요?
0: 너무 좋아요. 만약에 이거 귀갓길에 이런 집 보게 되면, 참새 방앗간처럼 한번, 이게 만약에 어디인가의
1: 간판이라면.
0: 간판이라면, 그럼 그냥 들어가게 될것 같아요.
1: 그렇네요.
0: 예, 뭐가 있길래 달마다 알딸딸일까? 궁금해서.
1: 네, 한번 저자 소개를 드려보면요. 산문집, 한눈판 직어, 아무튼 술집 등을 쓰고 시 읽으며 술 마시는 팟캐스트, 시시알콜의 DJ로 8년 넘게 활약한 김혜경 작가의 새 산문집입니다. 이 월간 샘터에서 2년간 연재했던 글에 이 새로 집필한 글을 더해서 엮은 건데요. 이 저자가 지역별 양조장을 탐방하고 계절에 어울리는 술을 치열하게 찾아 마시는 전통주 애호가예요. 그래서 애호가답게 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또 일상을 즐길 줄 아는 풍류가이기도 한데,
0: 네.
1: 책에는 이런 저자가, 아주 전문가이죠. 이런 저자가 깊은 애정으로 섭렵해온 한국 전통주 중에서도 각별히 추천하는 36가지 주종이 소개되고 있어요. 달마다 3개씩 36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뭐 관련 정보나 배경 지식 같은 딱딱한 이야기보다
0: 네.
1: 술에 얽힌 경험과 맛을 전달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가을 제철 산문으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0: 저요책 초반 넘기자마자 제가 너무 와그술 너무 좋지 했던 게딱
1: 어떤
0: 등장해가지고
1: 술이었어요?
0: 그 신지 작가님도 우리 같이 갔던 집에서 거기서도 곡에 나왔었는데요. 그뭐 상표를 얘기할 순 없지만 그 새해
1: 기억나요.
0: 초반에 맞아요. 그흰 라벨에 그
1: 네네.
0: 눈에 위로 걸어가는 발자국이
1: 발자국이.
0: 이렇게 폭신하게 되어 있는 제가 그 병을 너무 병 자체가 예쁘고 이름도 예쁘고 이래가지고 술이 그래서 계속 바라봤더니 만지작거렸더니 그때 거기 사장님이 그병 많이 가져가신다고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지만 가져가진 않았죠. 또 먹으면 되니까
1: 맞아요.
0: 다음에
1: 그래서 항상 패키지와 디자인의 힘이 정말 큰것 같아요.
0: 진짜 느꼈어요.
1: 우리가 전통주 이렇게 주점에 가서도 잘 모르면 사실 그 기분으로 나의 취향이 내 눈에 예뻐 보여.

0: 있고 아름다워 보이는 디자인을 고르게 되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방금 말씀해준 술, 우리가 다 예쁘다고 했던 그런 술이었었죠.
1: 그걸 딱 다루면서 시작이 되니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다른 달에는 또 무엇들이 있을까?
0: 그리고 항상 이런 책들은 어떤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애호한 사람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참을 수 없어서 쓴그 특유의 흠겨움이 느껴지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것을 또 같이 즐거워하고 또 정보를 되게 소개받는 느낌으로 아, 그러면
1: 그쵸.
0: 이 계절엔 이 술이 어울리는구나, 이런 안주가 어울리는구나 하는 걸 아주 전문가인 친구에게 소개받는 그런 기분도 들어서 또 제철 산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1: 그중에서 어디를 읽어주실 건가요?
0: 네, 이 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마다 이세 종씩의 전통주를 소개하고 있는데
1: 네.
0: 9월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9월 부분으로 가봐야겠죠? 우린 제철 산문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래서 9월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오후에도 햇볕이 좋을 때
1: 네.
0: 어떤 술이 어울릴지 한번 이 작가의 추천을 들어보겠습니다.
1: 만나고 오겠습니다.

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가까이 하기 힘들다는 말에 문보영 시인은 이렇게 답했다. 짜장면을 이해해서 좋아하십니까? 짜장면이 맛있어서 좋아하십니까? 나 역시 시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다. 시를 이해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이었을 테다. 가끔은 선문답처럼 느껴지는 문장들을 나는 마음껏 오해하며 읽는다. 나의 오해를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시는 오히려 그런 나를 신나게 부추긴다. 글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욕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지나온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장착되는 것일지 모른다. 그런 모두에게 시 앞에서만큼은 마음을 느슨히 풀어도 좋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시 뒤에는 출제자가 숨어 있지 않고 정해진 답도 없다. 물론 학교에서 알려준 방식대로 이제껏 시를 읽다가 갑자기 자유로워지라니 막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획일화된 정답에서 벗어나 어른의 특권을 누려야 할 때다. 방법은 간단하다. 술을 한잔 따르는 것이다. 시를 안주 삼아 술을 넘기는 맛으로 술 기운을 빌려 오독하는 용기로 술맛을 끌어올리는 시를 발견하는 재미로 읽다 보면 자신만의 시를 찾는 여정에 어느새 들어서 있다.

어떤 시인은 시를 넘어 술까지 만드는 영감을 주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대표 서정 시인이자 교과서에 수록된 시로 친숙한 정지용 시인 이야기다. 시인의 고향인 충북 옥천에는 정지용 문학관이 있고 생가 근처 양조장에서는 그의 시 제목을 딴 향수 막걸리가 만들어진다. 1930년부터 4대째 이어지고 있는 90년 전통의 양조장에서 1930년대에 시단을 대표했던 시인을 기리는 술을 만든다는 사실부터 절묘하다. 이 막걸리는 대부분의 쌀 막걸리와 다르게 100% 우리 밀로 만드는 술이다. 쌀 생산이 부족해져 양곡관리법의 일환으로 쌀로 술 빚기를 금지했던 1960년대에는 밀로 막걸리를 만들었다고 하니 지난 시절의 흔적을 간직한 귀한 술이다. 밀로 만든 향수 막걸리는 시중의 다른 막걸리들에 비해 색깔도 맛도 짙다. 마치 막걸리에 미숫가루를 넉넉하게 타서 마시는 것 같다. 걸쭉한 질감과 어울리게 맛 자체가 묵직하고 구수해서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음미하면서 마시기에 좋다. 교과서 속 무심히 스쳐 보냈던 시, 향수를 다시금 천천히 읽으며 마셔도 그만이다.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는 넓은 벌판을 뒤에 둔 황소의 긴 울음소리가 파란 하늘 아래 이슬 맺힌 풀과 젖은 흙 내음이 온몸으로 전해져 온다. 학창시절 교과서 위에서는 그렇게 안 외워지던 구절들이 막걸리와 함께하니 입안에 술술 감겨든다. 거창한 사색까진 필요 없다. 시한줄 읽고 술한 모금 머금으며

이름마저 똑같은 시와 수를 세트로 삼켜버리는 호사면 족하다. 점수라는 골치 아픈 잣대를 치워버린 어른의 술상 앞에서라면 그 어떤 오독도 근사한 예술이 된다. 선선한 바람을 타고 책장을 넘기고 싶어지는 계절. 시집을 펼쳐들고 가장 지적인 술상을 차려보자. 시 한 줄에 술 한 모금, 시 한 줄에 또 한 모금. 간섭하고 평가하는 이 아무도 없는 나만의 무법지대에서는 술을 들이켜는 속도가 곧 식구를 읊는 호흡이 된다. 내 멋대로 읽고 뻔뻔하게 취해버린들 누가 감히 낙제를 주겠는가. 교과서 밖의 가을은 원래 이렇게 자유롭고 화끈하게 마셔버리는 거다.

0: 김혜경 작가의 책, 달마다 알딸딸, 이렇게 만나봤고요. 이동원, 박인수가 함께 부른 곡, 향수,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 너무 좋네요.
1: 향수
0: 이.
1: 노래까지 아주 착붙이 되어서
0: 맞아요. 음악까지 이렇게.
1: 네.
0: 지적인 술상이라니.
1: 가능합니다.
0: 받고 싶네요. 지적인 술상. 와.
1: 예전에 제가 박연준 시인님 산문 읽을 때였나요? 거기서도 와인을 드시면서 그
0: 네.
1: 친구분과 화집을 들여다본 이야기가 나온 적이
0: 아,
1: 있었어요.
0: 네.
1: 근데 그 화집 보통 커다랗다 보니까 그걸 두고 같이 화집을 한장한장 넘기면서 와인을 마시는 그 장면이 등장을 보고, 아, 그래, 그럴 수도 있네. 되게
0: 그쵸.
1: 좋아하는 화가의 화집을 펼쳐놓고
0: 네.
1: 그림을 음미하듯이 이렇게 그것도 지적인
0: 그렇죠.
1: 술상이겠죠? 근데 이따 김혜경 작가의 이 산문 부분도 읽으면서,
0: 네.
1: 아, 정말 어울리는 시한 편과 이 어울리는 술을 조합한다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맞아요. 이 시와 술 좋아해서 시작한 그 팟캐스트, 그 시시알콜, 요게 300회이어졌다는
1: 맞아요.
0: 것도 보면 이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일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시와 술의 조합을 이 작가가 좋아했으면
0: 하긴,
1: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0: 그쵸.
1: 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처음 마이크에 앉았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오래 할 생각 없었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0: 네.
1: 해요. 근데 그저 좋은 시와 술을 즐겼던 행복이 희미해지는 게 아까워서 어딘가에 기록해 두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시고 읽는 일은 아무리 해도 해도 질리지도 않고 끝도 없었다고
0: 와.
1: 이야기를 합니다.
0: 만약에 신지 작가님이 이 술과 어울리는 식으로 지적인 술상을 꾸려본다면 어떤 걸?
1: 저는 약간 계절마다 다를 것 같아요. 우리
0: 어,
1: 왜 여름
0: 디테일도
1: 하면,
0: 나오네요.
1: 여름
0: 네.
1: 하면 항상 책방에 여름 큐레이션이 있는 것처럼
0: 아, 그쵸.
1: 좀 여름에 어울리는 시집과 또 여름에는 왠지 뭐 화이트 와인이나 좀 맥주처럼 차갑게 마시는 술이
0: 맞아요.
1: 어울리잖아요. 근데 또 가을이 되면은 좀 레드 와인 계열로 혹은 이런 전통주 쪽에
0: 네.
1: 좀 맛이 좀 묵직한 막걸리 같은 걸로 넘어가면서 시집을, 가을에 어울리는 시집을 골라보면
0: 네.
1: 어떨까?
0: 그럼 겨울은요?
1: 겨울에는 또 따끈한 술을 마시는 것이.
0: 아, 야, 디테일이 정말, 어머, 데워 먹는
1: 네,
0: 거.
1: 데워 먹는 여러 가지 것들.
0: 네.
1: 그런 것에 또 겨울을 담고 있는 제목이라든지 이 시집의 어떤 전체적인 정서가 겨울과 닮아 있다. 이런 시집을 하나 고르셔서 또 좋아하시는 그런 겨울술과 매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봄은 그 야외에서 이렇게 그 잔을 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 맞아요.
0: 위로 벚꽃잎도 좀 떨어지고.
1: 너무 좋은데요.
0: 그 다음 부분을 또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어디를 읽어주실 건가요?
1: 그럼 이제 다가오는 10월로 한번 넘어가서,
0: 네.
1: 10월에도 당연히 세 종의 이 전통주가 소개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상표 등장하는 부분은
0: 네.
1: 제가 자음 하나로 가름을 할 테니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듣고 갈게요.

가을을 좋아한다. 초록일색이던 풍경이 그간 머금었던 뜨거운 햇빛을 토해내듯 불그스름하게 달아오르는 계절.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시원해서 노상에 탁자 하나 펴놓고 바람을 맞고 싶어지는 때다. 그렇게 앉아있으면 길가에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음이 나온다. 바닥에 뒹구는 낙엽들이 어쩐지 얼큰하게 취해 제 발에 걸려 넘어지며 뒤엉키는 술꾼들 같아 친숙하다. 가을의 절정은 짧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막을 내릴 이 계절을 붙잡으려면 발걸음을 서둘러야 한다. 가을날의 산사는 계절과 독대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다. 나는 물오른 가을을 아낌없이 누리려 순천 송광사를 찾은 적이 있다. 무려 왕복 5시간의 대장정이었지만 송광사의 단풍은 수고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아름다웠다. 문제는 그 완벽한 가을 풍경 한가운데 서 있는 나 자신이 이물질처럼 느껴졌다는 거다. 가을은 매년 이토록 성실하게 제 몫을 해내는데 나는 과연 그러한가? 나는 왜 계절 따라 무르익지 못하고 여전히 설익어 있는가? 단풍잎들은 제 한 몸을 후회 없이 불태우고 기꺼이 물러날 채비를 마쳤는데 나는 어째서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조차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가? 아름다운 가을 한복판에서 난데없이 자아성찰에 빠진 나 자신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아, 이게 가을 타는 거구나. 입장료도 내지 않았는데 덜컥 가을이란 롤러코스터에 탑승하고 말았다. 한없이 우울하다가도 갑자기 뭐든 하면 될 것 같은 상태가 반복된다. 사실은 알고 있다. 가을 탄다는 말로 가을을 탓해보지만 계절은 그저 제 속도로 지나갈 뿐임을. 이 널뛰는 롤러코스터의 아찔한 하강 궤도를 설계한 건 내 마음의 중력이라는 것을. 가을 타는 건 참으로 가슴 타는 일이다. 유난히 드높은 하늘 아래에 놓인 내 존재가 먼지처럼 초라하게 느껴지고 풍요로운 계절은 무엇 하나 제대로 결실을 이루지 못한 나를 적나라하게 대비시킨다. 그렇다고 이렇게 위축된 마음으로 가을을 보낼 순 없다. 그런 가을은 멋도 없고 맛도 없다. 탄다면 제대로 타보겠다는 마음으로 꺼내는 술은 가을 이야기란 뜻을 품은 중류주 치읓이다. 충남 예산의 제철 사과를 착즙해 증류한 후 오크통에서 고독한 숙성의 시간을 거쳐 탄생한 이 술은 계절 타려다 목이 탈 정도로 도수가 높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40도라는 도수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사과의 은은한 향에 오크통의 바닐라와 캐러멜 향이 더해진 고급스러운 단맛이 다정하게 혀를 감싸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가을의 엑기스라고 해도 좋은 맛이다. 황금빛 가을을 담아낸 치읓을 입안 가득 넣으면 그동안 무작정 느낌표로 종결짓던 감정들에 하나하나 물음표를 붙이게 된다. 초조해를 초조해로, 불안해를 불안해로, 한 해가 끝나가려는데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를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로 바꿔 자문한다. 느낌표를 물음표로 바꾸는 것만으로 감정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조금씩 나아갈 방향을 찾기 시작한다. 낙엽의 양면을 뒤집듯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다 보면 잎을 무수히 떨어뜨려 황량해진 줄만 알았던 나의 가지 끝에도 무언가가 맺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온다. 그 결실이 풍요의 계절에 어울리는 옹골찬 열매가 아니어도 좋다. 나란 사람은 언제든 무언가를 틔워낼 수 있는 씨앗이라는 걸 깨달은 것만으로 충분하다. 빈 술잔에 다시 술이 채워지듯 가을은 반드시 또 온다. 그러니 지금의 나를 너무 나무라지 않기로 한다. 씨앗은 원래 땅 속에서 오래 기다리는 법이니까.

0: 달인의 가을 듣고 왔습니다. 김혜경 작가의 책 달마다 알딸딸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10월이 되니까 진짜 이 문장들도 조금 더 아래로 좋은 의미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숙성되어서 가라앉는 느낌?
1: 그러고 보면 참 가을과 시집과 술은 너무나 어울린다.
0: 맞습니다.
1: 기분 탓은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이
0: 네.
1: 낭독을 하면서 이 글과 이 맛에 취해서.
0: 아, 그러면 또 어때요?
1: 맞아요.
0: 네, 바로 그런 것을 부추길 수 있는 책을 기다리는 마음이니까
1: 네.
0: 좋습니다. 아, 여기 이 문장들이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그 낙엽을 초반부터 재발에 걸려 넘어지며 뒤엉키는 술꾼들 같아서 친숙하다라고 이렇게 보신 것도 저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1: 괜히 반갑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0: 네.
1: 이 가을에 이렇게 노상에서 탁자 하나만 펴놓고 바람을 맞게 되면 꼭이 낙엽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0: 네.
1: 이 원래 막 여고생들 보면서 우리가 아 낙엽 굴러가는 거 봐도 웃는다라고
0: 까르르
1: 하는데
0: 웃는다.
1: 그
0: 그쵸?
1: 까르르 웃는 마음을 잊은 지 오래인 것 같아요.
0: 아.
1: 근데 김혜경 작가님의 이 표현을 떠올리면
0: 네.
1: 가을에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감정을 조절하게 만드는 이 문장들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불안해를 불안해? 이렇게 바꿔주는 거.
1: 맞아요. 이게 여기서 소개한 증류주의 영향일까 싶기도 하면서요. 이
0: 네.
1: 치읓이라는 증류주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묵직하게 가을 술을 마시다 보면

0: 우리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사실 막 불안과 초조와 좀
1: 그렇죠.
0: 우울 같은 것에 이렇게 낙차로 계속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불안해? 하고 물음표로 물어보고
1: 네.
0: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 것 같아를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하고 스스로에게 이 물음표의 힘을 좀 보여주면은 생각이 좀 정리가 되면서 이 감정의 널뛰음을 조금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은 대목이었어요.
1: 그러네요. 그리고 땅속에서 오래 기다리는 씨앗으로 지금 내 마음을 좀 다독여주는 이 마무리도 참 인상적이었고요.
0: 맞습니다. 우리가 왜술 마시면 더 감정에 좀 파워가 더
1: 네.
0: 커져서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냐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술을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1: 맞습니다.
0: 언제나 그렇듯이 술을 적당히 마시면 우리의 전통주에게는 죄가 없고요. 죄가 있다면 과음을 하는 우리들 자신에게 있을 뿐.
1: 사람이다. 맞아요.
0: 그래서 적당한 술과 함께 이 앞에서 이야기한 어울리는 시집 읽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이 책의 매력 중에 하나가
1: 네.
0: 글마다 부록처럼 구성된 페어링 코너거든요. 그래서 달마다 이 소개된 전통주와 잘 어울리는 안주를 심사숙고해서 추천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 계절 주인 이 진달래 빚어 만든 두견주에는 4월의 제철인 두릅을, 대나무 진액으로 만든 또 술에는 참외볶음, 그리고 오미자 와인을 마실 때는 여름 제철 음식인 초당 옥수수 구이 이런 식으로
1: 세상에.
0: 페어링이 되어 있어서 이걸
1: 네.
0: 한번 도장깨기 하듯 따라해 보시는 것도 즐거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1: 정말 술과 심한 먹는 건 아니었던 거군요. 이렇게 지정의 술상에.
0: 배도 고프지
1: 아,
0: 않게
1: 네.
0: 안주까지 챙겨주고 있으세요.
1: 그러네요. 진짜 이거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 진짜 제철 감각 챙기면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면 여기서 음악을 듣고 이제 우리 순애부도 그리고 신지 작가님이 들려주시는 얘기도 또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현의 바람, 화사의 가을 속에서 두곡 듣고 올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김신지 작가와 함께 김혜경 작가의 책 달마다 알딸딸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수뇌부도 이 전통주의에 얽힌 사연들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수박 감독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막걸리는 보통 흔들어 마시는데 어느 날 누군가 흔들지 않고 맑은 부분만 마시는 걸 알려줬어요. 그 맛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0: 그렇죠. 이 위에만 마신다. 이런 이게 맞는 거죠?
1: 그렇게 마실 수도 있고.

0: 실물을 보긴 했을 거예요. 실물을 안 봤을 리가 없는데.
1: 생맥주와 소주만 아는 아직 어린 나이가
0: 아,
1: 아닐까.
0: 시작은 몇살때그 막걸리를 알게 되셨던 거예요?
1: 근데 동동주는 대학 다닐 때 많이 마셨는데, 동동주도 전통주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머리가
0: 꼭,
1: 깨질 듯이 아팠고요. 많이 마셔서.
0: 꼭 나이랑 상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 그런
0: 그렇죠.
1: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두부 PD님. 10여 년전 겨울에 목포 여행을 갔는데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손님이 막걸리 한 병을 나눠주셨어요. 땅끝마을 양조장에서 지금 막 사온 막걸리라고 하면서. 지금은 아주 유명해진 히읗 막걸리였어요.
1: 아하.
0: 추운 겨울에 난로 옆에서 마셨던 진하고 걸쭉한 그맛 잊지 못해.
1: 거의 무슨 첫사랑처럼
0: 앓고
1: 들어주시는.
0: 계십니다, 지금. 첫사랑 이름은 히읗.
1: 히읗
0: 아.
1: 막걸리. 이런 추억이 있으시다니. 저도 히읗
0: 그러네요.
1: 막걸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0: 히읗
1: 근데
0: 막걸리.
1: 되게 또 뭔가 이 막걸리에 어울리는 너무 아름다운 추억처럼 지금
0: 그렇죠.
1: 목포 여행 가서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왠지 막 밖에 눈 내리고 있을 것 같고요.
0: 맞아요. 갑자기 글씨
1: 난로
0: 제목.
1: 앞에서 마셨던.
0: 그왜 아픈 아이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눈밭을 헤쳐서 산수유 열매를 붉은 걸 가지고 오는 그시 있어요. 아, 갑자기 시인 제목이 기억, 시인
1: 그럼
0: 이름이 기억이 안
1: 저는 이제
0: 나는데?
1: 쓰러져가는 두부 PD님에게 히읗 막걸리 한 방울을
0: 그게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1: 입에 이렇게 흘려주면 갑자기 이제 생생하게 눈을
0: 아,
1: 뜰 것만 같은 이런
0: 네.
1: 느낌이네요.
0: 네, 너무 재밌습니다. 아마 우리 카페인 분들의 사연 또한 거창할 겁니다.
1: 있을 것 같아. 이 두부 PD님 못지않은 사연들, 나의 약간 첫사랑 같은 뭐 막걸리 전통주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요.
0: 그렇죠. 아니면 진짜 우리 집에서는 가양주 만듭니다 하는데 집에서 늘 있어서 그게 뭐 대수롭지 않아 보였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다시 보이네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 네, 혹은 이 혜경 작가님의 글처럼 어떤 계절의 정취와 어우러져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 그런 술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런 거다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어때요? 조금 알뜰달래진 것 같나요?
1: 좀 알딸딸한 것 같고요.
0: 얘기만으로도 우리
1: 이게 원래 안 마시고 술한 모금도 안 마시고
0: 네.
1: 왜 술자리 있다 보면 나도 같이 취해가는 기분이
0: 아, 그
1: 들잖아요.
0: 있죠. 공기 중에도 퍼지는 게 있어요.
1: 지금 약간 거의 음주 방송이에요.
0: 근데
1: 기분만을.
0: 여긴 지금 반경 한 지금 50m에 아무런 술이 없을 텐데요.
1: 맞아요.
0: 네.
1: 이 글에 취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0: 아.
1: 오늘 이제 소개해드렸던
0: 네.
1: 두 가지 술은 나야말로 꼭 마셔봐야겠다라는 다짐을
0: 아,
1: 해보면서,
0: 그래서 고르신 것 같은데요.
1: 아이, 9월에 또 추천 술과 10월에
0: 알겠습니다.
1: 추천
0: 아예
1: 술이었으니까요.
0: 알죠. 한번 물어봤어요. 자, 오늘도 함께한 시간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 파리스 매치의 이터니티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9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 섬에서 열리는 제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입니다. 독일 공영국제방송사인 도이치벨레에 따르면 베니스 영화제는 과거 시상식 시즌에 그 최고 스타들이 정장과 드레스를 뽐내는 장이었지만 올해는 정치와 정치적인 영화들이 레드카펫을 장악하면서 마치 워룸, 전쟁 상황실 같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답니다. 베니스 영화제 예술감독 알베르토 발베라시 역시 2026년 베니스가 베니스 영화제 사상 가장 정치적인 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과연 개막작부터 이 수많은 출품작들이 세계 곳곳에 정치적인 재난을 다루고 있네요. 극장 밖에서도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 말부터 전해드릴까요?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의 말입니다. 영화가 현실을 피해가려 할 때 결국 그 영화는 파시즘을 미학적으로 다루게 된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회 이승열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오늘 첫 곡은 2016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이죠. 우크라이나의 자말라의 1944, 1944였습니다. 자신의 증조할머니의 실제 비극적인 그 경험이 바탕이 된 노래라죠. 이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데 유로비전 역사상 크림 타타르어 가사가 포함된 최초의 곡이었다 그러고요. 1944, 이 해는 구소련의 스탈린 정권이 크림 타타르인들을 강제 이주시킨 그런 비극이 일어난 해이고요. 그 슬픔의 역사를 또 이렇게 자말라가 풀어냈습니다. 비판과 저항의 메시지. 개막작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베니스 영화제 2026. 영국의 데니 보일의 잉크라는 작품이 또 개막작으로 상영이 된다는데요. 미디어 공룡이죠. 루퍼트 머덕이 한참 전에, 1969년에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인 더 선을 인수한 것을 계기로 우익 미디어 제국이 된그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그려낸 드라마 장르의 영화랍니다. 그리고 현재 베니스가 특히 주목하는 영화는 나자라는 작품이라는데 이스라엘 출신의 유발 아브라함 그리고 레이첼 스조라는 이 감독 두 사람의 작품이랍니다. 다루기 힘든 주제일 텐데 이스라엘 군의 그 만행,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답니다. 그 외에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도 줄줄이 출품이 됐다는데 경쟁 부문 선정된 DAU, 나우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DAU로 표기된 이 제목의 작품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 그리고 벨라루스 출신의 감독의 작품도 있습니다. 안드레이 쿠칠라의 출품작인데요. 러시아의 벨라루스 억압이라는 주제를 또 다루고 이번 베니스 영화제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이랍니다. 미국 그리고 러시아 이중국적을 가진 줄리아 로크테프 감독의 출품작은 나의 불쾌한 친구들. 이미 2년 전에 세상에 나온 그의 다큐멘터리의 속편이라는데,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현 대통령이 어떻게 독립 언론을 탄압했는가. 탐사 다큐라네요. 와, 다른 것도 아니고 러시아 에서 푸틴을 다루는 탐사 다큐라 목숨을 내건 작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련도 없을 수 없죠. 미국 감독 로라 포이트라스의 출품작인데 이참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현미 트럼프 정권 그 잘못 중에서 이민자 단속 추방에 관련한 비판작입니다. 그들은 여기 있다 라는 제목인데요. 그리고 역시 미국의 알렉스 깁니의 4시간짜리 다큐 장편인데요. 억만장자 비즈니스맨인 일론 머스크가 이 현대 세계 정치사에 끼치는 막대한 악영향을 다루고 있다네요. 뭐 중립적인 작품일까도 싶은 게 여기 보면 악영향의 악자의 과로를 둘렀네요. 그의 영향, 어떤 영향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정작 그 영화의 주인공, 일론 머스크는 영화를 보지도 않았는데, 엑스계정에 벌써, 이게 히트피스다. 나를 저격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다. 라고 벌써 방어막을 치고 있다네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기브니 감독이 댓글을 달았는데, How would you know
보지도 않고 당신이 어떻게 이런 답글. 다분히 정치적.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부조리나 불의의

것에 대한 항변이 있고 그 장이 그리고 그 불의의 피해자나 집단들의 목소리, 성토의 뭐 대리자가 될 수도 있고 성토를 대신해주는 그런 게 정치적이라고 새삼스럽게 다시 리마인드를 해봅니다.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좀 오염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아무튼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베니스 영화제 올해 그 정치적 비판 정신에 박수를 보내는 화답의 선곡인 것 같습니다. 칠레의 빅토르 하라가 부릅니다. Te recuerdo Amanda. Amanda,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1969년 가난한 노동계급의 삶을 다루었죠. 마누엘 그리고 아만다를 다룬. 그리고 그리스의 나나 무스쿠리가 부르는 Missing, 실종이라는 제목의 곡인데 이게 또 그리스의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73년 칠레 산티아고를 배경으로 한그 군사 쿠데타 피노체트가 벌인 다루는 영화의 테마 음악으로 반젤리스가 일단 먼저 작곡한 곡에 가사가 붙은 버전이죠. 그렇게 두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스 가수 나나 무스쿠리의 Missing, 실종 이런 제목의 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칠레의 빅토르 하라 그의 노래 Te recuerdo Amanda, Amanda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9월 4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2011년 84회 수상작을 살펴봅니다. 오리지널 스코어 부문 수상작은 영화 아티스트입니다. 무성 영화 스타의 흥망성쇠를 그린 로맨스 영화. 프랑스의 스코어 음악가 루도빅 부르슈가 수상한

했네요. 이어서 주제가 수상작은 디즈니 뮤지컬 영화 Man of Puppet입니다. 한국에서는 머펫 대소동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됐죠. 뉴질랜드의 뮤지션 코미디언 배우인 브렛 맥킨지가 주제가 Man of Puppet로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스코어 주제가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1년 84회 수상작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작부터 듣고 왔죠. 프랑스 작곡가 루도빅 부시의 The Artist Overture. The Artist 서곡 그리고 이어진 Waltz for Pepe였습니다. Pepe는 영화 속의 인물이죠. Pepe Miller가 유성 영화 시대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스타로 떠오르게 되고 여기에 무성 영화 스타였던 조지 발렌티닌가 보죠. 발렌티니네요. 예, 유성 영화가 대세가 되는 상황에서 몰락하는 그런 인물로 소개가 되네요. 무성 영화처럼 2011년작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리가 안 나다가 한두 군데에서 소리가 나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곡은 주제가 수상작이죠. 뉴질랜드의 아티스트 브레트 맥킨지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제이슨 시글 그리고 인형극 배우 피터 린츠가 듀엣으로 노래한 Man of Puppet였습니다. 저는 이 작품 못 봤는데 짐 헨슨이 출연했을까 하고 AI한테 물어보니까 영화가 만들어질 당시 헨슨은 이미 고인이 됐고 그러나 커밋의 작업 공간인가 커밋트가 있는 그 공간에 헨슨의 이런 사진이 벽에 걸려 있는 그런 장면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자, 이번 주 가을 개편을 맞이해서 새롭게 선보이게 된 주중 일부 데일리 코너 세계 음악의 키워드 뒤풀이 음감회 시간 이어갑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월요일에 만난 키워드 하이퍼팝이었죠. 요즘 대표 주자 영국의 찰리 XCX의 2015년 발표 음반에서요. 브룸 브룸 엔진 소리겠죠. 클린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하이퍼팝의 선구자로 월요일에 소개한 바로크 아티스트 소피가 프로듀서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화요일에 소개한 키워드죠. 레게톤. 포르투갈계 프랑스 아티스트 루센소 그리고 벌토리코의 돈 오마르가 함께했습니다. 단사 쿠드로 춤 2010년 작품이고요. 세 번째 수요일 만난 키워드는 헤네라시옹 예예였죠. 1963년 스페인의 아티스트 헬루가 발표한 El Partido del Fútbol, 축구 경기라는 곡인데요. 원래 이 곡은 이탈리아 곡이었는데 번안 발표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의 주인공은 대만의 캠퍼스 포크 교원민가였죠. 오늘은 그 약간 민요풍의 가창 위주였다라고 소개했던 그 대학 가요제의 양대산맥 중에서 주중에 소개한 금운장이라는 그 경연 말고 민요풍 경연 출신의 가수를 소개합니다. 채금 차이진이 부릅니다. 지아시니 드웬로 온화한 그대처럼 네곡 이어서 편안히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요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호세 루이스 바랄레스가 부르는 Canción de Otoño, 가을의 노래입니다. 스페인 싱어송라이터의 1982년 곡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전경을 바라보며 지나간 사랑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을 토로하네요. 낭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때린다. 오늘은 비가 내린다. 텅 빈 거리가 점으로 사라지는 해가 하루를 잿빛으로 물들이며 날 슬프게 한다. 난로불의 온기 속에서 오늘 나의 기억은 널 향한다. 바람이 낙엽을 끌고 다닌다. 오늘은 비가 내린다. 하늘의 참새는 빗줄기를 맞으며 어설프게 날고 둥지 속 제비들은 말없이 밤의 끝자락에 앉아있다. 오늘 나의 기억은 널 향한다. 발코니 아래에서 천천히 오가는 우산들, 주방에서 들려오는 시계바늘 소리, 잿빛에 물든 가을 날들이 날 슬프게 한다. 오늘 나의 기억은 널 향한다. 너, 내 삶의 전부인 사람, 봄철의 산들바람, 세상을 밝히는 빛, 내가 오길 기다리며 아파하고 있을 너, 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내 생각에 한숨 짓고 있을 너.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은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호세 루이스 바랄레스의 1982년 곡 Canción de Otoño 가을의 노래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제 새 음악 1부 오늘 순서 마감이고요. 이어지는 새 음악 2부 DJ 선곡 요르디의 앨범 반장으로 함께합니다. 카메룬 아티스트 앙리 디공개가 부르는 은돌로 사랑 이곡 듣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곡으로 스웨덴 아티스트 라르시 위너베그의 Not som verkligen arbra, 정말 좋은 밤, 2023년 발표곡 함께 들어봤고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금요일에 DJ 선곡 요일 뒤에 앨범 반장 시작합니다.

금요일 2부 새음행에서는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서 듣는 음감회를 열죠. 저의 사적인 해설을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듣습니다. 열대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반장 경청해주신 그리고 사연 남겨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사연 몇 개만 살펴볼까요? 팬메스니를 비롯해서 류이치 사카모토의 디스코그래피에서 나름 제가 모음집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반응 고규봉 청취자께서 노이즈 음악이네요. 흐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팬메스니의 그 제로 톨러런스 포 사일런스 그거는 뭐 요 설명에 부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조와 의도는 그래도 느끼셨겠죠? 조이선님께서 사카모토 이 아티스트의 소리에 대한 아이 같은 호기심과 허기, 애정 같은 거를 느끼셨다. 시한부 선고 같은 거를 경험하게 되면 인생관이 좀 송두리째 좀 바뀌지 않을까요? 특히 이렇게 감수성이 매우 예민하고 그런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모든 그 우선순위와 어쩌면은 좀 더 나중에 해보고자 했던 그런 실험 같은 거를 좀 앞서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노이즈와 소리 실험은 사카모토 커리어에 멀리 있었던 그런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영화 OST 듣는 것처럼 들으셨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7108님의 문자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영주님께서도 묘한 멋 분명히 느껴졌다라고 써주셨습니다. 다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신앙송을 좀 하려고요. 제가 뭐 자작시를 쓴 건 아니고요. 오늘 음반이 시인에 관련한 어떤 프로젝트이자 헌정의 의미로 만들어진 음반이라서 스웨덴 출신의 작곡가, 음악가, 연주자 듀오예요. 두 사람의 여성들인데요. 그 플랫폼 상에 이들의 디스코그래피에 딱 이거 한 장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인의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음악 씬에서 베테랑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완성도 높은 음반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주제가 갸륵하다 이런 말은 좀 별로고 이들이 남긴 코멘트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시인을 우연히 만나 인생의 10년을 쏟아부었고 그리고 서른이 넘어서 그녀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심이었나? 아니면 음악사, 문학사적인 아니면 한 특정 언어그룹 민족사를 추적하다가 음악가로서 이것

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아까 갸륵하다는 단어에 이어서 이번엔 또 살풀이, 한풀이 이런 단어도 쓰게 되는데, 그런 모종의 조치를 취해준 것 같아요. 그 이제 고인이 된 여류 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스웨덴 예테보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듀오 스톨츠 리데라는 팀입니다. 팀 이름도 이 오늘의 주인공 시인 아나 마르골린의 시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음반은 Queen of Words, 언어의 여왕, A Tribute to 아나 마르골린, 시인 아나 마르골린에게 바치는,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아나 마르골린이 누구냐? 과연 유대계들 중에서 세 유명에서 세파르디 음악을 소개하면서 그 이베리아를 거점으로 또 유럽에 흩어진 유대 민족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만나본 적이 있죠. 그 외에 또 대표적인 유대 그룹 중에 아시케나지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일에 먼저 정착을 했지만 1000년 가까운 역사를 통해서 점점 동유럽 쪽으로 이주가 이어졌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 이디시라고 하는 언어는 독일어,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슬라브어의 흔적들이 혼재되어 있죠. 근데 독일어 비율이 훨씬 높은 것 같다라고 일반적으로는 듣기에 그럴 겁니다. 단어들도 얼핏얼핏 그런 느낌으로 보이고요.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그건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라, 아나 마르골린은 이 아시케나지 유대계고 이디시어로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디시 전통, 이 문화의 중심이 된,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미국 뉴욕의 로워 이스트 사이드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양한 형식의 음악과 볼거리들을 소개하는 그런 극장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홀례나 뭐 전통 행사의 음악인 클레즈머를 비롯해서 유럽 전통까지 포함한 그런 카바레 스타일,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음반에서는 이들이 이 듀오가 직접 소개한 바로는 탕고의 요소도 포함한다 이렇게 썼는데, 주로 바이올린과 피아노 반주에 보컬이 얹혀진 그런 형식인데요. 이따가 음악 들으시면서 바이올린에서 느껴지는 탕고의 그런 테크닉이나 또 전체적으로 탕고뿐만 아니라 클레즈머 그리고 실내악, 그런 전통들이 혼재되어 있는, 마치 방금 소개한 20세기 초반 뉴욕 로워 이스트 사이드의 혼합 극장 쇼를 보는 이디시 혼합 쇼, 음악적으로는 그런 요소들이 이 아나 마르골린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가사가 있는 곡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연주곡도 있습니다. 근데 가사가 당연히 아나 마르골린의 시겠죠. 이 시는 이디시어로 출간이 됐지만 당시 20세기 초반 여성 작가들에게는 매우 분위기가 혹독했답니다. 당연히 남성 작가 위주의 그런 시스템이었을 거고, 아나 마르골린은 소위 말하는 글라스 실링, 유리천정을 뚫어보려는 시도를 당연히 했고요. 자신에 대한 스스로 확신은 분명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어진 좌절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흔히 말하는 절필의 단계까지 가게 됐다라고 역사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시인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제가 잘 모르는 가운데 이디시 문학에 있어서 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스웨덴의 여성 듀오 이두 사람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이다 길레르 그리고 리베트 노르드 이두 사람은 작곡가이고 편곡가이고 연주자들인데 2차 세계대전 이전 이 이디시어 작품으로 쓰여진 여성 시인들을 연구하는 그런 작업을 한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나 마르골린이었던 것 같아요. 시를 일단 대표시 자랑스러운 시라는 뜻이에요. 이 프로젝트 명, 이 듀오가 슈톨츠 리데라고 자신들을 부르는 이 이름 자체가 시의 제목이고 번역하면은 자랑스러운 노래 또는 자랑스러운 시가 되더라고요. 그시 잠깐 읽어드립니다. 황금 의자 위 높다란 궁전 안에 삶의 여왕들이 앉아 있다. 그들의 눈은 단단한 금강석, 그들의 입술은 잘 익은 석류, 희고 고운 손으로 그들은 사내들에게 나누어 준다. 독을 담은 잔과 기쁨을 담은 잔을. 5층 부서진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다. 말의 여왕, 희고 고운 손가락으로 나는 한 종족을 빚는다. 사내들과 여자들과 생각에 잠긴 아이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준다. 독을 담은 잔과 기쁨을 담은 잔을. 요시 외에 하나 정도만 더 번역을 해봤는데 제가 한건 아니고요. 예,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AI를 통한 번역이었지만 꽤 괜찮게 나온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소개를 해봤고요. 이 시의 전체적인 우울감, 비장함 뭐 그런 건가요? 얼핏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음악에서 일단은 더 감명을 받았던 것 같고 이디시 20세기 초에 그 맨하탄 남쪽 동남쪽의 그 지역 이민자들의 지역에서 벌어진 그런 상황들은 글쎄요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가 그 지역을 소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음악사적으로는 그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그 버라이어티 쇼를 시작으로 그게 이제 또 시대가 흐르면서 틴팬 앨리라는 또 작곡가의 그런 지역으로 또 확장이 됐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빙 벌린 거시윈 같은 이민자 세대가 또 아메리칸 송북에 다양한 명곡들을 작곡을 했고 그리고 그런 복잡성, 그런 혼합적인 요소들, 음악적인 요소들이 또 브로드웨이의 쇼로 넘어간 것이고 세유뱅에서는 By Mir Bist Schon 이런 곡을 또 소개를 했는데 이 뿌리가 또 이디시 작곡가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또 브릴 빌딩이라는 또 작곡가 집단, 프로듀서 집단이 이 맨하탄에 자리 잡죠. 여기에 흘러들은 유대 문화의 영향, 뭐 특별히 이디시 문화의 흔적도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갸륵한 그리고 음악학자다운 그런 모습의 두 작곡가 스웨덴의 작곡가의 프로젝트 슈톨츠 리더의 Queen of World, A Tribute to Anna Margolin. 흥미로운 음반인 것 같아서요. 음반 전체는 말고 7곡 골라왔습니다. 자세한 제목과 한글로 번역된 제목은 저희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어서 듣고 오죠.

금요일 2부에 만나는 DJ 선곡 열대열 번반장. 오늘 소개하는 바는 스웨덴 출신의 듀오 슈돌츠 리더가 올해 발표하는 반 Queen of World, A Tribute to 아나 마르골린이었고요. 아나 마르골린 이디시어로 20세기 초반 시를 쓴 시인이었죠. 이 두 작곡가 연주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음악을 연주하면서 또 이 아나 마르골린의 시로 가사가 된 노래 들어봤습니다. 참고로 곡 제목은 선곡표 혹시 확인하실 때 스웨덴어 그리고 이디시어 먼저 그리고 스웨덴어 이렇게 표기가 된 제목들이 많고요. 이디시어로만 표기된 제목도 있습니다. 자, 주말 안내 해드려야죠.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송용 PD가 소개하는 새 음악 플레이리스트, 토요일 2부는 가을 개편과 함께 새로 시작한 데일리 코너죠. 세계 음악의 키워드 종합편. 일요일 2부 노랫말 낭독 시간, 새 음악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와 함께합니다. 오늘 마무리는 카보베르데 이 아티스트 일두 로브가 부릅니다. 까밍유 디 마르 바닷길. 이 노래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팔만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만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팔만대장경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판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아리아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보여요? 헤어도 찰떡이고 피부에 광이 반짝반짝. 와, 패션까지 퍼펙트. 오늘 미모 무슨 일이에요?
3: Really? 고마워요, 이샤씨. 칭찬받으니까 너무 좋다. I felt so good after Isha's warm words.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요.
2: 진짜? 오예. 그럼 이따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약속이에요. 근데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칭찬 한마디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날카로운 말 한마디엔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3: That's right. Words really do have great power. So let's make an effort to say many kind and beautiful words to each other. 한국인들, 어제도 오늘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You're doing amazing. 우리 이샤도 오늘 정말 멋져요. Hello, I'm Aria from EXIN here to share warm words with you.
4: Hi, I'm Isha from EXIN, here to bring your words.

0: 둘, 셋,
1: Ready, action!
0: 안녕하세요, 엑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스페셜 DJ 엑슨의 이샤.
1: 스페셜 DJ 엑슨의 아리아입니다.
0: 예.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스트레이키즈의 잘하고 있어였습니다.
1: 오.
0: 노래 자체가 너무
1: 맞아요.
0: 계속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힘이 나는 노래인 것 같아요.
1: 저는 정말 노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0: 진짜요?
1: 네.
0: 네, 아리아 씨, 또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1: 그렇죠.
0: 혹시 나를 가장 힘나게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 약간 제가 늘었다 아니면 잘했다라는 말들 들었을 때 내가 조금 인정받는 기분도 듣고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이샤 씨는요?
0: 저는 아무래도 예쁘다는 말이 제일 좋지 않을까.
1: 예뻐요, 예뻐요.
0: 역시 예쁘다는 말은 들어도 안 질리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알아주거나, 아, 이렇게 네가 노력해줘서 너무 고맙다, 수고했다,
1: 그쵸.
0: 약간 이런 류의 말들을 들을 때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부분들이
1: 맞아요.
0: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서운하다 이런 거 있어요?
1: 서운한 게 제가 뭐 노력했는데 인정 못 받을 때? 그때는 좀 서운한 것 같아요.
0: 난 그거 서운해요. 아리아 씨 맨날 장난으로 나 언니한테 관심 없어 맨날 이러거든요. 그거 약간 한 번씩 서운하단 말이에요. 언니는 관심을 주는 게 좋아요.
1: 그래요. 관심 많이 많이 드릴게요.

0: 그리고 또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버릇 같은 게 있잖아요. 아리아 씨 그런 거 있어요? 말버릇이나 뭐
1: 저는
0: 리액션?
1: 뭐 대화했을 때 아하 이렇게 들었을 때 이런 소리 많이 내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또 스콜 많이 하는 것
0: 거의
1: 같은데.
0: 스컬병이야, 이 정도면.
1: 맞아.
0: 아니, 저번에 깜짝 놀랐던 게, 아리아가 발라드를 듣다가도 갑자기 막 감미롭게, 라, 하는데, 스쿨!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이거
0: 스쿨은.
1: 약간 나쁜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 뭐뭐 하면 비님한테도 말하면서
0: 네.
1: 제가 비님 스콜 이렇게 하는데,
0: 맞아.
1: 비님 그러다 얘는 뭐지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시더라고요.
0: 맞아. 저는 요즘 느낀 게 약간 저희 비하인드나 이런 영상을 보면 제가 약간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1: 엄청 많이
0: 쓰더라고요.
1: 쓰는 것 같아요.
0: 저의 나름의 시간 벌기인 것 같아요. 약간, 아, 지금도 약간이야. 그러니까 다음 말들을 좀 정리하기 위한 약간 이러면서 좀 정리를 한 템포 하고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0: 약간 그러면, 이거 봐요. 약간이 계속 나오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평소에 서로에게 많이 하는 잔소리가 있다면?
1: 저는 일단 이샤시한테 하는 잔소리는, 아, 언니 립밤 좀 발라요, 제발.
0: 너무 명확해.
1: 피 난다, 피. 립밤 발라요.
0: 이말 듣자마자 저도 생각난 게이 말이거든요. 아리아가 지금 한 4년 내내 저에게 립밤을 얘기하고 계신데, 에.
1: 제발 좀 발라요 하면, 알았어, 빠를게 하면서 안 발라.
0: 억울한 게 바른 거예요. 바른
1: 에헤이.
0: 때도 있어요.
1: 에헤이.
0: 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나는 마음을 전할 때 보통 말로 직접 이야기하는 편이다. 아니면 vs 쑥스러워서 행동으로 전하는 편이다.
1: 저는 말로는 잘 표현 못하고, 보통은 멤버들이든 가족이든 말잘안 하고 제가 행동으로 조금 더 챙겨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샤신은요?
0: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말로 이걸 직접 표현하기는 좀 낯간지러운 느낌도
1: 그쵸.
0: 있고, 그래서 그냥 약간 무심한 척 조금 더 이렇게 챙겨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멤버들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1: 근데 다 말로 표현은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0: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제일 약간 오글거려 하는 타임이 한 번씩 막 촬영 같은 거 하다 보면
1: 맞아.
0: 진지하게 서로에게 막,
1: 한마디. 오 마이 갓!
0: 그
1: 도망가고
0: 순간,
1: 싶어요.
0: 그건 감동의 도가니가 아니라 그냥 다들,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돼? 막 이런
1: 솔직히 약간
0: 느낌이어가지고.
1: 고통스러워요. 어우, 나는 진짜 못하겠어요.
0: 맞아. 그러면 행동으로 뭔가를 한다면 뭘 하는 것 같아요?
1: 저는 뭐 지금 생각난 거, 한나가 빵이 엄청 좋아해가지고 제가 뭐빵 보면 그 빵을 사서 나눠 먹던가, 약간 이런 거좀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빵 나오면 그거 갓나랑 공유해야겠다라는
0: 그
1: 생각을.
0: 약간 그런 거? 뭔가 생일 선물 같은 것도 저희는 약간 그 당사자 빼고 나머지 멤버들끼리 좀 모아서 사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멤버들이 그래도 좀 세심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아, 평소에 이 멤버가 이거 갖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다. 이런 것들을 사소한 걸 되게 기억하고 있을 때가
1: 맞아요.
0: 많더라고요.
1: 기억해서, 아, 다음에 생일 선물 살때 이게 말아야지 하면서 기억하다가 이제 저희끼리 상의했을 때 이게 공유하는 거죠, 각자.
0: 맞아요. 이런 거 보면 좀 귀여운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에는 또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와,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그래 하는 시간,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전해보자면요.
1: 아이고.
0: 자, 해보세요.
1: 네, 이샤 씨 오늘 굉장히 예뻐요.
0: 된장이요?
1: 아, 굉장히. 오늘 머리, 딴 머리
0: 네.
1: 오랜만에 본것 같은데 진짜 잘 어울리고, 오늘 네, 너무 예쁜 것 같고, 오늘 DJ로서도 엄청 잘하고 있으니까 파이팅!
0: 오, 감사합니다. 한 1년 만에 듣는 따뜻한 말 같은데? 그러면 저도 보답으로 한마디 해드릴게요.
1: 오마이갓.
0: 요즘 아리아 씨또 이렇게 마냥 막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우리 와가지고, 이렇게 또 DJ로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대견스럽고,
1: 그렇군요.
0: 이 말을 하는 지금 약간 소름이 끼칠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 볼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1: 화이팅, 화이팅.
0: 네, 한국인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고 싶은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1: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0: 네, 그럼 잠시 노래 듣고 대화님과 함께 취향의 발견 코너로 돌아올게요. 세븐틴의 아낀다.
1: 그리고 화사의 소큐까지 이어집니다.

0: 네, 오늘의 한국어는 가까워지다 입니다.
1: 가까워지다 has several meanings. It can mean that the distance from one place to another becomes shorter, that the interval between times or dates becomes shorter, and that people become more affectionate and close with each other. In English, it's similar to the expression to get closer.
0: 네, 오늘의 한국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한국인들의 취향이 넓어지는 시간 함께 할게요. 보석 같은 노래만 쏙쏙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환님, 어서오세요.
1: Welcome! Nice to meet you!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처음 뵙겠습니다.
0: 처음 뵙겠습니다.
1: 부탁드립니다.
2: 네. 아, 역시, 첫 만남 좀 어색하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3주 동안 아이돌 한국어의 스페셜 DJ를 맡게 되었는데요. 지금 살짝 기분이 약간 홀리하달까요? 그래서 혹시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제가 밖에서 잠깐 들었는데요.
0: 네.
2: 너무 자연스러우세요.
1: 아, 그래요. 다행이에요.
0: 네,
2: 며칠 밖에 안 되셨잖아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2: 그런데도 계속 해오신 것처럼 네, 자연스럽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군요.
1: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네.
0: 네, 저희가 앞에서 오늘의 한국어로 가까워지다를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은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거침없이 먼저 다가가는 편이세요? 아니면 상대방이 좀 다가와주길 기다리시는 편이세요?
1: Do you tend to approach people without hesitation or do you prefer to wait for them to come to you? 오!
0: 어떠세요?
2: 좀 다가와 주세요. 제가 말을 이끌어 나가는 재주는 별로 없어서.
0: 네.
2: 네. 누구한테 처음으로 보자마자 이렇게 먼저 말 거는 거 잘 못해서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좀 멍하니 앉아 있고.
1: 그죠, 그죠.
0: 아, 맞아요.
2: 저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음악 심사 같은 거 보러 가게 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잖아요.
0: 네.
2: 그러면 저희 업계가 아니라 다른 업계에 뭐 예를 들어 춤을 잘 추는 분도 계시고
1: 그죠.
2: 아니면 뭐 기자분도 계시고
0: 네.
2: 그러면 뭐 한 30분 뒤에 시작하면은 미리 오신 분들끼리 가만히 그 방 안에서 초면들끼리 한 20분 30분 앉아 있을 때도 있는데
0: 네.
2: 저는 그런 데서 뭐 아 뭐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런 거 못 하고
0: 아~
2: 네,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어색함을 참고 있는 아~ 그런 편입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1: 아니,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다가가지 못해요.
2: 네.
1: 저도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자리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2: 혹시 실수할까 봐.
1: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저도 이 중에서 따지자면 다가주길 기다리는 편인데 어떻게 저희 셋이 영원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지.
1: 끊임없이 기다리기만.
2: 근데 네. 두 분은 막 무대 위에서 춤추고
0: 네.
2: 막 노래하고 랩하고
1: 맞아요.
2: 그러면 되게 적극적인 성격일 줄 알았는데.
0: 무대 한정이더라고요.
1: 아,
0: 네, 또 내려오면 그렇구나. 저희도 약간 아 근데 스몰 토크는
2: 네.
0: 좀 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고 있기는
1: 맞아요.
0: 해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먼저 다가가고 싶을 때 못하면 좀 아쉽잖아요. 지나고서.
2: 네.
0: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말하는 노력을 하고는
1: 맞아요.
0: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먼저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그렇다면 또 누군가와 와 우리 많이 가까워졌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1: When and in what situations do you feel that you've become close to someone?
2: 제가 저도 모르게
1: 네.
2: 제 윗사람한테도 반말과 존댓말을 섞었더라고요.
0: 반존대.
2: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네 라고 리액션이 조금씩 나와야 되는데 아 뭐 이렇게 한다던가 저는 절대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아가는 중인데 가끔씩 차 뒤에서 듣고 있다가
1: 어머머
2: 왜 반말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0: 한번
2: 듣는 적이 있었고 네, 저는 좀 친근하게 느껴지면 네, 존댓말이 살짝 내려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약간 저도 그런 것 같긴 한데
1: 저도 반전대? 말을 엄청 자주 쓰는 것 같은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멤버들끼리도 처음에 친해졌을 때 약간 얘기하면서 아, 나 오늘 약간 머리를 안 감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도 공유했을 때 우리는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
0: 우리 꽤나 친할지도
1: 약간 좀 친해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느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0: 맞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새로 알게 된 친구랑 이제 처음에 뭐 밥 먹으러 가거나 이러면 메뉴를 고를 때 약간 약간 눈치가 조금 보일 때가
2: 맞아요.
0: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편해지고 그냥 말없이 너뭐 먹을래? 난 이거 먹을래? 약간 이런 사이가 됐을 때 우리 좀 친해졌구나라고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다면 진짜 가까워진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1: How do you act around people you become close with? 어떠세요?
2: 같이 뭐 차를 타고 가거나 뭐 공간에 있을 때 저보고 선곡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좀 공식적인 선곡이 있고 매우 사적인 선곡이 있거든요.
0: 뭔지 알것
2: 네.
0: 같아요.
2: 제가 듣고 싶고 지금 당장 떠오르는 음악을 틀 때가 되면 좀 가까워졌구나. 네, 느껴지고
0: 오.
2: 내가 이 사람한테 좀잘 보여야겠다. 좀 멋있는 곡을 선곡해서 날좀 돋보여야겠다. 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친해지면 그냥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음악 같이 듣고 뭐 깔깔 웃고 뭐 그런 편인 것 같아요.
0: 좋은
1: 그래요.
0: 것 같은데요. 아리아 씨는요?
1: 저는 약간 그렇게 막 친하지 않았을 때 억지로 텐션 올려서 말 걸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상대방 말이 없어도 아 내가 좀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이렇게 말 만들어서
0: 맞아.
1: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근데 좀 친해지면 저도 약간 조용히 있는 거 편하게 느껴요. 그래서 조용히 있어도 부담감이 느끼지 않을 때, 아, 좀 진해졌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0: 너무 공감되는 포인트입니다.
1: 그죠, 그죠.
0: 네. 그럼 저희와 조금 더 가까워진 대원님과 함께 본격적인 코너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취향의 발견!
1: 발견! 취향의 발견, Discovery of Taste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your musical taste.
0: 네, 대원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노래를 가져오셨나요?
2: 오늘은 음악이 주제이기보단 영화 주제로 한번 그리고 배우 주제로
0: 오.
2: 가져와 봤는데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 제가 제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막 설명하고 이런 게좀 어색할 것 같아서 좀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뭘까 생각하다가 요즘 영화관에서 오디세이가 참 핫하지 않습니까? 네.
0: 맞아요.
2: 근데 그 주연이 맷 데이먼이고,
0: 네.
2: 그리고 맷 데이먼이 그동안 주연한 영화들 중에, 음악으로 상당히 유명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맷 데이먼이 출연한 명작 영화들의 OST 한번 골라봤습니다.
1: 너무
0: 오,
1: 좋습니다.
0: 기대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엄청난 인기몰이 중인데요.
2: 네.
0: 이 영화를 보신 거죠?
2: 네, 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놀랐는데요.
1: 오.
2: 첫 번째는 그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출간했습니다.
0: 오,
2: 제가 쓴 책.
0: 축하드립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진짜요?
2: 네.
1: 대박.
2: 근데 보통 초반에 많이 팔리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지인들도 많이 사주고 해서 초반에 순위가 막 올라가요.
0: 오.
2: 근데 오디세이 각본집을 절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0: 와, 그래서, 아, 지금 오디세이가 난리구나. 예, 라는 걸알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집 앞에 영화관이 있는데요.
1: 네.
0: 거기 그렇게 사람 많은 걸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1: 아, 진짜요?
0: 웬만하면 뭐한 20명, 30명 정도가 이렇게 널찍이 저기 이렇게 흩어져서 앉아있고 그랬는데,
1: 네.
0: 이번에는 그잘 보이는 가운데 쪽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있더라고요.
2: 와. 아니, 저희도 이 영화 개봉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 싶어서 둘이서도 아, 보러 가자고 얘기는 했는데 또 이제
1: 맞아요.
2: 시간이 안 맞아서 아직은 못 봤단
0: 워낙
2: 말이에요.
0: 바쁘시니까.
2: 어떠셨어요?
1: 맞아요.
0: 되게 흥미진진했고요. 정말 길어요. 거의 3시간 가까이 되는데, 저는 조금 걱정은 했습니다. 혹시나 지루하면 2시간 넘는 그 시간을 뭘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
2: 네.
0: 정말 시간이요. 너무 빨리 가서 전혀 2시간 넘는다고 생각을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재밌었습니다.
1: 저도 보고 싶어지네요.
0: 꼭 보세요.
2: 네,
0: 재밌습니다.
2: 진짜. 저희도 꼭 봅시다. 이 오디세이 영화의 인기와 함께 주인공 맷 데이먼의 연기도 엄청난 호평을 받는 중이라고
0: 네.
2: 하던데요. 혹시 맷 데이먼이 출연한 영화 중에 기억나는 영화가 있으실까요?
0: 정말 많죠. 예를 들어, 굿윌 헌팅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윌 헌팅으로 나오는데, 수학 천재예요.
2: 네.
0: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천재. 이 친구가 학교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죠. 그런 천재가 멘토를 만나서 인생이 좀 달라지는 그런 얘기도 있고,
2: 네.
0: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있었고, 오션스 일레븐, 뭐, 리플리, 그리고 제 세대 때는 그 보온 시리즈를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네, 다섯 편이나 나왔을 정도로 진짜 인기가 많았던 첩보물인데, 이것도 재밌었고, 아, 뭐, 시대에 가장 사랑받는 배우 중에 한 명이죠.
1: 그쵸,
0: 네.
1: 그쵸.
2: 저도 인터스텔라랑 오펜하이머도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 오디세이도 꼭 보고 싶어지는데,
1: 맞아요.
2: 또 빨리 영화를 찾아보면서 음악을 듣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럼 슬슬 오늘의 첫 번째 추천곡부터 맛보기로 만나볼게요.
0: 듣고 계신 곡은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라는 곡입니다.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맷 데이먼의 주연으로 출연을 했죠. 잠깐 줄거리를 되짚어 보자면 화성에 혼자 남겨진 우주 과학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구가 아니고
1: 그쵸.
0: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 속에서 작은 기지를 세우고 거기서 감자 같은 것도 기르고
1: 감자요?
0: 과학자니까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존기를 재밌게 그리고 나중에 지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 재밌는 음악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 중에 특히 엔딩 크레딧, 그러니까 자막 올라갈 때 그때 흐르는 곡이 바로 이 I Will Survive인데 이 영화에는 장면과 노래 제목을 엮은 그런 선곡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딘가를 우주에서 타는 그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연료인가 그런 걸로 쓸 만한 게 없어서 막 무슨 되게 위험한 원자로 같은 걸 싣고 막할 거예요. 근데 이게 뜨겁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거기에 핫스터프라는 곡이
2: 아,
0: 쓰인다던가.
2: 말 그대로.
0: 네. 근데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에 재밌는 디스코 음악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다가 또 웃게 되고. 이렇게 음악으로 재미를 줘가면서 호흡을 조절하는 장면들이 꽤 나오는데,
1: Interesting.
0: 네. 아마도 I will survive, 살아남을 거야 라는 뜻이니까 아마 마션이랑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선곡이 된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디스코 리듬을 사용하고 있는데, 1970년대 후반에 대중음악계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도 그게 전해졌을 정도로 디스코 열풍이 크게 불었습니다. 그 열풍의 중심에 있었고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디스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 잊을 수가 없고요. 1997년에 가수 진주 씨가 난 괜찮아로 뭐 번안 혹은 뭐 리메이크 해서 한국어로 불렀었는데 이게 진주 씨의 가장 유명한 곡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많이들 노래방에서 불러가지고 저희 세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곡입니다.
1: 와.
2: 이 노래는 저는 옛날에 춤출 때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노래만 들으니까 완전 디스코고 신나고 그냥 그런 느낌이 다였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화성에서 감자와 디스코? 약간 영화가 엄청 궁금해지는
1: 맞아요,
2: 엔딩
1: 맞아요.
2: 크레딧 곡인 것 같아요.
0: 네. 유머가 섞여 있어서 너무 진지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0: 아, 저도 이 영화 보고 싶어지네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려주세요.
1: 네, 이 음악을 듣자마자 갑자기 물에서 이렇게 가만히 떠 있던 맷 데이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게 떠오른다, 그럼 이제 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제 세대 때는 이 보온 시리즈가 정말 크게 인기가 있었고요. 보온 시리즈의 엔딩 장면엔 항상 이 음악이 흘렀습니다. 모비의 Extreme Ways라는 곡인데요. 네. 모비는 전자음악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듀서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샘플링을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샘플링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음악에서 부분을 따와서 좀 조절해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한다던가 편집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건데, 그런 샘플링으로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고요. 이 음악도 부분 부분 이런저런 샘플링이 들어가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기존의 첩보 영화랑 조금 달랐어요. 물론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저보다 더 윗세대들은 주로 이제 007이었죠. 첩보
0: 아,
1: 영화 하면
0: 그쵸, 그쵸.
1: 거기에서는 첩보원들이 막 수트 같은 거 차려입고요.
0: 네.
1: 그리고 자동차가 변신도 하고
0: 우와.
1: 뭐총 같은 것도 멋있게 나오고
0: 대박.
1: 그랬는데, 본 시리즈부터는 좀 그런 화려한 볼거리보다는 그냥 막 수건 하나 둘러가지고 막 육탄전 벌이고 굉장히 로우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계가 좀 변해가는데 이제 그런 평론가의 평도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제 세대는 맷 데이먼을 네, 이 본 시리즈로 가장 많이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 네, 이렇게 두곡 먼저 맛보기로 만나봤는데요. 이쯤에서 완곡으로 노래 들어볼게요. 대화님,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1: 네, 그러면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럼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영화관으로 달려가고 싶은 DJ 이샤와
1: 맷 데이먼의 영화를 진짜 보고 싶은 DJ 아리아 and
2: 옛날 이야기만 해서 조금 창피해지는 이대화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1: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0: 네, 오늘 취향의 발견은 맷 데이먼 영화 속 음악을 주제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화님이 준비해오신 음악 계속해서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곡인가요?
2: 듣고 계신 곡은 엘리엇 스미스의 미스 미저리라는 곡인데요. 엘리엇 스미스는 주로 인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포크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애정했던 그런 싱어송라이터인데 한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맷 데이먼이 주연했던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이 음악이 삽입이 됐고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 스미스한테도 대표곡이 됐고 또 영화하면 바로 떠오르는 추억의 음악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굿윌 헌팅은 아마 본 시리즈와 함께 맷 데이먼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그러니까 신인이었던 맷 데이먼이 드디어 모두가 아는 그런 얼굴이 된 영화 중에 하나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천재예요. 뭐 수학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과목에서 그냥 책 한번 읽으면 모든 걸다 기억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네, 좋은 학교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됐고요. 근데 정말 드라마틱하고 멋진 장면이죠.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게 이 학계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난제인데 어디 한번 너희들이 풀어볼래? 라고 과제를 내주고 복도 칠판에 그 과제를 써놓죠. 근데 이윌 헌팅 맷 데이먼이 그걸 그냥 단숨에 풀어버립니다.
0: 와, 멋있다.
1: 네. 진짜 멋있다.
2: 그래서 그 천재성을 알아본 교수님이 데리고 수학 난제들을 풀어가기도 하고 또그 와중에 성격이 좀안 좋아요. 머리는 좋은데 또 반항하고 어른들을
0: 네.
2: 깔보고 자기가 워낙 똑똑하니까
1: 아이고.
2: 그런데 이 친구를 보듬어주는 어떤 심리학자이자 멘토인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데 네, 두 사람이 같이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되게 따뜻한 드라마인데요. 저도 정말 재밌게 봤고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니까 혹시 안본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저도 지금 엘리엇 스미스 노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2: 네.
1: 목소리가 되게 좋네요.
2: 그렇죠. 그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음악 마니아들의 분위기는 좀 어땠냐면 한창 얼터너티브 락이라고 해서 너바나 뭐
1: 그죠.
2: 라디오헤드 이런
1: 맞아요.
2: 밴드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1: 네.
2: 근데 이분들의 음악적인 특징이 가사가 굉장히 우울하다는 거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그 당시에 청년들이 우울하고 강렬한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방에서 약간 울고 있느냐.
1: 약간
2: 그게
1: 그런
2: 그 당시에
1: 느낌.
2: 좀 X세대들의 음악적 풍경이었는데 좀 강렬한 사운드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감성을 대표하는 그런 싱어송라이터죠. 네, 그래서 이 우울한 포크 음악을 들으면서 다 같이 막 음악 감상회실에서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네, 그렇게 앉아있던 모습들이 좀 떠오릅니다.
1: 네, 이렇게 좋은 가수분 소개해 주셔서
2: 네.
1: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어볼게요.
2: 듣고 계신 곡은 My Funny Valentine. 전주 듣고 계신데요. 이제 곧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네, 잘 주목해 보시면.
3: My funny Valentine.
2: 네, 맷 데이먼 실제 목소리입니다.
0: 오.
2: 네, 맷 데이먼이 직접 부른 곡인데

0: 게 영화 리플리의 장면으로 삽입이 됐습니다. 맷 데이먼은 리플리 증후군,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로 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사람인 척하는 그런 연기를 맡았는데, 자기가 그 되고 싶어하는 상대 역은 주드로가 맡았습니다. 네. 근데 그 주드로가 재즈를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본인도 워낙 뭐 피아노 조율사였을 거예요 원래.
1: 아~
0: 그래서 건반도 좀 치고.
2: 시군요.
0: 네. 그래서 네. 재즈를 좀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로 좀 잘 보이려고 같이 무대에 서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My Funny Valentine입니다. 배우가 직접 불렀기 때문에. 예, 맷 데이먼을 상징하는 음악 장면이어서 맷 데이먼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예, 그런 씬인데,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1: 아니 연기를 그렇게 하시면서 노래까지 이렇게 하시면 너무 사기 아닌가요? 이거는?
2: 다 가드셨어.
1: 진짜
0: 연습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1: 그러실 것 같아요.
0: 근데 노래도 어떤 의미에선 연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2: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맞아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네. 수단의 맞아요. 차이지 그런 부분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배우들이 노래 장면을 소화했는데 되게 그럴듯하게 멋있는 네,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와, 근데 저도 평소에 재즈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0: 네.
1: 너무 좋은 곡인 것 같아요. 끝나고 약간
0: 분위기 좋죠.
1: 네, 찾아 듣고 싶은 노래인 것
2: 맞아요,
1: 같아요.
2: 맞아요,
0: 근데 약간 슬프게 불렀습니다만 그윽하게 네, 네. 그렇게 소화를 했습니다만 실제 가사를 보면 좀 재밌기도 해요. 여기서 My Funny Valentine의 발렌타인은 발렌타인 데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 네.
0: 발렌타인이란 인물을 얘기하는 건데
1: 오.
0: 당신은 뭐 그렇게 잘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좀 우스꽝스러워요. 하지만 아 당신한테 빠졌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1: 완전 사랑이네요.
0: 그렇죠. 찐사랑이죠.
1: 오.
0: 그래서 My Funny Valentine입니다.
2: 오, 가사를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0: 네. 가사를 같이 알고 들으면 더 재밌습니다.
2: 네. 그럼 대화님의 마지막 추천곡 들어볼게요.
0: 네,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오디세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2: 그렇죠.
0: 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루드비히 고란손의 세이렌이라는 곡인데요. 루드비히 고란손이 이 연주곡의 네, 음악감독, 작곡가인 거죠. 주로 이 놀란 감독과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뭐 테넷이라던가 뭐 오펜하이머 같은 음악도 루드비히 고란손이 맡았고요. 원래 놀란 감독은 예전에는 그 한스 짐머라는 음악계 거장이 있는데 네. 그분하고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루드비히 고란손으로 갈아탔더라고요.
1: 아이고.
0: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두 사람이 세트로 묶여서 많이 언급이 되고요. 오디세이에 보면 세이렌 장면이 있습니다. 세이렌은 바다 위에서 선원들을 유혹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에 홀리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죠. 근데 되게 그 오디세이 내용 중에 재밌는 게 자기가 이 노래를 듣고 싶은데 귀를 막기가 싫으니까 나를 묶어달라.
1: 목 빨려 들어가게?
0: 아니, 그쪽으로 못 가게. 그래서 막 몸부림치고 막 소리를 치면서 자기를 꼭 저쪽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네, 안 가게 되고 네, 이 노래만 듣고 살아남게 되거든요. 네, 그 장면에 삽입된 곡입니다. 그 대사들도 상당히 멋있고요. 이렇게 세이렌 장면도 그렇고 외눈박이 거인 장면도 그렇고 거대한 칼을 든 어떤 군인들하고 싸우는 장면도 그렇고 진짜 무슨 신밧드의 모험 보는 것처럼
2: 대박.
0: 어드벤처들이 아주 멋있게 펼쳐지거든요.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쉴 새 없이 재밌더라고요.
2: 진짜 진짜 보고 싶네요.
0: 네,
2: 네 한번 꼭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네, 그럼 이렇게 세 곡 더 맛보기로 만나봤고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곡을 원곡으로 들어볼까요?
0: 맷 데이먼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노래 안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맷 데이먼의 My Funny Valentine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장항동 정산소로 돌아올게요.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항공이들의 일상에 멋진 BGM을 틀어드립니다. 장항동 정산소.
2: 장항동 청산소 is a segment where we make background music suggestions tailored to your messages.
3: 여러분의 하루가 어땠는지 보내주세요. 아이돌 한국어 SNS EBS FM Korean에서 사연을 기다리고 있어요.
1: 오늘의 음악 감별사 심판은 바로 저 이샤이고요.
2: 오호.
1: Yeah. 아리아님과 대한님은 사연에 딱 맞는 노래를 추천해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2: 아, 각오요? 저는 솔직히 대화님이랑 이렇게 대결 자신이 별로 없지만
1: 진짜요? 자신을 가져요.
2: 일단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3: 이게 제가 여러 번 해봤잖아요. 오래된 네. 코너라.
2: 네.
3: 근데 심판의 성향에 따라 이게 승패가 갈리더라고요.
1: 아~
3: 그래서 캠든 마카야 씨는 제가 심판 성향을 좀 알고서
1: 네.
3: 네, 준비를 했었는데
1: 맞춤으로
3: 두 분의 성향을 제가 아직 몰라서 네. 몇 번 좀 해봐야겠습니다.
2: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3: 네.
1: 좋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읽어볼게요. 도민 GOH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3: 날이 너무 좋아져서 자전거를 오랜만에 탔어.
2: The weather got so nice that I rode my bicycle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1: 오.
2: 와우.
3: 네.
1: 어떠세요? 두 분은 자전거 평소에 좀 타시나요?
2: 한국 와서는 못 탔는데 인도 있을 때는 자주 탔었어요.
1: 오.
2: 좋아하기도 하고.
3: 저는 집 앞에 그 양재천이 있었거든요.
2: 어? 저희도 양재천.
1: 저희 회사가 양재천 앞이어가지고.
3: 아, 그러시구나.
2: 네. 자주 가요.
3: 아, 저는 지금은 이사했는데.
1: 아,
3: 네. 거기 보면 이렇게 달리는 도로와 자전거
2: 맞아요,
3: 도로가
2: 맞아요.
3: 다 같이 있고요.
1: 네네네.
3: 거기서 타면 한강까지 이어지거든요.
2: 맞아요.
3: 탄천으로도 갈 수 있고.
2: 네.
3: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2년 동안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 자전거 탔었어요.
2: 대박.
1: 엄청 즐겨 타시네요. 네.
3: 여름에는 햇빛 때문에 좀 힘든데. 가을쯤? 아, 정말 좋죠.
2: 맞아요,
3: 진짜
2: 완전.
3: 기분 좋죠.
2: 봄 때도 엄청
3: 맞아요.
2: 예쁘죠. 네.
1: 저는 제가 자전거를 못 타가지고.
2: 아, 진짜요?
1: 네. 안타깝게도 자전거를 못 타는데, 저희 멤버 중에 한나가 맨날 날씨만 좋으면, 맨날, 아, 자전거 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그 바람을 맞으며 약간, 우와, 자유롭다! 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만, 못 타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2: 제가 가르쳐 줄게요.
1: 괜찮아요?
2: 완전.

0: 그렇다면 저에게 어필해 주세요. 오늘의 승리를 위해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1: 네.
0: 네.
1: 어디야, girl, let's ride a bike, come on. 날씨 좋은데 한강으로 모여.
0: 오, yeah. 오, so sweet한데요?
1: 감사합니다. 이런 곡인데요. 되게 chill하고 chill한 분위기라서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들으면서 한강 그 이렇게 양재천도 이렇게 네. 타고 가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추천곡으로 골랐습니다.
0: 제가 실로폰을 쳐보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딩동댕을 드릴게요.
1: 오,
0: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원님은요?
2: 네.
1: 어, 저 떨립니다.
2: 아, 저도 비슷한 곡인데요.
1: 아, 진짜요?
2: 네, 왜냐면 라이딩이 들어가서.
1: 그렇죠.
2: 그 김동률 씨하고 이상순 씨가 같이 만든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1: 네.
2: 베란다 프로젝트라고.
1: 어.
2: 그러니까 김동률 씨 하면은 좀 진지하고 장중한 그런 발라드를 부르는 사람으로 인식돼 있었는데. 네. 좀 가벼운 음악 프로젝트가 하고 싶었는지 베란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아. 잠깐 활동했었는데 거기에 바이크 라이딩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1: 네.
2: 들어보면 아마 만난 지 얼마 안 된 썸 타는 사이인 것 같아요.
1: 아.
2: 네, 땀 흘리는 모습도 예쁘고 약간 그런 아. 네,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같이 자전거 타는 아. 커플 자전거 이야기거든요. 아. 그래서
1: 두근두근.
2: 네, 좀 날이 좋아서 뭐 자전거 오랜만에 탔다는 그 얘기가 좀 예뻐 보여서
1: 그쵸.
2: 네, 제가 그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0: 어, 그럼 일단은 딩동댕 드릴게요.
2: 네, 그 캠든 마카야 씨는 아주 냉정했거든요.
0: 진짜요?
1: 아, 진짜요?
2: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땡쳤는데.
1: 어머 어머 어머.
2: 이샤 씨는 네, 좀 여리다.
0: 아 맞아요. 네,
2: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좀 열심히 어필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다면 혹시. 무례할 수 있지만 네. 한 소절 부탁은 안 되겠죠?
2: 그 안 됩니다.
1: 와,
2: 아 제가 노래한 거 정말 창피하게 생각해서 잘 못해요.
1: 냉정하시네요.
0: 아 그래요?
2: 네.
0: 아 약간 마이너스 5점. 장난이고요. 아 근데 약간 두 분 다 이유가 너무 이 사연과 맞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연인과의 썸 이런 약간 두근두근한 자전거 데이트냐 아니면 이제 친구들끼리 약간 야 한강 나와 이런 프리한 플러팅이냐의 선택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두 분 다 너무 좋았지만 이 중에 승자를 고르자면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오늘의 승자는 대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2: 아, 이건 실력으로 승부한 건 아닌 거죠?
0: 네, 약간의 네, 뭔가, 정?
2: 네, 이겨도 개운치 않은. 아, 하지만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두 분의 추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의 마음에도 쏙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환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1: 어머, 어머.
0: 세상에. 네. 대환님은.
2: 시간이 참 빠르네요.
0: 그러니까요. 저희와 함께한 이 첫 시간 어떠셨나요?
2: 아, 친절하게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저희도 네. 감사합니다.
2: 캠든 마카야님이 떠오르지도 않네요.
1: 어머. 아, 진짜요?
2: 아이, 농담이고요.
1: 네. 어, 마카야님 되게 힘들게 하셨나봐요.
2: 아, 아니,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네,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1: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윈터의 여름의 속도 들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

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죠. 그리고 독서의 계절. 난 책장 펼치기도 귀찮다 하셨던 분들, 이번 가을은 책이랑 친해져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서 전국 곳곳에서 무려 만 개가 넘는 독서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무작정 책만 파는 것도 아니고요. 야외 도서관에서 바람도 쐬고, 밤에는 운치 있게 서점 데이트도 하고, 평소 좋아했던 작가와 숫다도 떨고, 책을 핑계로 즐길 거리가 꽤 많다고 하네요. So why not fall for reading this fall? 책장을 넘기다가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를 발견하는 것처럼 2시간 동안 마음에 쏙 드는 영어 표현 하나 건져가시면 좋겠습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Sandro Cavazza, Lean On Me.
1: 'Cause every time I'm feeling low,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9월 4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르 책 즐겨 읽으시나요? 저는 어릴 땐 소설 위주로 읽었었고요. 학창 시절에는 이런 탑기어 매거진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 잡지 위주로 좀 읽었어요. 그러다가 좀 이제 성인이 되니까 심리학이나 과학, 자기개발 도서 이런 거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강아지 심리 파악도 못하고 살도 찌고 이렇게 됐네요. 자, 제가 추천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 어릴 때는 소설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창의력을 많이 기를 필요가 있고, 또 영어 배울 때는 저는 사실은 사진 많은 잡지를 정말 추천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글로만 되어 있는 거는 정말 추천하지 않고요. 자, 한 분 모셔야죠. 지금은 영어 교재를 쓰시지만 왠지 복수극 소설 쓰라고 하면 영화 한 편 나올 것 같은 일산 JK 롤링 크리스틴 쌤입니다.
1: Oh, good evening, everyone. Wow, what an introduction.
0: 일산 JK 롤링.
1: Oh, no, Sam, but I am not a writer.
0: Hey, you could be.
1: No. I don't have that kind of creativity. In fact, I heard that you enjoyed writing.
0: I do.
1: It's amazing. Like creative writing. I'm not a creative writer.
0: 아, 근데 저는 쓰다 보면은 쓰다가 어느 순간 거기서 끝나 있어요. 중간쯤에. 갑자기 힘들어져요.
1: But at least you started.
0: Yeah. Okay.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할게요.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2 million last year, South Korea's medical tourism is picking up real momentum. Beyond plastic surgery and dermatology clinics, tourists are now making pit stops at local pharmacies for vitamins and over-the-counter meds, turning K-healthcare into a staple of the travel itinerary.
0: 지난해 국내 외국인 환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며 의료 관광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물론 약국에서 영양제와 상비약을 구입하는 이른바 약국 쇼핑까지 K-헬스케어가 새로운 관광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For the first time ever, domestic K-pop concerts are going green by recycling stage power and cutting back on disposable items in a push for carbon neutrality. However, compared to the major carbon reduction breakthrough,

0: Of overseas artists, South Korea still has a long way to go with no standardized guidelines yet in place.
1: 국내 K-POP 공연에서 무대의 전력을 재활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시도가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해외 아티스트들의 탄소 감축 성과에 비해 국내는 아직 통일된 기준조차 없는 초기 단계입니다.
0: Legendary two-time Oscar-winning actor Anthony Hopkins has hit a high note as a composer in his late 80s. Bringing a lifetime of self-taught orchestral compositions to light, his debut classical album has officially stolen the show on the UK official classical chart.
1: 아카데미 남우 주연상을 두 차례 받은 전설적인 배우 앤서니 홉킨스가 80대 후반의 나이에 작곡가로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독학으로 작곡한 관현악곡들을 모아낸 첫 클래식 앨범이 영국 오피셜 클래식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0: As more people struggle to catch enough Z's, the sleep tech market using advanced technology to help you get a solid night's sleep is taking off fast. Beds, once just a spot to sleep, are now morphing into high-tech sleep assistants that analyze and fine-tune your sleeping habits.
1: 수면 부족과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면서 첨단 기술로 숙면을 돕는 슬립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었던 침대도 사용자의 수면 상태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첨단 수면 도우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As foreign patient numbers topped 2 million last year, South Korea's medical tourism is picking up real momentum. Beyond plastic surgery and dermatology clinics, tourists are now making pit stops at local pharmacies for vitamins and over-the-counter meds, turning K-healthcare into a staple of the travel itinerary.
1: 지난해 국내 외국인 환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며 의료 관광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물론 약국에서 영양제와 상비약을 구입하는 이른바 약국 쇼핑까지 K-헬스케어가 새로운 관광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K-의료 관광을 넘어서 이제는 K-헬스케어, 이 피부과나 성형외과도 그렇고요. 이제는 뭐 동네 약국까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인다고 하네요.
0: Sam, yeah. I feel like every couple of months there's another K something.
1: I know. 진짜 그런 것 같아요.
0: K, what else is there? K shoes, K, I mean, 아니, K glasses.
1: 남은 게 있나요, 이제?
0: I don't know. Right. Okay. So this is really exciting for Korea because mm-hmm. it's a lot of business. Did you know that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in Korea topped 2 million last year?
1: Wow.
0: And that was up about 72% from the previous year. 72%.
1: 와, 이거는 뭐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가까이 갔네요.
0: Yeah.
1: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 수 201만 명 돌파 지난해. 그래서 전년 대비 71.9%면 와, 이거는 어느 정도일까요, 진짜?
0: This is, okay, so let me divide this.
1: Right.
0: There are preferences. So for dermatology clinics, Chinese patients are like the top, 35%. Mm-hmm. And Japanese patients, 30%. Plastic surgery, this was interesting. Japanese patients accounted for nearly half at 42%.
1: Wow.
0: I did not know this. I thought the majority of them were Chinese.
1: I know. 그러니까 국가별로 따지면 일단은 중국이 30.8%로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진료과별로 선호가 좀 뚜렷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반을 차지한다. 저도 사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0: I thought so too.
1: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강남역에 가서 강의를 할 때가 좀 있는데 mm-hmm. 그쪽에 가면
0: oh,
1: 돌아다니는 분들
0: yeah. Oh, yeah.
1: And then they all spoke You know,
0: Yeah, Chinese.
1: Chinese.
0: Yeah, they're
1: So
0: like
1: I
0: bandaged
1: figure,
0: up, and
1: yeah.
0: yeah, it's so true.
1: 그런데 생각과는 또 다르게 일본인들이 또 절반 가까이 그쪽을 또 차지하고 있다. 제가 뭐 이거는 TMI일 수 있는데 제 예전에 학생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거 관련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뭐 약국이든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의료 진료를 받든 이런 걸잘 모르니까 중간에 이제 중개 역할을 해주고 그런 걸 하셨는데

0: 돈을 굉장히 잘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1: I'm sure.
0: 그때도 그래, 그게 벌써 꽤 됐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겠네요. 이쪽
1: Absolutely.
0: 비즈니스가.
1: Yeah. And you know now it's extending to pharmacies. People are loving Korean pharmacies.
0: Right, right.
1: And so you know when you go to Myeongdong there's like a big pharmacy sign.
0: Mm-hmm.
1: And you know when we go to Japan people love the Japanese
0: That's
1: pharmacies.
0: True. That's
1: it's
0: true.
1: like now Korea move on over. Korea is getting on the bandwagon.
0: 이게 약효도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약을 볼 때 디자인도 약간 보거든요.
1: Yeah.
0: 이상하게. 근데 또 한국 약들이 그런 것도 되게 잘 해놓잖아요.
1: I know.
0: 네. 오케이.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s foreign patient numbers topped 2 million last year, South Korea's medical tourism is picking up real momentum.
0: 지난해 국내 외국인 환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며 의료 관광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as foreign patient numbers topped 2 million last year 이라고 했는데 탑한다는 것은요. 뭔가를 돌파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의료 관광 시장이 지금 is picking up real momentum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 Yeah.
0: 왜 또 pick up을 썼네요?
1: Yeah, to pick up momentum. It's like, well, the momentum is basically where it's motion, right?
0: Mm-hmm.
1: It starts small and then it gets faster and faster and it's just like keeps going on its own.
0: 탄력, 뭐 가속도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1: That's right. So pick up real momentum means that it's really kind of like picking up the speed, growing, gaining more popularity.
0: Right.
1: Yeah.
0: 아, 그러니까 픽업이 약간 게임 같은 거네요. It's almost like picking up the pace, right?
1: Yes.
0: 어떤 속도가 붙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게인만 생각을 했는데 픽업이라는 표현도 쓴다는 게
1: That's
0: 굉장히
1: right.
0: 특이합니다.
1: Yeah, pick up the pace means hurry up, speed it up.
0: Yeah. Okay, so 여기서는 탄력을 막 받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연결해 볼게요.
1: Beyond plastic surgery and dermatology clinics, tourists are now making pit stops at local pharmacies for vitamins and over-the-counter meds, turning K-healthcare into a staple of the travel itinerary.
0: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물론 약국에서 영양제와 상비약을 구입하는 이른바 약국 쇼핑까지 K-healthcare가 새로운 관광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동차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1: Oh, yeah.
0: 레이싱하고 이런 거 좋아하다
1: of
0: 보니까
1: course.
0: 오늘 뭔가 이렇게 보이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1: I thought about you.
0: Right? Tourists are now making pit stops at local pharmaci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Sam.
0: 네.
1: You tell me what a pit stop is.
0: Pit stop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동차 레이싱 이런 거 막 경주 같은 데서 보면
1: yeah.
0: 중간에 뭐 기름을 넣을 수도 있고 뭔가 정비를 할 수도 있고
1: 타이어스를
0: 바꿀 yeah. 수도 있고 중간에 윙윙윙 하면서
1: yes.
0: 바꾸거든요, 뭔가를. 근데 빨리 들어갔다가 뭔가 다시 또 나왔다가 또 거기 꼭 멈춰야 돼요. 무조건
1: yeah.
0: 가거든요.
1: Yeah. So, very similar to your explanation of a pit stop
0: right.
1: is when you're traveling, you're kind of making a quick stop. Whether you're going to rest or whether you're going to eat or whether you're going to pick up some, you know, over-the-counter
0: right,
1: medication.
0: Right. 그러니까 어디에 쓱 가다가 여기는 무조건 들러야 돼. 이런 느낌이네요. 뭔가 쉬기도 하겠지만 나도 약간 건강도 챙겨야 되고 피부도 챙겨야 돼. 해서
1: That's right.
0: 꼭 들르게 되는 거.
1: Mm-hmm.
0: 아, 오케이. So pit stops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잠시 정비를 위해서 멈추는 곳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경주 같은 데서. 근데 여기서는 느낌 자체가 이런 local pharmacies에 잠깐 들려준다.
1: Yeah.
0: 이제 들려준다. 그것도 가준다. For vitamins and over-the-counter meds라고 돼 있습니다.
1: Yeah.
0: 자, vitamins는 당연히 우리가 뭐 비타민으로 많이 알고 있겠지만 이 meds 중에서도 over-the-counter meds는 어떤 종류의 약일까요?
1: Okay, sometimes we just say OTC, over-the-counter.
0: Right.
1: So it is really, you have the prescriptions that you get from the doctor.
0: Mm-hmm.
1: These over-the-counter meds, you don't need a prescription.
0: Right, right.
1: You can just walk into a pharmacy and get maybe a pain reliever.
0: 아,
1: yeah.
0: 그냥 뭐 무슨 진통제가 필요하다든가 머리가 좀 아프다든가
1: yeah.
0: 이런 것들은 굳이 처방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1: We don't need to go to the doctor.
0: 그냥 카운터에서 그 카운터
1: yeah.
0: 위로 좀 이렇게 주세요. 이런 느낌이네요.
1: Yeah. Oh, I have an upset stomach.
0: Right.
1: What do you have?
0: I mean,
1: there you go.
0: Right. You don't have to go to the doctor's office
1: no.
0: right for that.
1: No.
0: So, over the counter meds는 사실 OTC라고도 부릅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반대는 prescribed than meds가 있겠죠.
1: Mm-hmm.
0: All right. Very nice.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s foreign patient numbers topped 2 million last year, South Korea's medical tourism is picking up real momentum. Beyond plastic surgery and dermatology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For the first time ever, domestic K-pop concerts are going green by recycling stage power and cutting back on disposable items in a push for carbon neutrality. However, compared to the major carbon reduction breakthroughs of overseas artists, South Korea still has a long way to go with no standardized guidelines yet in place.
0: 국내 K-POP 공연에서 무대 전력을 재활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시도가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해외 아티스트들의 탄소 감축 성과에 비해 국내는 아직 통일된 기준조차 없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콘서트장에.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 탄소 배출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K-pop 콘서트에서도 탄소를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1: I think this is fantastic. Because in a concert, there's a lot of lighting, there's sound.

0: it's all electricity.
1: Right.
0: And then these people who are traveling from like all over the country mm-hmm. to come to the concert hall. So they say that one major agency recorded a peak of 3,291 tons of carbon for wow. one show.
1: 쇼 하나예요?
0: Just one show.
1: 그러니까 국내 한 기획사의 공연 가운데서 이런 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공연이 3,291톤이요.
0: This is the wow. annual. This is the equivalent of the uh-huh. annual emissions of 715 gasoline cars.
1: 어, 이렇게 얘기 Then, 나오니까 딱 느낌 옵니다.
0: Yes.
1: 그러니까 휘발유 차량 715대가요. 1년 동안 배출하는 양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래도 관객들이 막 스태프가 또 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탄소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력도 많이 쓰겠고요.
0: Yeah, right. and you know when you're at a concert, you're thirsty. You want a drink. Mm. So you know now they're thinking of you know swapping disposables for tumblers, right. recycling stage power, mm-hmm. and you know having these you know travel via QR codes. You right. know a lot of things to make it a little bit more sustainable.
1: 어, 그래도 좋은 뭔가 move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무대 전력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럭이 와가지고 그런 그게 이제 ESS 발전기라고 하는데요. Mm-hmm. 그것도 쓰고 뭐 일회용품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한다든가 좀 다 같이 좀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0: Great idea.
1: All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For the first time ever, domestic K-pop concerts are going green by recycling stage power and cutting back on disposable items in a push for carbon neutrality.
1: 국내 K-POP 공연에서 무대 전력을 재활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시도가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처음인 게 for the first time ever 이라고 나왔어요. Domestic K-POP concerts are going green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Go green이라는 말이 정말 정말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0: Everywhere, right? everywhere. And the whole word green has mm-hmm. taken on a new meaning,
1: right.
0: meaning it's eco-friendly.
1: Right.
0: right. So if you go green, which is the standard pairing, mm-hmm. it means that you are doing whatever you can to be environmentally friendly.
1: 뭔가 친환경적인 뭐 행동을 한다든가, yeah. 뭔가 제품을 만든다든가, 모든 게 다 go green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Right, exactly. So you can have green products. Mm-hmm. You can recycle solar power, mm-hmm. Reduce disposable items, things like that.
1: 뭔가 green 하면 자연 같잖아요.
0: It
1: 느낌이,
0: is nature.
1: Right? Oh. So go green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become eco-friendly 한다는 것을 조금 더 좀 캐주얼하게 바꾼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disposable items를 굉장히 cutting back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Cut back on은 뭔가를 줄이다.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그냥 items가 아니라 disposable items는 어떤 제품들일까요?
0: The word dispose mm-hmm. means to throw away
1: right.
0: after use.
1: Right.
0: So disposable means that you use it one time mm-hmm. and you throw it away.
1: 그냥 버리는 거네요.
0: Yeah. 그러니까
1: 일회용품 같은 거죠.
0: That's it.
1: Right. Mm-hmm. So dispose of something 한다는 게 뭔가를 버리다인데 거기서 나와서 disposable 할 수 있는 items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회용품 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recyclable. items랑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Absolutely.
1: 재활용이 안 되니까.
0: Yes, that's right.
1: 바로 이제 한 번 하고 버리는 거니까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재활용이 결국에는 이거는
0: Oftentimes they don't.
1: 왜냐면 안에 막 지저분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오케이, 연결해 볼게요.
0: However, compared to the major carbon reduction breakthroughs of overseas artists, South Korea still has a long way to go with no standardized guidelines yet in place.
1: 다만 해외 아티스트들의 탄소 감축 성과에 비해 국내는 아직 통일된 기준조차 없는 초기 단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이런 또 노력이 많이 있지만은요. South Korea는 still has a long way to go. 라고 했습니다.
0: Yeah. Isn't there a Korean expression, 갈 길이 멀다?
1: Exactly.
0: Oh, my goodness, yeah. It's so, I've heard this a lot. I've heard this a lot. And then when I thought of this expression, I thought, oh, there's a perfect Korean expression for that.
1: Right.
0: And so basically, you've made some progress.
1: Mm-hmm.
0: It's not that you started just from the very beginning.
1: Right.
0: You're already in it.
1: Uh-huh.
0: But you still have a long way to go means we are far from finished.
1: Ah.
0: We are far from reaching the goal.
1: There's still so much to be done.
0: There is still much to do.
1: 아, 뭔가 해야 되는 게 여전히 많이 있다. 물론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0: Yes.
1: So, a long way to go. Have a long way to go. 이러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오, 쌤, 너무 길이... 점점 좋아지는
0: I
1: 거 아니에요?
0: I know a little Korean.
1: 아, 잘하는 거 아니에요?
0: 조금 해요.
1: 아, 조금 해요.
0: 네.
1: 그래서 아, 참고로 이 콜드플레이라는 그룹 있잖아요. 거기는 공연하면서 태양광 그리고 관객들이 이제 자전거를 막 타면서 직접 전기를 또 만든대요. 정말 충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조금 가야 될 길이 있네요.
0: We do.
1: 그렇습니다.
0: You do.
1: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For the first time ever, domestic K-pop concerts are going green by recycling stage power and cutting back on disposable items in a push for carbon neutrality. However, compared to the major carbon reduction breakthroughs of overseas artists, South Korea still has a long way to go with no standardized guidelines yet in place.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 is Clean Bandit featuring Jess Glynn with Rather Be.

0: 네,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죠.
1: Legendary two-time Oscar-winning actor Anthony Hopkins has hit a high note as a composer in his late 80s. Bringing a lifetime of self-taught orchestral compositions to light, his debut classical album has officially stolen the show on the UK official classical chart.
0: 아카데미 남우 주연상을 두 차례 받은 전설적인 배우 앤서니 홉킨스가 80대 후반의 나이에 작곡가로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독학으로 작곡한 관현 악곡들을 모아낸 첫 클래식 앨범이 영국 오피셜 클래식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다 아실 겁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의 연쇄살인마, 그렇죠? 저는 항상 무서워했었거든요. 근데 배우 앤서니 홉킨스가 이제는 클래식 작곡가로 활약을 하고 있다고요?
1: Oh, Anthony Hopkins 할아버지, I love him so much. And in fact, I stumbled upon his Instagram a few times. And I was like, yeah, what is he doing these days? And he's like playing classical music on the piano. And I thought, he is a genius.
0: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도 약간 무서웠어요, 지금. 르르르르 한데 뭔가 공포스러웠어요.
1: So true. So he's 89 years old. And he started playing the piano at 4. Age 4. And he's like he's kind of self-taught.
0: 아니,
1: he's a self-taught composer.
0: 정식 레슨도 아니고요.
1: Yeah.
0: Okay.
1: Yeah. And so now he has released an album that features 12 of his original orchestral pieces.
0: 와, 지금 4살 때 피아노를 시작해서 이미 10대 시절부터 독학으로 심지어 작곡을 이어왔다고 하고요. 이번 앨범이 지금 60년간 틈틈이 써온 이런 그 자작 관현악곡 12곡을 담았다고 합니다. 진짜 못하는 게 없는 분인가 봐요.
1: I mean, and you know, making the album, there were world-renowned classical musicians that got together just for him. And one of my favorite conductors, Gustavo Dudamel. Dudamel. He was the conductor for LA Philharmonic, and now he is the conductor director for the New York Philharmonic, and they made this album all together.
0: Wow.
1: So we're talking about not just like, you know, like a little orchestra here. We're talking about the best of the best got together and they made the album with him.
0: 아, 이거는 그냥 취미로 만든 거구나.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진짜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가들이 막 음반 제작에 참 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He is now 89.
1: He's almost 90.
0: Wow.
1: Sam.
0: 네?
1: Doesn't it give you hope for the
0: 그러니까요.
1: future? It's never too late.
0: Age is only a number.
1: We still have our dreams.
0: Oh yes.
1: Okay.
0: 뭐 글 써봐야겠어요.
1: Okay.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Legendary two-time Oscar-winning actor Anthony Hopkins has hit a high note as a composer in his late 80s.
0: 아카데미 남우 주연상을 두 차례 받은 전설적인 배우 앤서니 홉킨스가 80대 후반의 나이에 작곡가로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작곡가가 composer 되겠죠. 그거로서 hit a high note 했다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high note를 hit 했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노래 부를 때 고음을 딱 치면서 부르는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1: Okay, just much like when you hit a high note, you know, when Whitney Houston, I Will Always Love You, and she's like, you, and she does that high note. It's like, if you can do that, it means, wow, you're good. You're good, right?
0: 그쵸, 그쵸.
1: So just much like that, if you hit a high note, basically in your career, it's kind of like a major achievement. It is a really standout moment in your career.
0: 거의 피크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Yeah.
0: You just reached your peak 이런 느낌. 거의 최고조를 딱 찍는 느낌.
1: That's right.
0: 와, 작곡가로서, 그렇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Bringing a lifetime of self-taught orchestral compositions to light, his debut classical album has officially stolen the show on the UK official classical chart.
0: 독학으로 작곡한 관현악곡들을 모아낸 첫 클래식 앨범이 영국 오피셜 클래식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입니다. 자, 가장 놀라운 건 뭐예요? 바로 self-taught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Self-taught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라 그럴까 어디 뭐 수업을 가거나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1: No, 그쵸? that's right. You teach yourself.
0: Right.
1: So you don't have form.

0: formal lessons. Mm-hmm. You don't go to school.
1: Right.
0: You're self-taught.
1: Self-taught.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it's almost like a picking up the language, right?
0: Yeah.
1: 그냥 어디 학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싹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Yeah. 천재.
0: It's genius.
1: 천재죠?
0: It 네. is genius. okay. It is. He's a multi-genius.
1: 진짜 사랑하시는군요. Yeah. 네. So self-taught은 독학으로 배운 독학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his debut classical album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참고로 클래식 음악이 아니고요. 원래는 영어에서는 classical music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0: Correct.
1: 아무튼 그게 지금 has officially stolen the show라고 얘기를 했어요. Steal the show 예전에 쌤이 한번 얘기하죠.
0: Uh-huh. That's right. Mm-hmm. Okay, you are the center of attention.
1: Right.
0: But the idea is that like you expect a famous musician mm-hmm. to have to kind of steal the show.
1: Right.
0: But he stole it from them.
1: Uh-huh.
0: And now the spotlight is on him.
1: So steal the show 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주목받는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원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받았을 때
0: That's
1: 특히나
0: it.
1: 진짜 훔쳤다라고 표현하네요. Mm-hmm. So steal the show or maybe steal the spotlight 같은
0: right.
1: 거 쓰게 되면 주목을 받다, 가장 돋보이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Legendary two-time Oscar-winning actor Anthony Hopkins has hit a high note as a composer in his late 80s. Bringing a lifetime of self-taught orchestral compositions to light, his debut classical album has officially stolen the show on the UK official classical chart.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Jason Derulo with Kiss the Sky.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As more people struggle to catch enough Z's, the sleep tech market using advanced technology to help you get a solid night's sleep is taking off fast. Beds, once just a spot to sleep, are now morphing into high-tech sleep assistants that analyze and fine-tune your sleeping habits.
0: 수면 부족과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면서 첨단 기술로 숙면을 돕는 슬립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었던 침대도 사용자의 수면 상태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첨단 수면 도우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인 만큼 또 중요한 게 또 숙면의 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침대가 뭐 알아서 뒤척임도 챙겨주고 뭐 아침에 잠도 깨워주고 뭐 이제 이런 기술까지 나왔다는 겁니까?
1: Yeah.
0: 와.
1: Yeah. So, you know, people have a lot of insomnia, but also people who sleep don't feel very rested
0: right.
1: when they get up.
0: Mm-hmm.
1: They feel still tired.
0: 애매하게 자는 거죠.
1: Yeah. So, now we have the rise of sleep tech.
0: Mm-hmm.
1: Yeah. So technology is helping us kind of analyze when we reach our deep sleep. You know, what is our breathing,
0: right.
1: our heart rate.
0: 아, 무섭네요, 이제는.
1: It tracks everything. So there's a bed. There's a bed that does all of these things. And also, when it's time to wake up, the bed kind of slowly raises. Like, you know, in a hospital, it like raises up so that you gently get
0: yes.
1: up. Isn't that
0: 만화,
1: crazy?
0: 만화에서 보면 oh. 이렇게 쓱 침대가 올라가가지고 바닥에 탁 돼가지고 yeah. 누가 옷 입혀주고 다 나오잖아요.
1: Yeah.
0: 이게 거의 비슷하게 현실화되고
1: I
0: 있네요.
1: I think we are coming to that point.
0: 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I have a sensor on my back, so soon as I just lie down, I just fall asleep right away.
1: Really?
0: Yeah. How about you?
1: What kind of sensor?
0: 뭐, 아, 그 말이 한국에서 등 센서 있다고 해요. 센서가 있어서 바닥에 붙으면 그냥 바로 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1: I didn't get that.
0: 쌤은 혹시 등 센서 있으세요?
1: Okay. Kind of.
0: Kind of?
1: Kind of, okay. yeah.
0: Right.
1: I fall asleep pretty well.
0: Alright. 자, 침대에 진짜 과학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As more people struggle to catch enough Z's, the sleep tech market using advanced technology to help you get a solid night's sleep is taking off fast.
0: 수면 부족과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면서 첨단 기술로 숙면을 돕는 슬립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요. 이번 기사가 너무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단은 as more people struggle to catch enough Z's라고 합니다. 사람들 일단 struggle 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to sleep이라고 쓰면 될 걸 여기 catch enough Z's라는 게 나왔네요.
1: Yeah.
0: Right.
1: I mean Z's is just like it's really kind of Z.
0: Okay.
1: Which
0: yeah.
1: means You're like sleeping, like, you know, that sound.
0: 만화에서 보면
1: zzzzz
0: yeah. 하고 그게 표기가 되잖아요.
1: Right,
0: 그래서
1: right.
0: 아마 많은 분들도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catch some z's라고 하면 잠을 좀 자다라는 실제 뜻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sleep tech market이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Using advanced technology to help you get a solid night's sleep. 근데 우리가 뭔가 a good night's sleep이라는 건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는 good이 아니라 solid하다라고 했네요.
1: You can use this word. Now this is interesting. It's solid is the opposite is not liquid.
0: Okay.
1: Basically in science.
0: Uh-huh.
1: But it's used in a variety of ways. And what it means is that it could be good quality, it could be strong performance, it can be dependable. Well built.
0: Okay.
1: So depending. So a solid night's sleep means like good quality sleep.
0: 아, 그러니까 이, 여기서 solid는 뭔가 단단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1: no.
0: 뭔가 제대로 된 이런
1: yes.
0: 느낌이네요.
1: If it's a solid plan, it means it's a well thought out plan.
0: 아.

0: 그러면 누군가가 oh, he does solid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잘한다는 뜻인가요?
1: He does very good quality work.
0: 아, 오케이.
1: Right.
0: So 여기서 solid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뭔가 퀄리티가 좋은이라는 뜻이 될것 같아요. So good or a solid night's sleep이라고 하면 푹 자는 숙면, 제대로 잔 어떤 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에는 taking off 하고 있다, 정말 잘 뜨고 있다,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했네요. 연결해 볼게요.
1: Beds, once just a spot to sleep, are now morphing into high-tech sleep assistants that analyze and fine-tune your sleeping habits.
0: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었던 침대도 사용자의 수면 상태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첨단 수면 도우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침대들이 이제 예전 침대들이 아니에요. 뭔가로 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beds are now morphing into high-tech sleep assistants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뭔가로 변한다고 하면 쌤, 우리가 보통 뭐 change into, 뭐 turn into, 뭐 transform into 같은 걸쓸 텐데 뭔가 무슨 사이파이 영화에서처럼 morphing into 하고 있대요.
1: It's like a caterpillar morphing into a butterfly. Its idea of change, it's a gradual change and transformation, but it's like very kind of smoothly changing into. It's almost like you're taking a different shape.
0: Right. 뭔가 모양 자체가 바뀌는 느낌? 그렇죠? 뭐 기능이 물론 바뀌긴 하겠지만. So, 그러면 여기서 morph into 한다는 거는 솔직히 뭐 turn into, transform into나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1: That's right.
0: 그렇죠? Right. 근데 왠지 저는 morph를 듣잖아요? morphing? 그러면 사이파이 영화에서 무슨 괴물이 막 갑자기 더
1: You
0: 큰
1: become
0: 괴물로 morph into 한다든가 이런 게 생각이
1: Or a
0: 나서
1: human morphing into a monster.
0: Oh, please. 무서워요. 그래서 뭔가로 변해가다, 바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첨단 수면 도우미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뭘 해줄까요? That analyze and fine tune your sleeping habits라고 했어요. Analyze는 분석하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아, fine tune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Fine-tune. Do we say like we fine-tune an engine? I guess you
0: Oh,
1: could. I guess
0: yes.
1: you could. But normally it is with instruments. Yeah, you fine-tune. Like, you know, with a piano or a, you know, violin, you're making small, careful adjustments to make it sound better. And that is the whole idea of fine-tuning something. So you can fine-tune your speech, a product, an engine, make small adjustments to make it really perfect.
0: Okay. So 뭔가를 고친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좀 major 뭐 문제 problems를 먼저 고치고 이것저것을 다 하다가 마지막 마무리 단계.
1: That's it.
0: Fine tune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것, 진짜 미세 조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So 원래 fine이라 I'm fine, thank you 그 fine이 아니라 굉장히 좀 미세한이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fine dust라든가
1: Fine
0: 뭐
1: dust. That's
0: 이런
1: right.
0: 식으로 뭐 fine sand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발음이라고 하는 게 영어 발음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fine tuning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문장도 많이 써보고 뭐라 그럴까요? 문법도 많이 공부하고 이런 걸큰걸 굵직한 걸 하다가 마지막에 파인 튠을 해주면 발음으로
1: Amazing.
0: 좋겠죠?
1: Excellent advice.
0: 오케이.
1: That's awesome, the way you said that. Yeah, I agree with you 100%.
0: 이 정도의 칭찬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s more people struggle to catch enough Z's, the sleep tech market using advanced technology to help you get a solid night's sleep is taking off fast. Beds, once just a spot to sleep, are now morphing into high-tech sleep assistants that analyze and fine-tune your sleeping habits.
0: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pick up momentum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pick up이라고 하는 거 속도가 붙는다는 느낌? So, 탄력을 받다, 가속도가 붙다.
1: The sales picked up momentum after the commercial aired.
0: 광고가 나간 뒤로 매출의 가속도가 붙었어. 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방금 하긴 했지만 fine tune 한다는 것은 크게 바꾼다는 느낌이 아니라 미세하게 조정하다, 다듬다가 되겠죠.
1: I need a few more minutes to fine-tune my presentation.
0: 발표 자료를 조금만 더 다듬을 시간이 필요해. 조금 미세하게 다듬어야 돼. 자, self-taugh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업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독학한, 스스로 익힌.
1: I'm self-taught.

0: solid night's sleep이라고 하면 푹 자는 밤잠, 숙면을 얘기를 하죠.
1: I feel great after a solid night's sleep.
0: 푹 자고 났더니 컨디션이 진짜 좋다. 뭔가 기분이 좋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방금 이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You have a long way to go. 이런 거, right? A long way to go라고 하는 거. 뭔가 갈 길이 멀다. 아직 멀었다라는 느낌이죠.
1: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before I speak fluent English.
0: But you'll get there someday. 막
1: One
0: 이런
1: day.
0: 느낌. So 영어 유창하게 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어라는 문장입니다. Alright, that's it for part 1.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Billy Joel with Piano Man.
0: 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한

살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0: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0: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0: 만나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 공포 영화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이 나오고 미스터리 하면서 오컬트적이고 피가 튀고 동양 귀신, 서양 귀신 할 것 없이 암튼 간에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 중에서 아주 특별한 기법으로 우리 심장을 더 쫄깃하게 만든 작품 이야기인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쌤. 쌤은 공포영화 이런 거, 호러 무비스 같은 거 좋아하세요?
1: No.
0: 자, 지금 표정에서 아, 느낄 수 있습니다.
1: You know I love watching movies. Yeah. I mean, most of the genres right, right. I love, except for horror.
0: 아.
1: I cannot watch it. It gives me nightmares.
0: 아, 계속 생각나고 막 그러는군요.
1: Yeah.
0: 꿈도 나오고.
1: Like, if I see a really scary image, like, I cannot.
0: Uh-huh.
1: The scariest thing that I think I watch was Sixth Sense.
0: Oh, Sixth Sense? Ah. Oh, well.
1: But even that, I had to cover my eyes and my ears.
0: 손가락 사이로 보잖아요.
1: Slightly. Very slightly.
0: 저는 사실 공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1: You do.
0: 좋아하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너무 좀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1: It does.
0: 이제는 뭐 이쯤 나오겠구만. 쟤하고 쟤는 이제 틀렸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막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는 공포 게임이 나옵니다. 공포 게임은요. Jump scares 알죠?
1: No.
0: 진짜 하다가 정말 공중에 붕 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라서.
1: How can you play that kind of game? That would give me I could not sleep.
0: 어떤 사람들은 그걸 VR로 합니다.
1: Oh my
0: 완전히
1: gosh.
0: 가상 현실에서.
1: You know, can you imagine, 네. like, even if I had a nice sleeping mattress,
0: right.
1: I couldn't sleep.
0: 아, 그러네요. 솔리드한 슬립이 필요한데,
1: no,
0: 아,
1: I couldn't
0: 큰일 났어요.
1: Do it.
0: Alright,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딥 다이브 데일리.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The camera move that changed horror forever.
0: 공포 영화의 공식을 바꾼 카메라 무빙. 공포 영화 하면 흔히 뾰족한 칼을 든 살인마나 기괴한 모습의 괴물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영화사에서는 특정한 캐릭터가 아니라 오직 카메라 움직임 하나만으로 관객을 공포에 떨게 만든 전설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거장 샘 레이미 감독의 1981년작 이블 데드입니다. 이 시리즈를 대표하는 시그니처는 괴물도 무기도 배경도 아닙니다. 바로 특유의 카메라 앵글과 움직임이죠. 나무 사이를 미친 듯이 뚫고 지나가고 창문을 깨부수며 들이닥치더니 사람의 입속으로 그대로 날아드는 듯한 카메라. 이 연출 기억나시나요? 사실 조스나 할로윈 같은 고전 공포 영화에서도 카메라가 괴물이나 살인자의 시선을 대신하는 기법은 자주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블 데드의 카메라 연출은 기존 공포 영화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 기사에서 바로 그 독특한 영화 기법의 세계에 만나볼게요.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이블 데드가 다른 호러 영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들어볼게요.
1: What distinguishes the Evil Dead shot from others in horror is that its perspective remains hidden. You never see the evil force behind the camera the way you eventually do in Halloween. The purpose of Raimi's shaky camera is less to clarify a scene than to introduce chaos, disorientation, and terror. The pulsating camera accelerates at a pace that suggests something beyond human. It's not giving you the vantage of a monster. It is the monster.
0: 이블 데드의 카메라가 다른 공포 영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 시선의 정체가 끝까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로윈처럼 결국 살인마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과는 다르죠. 샘 레이미가 흔들리는 카메라로 보여주려 한 건 상황의 설명이 아니라 혼란과 공포였습니다. 인간의 움직임을 넘어서는 속도로 질주하는 카메라, 단순히 괴물의 시선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 자체가 괴물인 겁니다. 와, 이게 카메라가
1: It is the monster.
0: 진짜 이 스토리 자체가 공포 영화입니다, 지금.
1: I'm sorry. I do not want to see this movie.
0: 지금 선생님의 no. 표정이 너무 진지하셔가지고요.
1: No, thank you.
0: 아, 제가 원래 이렇게 몰래 꼬셔가지고 공포 영화 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1: no.
0: 안 되겠네요.
1: No.
0: 이 진짜 영화는 진짜 카메라가 하드캐리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Yeah.
0: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What distinguishes the Evil Dead shot from others in horror is that its perspective remains hidden.
0: 하지만 이블 데드의 카메라가 다른 공포 영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 시선의 정체가 끝까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른 영화들도 무섭긴 무서울 거예요. 그렇지만 what distinguishes the Evil Dead shot from others in horror 이라고 했는데요. distinguish 한다는 것은 뭔가 차별을 둔다는 느낌이 되겠죠. 구별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That its perspective remains hidden.
1: Already, I'm sorry. So, perspective remains hidden.
0: Right.
1: So basically, you may not understand what's going on, but basically, the camera acts like it's a monster. It is the monster.
0: Right.
1: It is the evil thing.
0: Okay.
1: So it like, so you're, the way you see what is in front of you i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is monster.
0: Right.
1: You actually have to see this
0: okay.
1: to really feel this.
0: So 카메라가 막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다른 뭐 괴물이 어떤 사람을 막 쫓아가거나
1: yes.
0: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그 monster든 뭐 ghost든 그것의 perspective,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1: Yes.
0: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victims를 보게 되는 거네요.
1: Okay. So, but we don't see him. So it remains hidden.
0: Right.
1: So it means that the camera, it's the, right. the monster is the camera.
0: Uh-huh. So I mean, unless the monster, the camera is looking in the mirror, right?
1: Right.
0: 그거 아니면 볼 수가 없으니까.
1: Yes.
0: So perspective, 여기서 시점은 그 뭐랄까요? 공포 영화의 괴물 같은 거.
1: Yes.
0: 그것의 시점을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게 remains hidden, 숨겨져 있는 상태로 계속 끝까지 가는 겁니다.
1: Yeah.
0: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 볼 수 있겠죠. 연결해 볼게요.
1: You never see the evil force behind the camera the way you eventually do in Halloween.
0: 카메라 뒤에 있는 악의 존재가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결국 살인마의 실체가 드러나는 영화 할로윈과는 전혀 다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So you never see the evil force. 여기서 evil force라고 하는 게 악의 존재가 되겠죠. 그렇죠? 그거 볼 수가 없어요. 자, 연결할까요?
1: The purpose of Raimi's shaky camera is less to clarify a scene than to introduce chaos, disorientation, and terror.
0: 샘 레이미가 흔들리는 카메라를 사용한 목적도 장면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방향 감각의 상실 그리고 극도의 공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죠. 라고 했습니다. 자, 잠깐 좀 grammar를 잡자면 less to clarify 그 다음에 than to introduce chaos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less to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거는 좀 사실 핵심이 아니다. Right? So scene을 clarify 확실하게 만드는 거 뭐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 그건 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than to 뒤에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introduce chaos 그리고 disorientation이었습니다. 그거를 소개한다.
1: Okay, the way you can understand this expression is if you've ever been to an amusement park
0: right?
1: and you ride the spinning ones, the spinning, it just spins, and then you come out and how do you feel?
0: You feel dizzy.
1: You feel dizzy,
0: yeah.
1: and you feel kind of confused, you lose your balance. Uh-huh. And that is the whole idea of disorientation.
0: Mm-hmm.
1: It's like you lose your sense of direction and you're kind of like, whoa, like confused.
0: Okay. Uh-huh. 아, 그러면은 뭔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So disorientation이라는 것은 뭐 혼란이라든가 방향 감각 상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1: Yeah.
0: 목적이.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pulsating camera accelerates at a pace that suggests something beyond human. It's not giving you the vantage of a monster. It is the monster.
0: 요동치는 카메라는 인간의 움직임을 넘어서는 속도로 질주합니다. 단순히 괴물의 시선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 자체가 괴물인 겁니다. 우, 그죠? 막 쫓아가면서 흔들려요. 그죠? 펄세이팅 한다는 게 요동치는이 되겠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빠르니까 얘는 사람이 아닌데.
1: Yes.
0: 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So it's not giving you the vantage of a monster. It is the monster. 그거 자체가 monster이다 했는데요. The vantage, 여기서 vantage는 뭘까요?
1: It comes from the word vantage point.
0: Okay.
1: Meaning it's a certain viewpoint. Mm-hmm. So if you're standing at a certain area and you have a nice vantage point, it gives you a clear view of something.
0: Ah.
1: But in this context, the vantage of a monster, it is not giving you the perspective or the viewpoint from a monster.
0: Mm-hmm.
1: It is the monster.
0: 그 자체가.
1: 그, yeah, that's
0: okay.
1: it.
0: 그럼 여기서 vantage라는 게 어떻게 보면 perspective. Perspective, the point of view.
1: His point of view.
0: 이런 식으로 mm-hmm. 해석이 mm-hmm. 가능할 수가 있겠네요. So 이거는 monster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monster이다. 그래서 쌤이 지금 intonation을 it is the monster이라고
1: yes.
0: 했네요.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What distinguishes the Evil Dead shot from others in horror is that its perspective remains hidden. You never see the evil force behind the camera the way you eventually do in Halloween. The purpose of Raimi's shaky camera is less to clarify a scene than to introduce chaos, disorientation, and terror. The pulsating camera accelerates at a pace that suggests something beyond human. It's not giving you the vantage of a monster. It is the monster.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Here's New Hope Club with Start Over Again.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The Camera Move That Changed Horror Forever. 공포 영화의 공식을 바꾼 카메라 무빙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작 이블 데드 3부작 트릴로지에서 이 카메라는 주로 브루스 캠벨이 연기한 주인공 애쉬를 향해 사정없이 돌진합니다. 애쉬를 쫓아가며 공포에 몰아넣고 때로는 공중으로 내던져 버리기도 하죠. 애쉬를 찾는 것처럼 좌우로 미친 듯이 카메라를 정신없이 휘저대기도 하고요. 당시 관객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이 독특한 카메라 연출은 이후 코엔 형제의 영화를 비롯해 영화계 전반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창적이고 소름 끼치는 촬영 기법 뒤에는 제작진의 눈물겨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감독의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로 탄생한 이 카메라 기법,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들어볼게요.
1: As with so many low-budget horror innovations, the jittery camera was a product of necessity. Working with less than $400,000, the original Evil Dead was the obsession of its day. Raimi couldn't afford a Steadicam, so he invented an Unsteadicam, bolting a camera to a 2-inch by 6-inch wood plank and having crew members run with it as fast as they could.
0: 이 흔들리는 카메라는 사실 거창한 기술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탄생했죠. 40만 달러도 안 되는 제작비로 영화를 만들던 샘 레이미는 스테디캠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언스테디캠을 직접 만들어냈죠. 카메라를 나무 판자에 고정하고 제작진에게 있는 힘껏 달리게 한 겁니다. 와, 진짜 영화를 찍으려면 뭐... 정말 창의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스토리 창의력도 있어야 되지만.
1: Wow. I think when you don't have the money, you know,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s, right? There's that expression. It's like, if you need to do something, you will invent it.
0: 이게 이가 없으면 뭐 잇몸으로 뭐 한 먹는다? 뭐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돈이 모자라면, 버짓이 없으면 뭔가 새로운 거라도 만들어서 멋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1: Yeah.
0: 와, 대단합니다.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s with so many low-budget horror innovations, the jittery camera was a product of necessity.
0: 저예산 공포 영화에서 탄생한 수많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그렇듯 이 흔들리는 카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As with라는 게 나오는데 as with 뭐뭐뭐 하면 뭐뭐와 마치

0: 마찬가지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o many low budget horror innovations들과 마찬가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low budget horror innovation 이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so low budget means that you don't have a lot of money.
0: Mm-hmm.
1: So we hear like low budget films,
0: right.
1: Okay, independent films, mm-hmm. low budget.
0: Mm-hmm.
1: Now, horror innovation, so you think of technology mm-hmm. and innovation.
0: Right,
1: but
0: right.
1: basically what it's saying is that they are inventing things because
0: right.
1: they have no money.
0: 와, 돈이 없으니까
1: yeah.
0: 결국에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거네요.
1: That's right.
0: Okay, so low budget, 진짜 말 그대로 저예산입니다. 그리고 horror innovation, innovation은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니까 어? 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카메라를 뭐 바꿔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봐야겠어.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the jittery camera was a product of necessity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jittery 한 것은 어떤 좀 움직임을 얘기를 할까요?
1: Okay, so it is shaking, but it is a kind of nervous shaking.
0: Mm-hmm.
1: And also we describe like when you have too much caffeine,
0: mm-hmm.
1: when you have drink too much coffee,
0: right.
1: and people who are sensitive to mm-hmm. caffeine mm-hmm. can feel jittery, as we say.
0: 뭔가 덜덜덜 떨리잖아요.
1: It's a little bit of shaking. Like, yeah, your hands are kind of like,
0: right,
1: like shaking.
0: Right, right.
1: Okay. So that is the idea of jittery.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shaking이랑 비슷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Mm-hmm.
0: 그렇죠? So jittery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덜덜 떨리는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camera 이거가 결국에는 이 necessity라고 하는 것과 꼭 필요한 일, 불가피한 일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네요.
1: Mm-hmm.
0: 자, 연결해 볼게요.
1: Working with less than $400,000, the original Evil Dead was the obsession of its day. Raimi couldn't afford a Steadicam.
0: 40만 달러도 채 되지 않는 제작비로 영화를 만들던 레이미 감독에게는 현재 옵세션 같은 저예산 영화에도 쓰인 스테디캠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 이 Obsession이라고 하는 영화가 저예산으로 꽤 흥행에 성공한 공포 영화인데요. 이제 한국에도 최근 개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Obsession보다 훨씬 전에 나온 거잖아요.
1: Yeah.
0: Evil Dead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를 하기를 The original Evil Dead was the obsession of its day라고 표현했네요.
1: That's right. Of its day. Which really means at the time,
0: mm-hmm.
1: at the time. So, but it's not simply at the time.
0: Right.
1: We're comparing it
0: mm-hmm.
1: from with Evil Dead and Obsession.
0: Right, right.
1: So they're making that comparison,
0: mm-hmm.
1: and it is at that time.
0: Uh-huh.
1: It was like the obsession of its day.
0: 현재 obsession이
1: yeah.
0: 있는데
1: yeah.
0: 그 당시에 만약에 있었다면 마치 지금의 obsession처럼 저예산이었던 그런 영화가 바로 Evil,
1: Evil
0: Dead이었다.
1: That is
0: 이렇게
1: correct.
0: 뭔가 비교를 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So he invented an unsteady cam, bolting a camera to a 2-inch by 6-inch wood plank and having crew members run with it as fast as they could.
0: 그래서 아예 unsteady cam을 직접 만들어냈죠. 카메라를 폭 2인치, 길이 6인치의 나무 판자에 단단히 고정한 뒤 제작진에게 카메라를 들고 있는 힘껏 달리게 한 겁니다. 이런 천재적인 생각을요. 그렇죠? 카메라를 볼트를 한 거예요. 이 wood plank에다. plank라고 하는 게 판자를 얘기를 하죠.
1: Mm-hmm.
0: 그러니까 진짜 카메라맨들이 다 했네요. 다 했어.
1: You know, I mean, they better be good runners.
0: Right.
1: Yeah,
0: 인간보다 더 빠르게.
1: Seriously.
0: Right?
1: Yeah.
0: 아,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진짜 더 리얼하게 무서운 영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1: Incredible.
0: 있네요.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1: As with so many low-budget horror innovations, the jittery camera was a product of necessity. Working with less than $400,000, the original Evil Dead was the obsession of its day. Raimi couldn't afford a Steadicam. So he invented an unsteady cam, bolting a camera to a 2-inch by 6-inch wood plank and having crew members run with it as fast as they could.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a song by Lady Gaga and Bradley Cooper from the movie A Star is Born. It's Shallow.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오늘은 The Camera Move That Changed Horror Forever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블데드는 수십 년간 여러 시리즈로 이어졌고 제작비 역시 수백만 달러 규모로 커졌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 흔들리는 카메라 기법, 쉐이키 카메라는 다큐멘터리의 생생함과 사실감을 살리는 데 주로 활용됐는데요. 이제는 대형 블록버스터나 최첨단 액션 영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촬영 방식이 됐습니다. 최신 이블데드 시리즈에서도 원작에 대한 오마주로 이 쉐이키 카메라 연출을 다시 선보였다는데요. 최첨단 촬영 기술과 드론까지 활용하는 요즘 이블데드의 쉐이키 카메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들어볼게요.
1: The latest Evil Dead brings back a high-tech version of the shaky camera, but dutifully. It's a nod to the roots, but not much more. The previous movie, Evil Dead Rise, offered a more playful homage. It opened with a familiar shaky camera racing through woods and over water in a way that is far too fast and airborne to be pulled by two hustling crew members. Then comes the punchline. It's a drone!
0: 최신작 Evil Dead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쉐이키 카메라를 다시 선보였습니다. 원작에 대한 오마주 그 이상은 아니었죠. 전작 Evil Dead Rise는 좀 더 재미있었습니다. 숲과 물 위를 미친 듯이 질주하는 익숙한 쉐이키 카메라. 그런데 사람이 들고 달리기엔 너무 빠르고 심지어 공중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곧 드러나죠. 실은 드론이었던 겁니다. 네.
1: 아하.
0: 이제는 글쎄요. 그러니까 더욱더 멋있는 장면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예전의 느낌을 살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1: Oh, for sure.
0: 솔직히. 예. 그래서 공포감이라는 게 더 이제 약간 어색해야 있는 것 같거든요. 저의 느낌에는.
1: Well,
0: 공포영화 전문가로서 말하건데 조금 부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1: Okay.
0: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 latest Evil Dead brings back a high-tech version of the shaky camera, but dutifully. It's a nod to the roots, but not much more.
0: 최신작 Evil Dead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쉐이키 카메라를 다시 선보입니다. 원작에 대한 오마주이긴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오마주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homage라는 단어를 한 적이 있었는데
1: 네.
0: 지금 여기에는 이 구간에는 어떤 그런 단어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1: right.
0: 보이는 게 it's a nod to the roots라는 게 보입니다.
1: Okay, that's right. right. A nod to. So a nod to something
0: mm-hmm.
1: is basically kind of a subtle acknowledgement,
0: mm-hmm.
1: kind of a reference to something.
0: 뭔가 인정해 주는 느낌인가요?
1: 인정.
0: Okay.
1: 인정. That's right. And to the roots meaning the original.
0: 뿌리네요. 뿌리.
1: It
0: 원래,
1: is.
0: 원래 예전에 그 기존에 Evil Dead 뭐 시리즈가 있었다면 아 그거에 대해서 아 끄덕 하면서 인정.
1: That's it.
0: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마주처럼 의역이 될 수가 있겠네요.
1: Right.
0: right. So a nod to the roots라고 얘기를 하면 이 뿌리에 대한 오마주, 뭐 기원을 기리는 의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단지 그거일 뿐이다 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The previous movie, Evil Dead Rise, offered a more playful homage.
0: 전작 Evil Dead Rise는 좀 더 재미있는 방식으로 오마주를 선보였는데요. 오! 여기서는 드디어 그 단어가 나왔네요.
1: Yes.
0: Alright, so more playful homage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1: So when you think of the word homage, you feel like it's very serious, it's very respectful. But here it says it's a more playful homage. So instead of being serious and so respectful and you know like I pay homage to this thing, it's more lighthearted. It's a little bit more humorous, not as serious.
0: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엄청나게 전설적인 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오마주를 하는 게 아니라 영화 자체를 굉장히 그냥 사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있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들어가게끔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So playful 하다는 것은 좀 유쾌한 재미있는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오마주는 이제 발음을 할 때 앞쪽에 강세를 주면서 homage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It opened with a familiar shaky camera racing through woods and over water in a way that is far too fast and airborne to be pulled by two hustling crew members. Then comes the punchline. It's a drone.
0: 영화는 익숙한 쉐이키 카메라가 숲과 물 위를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고 달리기에는 너무 빠르고 심지어 공중까지 날아다니죠. 그리고 곧 반전이 드러나죠. 바로 드론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그리고 막 날아다니기도 하는 거예요. Right to be pulled by two hustling crew members라고 합니다. 어, hustling 하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1: It's like they're like, you know, hustle and bustle. They're like
0: hustle and bustle,
1: you know,
0: yes.
1: You know, running and like here and there.
0: Uh-huh. And 굉장히
1: everywhere.
0: active하다는 뜻일까요?
1: Oh, yes.
0: Okay. So 막 활동적인 그런 crew members들이 당겼다고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then comes the punchline 이러면서 it's a drone이네요 라고 짜잔 보여주는데 자, 여기 지금 punchline이 나옵니다 라고 했어요.
1: Okay.
0: Punchline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stand-up comedy라든가
1: yeah.
0: 이런 데서 뭔가 한방 나오는 거 아닌가요?
1: Because, you know, we both love stand-up comedians,
0: yes.
1: right? And they always have a punchline. And this is the final line that makes the joke. So it is like they're leading up the story or the joke, and finally, bam, that's the punchline. And that's what makes it funny.
0: 아, 그러니까 뭔가를 빌드업하면서 답은 말 안 해주다가 그러다가 빵 하고 한 번에 터지는 결정적인 한 방. 원래는 보통 이제 개그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그 한 방이 그 드론이라는 팩트가 한 방이네요.
1: That's right.
0: Okay.
1: You know what I was thinking about the punchline?

0: Deep Dive Daily, The Camera Move That Changed Horror Forever 함께하고 계십니다. 샘 레이미 감독의 손에서 태어난 이 역동적인 카메라 기법은 이제 공포 장르를 넘어 영화 연출의 하나의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흥행한 공포 영화 바바리안에서도 이 기법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고요. 올해 개봉한 으스스한 흉가 호텔 영화 호컴에서도 툭 튀어나와 놀라게 하는 줌 스케어 장면에 샘 레이미의 카메라 숏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호컴의 다니엘 메카시 감독은 어린 시절 이블 데드 2를 보며 연출에 영감을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40여 년 전 돈 없는 청년 감독이 나무판자에 카메라를 묶고 달렸던 그 절박한 시도가 오늘날 영화계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마지막 파트에서 만나보시죠.
1: The filmmakers who grew up watching Raimi's frenetic camera are now regularly employing his innovation. What began as a resourceful tool for an artist with meager resources has evolved into an essential part of the film vocabulary. The demons unleashed by the evil dead have taken over.
0: 샘 레이미의 역동적인 카메라를 보며 자란 영화인들이 이제 그의 독창적인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감독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촬영법이 이제는 영화 연출의 중요한 언어가 된 겁니다. 이블 데드가 풀어놓은 악령들이 이제 영화계를 장악한 셈이죠. 뉴스 자체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거 자체도 하나의 스토리 같아요.
1: It is.
0: 네, 그 자체가. 자, 우리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The filmmakers who grew up watching Raimi's frenetic camera are now regularly employing his innovation.
0: 샘 레이미 감독의 역동적인 카메라 연출을 보며 자란 영화인들이 이제는 그의 혁신적인 기법을 꾸준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많이들 이제 아무래도 보고 새로 잘하겠죠, 그렇죠?
1: Yeah, 네, sure.
0: 그래서 the filmmakers who grew up watching Raimi's frenetic camera라고 했는데 frenetic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막 정신없고 부산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들이 이제는 are now regularly employing his innovation이라고 했습니다. employ한다는 거가 실제로 활용하거나 뭔가를 이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Mm-hmm. 이제는 그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What began as a resourceful tool for an artist with meager resources has evolved into an essential part of the film vocabulary.
0: 가진 게 많지 않았던 한 감독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촬영 기법이 이제는 영화 연출의 중요한 언어로 자리 잡은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 뭔가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yeah. 모든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1: No money.
0: Yeah.
1: yeah. What do you have?
0: Yes.
1: You don't have anything.
0: Right. So what began as a resourceful tool for an artis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Yeah. When something is resourceful, it means that you are dealing with problems and you're trying to solve the problems with very limited resources.
0: Okay.
1: So this it was a resourceful tool because he didn't have much money.
0: Right.
1: So he did what he could.
0: Mm-hmm.
1: And then it became a tool.
0: Right. 그 shaky camera를 얘기를 하는
1: yes.
0: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지를 좀 발휘를 해서 만든 도구를 a resourceful tool이라고 mm-hmm.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게 결국에는 뭘로 evolve가 됐을까요? An essential part of the film vocabulary라고
1: okay.
0: 했습니다. 어? 여기 왜 어휘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1: That's right. That's a good question. You're probably like film vocabulary. I mean, this is not like a certain expression, but it's used in a way to describe
0: 네.
1: that it became part of kind of the film industry.
0: Mm-hmm.
1: Like the way people talk about film
0: okay.
1: or a certain technique.
0: Uh-huh.
1: It could be a style,
0: mm-hmm.
1: a certain lighting
0: right.
1: vantage,
0: uh-huh.
1: all of those things. So he kind of set the example
0: mm-hmm.
1: for future horror movie directors
0: 완전히 뭔가
1: to follow.
0: 그러니까 영화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뭐 말 그대로 뭐 실제 뭐 어떤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중요한 파트가 되어버렸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뭐야 이거 무슨 shaky camera? What is
1: shaky,
0: it?
1: Yeah, uh-huh.
0: 이랬는데 uh-huh. 이제는 뺄 수가 없는 film vocabulary. 한마디로 영화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라든가 영화 연출의 언어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1: That's it.
0: 아주 중요해졌다 결국 그거네요.
1: That's,
0: 영화 인더스트리에서.
1: Essentially that's what it means.
0: Right. Mm-hmm. Okay. So film vocabulary라고 하는 것은 영화 연출의 언어, 뭐 영화에서 사용하는 표현 방식, 뭐 수단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demons unleashed by the evil dead have taken over.
0: Evil dead가 풀어놓은 악령들이 이제 영화계를 장악한 셈이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Uh-huh. 와, 이것도 무섭네요.
1: This is kind of scary.
0: 뭔가 원래 항상 이런 악마들은요, unleashed 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1: yes.
0: 뭔가 풀어놓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Mm-hmm. 자, 이제는 그렇게 the evil dead에 의해서 unleashed가 된, 뭐, 풀어놓은 혹은 뭐, 촉발된 그런 demons들은 taken over 한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1: Okay.
0: 자, 뭔가를 take over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1: So he says the demons have taken over.
0: Mm-hmm.
1: I mean, they're not saying literally that the demons have taken over.
0: Right.
1: But this sort of filming, like that

0: camera, the shaky camera,
1: right.
0: have taken over.
1: Right.
0: And if you take ove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have full control.
1: Mm-hmm.
0: Basically.
1: Right, right.
0: Yeah.
1: 뭔가 장악해버리는 거잖아요.
0: Dominating, yeah.
1: Okay. Mm-hmm. So 지금 이 shaky camera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쓰이고 저기에서도 쓰이고 다 쓰이잖아요.
0: Maybe in different forms,
1: right.
0: but still the concept is there.
1: 맞아요. 컨셉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났어도 그래서 그게 이 세상, 이제 세상까지는 아니겠지만 the film industry라든가 이런 곳을 take over 했다는 것은 장악해버렸다.
0: Yeah.
1: 다 쓰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0: That's right.
1: 참고로 남의 일을 takeover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인계를 받는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0: Yes, you
1: okay.
0: can.
1: Oh, taking over the world.
0: Taking,
1: 이런 것도
0: yeah,
1: 많은데.
0: Taking over the world. Yeah. Maybe our show will one day take over the country.
1: Oh, the country. Okay. Oh, 약간 왜 갑자기 소심해졌어요?
0: Oh, okay.
1: The world.
0: World. Okay.
1: 네. Right. 자, part 4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0: The filmmakers who grew up watching Raimi's frenetic camera are now regularly employing his innovation. What began as a resourceful tool for an artist with meager resources has evolved into an essential part of the film vocabulary. The demons unleashed by the evil dead have taken over.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Let's listen to Jennifer Lopez with Brave.

0: 하루 한 문장은 챙겨 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이블데드가 미친 듯 흔들리는 카메라로 공포 영화를 영원히 바꿨다는 거 알아?
1: 뭐? 난 그게 원래부터 계획된 것의 일부인 줄 알았는데.
0: 스테디캠 살 돈이 없어서 카메라를 나무판에 묶고 있는 걸로 어떻게든 해낸 거래.
1: 혹시 알아?
0: 뭐?
1: 너의 형편없는 패션 감각이
0: 어?
1: 언젠가 라디오 진행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유행이 될지.
0: 이거 욕이야, 칭찬이야? 나
1: 몰라.
0: 혼란스러워. 네. 지금 욕이었죠? 네. 아니, 근데 또 이게 언젠가는 이렇게 형편없는 저의 패션 센스가
1: You never know.
0: 오히려 그게 또
1: Of course.
0: 촌스러움을 통해서 뭔가 승화하는 거죠.
1: Oh, absolutely. You never know.
0: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있는 걸로 어떻게든 해낸 거래라고 할수 있는데요. 문장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할까요?
1: They made do with what they had.
0: 어?
1: They made do with what they had.
0: 자, 이거는 딱 들으면 make do?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어로 공부하면은
1: Confusing.
0: 동사가 왜 make도 있는데 왜또 두가 나왔을까?
1: Right.
0: 엄청 헷갈리게 될것 같아요.
1: All right. So make do with is an expression that means you get by with what you have. It's not what you want. It's not an ideal situation, but you don't have it, so you make do with it.
0: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상황이 있는데 꼭 필요한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있는 거라도 어떻게든 아쉬운 대로 좀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버텨야 될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될수 있겠네요.
1: Here's an example. Because you know I like to cook, but this is how what oftentimes it is used to make do with what you have. So you want to cook something and you have all the ingredients. But you forgot the one ingredient. So what you do is, all right, we'll just have to make do with what I have.
0: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금이 없어요. 그럼 간장으로 뭔가
1: Okay, for
0: 약간
1: example.
0: 짜게 한다든가?
1: 고추장 없어요?
0: 그럼 뭘로
1: 고춧가루로요.
0: 해요? 저는 지금 뭘로 해야 되지? 이랬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완벽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좀 임시방편으로 때우거나, 아니면 아쉬운 대로 버티거나 하는 것을 make do with라고 할수 있겠고,
1: Yes.
0: 사실 어떻게 보면 whatever I have, what I have 이런 것으로 뒤에 추가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그렇죠?
1: True. Yeah.
0: Right?
1: Yeah.
0: So make do with what I have로 알아두면 더 좋겠네요.
1: That's right.
0: Alright.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표현들이 더 있습니다. 크리스틴 쌤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뭔가 원래 계획된 거의 일부인 줄 알았다, 이게 나는. 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계획의 일부, 아니면 뭐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쓸까요?
1: Well, you would say something like, this is actually part of the plan.
0: Part of the plan.
1: Part of the plan.
0: Okay.
1: Now, this is interesting, and you have to know the nuance. So sometimes we say this like, it's unexpected.
0: Right.
1: So you're kind of panicking. Like, you're like, oh my God, what's it? Don't worry. It's all part of the
0: Part of a
1: plan.
0: plan.
1: It's all part of the plan.
0: Even if it is not. 원래 계획한 게 아니어도, 원래 내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1: Yes.
0: Okay. So, part of the plan이라고 하면 원래 계획의 일부 혹은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Correct.
0: 자,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Did you know the Evil Dead changed horror movies forever with its crazy shaky camera?
1: What? I thought that was just.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4: 제임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5: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4: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0: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1: Exactly.
0: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1: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0: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이 트이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1: Join us every day.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back with you once more, everyone.
0: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음료수를 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과 또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표현 알아봐야 되겠죠?
1: Okay, our expression is,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라고 해서 조금 더 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음료수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다네? 그럴 때 조금 더 달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혹은 너무 달 때도 덜 달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하나를 배워서 우리가 또 응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우선은 이 문장부터 먼저 파헤쳐보고 또 응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조금 더 달게 만들어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자, 더 달게 만들어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상대방에게 조금 더 뭐뭐 달게 해주실 수 있나요? 뭐뭐를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럴 때는 Could you?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So, could you? 뭐뭐 해주실 수 있어요? Could you? Could you?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네, 그래서 could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음에 오는 게 동사가 오겠죠. 어떤 음료를 어떤 상태로 해달라, 어떻게 만들어달라라고 할 때는 make가 오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달라이니까 make it 이렇게 오면 돼요. Could you make it? Could you make it? 근데 make it 다음엔 이제 어떻게 라는 게 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라는 게 이제 달게 라고 해서 sweet 라는 표현이 올 텐데 그냥 sweet가 아니라 요 sweet를 이제 좀 응용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도 달지만 조금 더 달게잖아요. 그러면 더 달게를 일단 만들어 보면 우리가 이전에 비교급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달다, sweet, 더 달다, sweeter, er 붙였던 거 기억나시죠? 자, sweet는 하나의 음절로 되어 있는 형용사라서 er만 붙이면 돼요. 그럼 sweeter, 더 달다 라는 의미인데 조금 더 달게 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앞에 조금이라는 a little 이라는 표현을 넣어

0: 넣어주면 돼요. 뭐 다른 표현들도 있기는 하겠죠. A bit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런데 a little 넣어서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이렇게 오늘은 연습을 해볼게요.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네, 여기서 it을 쓴 이유는 이미 어떤 음료수를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한 다음에 그 음료수를 조금 더 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요?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이 문장 잘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는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요.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뭐뭐?
0: 아하. 자, 오늘은 Could you make it a little 뭐뭐라고 해서 조금 더 어떠어떠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인데 그냥 형용사가 와도 되지만 우리가 비교급 형용사를 한번 넣어 볼게요. sweeter처럼 조금 더 어떠어떠하게. 그래서 er 붙이거나 아니면 음절이 조금 많은 형용사는 more 뭐뭐 이런 식으로 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이나 음료, 뭐 서비스, 물건의 상태를 조정해 달라고 정중히 부탁할 때 쓰는 패턴입니다.
1: So let's start with an ER word. Could you make it a little stronger?
0: 아하, 커피 같은 거 마실
1: 네.
0: 때 strong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힘이 센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음료수를 좀 진하게 해달라고 할 때, 커피 같은 거를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할 때도 이 strong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Could you make it a little stronge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1: The other way to do it is with more, but you can also do the opposite of more. 반대로도 말할 수 있어요. less로.
0: Less. 그쵸? More의 반대말은 less군요. 그래서 조금 더가 아니라 조금 덜이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 경우는.
1: So here's an example. Could you make it a little less spicy?
0: spicy는 매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less spicy는 덜 맵게라는 의미가 돼요. Could you make it a little less spicy? 조금 덜 맵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tight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tighter? Tight라고 하면은 꽉 맞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tighter 더꽉 맞게 어떤 옷을 입었는데 너무 조금 헐렁한가 봐요. 그래서 조금 더꽉 맞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아, 그 그림을 보니까 뭐다 좋은데요. I think the line is too thick. 선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Could you make it a little thinner? 조금 더 얇게 해주실 수 있나요?
1: It's hard. 어렵지만, but I'll try my best. 최선을 다해볼게요.
0: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얇게 해주세요. Thinner. 자, 그래서 thick라고 하면 두꺼운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 think the line is too thick라고 하면 line이 그 선이 too thick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The line is too thick라고 얘기하면 너무 두껍습니다라는 의미니까 앞에 I think를 붙여서 조금 부드럽게 얘기를 했고요. Could you make it a little thinner라고 했죠? 자, thin처럼 n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er 붙여줄 때 n을 한번더 써주고 붙여줍니다. 그래서 thinner 이렇게 스펠링이 되죠.
1: 네, 안 하면 it looks like finer.
0: 네, 안 하면 thinner처럼 보여요. 네, 꼭 n 두개 붙여주셔야 합니다. It's hard, 어렵지만, but I'll try my best, 최선을 다해 볼게요 라고 대답을 했고요.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cooler in here?
0: 아, 너무 더운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을 조금 더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말인데요. Could you make it a little cooler? 까지만 보면 조금 더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in here, 이 안에를 이라는 의미로 뒤에 in here를 붙였네요.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shorter than this?
0: Short는 짧은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더 짧은 shorter. 그런데 이것보다 뭔가 비교 대상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shorter than 뭐뭐라고 하면 이것보다 짧게 라는 뜻으로 이것보다 조금 더 짧게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make it a little shorter than this?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more colorful?
0: A little more colorful. 아, 조금 더 다채롭게, 색깔이 좀 더 다채롭게 만들어질 수 있나요? 좀 더 알록달록하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1: Now, some of these sentences, could you make it? They're talking about actually making something. But some of them are also just situations, like taking actions to change something.
0: Mm-hmm.
1: Like we said, could you make it a little cooler in here? 그거 진짜 만드는 거 아닙니다.
0: 아, 그쵸.
1: 네. So how about another one like that? Could you make it a little more interesting?
0: 아,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사실 cooler는 진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Could you make it a little more interesting? 이라고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재미있게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의미인 거죠.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Okay. Could you make it a little weaker?
0: Weaker. 아까 stronger가 있었는데 weaker네요. 그쵸?
1: Mm-hmm.
0: 그럼 이거는 weaker 같은 경우는 커피에 쓸 수 있는 걸까요?
1: 맞아요.
0: 네, so weaker 혹은 뭐 milder
1: sure.
0: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could you make it a little weaker? 조금 더 약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비교급 만드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연습한 거 다 쭉 연습해 볼까요?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strong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stronger?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less spicy?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less spicy?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tight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tighter?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thinn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thinner?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cooler in here?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cooler in here?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shorter than this?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shorter than this?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more colorful?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more colorful?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more interesting?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more interesting?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weak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weaker?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대화를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실례합니다. 조금 더 달게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3: 물론이죠. 얼마나 달게 해드릴까요?
2: 시럽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0: 아, 조금만 더. 아, 이것도 참 어렵네요. 자, 그러면 실례합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달게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손님이 얘기했는데
1: 아하.
0: 아, 여러분 이건 너무 쉽네요. 그렇죠? 하실 수 있죠? 물론이죠. 얼마나 달게 해드릴까요? 자, 얼마나 라고 할 때는 How로 보통 시작을 해요. 시럽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자, 조금만. 우리 a little 이라는 표현 배웠는데 똑같은 말 계속 쓰는 거 영어에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 A little, a bit, a tad, a skosh.
0: 정말 많은 네. 표현들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케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도 있고 같고요. 아, 여기 있어요. 자, 건네줄 때 하는 말 뭐 있었죠,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Start English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Excuse me,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5: Of course. How sweet would you like it?
4: Just a tad more syrup, please.
5: Sure, no problem. Here you go.

0: 자, 실례합니다. 조금 더 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1: Excuse me,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2: Excuse me,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네, 여러분 배웠던 표현이죠? 실례합니다. Excuse me. 이거는 매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조금 더 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2: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직원이 물론이죠. 얼마나 달게 해드릴까요?
3: Of course. How sweet would you like it?
2: Of course. How sweet would you like it?
0: 물론이죠는 뭐 of course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얼마나 달게 해드릴까요?
2: How sweet would you like it?
0: How sweet, 얼마나 달게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How sweet would you like it? 자, 얼마나 달게 해드릴까요? 요 질문도 잘 기억해 주세요. How sweet would you like it? Sweet 대신에 뭐 다른 맛을 나타내는 표현을 넣어도 돼요. 뭐 How salty would you like it? How spicy would you like it? 이런 식으로요. 시럽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1: Just a tad more syrup, please.
2: Just a tad more syrup, please.
0: 네, 아주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A little 대신에 쓴 표현이
2: a tad.
0: A tad라는 표현이 조금, 약간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도 자주 쓰나요, 잭쌤?
2: Sure.
0: 네, 많이 yeah. 쓰는 것 같아요. Just a tad more syrup. 아주 조금만 더 시럽을 넣어주세요 라는 말이죠, 그쵸? 시럽, syrup 이렇게 표현하죠. Please는 좀 공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3: Sure, no problem.
2: Sure, no problem.
0: 네, 뭐 sure라고 하면은 물론입니다. 이건 no problem, 뭐 문제 없어요 라는 의미로 알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ure, no problem 이렇게 세트로도 많이 씁니다. 하나씩만 딱 써도 되고요. Oh, no problem 이렇게 혹은 그냥 sure 이렇게만 써도 되고요. 여기 있어요.
3: Here you go.
2: Here you go.
0: 자, 어떤 걸 건넬 때 쓰는 표현이죠. Here you go. 네, 이 표현은 그냥 이대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건넬 때는 here you go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를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2: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1: Excuse me,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3: Of course. How sweet would you like it?
1: Just a tad more syrup, please.
3: Sure, no problem. Here you go.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2: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그렇죠. 그래서 could you 이 부분 연음이 될 수 있죠. You, could you. 그 다음에 make it a. 이 부분 다 연음이 돼요. Make it a, make it a. 이렇게. 그래서 T 발음은 real처럼 발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little에서 T도 역시 부드럽고요. sweeter의 T도 부드럽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이런 식으로. 같이 연습해 볼까요?
2: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2: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돼요.
2: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English.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0: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 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1: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0: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쉽고 확실하게
3: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2: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3: Hello everyone. This is Jude.
2: 자, 오늘 이 대화의 주인공 John이라는 친구는 미술관을 찾아가려고 해요. So basically this whole week's dialogues are about giving directions and asking for directions, trying to
3: That's
2: find
3: right.
2: certain place.
3: Giving directions, getting directions.
2: 네, 그렇죠.
3: So you need to go to, you know, A, B, C, your location,
2: 네.
3: destination. And it's frustrating if you can't find your destination.
2: 그렇죠. Especially when you thought it was right there, for
3: 어디,
2: sure.
3: 여기 있었는데.
2: 그러니까.
3: 어디지?
2: 근데
3: 어디지?
2: 안 보여. 막 이러면은 그럴 때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3: 어, 답답하죠.
2: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미국에서 한번 운전을 할 일이 있었는데
3: okay.
2: 그 I'm terrible with directions as you know very well. 근데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I was supposed to make a right turn at some point. 근데 제가 생각한 landmark는 there was a
3: right.
2: huge sign
3: okay.
2: and it was a car advertisement.
3: Okay.
2: It was
3: like
2: Toyota.
3: A billboard 같은 거.
2: Right, yeah. billboard. It's a billboard에 Toyota 그 광고가 있어요. 토요타 자동차, 일본 자동차.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토요타만 바라보고 갔단 말이죠. 근데 어느 보니까 it was gone.
3: It's, 어머, 랜드마크 없어졌어요.
2: 없어졌어요. 아니, 있는데 다른 거로 바뀌었죠.
3: Another advertisement.
2: Another advertisement.
3: Okay.
2: 제가 I was so embarrassed and frustrated, of course. 너무 놀랐어요.
3: So you drove past
2: Definitely.
3: The advertisement.
2: 그럼요, 그럼요. I drove past the advertisement or billboard. 정말 한참 동안을 그냥 갔는데.
3: 보이세요? 기억나세요? 거의 20년 전에 제가 네. 미국에 놀러 갔을 때
2: 네.
3: I visited your house. You drove me to restaurants and cafes. You were such a cautious, careful driver. 아직까지 기억나요.
2: 아, 진짜요?
3: 너무 조심조심하게 운전하시는 게.
2: 아, 그랬나요?
3: You were so cute.
2: 아, 네. 아,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안 타려고 해서. 네. 하여튼 그래서 내가 네, 그게 여기 어디 있는지 못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자꾸 길 안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그게 뻔한 것 같아도
3: right.
2: 이제 그 디테일이 있거든요.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길 지나쳤어요. 제가 엉뚱한 길로 나간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들을 넣어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 Okay.
2: 자, 오늘은 미술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했더니 아, 아까 그 본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3: 그쵸.
2: 하면 좋을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3: 실례합니다. 미술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2: 네, 공공도서관 바로 옆에 있어요.
3: 아, 아까 도서관을 본 것 같은데.
2: 네, 그럼 뭐 거의 다 오신 거예요.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3: 아,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2: 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 본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그게 보였다라고 하면 다 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오던 길로 쭉 가시면 된다라고 말할
3: right.
2: 때.
3: 주로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집중과 바쁠 때 죄송하잖아요.
2: 네.
3: 그때 우리 처음에는 sorry로 시작했죠.
2: 그렇죠.
3: I'm sorry.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excuse me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2: 네.
3: Excuse me.
2: Excuse me.
3: 이렇게 시작하죠.
2: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실례합니다가 되는 거죠.
3: 네.
2: Excuse me. 자, 미술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정말 이제야말로 미술관.

0: 네,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1: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0: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라고 묻는 거죠.
1: Right.
0: 물론, where's the art museum?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1: Right.
0: 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드럽게, 친절하게,
1: 공손하게,
0: 공손하게 where's the art museum? 하고 이렇게 살살
1: 좀 shy하게
0: shy하게
1: oh, excuse me 하면서
0: 자 where's the art museum 해도 물론 될 것 같은데
1: right.
0: 그럴 때는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 That's right.
0: 왜냐하면 보통은요 이렇게 art museum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라고 조금 길게 묻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묻고 싶다고 한다면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물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Right.
0: 여기에서는 혹시 아시나요? Do you know? Do you know? 어디에? Where? Where? 그 미술관이 the art museum 위치해 있는지 그게 영어로 is. 한마디로 비동사로 끝내게 되죠.
1: Is. Where the art museum is.
0: Where the art museum is. 어디에 미술관이 있는지. Where the art museum is.
1: 간혹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0: 네.
1: Do you know where is the art museum?
0: 맞습니다.
1: Do you know where is the art museum? Is should go in the back, in the end. Where the art museum is.
0: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do you know가 이제 주절이 되고요. 아, 너무 복잡한 문법이기 또 우리 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시나요? 그다음에 뭐뭐를이라고 할 적에는 뭐뭐를이라고 하는 그 말의 틀 안에 들어갈 때에는 어디에 뭐뭐가 있는지라고 우리말처럼 하듯이 where the art museum is라고 하셔야 사실은 맞는 건데,
1: 네.
0: 근데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Do you know? 혹시 아세요? 한 다음에 그 art
1: 코마,
0: museum이
1: 코마 찍고.
0: 찍고 art museum이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art museum?
1: Perfect.
0: 하고 또 다른 네. 문장으로 시작할 때.
1: 네.
0: 근데 그러려면은 중간에 확실히 쉬어줘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 pause가 정말 중요해요.
0: 네.
1: Excuse me. Do you know? 한 다음에 점점점.
0: 네.
1: Where is the art museum?
0: 네.
1: 근데 do you know 그냥 빼세요.
0: 아.
1: Is 그냥 where is가 우리가 입에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0: 네.
1: Do you know 빼고 excuse me. Where is the art museum?
0: 그러려면 nicely, 아주
1: nicely?
0: kindly, a little bit shyly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1: Politely.
0: 네, politely.
1: Excuse me, 보양쌤. Diane, where is the art museum?
0: Where is the art museum?
1: Do you know?
0: 그렇죠. 그래도 되겠다. Where is the art museum?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do you know? 미술관이 어디예요? 혹시 아세요?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겠다.
1: Of course.
0: 네.
1: Go straight ahead, turn left, turn right.
0: 그렇죠. 그럴 수 있고 혹은 나는 조금 더 그냥 정식으로 문장을 네. 길게 말하고 싶다.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1: Perfect.
0: It's up to you. 네, 여러분이 느끼시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자, 이 부분 들어볼까요?
2: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0: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라고 물었더니 네, 바로 그건 공공도서관 바로 옆에 있어요.
1: Yes,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0: Yes,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1: Yes.
0: 그것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it's 라고 시작한 다음에 next to 어디 어디 옆에 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되죠. Next to the public library, 공공도서관. 자, 이런 순서로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말로는 art museum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으면 거기 어디 있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간다라는 것까지 보통은 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1: Usually,
0: 그렇죠.
1: Yes.
0: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where is 뭐뭐뭐 혹은 do you know where 뭐뭐뭐 is? 라고 물었을 땐 그거 뭐 옆에 있어요? 어디 앞에 있어요? 무슨
1: right.
0: 거리에 있어요? 라고 위치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1: Yeah, we just generally say, especially if you're like in a city, we say, oh, it's next to City Hall. It's next to EBS.
0: 아, 그렇죠. 뭐뭐 옆에, 큰 yeah. 건물 옆에, 그렇죠.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1: Right.
0: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EBS 건물을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아, 이제 가다 보면은 그 EBS 건물 앞에 그 펭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1: That's right. Yeah.
0: 펭수 건물 그려져 있는 그 건물이에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It's the building with a big painting of, I don't know if it's a painting. It's a painting of Peng Su.
0: Oh.
1: A big picture of Peng Su.
0: Big

0: picture. Picture, picture. Big picture of.
1: 펭수 picture가 펭 picture가 됐네요.
0: It's the picture of 펭수.
1: That's right.
0: 근데 펭수가 what is 펭수? 그러면요.
1: It's a giant. I penguin? Think it's a penguin, right?
0: Yes, it's a penguin.
1: It's a giant penguin.
0: Uh-huh. Yeah. 그렇죠. It's a giant penguin.
1: It's a funny penguin.
0: Right. It's the most. I mean, not expensive, but it's the most famous character. Of EBS.
1: I think so.
0: 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1: Perfect.
0: 네. 자, 다시 해볼게요. It's a big building with a picture of 펭수 on it.
1: That's right.
0: 네, 그렇게 하면 되나요?
1: It's
0: on the wall.
1: It's a huge picture.
0: 네, it's a huge picture. And there are some dinosaurs.
1: There's also a dinosaur. That's
0: in,
1: right.
0: In the backyard. Right.
1: That's right.
0: 그렇습니다. Or the parking lot. 그렇죠.
1: That's right.
0: 자,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뭐뭐가 붙어 있는, 뭐뭐가 그려져 있는 이렇게 말할 때 with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1: Right.
0: 그 여러 번 우리가 다뤘습니다만은 그 묘사하는 것도 사실 좀 연습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Mm-hmm. 여기서는 위치를 말하면서 next to 뭐뭐를 했거든요. 물론 이 말은 next to 뭐뭐인데요. 실제 말할 적에는 next to라고 하지 next 한참 있다가 to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1: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0: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1: Yes. 네.
0: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공공도서관? 아까 그거 본 것 같은데? 라고 말해요.
1: Oh,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0: 네. Oh,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와,
1: right.
0: 우리 많이 했던 표현이 그대로 나오네요.
1: 본 것 같은데?
0: 네.
1: I think I saw.
0: 그렇죠.
1: I think I saw.
0: 어. Right? I think I saw. I think I saw. 내가 봤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I thought it was near the street. 이렇게 말할 때 I thought it was 라고 했었거든요.
1: Right.
0: 그렇게 그 thought로 한 것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데요.
1: Right, right.
0: 여기서 I think 하게 되면 내 생각이 지금 생각이 그렇다. I think. 그다음에 내가 그걸 본 것은 또 과거. I saw the library. 근데 언제? 좀 전에, 아까, earlier라고 한 거군요.
1: Earlier.
0: Earlier.
1: So in this context, earlier can be mean just a couple of minutes ago. Maybe like 5 minutes ago. 그냥 슝 지나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네. I think that was the library.
0: Right, that was the library.
1: Yeah.
0: 그렇죠.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라고 말합니다.
1: Yes.
0: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Yes,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3: Oh,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0: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자, 그랬더니, 아, 맞아요. 그렇다면 거의 다 오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1: Yeah, you're actually very close.
0: Yeah, you're actually very close. 자, 다름 없어요. 라는 뜻은 그러면 영어로 여기서 뭐에 해당이 되나요? 싶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actually 라는 부사가 right.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You're actually very close.
0: 그렇죠.
1: So in reality. But it can also mean like honestly. No, you know, honestly, you're very close.
0: 맞습니다. Yeah. 네, actually. 우리가 흔히 actually라고도 좀 익숙하게 여기는 이 단어는
1: right.
0: actually는 방금 주지 선생님 말씀처럼 여러 쓰임새를 나름 가지고 있어요.
1: Right.
0: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그렇다면 아주 가까이에 와 있는 거예요. 즉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는 말이 you're closer than you think 라는 뜻으로 you're actually very close 라고 말합니다. So
1: right.
0: in fact, 사실은요,
1: right.
0: surprisingly, 놀랍겠지만 뭐 이런 뜻으로 놀랍더라도 그게 사실이다. Actually 라고 하는 거죠.
1: Right.
0: 네.
1: So in reality, actually, people use actually a lot to say it's actually closer than you think, like you just said.
0: 그렇죠, 그렇죠.
1: So that situation, it fits the best, I think.
0: 아.
1: 생각보다 진짜 가깝다고.
0: 네, 생각보다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가까운 거예요.
1: Right.
0: You're actually very close. 근데 actually는 또 말을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대요.
1: Yes.
0: 예를 들어서 right. 어떤 분이 자꾸 저보고 Would you like some cheese and wine? 뭐 이렇게 치즈를 막 저한테 권했다라고 할 때 I actually don't eat cheese. 전 사실 치즈를 못 먹거든요. 안 먹거든요.
1: Right,
0: 라고
1: right.
0: 할 때 I don't eat cheese.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말하게 되면
1: Sorry, no cheese for me.
0: 네, 그렇죠. 그러면 좀 상대방이 좀, 뭐, 그,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1: A little rude.
0: 네, 그렇죠. 그럴 적에 사실 제가 말씀을 솔직히 드리자면 아까 주치의 말씀처럼 사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치즈를 안 먹거든요. I actually don't eat cheese. 그럴 때도 actually를 넣는다는 거죠.
1: Yeah, it softens the situation.
0: Right.
1: What you're
0: 부드럽게.
1: saying. Right.
0: 그렇죠. You're actually very close. 사실

0: 굉장히 가까이에 와 있는 거니까 그냥 쭉 가시면 돼요.
1: Just keep going straight.
0: Just keep going straight. 우리가 yeah. 그냥 go straight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직진하세요. Go straight인데요. 지금까지 오던 길 그대로 쭉 직진하세요. Right. Just keep going straight. 이럴 때 keep 뭐뭐잉을 쓰면 되겠네. Yeah.
1: Just keep going.
0: Just keep going.
1: 여기까지 똑바로 straight하게 왔는데 네. 쭉 계속 가세요.
0: 그렇죠, 그렇죠.
1: Just keep going straight.
0: 그렇죠.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오던 대로 계속 그대로 하라고.
1: Yes.
0: Just keep going. 전 항상 이걸 보면 그 옛날에 Dory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만화 영화의 주인공 Dory 그 니모를
1: Finding
0: 찾아서
1: Nemo.
0: 네, Finding Nemo에 나왔던 Dory를
1: That's right.
0: 떠올려요.
1: Yeah, yeah.
0: Just keep swimming. Just keep swimming. 이런 게 있었죠.
1: 딱 그거네.
0: 네.
1: Just keep going.
0: 네.
1: Just keep swimming.
0: Just keep swimming. 노래를 yeah. 불러요. 그 길을 잃어버렸다고 니모라는 그 조그만 그 물고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1: right.
0: 그냥 무조건 헤엄쳐 가라고 계속해서. Just keep swimming. 여기서는 just keep going straight라고 합니다.
1: Perfect.
0: 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하니 참 잘 된 일이죠. 다행이네요. Right.
1: Yeah, wonderful.
0: Wonderful.
1: Wonderful.
0: 좋습니다. 네, 아우 참 잘 됐네요. 너무 좋습니다. Wonderful. 정말 고맙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0: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Yeah, you're actually very close. Just keep going straight.
3: Wonderful. Thank you so much.
0: 네, 대화 전체 다시 들어볼까요?
3: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2: Yes,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3: Oh,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2: Yeah, you're actually very close. Just keep going straight.
3: Wonderful. Thank you so much.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여러분과 함께 저희들이 각 문장 두 번씩 큰 소리로 말해볼게요. 같이 해주세요.
1: Let's go.
0: 저 실례합니다. 미술관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2: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1: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0: 아, 네, 공공도서관 바로 옆에 있어요.
2: Yes,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1: Yes,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0: 아, 아까 그 도서관을 본 것 같네요.
2: Oh,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1: Oh,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0: 네, 그럼 뭐 이제 거의 다 오신 거예요.
2: Yeah, you're actually very close.
1: Yeah, you're actually very close.
0: 그냥 오던 길로 쭉 가시면 됩니다.
2: Just keep going straight.
1: Just keep going straight.
0: 아우, 잘 됐다. 정말 감사합니다.
2: Wonderful. Thank you so much.
1: Wonderful. Thank you so much.
0: 여기까지입니다.
1: Great job, everyone.
0: 자, 무엇을 보다라고 할 땐 see라고 하고요. Right. 무엇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saw라고 하잖아요.
1: 우리 톱처럼 saw.
0: 네.
1: S-A-W.
0: S-A-W.
1: Saw.
0: Saw, 그렇죠. Yeah. 그래서 왜 시소. 라고 할 때 저는 처음에 시소를 탄다 할 때 그 시소가 seesaw인 거를 알고 나서
1: right.
0: 굉장히 놀랐어요. 어릴
1: seesaw.
0: 때. 네, seesaw.
1: 톱을 봐라. 네.
0: 그런 뜻이에요?
1: No.
0: 봤다, but, 봤다. 봤다. 본다, 봤다. 봤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1: 스펠링이 그러니까.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보았다, 본다 뭐 이런 뜻으로.
1: I think that's where it comes from.
0: 예.
1: I see you. and I don't see you anymore.
0: 그렇죠. 그렇죠.
1: Right.
0: but I saw you.
1: 그렇죠. But I saw you.
0: 그래서 지금은 보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널 봤다 이런 식이 되는 것처럼 시소가 시서가 되더라고요.
1: 시서.
0: 자 그래서 이 서를 활용해서요. 아 내가 요전날 너네 형 봤다라고 한다면 I saw your brother the other day 이렇게 말할 수
1: right.
0: 있다는 거예요.
1: Oh, I saw your brother the other day.
0: 그렇죠. 그러면 만나서 막 야 오랜만이다 형 뭐 이게 아니라 멀리서 나만 봤다 할 적에도 saw를 쓸 수 있다는 거죠.
1: Oh, I saw you, I saw Diane the
0: 그렇죠.
1: other day.
0: 네, 이런 식으로 멀리서 내 눈에 띄었다 할 때도 saw를 쓰게 됩니다.
1: That's right.
0: 자, 이 모든 내용 교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Mm-hmm.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d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치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회사에선 꼭 참았던 짜증이 집에만 오면 툭 터져 나오다니요. 가족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거예요. 가족은 그냥 말을 걸었을 뿐인데 어쩐 일인지 화를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도 남입니다. 남을 나로 착각하고 대하다 보면 결과는 부정적으로 흐르기 쉬워요.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런 건 뒤로 밀어두고 당장의 부정적인 감정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은 당연히 감당하기 쉽지 않겠죠.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가족에게 이런 일을 겪어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상황을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미 과열된 상태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짜증이 잔뜩 난다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남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동반자라도요.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빙하에 장례식이 열렸다고? 해발 2700m 알프스 산맥의 한 자락. 그곳에서 스위스의 전통악기 알펜호른의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이어 검은 정장과 모자를 쓴 이들이 나타나죠. 이들은 한 존재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례식의 주인공은 바로 빙하. 알프스를 하얗게 뒤덮었던 빙하가 다 녹아 생명을 다한 것인데요. 발가벗은 산등성이를 목격한 이날의 참석

삶에서 혼자만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텃밭에서 풀을 뽑으면서, 나뭇가지를 치면서, 혹은 푸성귀를 다듬으면서, 시골 동네를 어슬렁대면서 속 시끄러운 일들을 가만 생각한다. 그러면 슬그머니 부끄러움이 밀려든다. 그게 뭐라고? 임후남 작가의 책 우리는 책방에서 다시 다정해진다 예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랄라 스윗이 부른 그린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생각을 담는 집에서 펴낸 임후남 작가의 책, 우리는 책방에서 다시 다정해진다의 문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정겨운 시골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거기서 또 얻는 기억들을 책으로 차곡차곡 묶어내시는 분이죠. 임후담 작가의 책 우리 북카페에서도 읽기의 기쁨 비롯해서 문장 카펫으로도 소개한 적이 몇 차례 있었고요. 신간이 나와서 또 다시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책방에서 다시 다정해진다의 문장들 속에서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이 갖는 그 어떤 회복의 기운? 이런 것들을 좀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사실 북카페는 혼자인 듯 하지만 모두 그 혼자를 존중하는 모두가 함께 모인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이 혼자만의 시간을 내 삶에 들여놓음으로써 사실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되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쉼표 같은 시간이라고도 볼수 있을 겁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북카페에서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또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2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헤이의 주땜므 그리고 데이브레이크의 마법처럼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은 다음 페이지로 건너가는 시간, 날짜 변경선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날짜 변경선. 이 선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아주 기묘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분명 똑같은 속도로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뿐인데 선을 훌쩍 넘는 순간 달력에서 하루가 통째로 사라져버리죠. 어제에서 오늘을 건너뛰고 곧바로 내일의 챕터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잃어버린 24시간을 두고 몹시 억울해하거나 당황스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하루를 기꺼이 반납하고 텅 비워냈기에 비로소 새로운 시간의 영토인 내일을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름다운 역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무사히 넘어가기 위해 이처럼 무언가를 단호하게 잃어버려야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맹렬했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낯선 가을의 입구로 넘어가는 지금 이 환절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계절에 대한 헛헛한 미련이나 미처 다 끝내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을 양손에 꽉 쥔 채로 새로운 시간의 날짜 변경선을 넘으려 애씁니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것이 두려워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경계선 위를 서성이는 거죠. 하지만 어제의 찌꺼기들을 손에 잔뜩 움켜쥔 채로 다가오는 9월에 다정하고 쾌적한 바람을 온전히 맞이할 수 없습니다. 어긋난 인연에 대한 무거운 마음, 완벽하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뼈아픈 자책, 그리고 지독하게 뜨거웠던 지난날의 기억까지도 때로는 미련 없이 소나기에서 놓아주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텅 비워낸다는 것은 결코 상실이나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옷장에 묵은 짐을 서늘하게 덜어내야만 새로운 계절의 겉옷을 걸어둘 빈자리가 생기듯 마음의 방 역시 낡은 감정들을 묵묵히 비워낼 때 비로소 낯설고 눈부신 풍경들이 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날짜 변경선 위에서 사라진 그 하루가 결코 헛된 증발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로 향하는 든든한 도약이 된 것처럼 말이죠. 꽉 막힌 일상 속에서 자꾸만 숨이 차오른다면 지금 내가 너무 많은 어제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지나간 시간을 기꺼이 잃어버리고 당신에게 도착한 이 눈부신 9월을 두 팔 벌려 안아줄 시간입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띄워드렸습니다. 날짜 변경선을 넘으면서 하루를 잃어버려야만 내일을 또 새롭게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뭔가를 비워내는 일, 포기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에 새로운 게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백을 마련하는, 준비하는 행위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카페이님들,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어떤 압박감, 미련, 떨치고 싶은데 잘안 되는 거 있다면 이 서늘한 가을바람 불어올 때 살짝 거기에 띄워서 날려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찰리 푸스의 Changes, 어스타 듀오의 Falling in Love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짧은 질문에 수많은 보기가 따라오겠죠. 그 중에 한 작품 오늘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쏟아지는 태양 아래로 지푸른 파도가 부서지는 흑해의 눈부신 휴양지, 얄타의 해변입니다. 덥고 나른한 바닷바람이 야자수 잎을 흔들고 지나가는 산책로 위로 언제부턴가 새로운 얼굴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합니다. 베레모를 쓴 가냘프고 앳된 여인이 하얀 포메라니안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매일같이 쓸쓸하게 해변을 걷고 있었죠. 모스크바에서 홀로 휴가를 온 40살의 은행가 구로프 역시 노천 카페에 앉아 그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일찍 시작한 애정 없는 결혼 생활에 지쳐 늘 가벼운 불장난만을 쫓으며 사람들을 냉소하던 구로프에게 어딘지 모르게 서글픈 그늘이 드리워진 그녀의 모습은 기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파도 소리가 고요하게 밀려오고 바다가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던 어느 저녁, 구로프는 하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여인의 이름은 안나 세르게예브나. 그녀 역시 자신을 하인처럼 대하는 무심한 남편을 피해 도망치듯 홀로 얄타로 떠나온 참이었습니다. 낯선 휴양지가 주는 묘한 해방감과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텅 빈 마음을 털어놓으며 걷잡을 수 없이 가까워집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방 안에서 안나는 처음으로 저지른 일탈 앞에 머리를 감싸쥐고 깊은 죄책감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무게 따위는 믿지 않는 냉소적인 구로프는 그저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달래며 이 만남이 얄타의 여름과 함께 스쳐 지나갈 흔하고 가벼운 휴양지의 로맨스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눈부셨던 여름이 끝을 향해 가고 눈병이 났으니 빨리 돌아오라는 남편의 재촉 편지가 안나에게 도착합니다. 서둘러 떠날 채비를 마친 안나를 배웅하기 위해 그로프는 역으로 향합니다. 플랫폼을 가득 채운 증기기관차의 무거운 기적 소리가 이별의 시간을 알리고 차가운 금속 문이 닫히는 순간 안나는 눈물이 그득한 눈으로 그로프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영원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며 슬프게 읊조리는 그녀를 뒤로한 채 기차는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사이로 무심한 연기를 내뿜으며 시야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텅 빈 플랫폼에 홀로 남은 그로프는 그제야 낯선 일탈을 끝내고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벼운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기차와 함께 영원히 떠나보냈다고 믿었던 그 앳된 여인의 그림자가 자신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닻을 내린 채 남은 온 생애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이콥스키 사계의 작품 번호 37A 6월 밴노래 안단테 칸타빌레 임윤찬 연주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사랑의 기적을 그려낸 작품이죠. 안톤 체홉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꺼내들었습니다. 단편소설의 거장이라고 불리잖아요. 안톤 체호프. 그 섬세한 문장들이 빛을 발하는 작품인데요. 이 그로프와 안나, 정말 그 여름철, 불장난 같은 로맨스로 그칠 것인가 궁금하시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 그로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아, 스쳐 지나가는 그 불장난이 아니라 지독한 사랑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카드놀이 또 의미 없는 대화만 오가는 그 모스크바의 일상이 가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나를 찾아서 그녀가 사는 낯선 잿빛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끝난 줄 알았던 두 사람의 사랑. 이제 겨울인데요. 눈 내리는 도시에서 어떤 풍경을 또 그려내게 될지 겨울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얄타의 따뜻한 바닷바람은 이미 아득한 꿈처럼 멀어졌습니다. 모스크바에는 사르에는 차가운 눈보라가 도시를 온통 뒤덮고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그로프는 시간이 지나면 안나도 자연스레 잊히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목소리와 가냘픈 뒷모습은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서

더욱 또렷해져 갔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서도 썰렁한 은행 사무실에서도 아이들과 마주 앉은 조용한 식탁에서도 그의 마음은 자꾸만 안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어느 순간 공허한 소음처럼 흩어졌고 카드놀이도 사교적인 만남도 더 이상 그 어떤 기쁨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구로프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살아온 그 많은 나날들이 실은 진심과는 거리가 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불편하고도 고통스러운 질문이 되어 그에게 되돌아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내 삶을 살아온 것일까? 결국 그로프는 그 질문을 떨쳐내지 못한 채 안나가 살고 있는 낯선 지방 도시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회색 울타리가 길게 늘어선 낯설고 쓸쓸한 도시. 그로프는 어느 극장 앞을 서성입니다. 마침 그날 밤 극장에서 새로운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안나가 남편과 함께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신라 같은 기대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이 오르기 전 웅성거리는 관객들 사이에서 마침내 낯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남편 곁에서 창백한 얼굴로 걸어 들어오는 안나. 그 모습을 본 순간 그로프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안나에게 품은 감정이 한때의 호기심이나 스쳐가는 열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죠. 휴식 시간이 되자 그로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로프를 발견한 안나는 놀란 얼굴로 그를 어두운 극장 계단으로 이끕니다. 두 사람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날 이후 안나는 의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를 만들어 모스크바를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낡은 호텔 방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만남을 이어갑니다. 물론 그들의 만남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그 만남에는 사랑의 기쁨만큼이나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막막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은밀한 만남을 통해 그로프는 자신이 바깥에서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자신의 진심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거울 앞에 나란히 마주선 두 사람. 그로프는 안나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은 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머리카락이 어느새 희끗희끗 새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젊음은 이미 지나갔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흔을 넘긴 지금에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안나는 그로프의 품에 조용히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놓인 처지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서글픈지를. 창밖으로는 모스크바의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와 땅을 덮습니다.

사비나인 드론즈의 스테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스치인 줄 알았던 만남이 인생의 유일한 진실이 되어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죠. 안톤 체호프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만나봤습니다. 카페이님들은 이 낡은 일상의 위선을 벗어던지게 할 만큼 간절하고 투명한 진짜 삶을 마주한 순간, 어떤 순간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거울 속의 내 눈동자를 마주하면서 내 안에 가장 솔직한 진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9월이 되니까 왠지 바람이 한결 산뜻해진 것 같은 기분입니다. 가을바람 데려오실 것 같은 제철의 권위자 김신지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아, 제철 권위자까지.
0: 이제 김신지 박사가 됐습니다. 절기도 뗐어요, 그냥.
1: 네. 진짜 가방끈이 짧은데 박사도 되고 되게 좋네요.
0: 네, 우리 김신지 박사와 함께하는 오늘 이야기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가을. 어때요? 이번에는 진짜 쳐서 입추 매직이 다 통한 것 같고요. 이 맞아요. 정도면.
1: 맞아요. 그리고 역시 사람이 뭔가 더 호되게 겪고 나면은 그 이유는 괜찮은 게 막 네. 저는 뭐 8월 말이나 초에 다들 뭐 그래도 덥지 않아? 라고 할 때 아유 이 정도면은 숨쉴만 하지라는 소리가 절로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0: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네. 특히 8월 초에 그 한 2주 정도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1: 맞아요.
0: 가만히 서 있어도 막 땀이 줄줄 나던
1: 맞아요.
0: 그때 생각 하면 뭐 전 중후반부는 그냥 덤처럼 그쵸. 지나갔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가을이 더 반가운 것도 있는 것 같고
0: 맞습니다.
1: 심지어 약간 놀랐어요. 뭔가 아, 이렇게 추워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침에 왜 좀 일찍 일어나면 바람이 네. 되게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더라고요.
0: 아, 맞아요.
1: 그렇게 느낄 정도로 이 또 폭염을 지나가면서 가을의 반가움을 더 느낄 수 있는 딱 그런 때인 것 같아요.
0: 이제 9월에는 우리 한과위 연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또 이제 입맛이 도는 시기가 왔다. 여름에 입맛 잃었다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1: 네, 우리 작가님 모르시잖아요. 그거.
0: 저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죠. 네,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네, 가을은 더 가을이니까 입맛이 돈다.
1: 네.
0: 가을 먹거리들도 워낙 많잖아요. 좀 탐미할 어떤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1: 일단 마트에 갔더니 동네 마트에서 네. 이제 꽃 꽃게가 얼마 제철인지를 막 영상을 그 뉴스 영상을 계속 반복되게 틀어가지고 그 있잖아요. 금어기가 네.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그 소리로 막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으시더라고요.
0: 아, 제철 소리네요. 네, 그래서 또한
1: 지금 이제 금어기가 끝난 해산물들에 대한 좀 소개와 또 이 홍보가 열심히 이루어지는 시기인 것 같고
0: 네.
1: 또 과일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니까요.
0: 가을의 과일들.
1: 네.
0: 그렇죠. 맞아요. 햇사과 뭐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1: 햇사과 그리고 올해는 또 무화과 가 그렇게 당도가 좋다라는 또 소문이 돌면서 무화과도 막 그 온라인으로 파는 농가들은 네. 막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하더라고요.
0: 와 이게 해마다 또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니까 이런 게 네. 좋습니다. 유독 맛이 좋다 하는 과일들이 있는 거니까요.
1: 맞아요.
0: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 요것은 뭐 그 해마다 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가을 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우리의 맛 예, 한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술. 네.
1: 괜찮겠죠? 오후 1시에.
0: 아, 그럼요. 네. 술에 대한 우리 정말 중요한 우리 문화잖아요.
1: 맞아요.
0: 특히 그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집집마다 각각의 그 비결로 전통 있게 그 담그던 술, 가양주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또 그런 걸 마음 먹고 찾지 않으면 또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기가 너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이런 얘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 잡지 기자로 일할 때 한국 술 박물관, 전통 술 박물관,
0: 네.
1: 술 문화 박물관 이런 곳에 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열변을 토하시면서 저에게 가양주 문화가 어떻게 이제 일제 강점기에 주세령을 내리면서 이 집집마다 술 빚던 게 이제는 밀주 취급을 받게 된 거죠.
0: 네. 근데
1: 그때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집마다 사실 이 집 고유의 레시피가 있었을 거예요.
0: 그렇죠.
1: 뭐 쌀을 어떻게 쓰느냐, 또 물을 뭘 쓰느냐, 또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걸 첨가하는 냐에 따라서 이 가양주의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0: 네.
1: 뭐 마을에서 잔치나 어떤 혼례 장례를 할 때 그 해에 이 계절에 술이 제일 맛있게 빚어진 식품을 썼다고 해요.
0: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 드리기로는 술은 뭐 해마다 다르지 않을 것 같지만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가양주에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해마다 달랐겠죠.
0: 그렇겠네요.
1: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지점이 이 어떤 전통 문화로서 한
0: 네.
1: 마을에서 올해는 신지네 집 술이 제일 잘 됐더라. 거기 맛이 기가 막히더라 하면 이제 마을 잔치를 할때 우리 집 술을 쓰고 어느
0: 네.
1: 날은 또 어느 해 가을에는 고은이네 이번에 뭘 국화를 첨가했더니
0: 와.
1: 거기 술이 맛있어라고 하면은 또그집걸 썼겠죠.
0: 이 대화만으로도 넉넉해지는 기분이에요.
1: 그렇죠. 그리고 저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끊긴 우리 집의 가양주 문화도 있었을 텐데 고유한 어떤 레시피가 있었다면
0: 네.
1: 나의 전에 전에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게 뭐였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면서 이 상상력의 나래를 핀 적이 있었어요.
0: 너무 궁금합니다. 이 술은 또 맛도 맛이지만 이 향, 그쵸?
1: 맞아요.
0: 집집마다 빚는 그 술의 향이 또 어땠을까? 빛깔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
1: 맞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지역 양조장이 그래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0: 네.
1: 시대가 되어서 여행 가면은 그 지역 양조장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러 그 지역에서만 나는 술을 찾아 드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또 이런 건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또 변화이기도 한것 같아요.
0: 그런 분 중에 한명 아닌가요? 작가님도?
1: 저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0: 네.
1: 조심스럽게 말하게
0: 왜
1: 되네요.
0: 갑자기 조심스럽게 얘기하세요?
1: 너무 이렇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0: 네.
1: 또 신이 나가지고 말하면 왠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0: 지금
1: 약간 저 자신과
0: 안전벨트 하신 느낌이 나는데요, 의자에서
1: 그쵸?
0: 지금?
1: 저 자신과의 거리 두기를 하느라고 지금 버벅대고 있었어요.
0: 질주하지 않으리라. 저는 기억납니다. 언제였던가? 우리 북카페 5주년 때,
1: 네.
0: 5주년이니까 오디쥬 하면서, 오디쥬를 주셨던 그, 선물로 주셨던 그 장면이 북카페 인스타그램 어딘가에도 박제되어 있는데, 그때도 그 축제 다녀오셔가지고 사오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책의 영향 때문인지,
0: 네.
1: 그 제철의 맛을 찾아다니는 그 이미지 때문인지, 가면은 꼭 지역 도서관이나 이렇게 이게 선물로 주시는
0: 네.
1: 책방에서나 선물로 그 지역에서만 나는 뭐 술뿐만 아니라 어떤 떡 같은 거,
0: 많죠,
1: 네,
0: 맞아요.
1: 과일 자랑스러운 이 특산물 같은 거, 이런 걸 주실 때도 있어서
0: 네.
1: 그것도 굉장히 잘 챙겨 먹고 있죠.
0: 자, 지금 안전벨트 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1: 꼭
0: 네.
1: 매야지.
0: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도 혹시, 너무너무 추억이 있는 그 우리 전통주 기억, 요거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하는 게 있다면 한번 사연으로 더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 네.
0: 전통주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이게 어디까지를 포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 그래도 그냥 저는 우리나라에서 나고 있는 술 정도로 해도
0: 그렇게,
1: 되지 않을까요? 네.
0: 수입산 말고
1: 네, 수입산
0: 우리나라에서
1: 말고.
0: 나고 있는 술이다.
1: 진정한 메이드 인 코리아로.
0: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우리 수뇌부도요. 수뇌부도 혹시 우리 또 수뇌부의 두부 PD님도
1: 네.
0: 저분도 지금 안전벨트 하고 계시고 할 수도 있거든요.
1: 맞아요. 뽀얀 분들이 항상 강하시더라고요.
0: 에이, 저분도 좀
1: 맞아요.
0: 미식가여가지고 알고 있는 게 많을 겁니다. 좋은 기억이 있으면 내 생애 최고의 기억을 주었던 전통주. 그 사연 한번 받아볼까요?
1: 최악이어도 되죠.
0: 최악도 좋아요. 예, 어느
1: 너무
0: 쪽으로든.
1: 맛있어서.
0: 그래서 그냥 술만 마실 걸, 그 다음 이런 일까지 벌어졌답니다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1: 맞아요.
0: 기대하겠습니다. 헤이즈의 폴링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철 산문, 오늘의 책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김혜경 작가의 달마다 알딸딸이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제목이 정말, 제목이 달마다 알딸딸이라니.
1: 그뭐 라임이 탁탁 맞는 것 같지 않나요?
0: 너무 좋아요. 만약에 이거 귀갓길에 이런 집 보게 되면, 참새방앗간처럼 한번, 이게 만약에 어디인가의 간판이라면,
1: 간판이라면, 네.
0: 그럼 그냥 들어가게 될것 같아요.
1: 그렇네요.
0: 예, 뭐가 있길래 달마다 알딸딸일까? 궁금해서.
1: 네, 한번 저자 소개를 드려보면요. 산문집 한눈판 직어, 아무튼 술집 등을 쓰고 시 읽으며 술 마시는 팟캐스트, 시시알콜의 DJ로 8년 넘게 활약한 김혜경 작가의 새 산문집입니다. 이 월간 샘터에서 2년간 연재했던 글에 이 새로 집필한 글을 더해서 엮은 건데요. 이 저자가 지역별 양조장을 탐방하고 계절에 어울리는 술을 치열하게 찾아 마시는 전통주 애호가예요. 그래서 애호가답게 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또 일상을 즐길 줄 아는 풍류가이기도 한데,
0: 네.
1: 책에는 이런 저자가, 아주 전문가이죠. 이런 저자가 깊은 애정으로 섭렵해온 한국 전통주 중에서도 각별히 추천하는 36가지 주종이 소개되고 있어요. 달마다 3개씩 36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뭐 관련 정보나 배경 지식 같은 딱딱한 이야기보다
0: 네.
1: 술에 얽힌 경험과 맛을 전달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가을 제철 산문으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0: 저요책 초반 넘기자마자 제가 너무 와그술 너무 좋지 했던 게딱
1: 어떤
0: 등장해가지고
1: 술이었어요?
0: 그 신지 작가님도 우리 같이 갔던 집에서 거기서도 곡에 나왔었는데요. 그뭐 상표를 얘기할 순 없지만 그 새해
1: 기억나요?
0: 초반에 맞아요. 그흰 라벨에 그
1: 네네.
0: 눈에 위로 걸어가는 발자국이
1: 발자국이.
0: 이렇게 폭신하게 되어 있는 제가 그 병을 너무 병 자체가 예쁘고 이름도 예쁘고 이래가지고 술이 그래서 계속 바라봤더니 만지작거렸더니 그때 거기 사장님이 그병 많이 가져가신다고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지만 가져가진 않았죠. 또 먹으면 되니까
1: 맞아요.
0: 다음에
1: 그래서 항상 패키지와 디자인의 힘이 정말 큰것
0: 아,
1: 같아요.
0: 진짜 느꼈어요.
1: 우리가 전통주 이렇게 주점에 가서도 잘 모르면 사실 그 기분으로 나의 취향이 내 눈에 예뻐 보이고
0: 맞아요.
1: 아름다워 보이는 디자인을 고르게 되어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방금 말씀해준 술, 우리가 다 예쁘다고 했던 그런 술이었었죠.
0: 그걸 딱 다루면서 시작이 되니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다른 달에는 또 무엇들이 있을까?
1: 그리고 항상 이런 책들은 어떤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애호한 사람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참을 수 없어서 쓴그 특유의 흠겨움이 느껴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것을 또 같이 즐거워하고 또 정보를 되게 소개받는 느낌으로 아, 그러면
0: 그쵸.
1: 이 계절엔 이 술이 어울리는구나, 이런 안주가 어울리는구나 하는 걸 아주 전문가인 친구에게 소개받는 그런 기분도 들어서 또 제철 산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0: 그중에서 어디를 읽어주실 건가요?
1: 네, 이 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마다 이세 종씩의 전통주를 소개하고 있는데
0: 네.
1: 9월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9월 부분으로 가봐야겠죠? 우린 제철 산문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래서 9월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오후에도 햇볕이 좋을 때
0: 네.
1: 어떤 술이 어울릴지 한번 이 작가의 추천을 들어보겠습니다.
0: 만나고 오겠습니다.

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가까이 하기 힘들다는 말에 문보영 시인은 이렇게 답했다. 짜장면을 이해해서 좋아하십니까? 짜장면이 맛있어서 좋아하십니까? 나 역시 시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다. 시를 이해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이었을 테다. 가끔은 선문답처럼 느껴지는 문장들을 나는 마음껏 오해하며 읽는다. 나의 오해를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시는 오히려 그런 나를 신나게 부추긴다. 글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욕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지나온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장착되는 것일지 모른다. 그럼 모두에게 시 앞에서만큼은 마음을 느슨히 풀어도 좋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시 뒤에는 출제자가 숨어 있지 않고 정해진 답도 없다. 물론 학교에서 알려준 방식대로 이제껏 시를 읽다가 갑자기 자유로워지라니 막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획일화된 정답에서 벗어나 어른의 특권을 누려야 할 때다. 방법은 간단하다. 술을 한잔 따르는 것이다. 시를 안주 삼아 술을 넘기는 맛으로 술 기운을 빌려 오독하는 용기로 술맛을 끌어올리는 시를 발견하는 재미로 읽다 보면 자신만의 시를 찾는 여정에 어느새 들어서 있다.

어떤 시인은 시를 넘어 술까지 만드는 영감을 주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대표 서정 시인이자 교과서에 수록된 시로 친숙한 정지용 시인 이야기다. 시인의 고향인 충북 옥천에는 정지용 문학관이 있고 생가 근처 양조장에서는 그의 시 제목을 딴 향수 막걸리가 만들어진다. 1930년부터 4대째 이어지고 있는 90년 전통의 양조장에서 1930년대에 시단을 대표했던 시인을 기리는 술을 만든다는 사실부터 절묘하다. 이 막걸리는 대부분의 쌀 막걸리와 다르게 100% 우리 밀로 만드는 술이다. 쌀 생산이 부족해져 양곡관리법의 일환으로 쌀로 술 빚기를 금지했던 1960년대에는 밀로 막걸리를 만들었다고 하니 지난 시절의 흔적을 간직한 귀한 술이다. 밀로 만든 향수 막걸리는 시중의 다른 막걸리들에 비해 색깔도 맛도 짙다. 마치 막걸리에 미숫가루를 넉넉하게 타서 마시는 것 같다. 걸쭉한 질감과 어울리게 맛 자체가 묵직하고 구수해서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음미하면서 마시기에 좋다. 교과서 속 무심히 스쳐 보냈던 시, 향수를 다시금 천천히 읽으며 마셔도 그만이다.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는 넓은 벌판을 뒤에 둔 황소의 긴 울음소리가 파란 하늘 아래 이슬 맺힌 풀과 젖은 흙 내음이 온몸으로 전해져 온다. 학창시절 교과서 위에서는 그렇게 안 외워지던 구절들이 막걸리와 함께하니 입안에 술술 감겨든다. 거창한 사색까진 필요 없다. 시 한 줄 읽고 술 한 모금 머금으며 이름마저 똑같은 시와 술을 세트로 삼켜버리는 호사면 족하다. 점수라는 골치 아픈 잣대를 치워버린 어른의 술상 앞에서라면 그 어떤 오독도 근사한 예술이 된다. 선선한 바람을 타고 책장을 넘기고 싶어지는 계절. 시집을 펼쳐들고 가장 지적인 술상을 차려보자. 시 한 줄에 술 한 모금, 시 한 줄에 또 한 모금. 간섭하고 평가하는 이 아무도 없는 나만의 무법지대에서는 술을 들이켜는 속도가 곧 식구를 읊는 호흡이 된다. 내 멋대로 읽고 펀펀하게 취해버린들 누가 감히 낙제를 주겠는가. 교과서 밖의 가을은 원래 이렇게 자유롭고 화끈하게 마셔버리는 거다.

0: 김혜경 작가의 책, 달마다 알딸딸, 이렇게 만나봤고요. 이동원, 박인수가 함께 부른 곡, 향수,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 너무 좋네요.
1: 향수
0: 이.
1: 노래까지 아주 착붙이 되어서
0: 맞아요. 음악까지 이렇게.
1: 네.
0: 지적인 술상이라니.
1: 가능합니다.
0: 받고 싶네요. 지적인 술상. 와.
1: 예전에 제가 박연준 시인님 산문 읽을 때였나요? 거기서도 와인을 드시면서 그
0: 네.
1: 친구분과 화집을 들여다본 이야기가 나온 적이
0: 아,
1: 있었어요.
0: 네.
1: 근데 그 화집 보통 커다랗다 보니까 그걸 두고 같이 화집을 한장한장 넘기면서 와인을 마시는 그 장면이 등장을 보고, 아, 그래, 그럴 수도 있네. 되게
0: 그쵸.
1: 좋아하는 화가의 화집을 펼쳐놓고
0: 네.
1: 그림을 음미하듯이 이렇게 그것도 지적인
0: 그렇죠.
1: 술상이겠죠? 근데 이따 김혜경 작가의 이 산문 부분도 읽으면서,
0: 네.
1: 아, 정말 어울리는 시한 편과 이 어울리는 술을 조합한다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맞아요. 이 시와 술 좋아해서 시작한 그 팟캐스트, 그 시시알콜, 요게 300회에
1: 맞아요.
0: 이어졌다는 것도 보면 이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일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시와 술의 조합을 이 작가가 좋아했으면
0: 하긴,
1: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0: 그쵸.
1: 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처음 마이크에 앉았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오래 할 생각 없었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0: 네.
1: 해요. 근데 그저 좋은 시와 술을 즐겼던 행복이 희미해지는 게 아까워서 어딘가에 기록해두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시고 읽는 일은 아무리 해도 해도 질리지도 않고 끝도 없었다고
0: 와.
1: 이야기를 합니다.
0: 만약에 신지 작가님이 이 술과 어울리는 식으로 지적인 술상을 꾸려본다면 어떤 걸?
1: 저는 약간 계절마다 다를 것 같아요. 우리
0: 어,
1: 왜 여름
0: 디테일이 또
1: 하면,
0: 나오네요.
1: 여름
0: 네.
1: 하면 항상 책방에 여름 큐레이션이 있는 것처럼
0: 아, 그쵸.
1: 좀 여름에 어울리는 시집과 또 여름에는 왠지 뭐 화이트 와인이나 좀
0: 아,
1: 맥주처럼 차갑게 마시는 술이
0: 맞아요.
1: 어울리잖아요. 근데 또 가을이 되면은 좀 레드 와인 계열로 혹은 이런 전통주 쪽에
0: 네.
1: 좀 맛이 좀 묵직한 막걸리 같은 걸로 넘어가면서 시집을, 가을에 어울리는 시집을 골라보면
0: 네.
1: 어떨까?
0: 어, 그럼 겨울은요?
1: 겨울에는 또 따끈한 술을 마시는 것이.
0: 아, 야, 스테일이 정말, 어머, 데워 먹는
1: 네,
0: 거.
1: 데워 먹는 여러 가지 것들.
0: 네.
1: 그런 것에 또 겨울을 담고 있는 제목이라든지 이 시집의 어떤 전체적인 정서가 겨울과 닮아 있다. 이런 시집을 하나 고르셔서 또 좋아하시는 그런 겨울술과 매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봄은 그 야외에서 이렇게 그 잔을 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 맞아요.
0: 위로 벚꽃잎도 좀 떨어지고.
1: 너무 좋은데요.
0: 그 다음 부분을 또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어디를 읽어주실 건가요?
1: 그럼 이제 다가오는 10월로 한번 넘어가서,
0: 네.
1: 10월에도 당연히 세 종의 이 전통주가 소개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상표 등장하는 부분은
0: 네.
1: 제가 자음 하나로 가름을 할
0: 어.
1: 테니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듣고 갈게요.

가을을 좋아한다. 초록일색이던 풍경이 그간 머금었던 뜨거운 햇빛을 토해내듯 불그스름하게 달아오르는 계절.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시원해서 노상에 탁자 하나 펴놓고 바람을 맞고 싶어지는 때다. 그렇게 앉아있으면 길가에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음이 나온다. 바닥에 뒹구는 낙엽들이 어쩐지 얼큰하게 취해 제 발에 걸려 넘어지며 뒤엉키는 술꾼들 같아 친숙하다. 가을의 절정은 짧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막을 내릴 이 계절을 붙잡으려면 발걸음을 서둘러야 한다. 가을날의 산사는 계절과 독대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다. 나는 물오른 가을을 아낌없이 누리려 순천 송광사를 찾은 적이 있다. 무려 왕복 5시간의 대장정이었지만 송광사의 단풍은 수고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아름다웠다. 문제는 그 완벽한 가을 풍경 한가운데 서 있는 나 자신이 이물질처럼 느껴졌다는 거다. 가을은 매년 이토록 성실하게 제 몫을 해내는데 나는 과연 그러한가? 나는 왜 계절 따라 무르익지 못하고 여전히 설익어 있는가? 단풍잎들은 제 한 몸을 후회 없이 불태우고 기꺼이 물러날 채비를 마쳤는데 나는 어째서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조차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가? 아름다운 가을 한복판에서 난데없이 자아성찰에 빠진 나 자신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아, 이게 가을 타는 거구나. 입장료도 내지 않았는데 덜컥 가을이란 롤러코스터에 탑승하고 말았다. 한없이 우울하다가도 갑자기 뭐든 하면 될 것 같은 상태가 반복된다. 사실은 알고 있다. 가을 탄다는 말로 가을을 탓해보지만 계절은 그저 제 속도로 지나갈 뿐임을. 이 널뛰는 롤러코스터의 아찔한 하강 궤도를 설계한 건 내 마음의 중력이라는 것을. 가을 타는 건 참으로 가슴 타는 일이다. 유난히 드높은 하늘 아래에 놓인 내 존재가 먼지처럼 초라하게 느껴지고 풍요로운 계절은 무엇 하나 제대로 결실을 이루지 못한 나를 적나라하게 대비시킨다. 그렇다고 이렇게 위축된 마음으로 가을을 보낼 순 없다. 그런 가을은 멋도 없고 맛도 없다. 탄다면 제대로 타보겠다는 마음으로 꺼내는 술은 가을 이야기란 뜻을 품은 증류주 치읓이다. 충남 예산의 제철 사과를 착즙해 증류한 후 오크통에서 고독한 숙성의 시간을 거쳐 탄생한 이 술은 계절 타려다 목이 탈 정도로 도수가 높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40도라는 도수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사과의 은은한 향에 오크통의 바닐라와 캐러멜 향이 더해진 고급스러운 단맛이 다정하게 혀를 감싸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가을의 엑기스라고 해도 좋은 맛이다. 황금빛 가을을 담아낸 치읓을 입안 가득 넣으면 그동안 무작정 느낌표로 종결짓던 감정들에 하나하나 물음표를 붙이게 된다. 초조해를 초조해로, 불안해를 불안해로, 한 해가 끝나가려는데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를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로 바꿔 자문한다. 느낌표를 물음표로 바꾸는 것만으로 감정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조금씩 나아갈 방향을 찾기 시작한다. 낙엽의 양면을 뒤집듯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다 보면 잎을 무수히 떨어뜨려 황량해진 줄만 알았던 나의 가지 끝에도 무언가가 맺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온다. 그 결실이 풍요의 계절에 어울리는 옹골찬 열매가 아니어도 좋다. 나란 사람은 언제든 무언가를 틔워낼 수 있는 씨앗이라는 걸 깨달은 것만으로 충분하다. 빈 술잔에 다시 술이 채워지듯 가을은 반드시 또 온다. 그러니 지금의 나를 너무 나무라지 않기로 한다. 씨앗은 원래 땅 속에서 오래 기다리는 법이니까.

0: 달인의 가을 듣고 왔습니다. 김혜경 작가의 책 달마다 알딸딸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10월이 되니까 진짜 이 문장들도 조금 더 아래로 좋은 의미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숙성되어서 가라앉는 느낌?
1: 그러고 보면 참 가을과 시집과 술은 너무나 어울린다.
0: 맞습니다.
1: 기분 탓은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이
0: 네.
1: 낭독을 하면서 이 글과 이 맛에 취해서.
0: 아, 그러면 또 어때요?
1: 맞아요.
0: 네. 바로 그런 것을 부추길 수 있는 책을 기다리는 마음이니까
1: 네.
0: 좋습니다. 아, 여기 이 문장들이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그 낙엽을 초반부터 재발에 걸려 넘어지며 뒤엉키는 술꾼들 같아서 친숙하다라고 이렇게 보신 것도 저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1: 괜히 반갑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0: 네.
1: 이 가을에 이렇게 노상에서 탁자 하나만 펴놓고 바다를 맞게 되면 꼭이 낙엽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0: 네.
1: 이 원래 막 여고생들 보면서 우리가 아유, 낙엽 굴러가는 거 봐도 웃는다라고
0: 까르르
1: 하는데
0: 웃는다.
1: 그
0: 그쵸?
1: 까르르 웃는 마음을 잊은 지 오래인 것 같아요.
0: 아.
1: 근데 이 김혜경 작가님의 이 표현을 떠올리면
0: 네.
1: 가을에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감정을 조절하게 만드는 이 문장들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불안해를 불안해? 이렇게 바꿔주는 거.
1: 맞아요. 이게 여기서 소개한 증류주의 영향일까 싶기도 하면서요. 이
0: 네.
1: 치읓이라는 증류주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묵직하게 가을 술을 마시다 보면 우리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사실 막 불안과 초조와 또
0: 그쵸.
1: 우울 같은 것에 이렇게 낙차로 계속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불안해? 하고 물음표로 물어보고
0: 네.
1: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 것 같아를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하고 스스로에게 이 물음표의 힘을 좀 보여주면은 생각이 좀 정리가 되면서 이 감정의 널뛰음을 조금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은 대목이었어요.
0: 그러네요. 그리고 땅속에서 오래 기다리는 씨앗으로 지금 내 마음을 좀 다독여주는 이 마무리도 참 인상적이었고요.
1: 맞습니다. 우리가 왜술 마시면 더 감정에 좀 파고가 더
0: 네.
1: 커져서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냐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술을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0: 맞습니다.
1: 언제나 그렇듯이 술을 적당히 마시면 우리의 전통주에게는 죄가 없고요. 죄가 있다면 과음을 하는 우리들 자신에게 있을 뿐.
0: 사람이다. 맞아요.
1: 그래서 적당한 술과 함께 이 앞에서 이야기한 어울리는 시, 시집 읽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이 책의 매력 중에 하나가
0: 네.
1: 글마다 부록처럼 구성된 페어링 코너거든요. 그래서 달마다 이 소개된 전통주와 잘 어울리는 안주를 심사숙고해서 추천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 계절주인 이 진달래 빚어 만든 두견주에는 4월의 제철인 두릅을, 대나무 진액으로 만든 또 술에는 참외볶음, 그리고 오미자 와인을 마실 때는 여름 제철 음식인 초당 옥수수 구이 이런 식으로
0: 세상에.
1: 페어링이 되어 있어서 이걸
0: 네.
1: 한번 도장 깨기 하듯 따라해 보시는 것도 즐거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0: 정말 술과 시만 먹는 건 아니었던 거군요. 이렇게 지정의 술상에.
1: 배도 고프지
0: 아,
1: 않게
0: 네.
1: 안주까지 챙겨주고 있으세요.
0: 그러네요. 진짜 이거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 진짜 제철 감각 챙기면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면 여기서 음악을 듣고 이제 우리 순애부도 그리고 신지 작가님이 들려주시는 얘기도 또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현의 바람, 화사의 가을 속에서 두곡 듣고 올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김신지 작가와 함께 김혜경 작가의 책 달마다 알딸딸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수뇌부도 이 전통주의에 얽힌 사연들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수박 감독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막걸리는 보통 흔들어 마시는데 어느 날 누군가 흔들지 않고 맑은 부분만 마시는 걸 알려줬어요. 그 맛이

0: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1: 그렇죠. 이 위에만 마신다. 이런 이게 맞는 거죠?
0: 그렇게 마실 수도 있고 흔들어
1: 법이
0: 마실 수도 법이요?
1: 아니 그
0: 법은 없습니다.
1: 아 그렇죠. 법은 없죠. 네.
0: 철컹철컹하지 않아요.
1: 네. 어떻게 먹든.
0: 그리고 저도 그 막걸리에 대해서 배우게 된그 방법 중에 하나가 좀 걸쭉한 막걸리 마실 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막걸리랑 섞어서 타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1: 와, 칵테일로 만드는 거네요.
0: 그런
1: 그렇죠.
0: 셈이죠.
1: 그리고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 아, TV로만 봤대요. 전통주를 알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라고 이제 김PD님이 적어주셨는데, 아, TV로만 봤다고, 전통주를.
0: 그럴 리 없어요. 막걸리도 전통주인걸요? 막걸리도 안 마셨나요? 네.
1: 실물을 보긴 했을 거예요. 실물을 안 봤을 리가 없는데.
0: 생맥주와 소주만 아는 아직 어린 나이가
1: 아,
0: 아닐까.
1: 신시작님 몇살때그 막걸리를 알게 되셨던 거예요?
0: 근데 동동주는 대학 다닐 때 많이 마셨는데, 동동주도 전통주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머리가
1: 꼭,
0: 깨질 듯이 아팠고요. 많이 마셔서.
1: 꼭 나이랑 상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런
1: 그렇죠.
0: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두부 PD님. 10여 년전 겨울에 목포 여행을 갔는데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손님이 막걸리 한 병을 나눠주셨어요. 땅끝마을 양조장에서 지금 막 사온 막걸리라고 하면서 지금은 아주 유명해진 히읗 막걸리였어요. 추운 겨울에 난로 옆에서 마셨던 진하고 걸쭉한 그맛 잊지 못해.
0: 거의 무슨 첫사랑처럼
1: 앓고
0: 불러주시는.
1: 계십니다, 지금. 첫사랑 이름은 히읗.
0: 히읗 막걸리. 이런 추억이 있으시다니. 저도 히읗
1: 그러네요.
0: 막걸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1: 히읗
0: 근데
1: 막걸리.
0: 되게 또 뭔가 이 막걸리에 어울리는 너무 아름다운 추억처럼 지금
1: 그렇죠.
0: 목포 여행 가서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왠지 막 밖에 눈 내리고 있을 것 같고요.
1: 맞아요. 갑자기 글씨
0: 난로
1: 제목.
0: 앞에서 마셨던.
1: 그왜 아픈 아이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눈밭을 헤쳐서 산수유 열매를 붉은 걸 가지고 오는 그시 있어요. 아, 갑자기 시인 제목이 기억, 시인
0: 그럼
1: 이름이 기억이 안
0: 저는 이제
1: 나는데?
0: 쓰러져가는 두부 피디님에게 히읗 막걸리 한 방으로
1: 그게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0: 입에 이렇게 흘려주면 갑자기 생생하게 눈을
1: 아,
0: 뜰 것만 같은 이런 느낌이네요.
1: 네, 너무 재밌습니다. 아마 우리 카페인 분들의 사연 또한 거창할 겁니다.
0: 있을 것 같아요. 이 두부 피디님 못지않은 사연들, 나의 약간 첫사랑 같은 뭐 막걸리 전통주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요.
1: 그렇죠. 아니면 진짜 우리 집에서는 가양주 만듭니다 하는데 집에서 늘 있어서 그게 뭐 대수롭지 않아 보였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다시 보이네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0: 네. 혹은 이 혜경 작가님의 글처럼 어떤 계절의 정취와 어우러져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 그런 술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런 거다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어때요? 조금 알뜰달해진 것 같나요?
0: 좀 알딸딸한 것 같고요.
1: 얘기만으로도 우리
0: 이게 원래 안 마시고 술한 모금도 안 마시고
1: 네.
0: 왜 술자리 있다 보면 나도 같이 취해가는 기분이
1: 아, 그
0: 들잖아요.
1: 있죠. 공기 중에도 퍼지는 게 있어요.
0: 지금 약간 거의 음주 방송이에요.
1: 근데
0: 기분만을.
1: 여긴 지금 반경 한 지금 50m에 아무런 술이 없을 텐데요.
0: 맞아요.
1: 네.
0: 이 글에 취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렸던
1: 네.
0: 두 가지 술은 나야말로 꼭 마셔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면서,
1: 그래서 고르신 것 같은데요.
0: 아이, 9월에 또 추천 술과 10월에
1: 알겠습니다.
0: 추천
1: 아예
0: 술이었으니까요.
1: 알죠. 알죠. 한번 물어봤어요. 자, 오늘도 함께한 시간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파리스메치의 이터니티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무덤 고인돌. 그런데 아시나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건 우리나라 고인돌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한반도에 모여있는 데다 크기와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 곳은 전북 고창입니다. 고창의 고인돌은 매산 기슭을 따라 사방 1.5km에 걸쳐 곳곳에 놓여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위에 남아있는 이 희미한 구멍자국들. 에이,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구멍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놀랍게도 궁수자리가 나타납니다. 뿐인가요? 밝은 별은 구멍을 크게, 희미한 별은 구멍을 작게 뚫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인돌들을 선으로 이어보면 북두칠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하나하나가 북두칠성을 이루는 별들인 거죠. 고대 천문학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고창의 고인돌. 저랑 같이 고인돌의 별 보러 가실래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다리가 아프면요,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성장통이야. 크느라 그런 거야. 생각해보면요, 마음에도 성장통이 있는 것 같아요.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괜히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런 시간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요즘 마음이 복잡하다면, 아, 나 지금도 좀 크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오늘도 각자의 속도로 열심히 자라고 있는 바다님들과 함께 정승재 경청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키스 오브 라이프가 부른 노래 안녕 네버랜드 들으면서 9월 4일 금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앞에서 성장통 얘기했죠. 어릴 때 밤이면 다리가 욱신중 거려서 잠을 설친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아요? 살다 보면 마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자꾸 흔들리고, 그러다가 잠을 설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도 좀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아, 내가 그때 성장하려고 그랬구나. 이런 걸 배웠구나. 그래도

조금은 컸구나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고민이 많고 힘든 바다님들 참 많으실 텐데, 어쩌면 지금 마음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야, 반드시 겪어야 할그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장통 그런 경험은 별로 없고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겪은 통증은 세 가지 종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치통이랑 목디스크 방사통이랑 그다음에 통풍이랑 이렇게 몸에서 아픈 통증은 세 가지였던 것 같고, 마음의 성장통은 아직까지 정신없이 지내려고 아직까지는 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번아웃이라 그러죠. 그거 한 2년 전쯤에 살짝 너무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성장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청의 금요일 밤입니다. 이분이 좋은 노래 하나를 안고 경청을 찾아오시는 날이죠. 노래 들으면서 유쾌하게 이야기도 나누는 경청의 금요일 친구 케이신님과 함께 이 노래를 들어요.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로 바다님들의 귀를 사로잡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다님들 달력에 맞아요. 동그라미 쳐주셨잖아요. 9월 8일. 정승재 경청이 바다님들과 만난 지 1년 되는 날. 첫 돌을 앞둔 경청에게 바다님들의 개성이 담긴 특별한 엽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청을 들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순간. 생선님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다른 바다님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까지 직접 꾸민 엽서에다가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엽서 보내주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EBS 라디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9월 8일까지 꼭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상식 하나 챙기고 선물까지 노려보는 시간, 장르불문 생선물. 보통 건강이라고 하면 어디 아픈 데 없이 몸이 좀 튼튼한 거.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부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건강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편안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그래야지만 진짜 건강한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챙겨 먹고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도 관리를 잘하고, 이런 게 모두 다 건강한 삶에 포함된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장르불문 생선물 문제 나갑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 생활 전반을 두루두루 돌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드릴 텐데, 보기 듣고 나면 갑자기 쉬워집니다. 1번, 비즈니스. 2번, 웰니스. 3번, 테니스. 아시겠죠? 1번 비즈니스, 2번 웰니스, 3번 테니스.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거고요. 정답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그리고 무료도 있어요. 반디앱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우효가 부릅니다. 테니스.

우효의 테니스 듣고 왔습니다. 장르불문 생선물. 오늘 퀴즈는 이거였어요. 몸과 마음, 생활 전반을 두루두루 챙기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니스가 들어가는 보기. 비즈니스, 웰니스, 3번 테니스. 이렇게 세 가지 보기를 드렸는데, 니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그 미술 시간 초등학교 때 신문지 젖은 걸로 이렇게 탈 만드는데, 탈 만든다면 그거 말리면 딱딱해지고, 그 겉에다가 니스 바르거든요? 근데 반짝반짝해지는 게 너무 예뻐서, 그 니스를, 집에 와서, 좀 남은 니스를, 우리 엄마, 그 지갑,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내가 니스를 가죽 지갑에다가, 이렇게 발랐었던 기억이 나요. 아유, 정말. 어렸을 때는 반짝반짝거리는 게 너무 예쁘니까. 아무튼.

딴 얘기로 넘어갔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그렇게 혼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지금도 그런데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엄마, 니스 발라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의 정답은 1번 비즈니스 아니고요. 3번 테니스도 아니고, 발은 니스도 아니고, 정답은 2번 웰리스였습니다. 웰리스. 몸이 안 아프고 튼튼하면 끝!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푹 쉬고,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내 마음은 어떤지도 보고, 주변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삶 전체를 건강하게 잘 돌보는 거. 그게 바로 웰니스죠. 근데 뭐 저는, 와,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네요. 주변 사람 하나도 못 챙기고 있고. 운동도 안 하고, 운동하고 싶은데 아파요, 진짜. 이제 좀, 운동 좀 해볼까 했는데 또다시 팔꿈치가 아파서, 아, 이제 하고 싶은 대로도 못하고 막 그러네요. 우리 바다님들은 저처럼 되기 전에 웰니스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정답을 맞히신 바다님들 추첨을 통해서 네 분께 선물 드릴 테니까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내 이름이 있다. 내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와서요. 이번 주에 새롭게 문을 연 코너 함께 하겠습니다. 산지직송 질문 맛집. 우리 바다님들이 직접 보내주신 질문에 제가 아는 만큼 또제 생각이 닿는 만큼 성심성의껏 수학에 관련된 질문이든 솔직하게 저는 다 말씀드립니다. 공부에 관한 질문, 일상, 취향, 고민에 관한 질문, 정승재의 사랑에 대한 질문, 다 좋습니다. 솔직하게 전다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저한테 궁금했었던 거,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하는 것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든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도착했는지 건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호프 클럽의 노래입니다. Getting Better.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님들이 저한테 궁금했었던 걸 직접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만큼 솔직하게 답해드리는 산지직송 질문 맛집. 수학이나 공부에 대한 질문도 당연히 좋고요. 제 일상이나 취향, 고민에 관한 것도 너무 좋아요. 평소에 저한테 궁금했었던 것들 뭐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질문이 산지직송으로 도착했는지 아이고 한번 만나볼까요? 이지은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선님,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꼭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풀릴 것 같아서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답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조금만 더 생각하면 혼자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생선님처럼 수학을 잘하는 분들도 아무리 생각해도 안 풀리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나요? 그럴 때는 계속 붙잡고 계시는지 아니면 잠시 넘어갔다가 다시 풀어보시는지 궁금해요. 와, 제가 매번 하는 말인데 수학은 안 풀려서 하는 게임 같은 거라니까요. 저보다 훨씬 더 수학을 잘하시는 우리나라 필지상. 필지상이 뭐냐면 노벨상처럼 수학의 노벨상이나 마찬가지예요. 필지상을 세계에서 뭐 제일 수학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허준희 교수님. 와, 이분이 수학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수학은 99%의 실패와 1%의 성공으로 즐기는 과목이라고. 대부분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하다가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다음날 또 생각해보고 다음날 또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우리 이지은 바다님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 맞고요. 단 처음 배우는 부분, 개념 공부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으로 1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오늘 처음으로 지수법칙을 배웠어요. 그런데 기본 문제를 혼자서 막 생각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거는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를 듣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념서는 오랫동안 고민해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예요. 아, 이런 거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라는 튜토리얼 같은 거예요. 개념서에 있는 유형 문제 필수 예제는 30분, 1시간 동안 고민해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거를 통해서 개념을 완벽하게 쌓았다면, 생각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져왔다면 그때부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개념은 알지만 출제자가 꼭꼭 숨겨둔 그 핵심 키를 주어진 몇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 그 게임하는 것, 당연히 안 풀리는 것. 안 풀리면 별표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20분, 30분 고민하다가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또 보고, 또 모르겠다. 또 별표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세 번째 모르겠으면 그때 해설지 보시면 돼요. 너무 공부 잘하고 있으니까 이 지음 바다님 그 상태로 쭉쭉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의 답변 마음에 드셨나요? 효과음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지직송 질문 맛집은요, 평소 저에게 궁금했던 걸 무엇이든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도 좋고 정답이 없는 질문도 다 좋습니다. 편하게 질문 보내주세요. 질문을 보내실 곳,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그리고 무료인 반디앱 메시지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케이신인과 함께하는 이 노래를

0: 가수가 아니어도 가수가 된 것처럼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노래방이요. 평소 즐겨 듣던 노래를 직접 마이크 잡고 불러볼 수도 있고요. 음이 높거나 너무 어려워서 평소엔 못 불렀던 노래도 또 노래방 가면 도전할 용기가 생기잖아요. 오늘은 그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는 나의 애창곡 혹은 언젠가 꼭 한번 가수처럼 멋지게 불러보고 싶은 노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 노래를 노래방에서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불러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노래방 애창곡 하면 빠질 수 없는 이분, 케이씨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케이씨입니다.
0: 안녕하세요. 축하할 일, 지난주에 데뷔 11주년.
1: 네.
0: 조금 있으면 부록.
1: 아직 멀었어요.
0: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제가 잘 몰라서요.
1: 데뷔를 일찍 한 거예요.
0: 아, 그런 거예요. 네. 아기 때 데뷔했네요, 그러면.
1: 21살 때 데뷔한 것 같아요. 21살.
0: 진짜? 네. 진짜 어렸을 때 데뷔했다. 벌써 네. 11년 차 가수예요, 그러면.
1: 그러니까요.
0: 축하 많이 받았어요?
1: 네. 그 팬미팅 해가지고 또 여러 팬분들이 오시고 같이 뭐 게임도 하고 뭐 이것저것 되게 추억도 많이 쌓았어요.
0: 그 영상 보니까 교복 입고 오셨던데요. 맞아요. 그게 컨셉이었어요 이번에?
1: 네. KC 하이스쿨 이렇게 해가지고
0: 하이스쿨 해서
1: 교복 입었는데 예. 뭐 이제 못 입

0: 않을까? 맞은
1: 왜?
0: 선이었어, 맞은
1: 아니야,
0: 선.
1: 어울렸어요. 지금 당장 그거 해도, 고등학생 역할 해도 되게 어울릴 것
0: 근데 이제
1: 같은.
0: 팬들도 저랑 같이 나이를 먹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다들 오늘이 마지막이다. 약간 이러면서 입었어요.
1: 아, 팬들도 다 교복 입고 왔어요?
0: 네, 입고 싶은 사람들 컨셉이니까.
1: 아,
0: 우리
1: 그랬구나.
0: 학교에서 학생회 모임 하는 듯이 이렇게 팬미팅을 한 거라서
1: 네.
0: 반말로 진행하고, 그리고 선생님도, MC분은 선생님이셨고, 약간 이렇게 역할이 있었고, 교복 입고 온 팬분들도 있었어요.
1: 역할극을 했구나, 그냥 아예.
0: 그렇죠, 아무래도.
1: 재밌었겠네. 그럼 음악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0: 네, 음악 시간 때.
1: 오르간도 있었어요?
0: 오르간 없었어요.
1: 오르간은 없었고. 11년 전의 KC와 현재 KC, 가장 달라진 점은 뭘까요?
0: 가장 달라진 점요?
1: 예.
0: 그냥 나이가 들은 것 같은데.
1: 성격은 똑같죠?
0: 성격은 똑같아요. 그냥 좀,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가 확실했어요. 그 호불호가 확실했고,
1: 호불호 확실하고.
0: 근데 그때는 좀 더,
1: 네.
0: 뭐랄까, 경계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약간 진짜 바닥만 보고 다니고, 그,
1: 진짜.
0: 진짜로 저는, 청주에서 올라왔잖아요. 지방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1: 맞아요.
0: 서울에 올라가서 진짜 잘못하면 너네 너코 베어간다 이말 있잖아요.
1: 진짜 그말
0: 진짜
1: 믿었구나.
0: 서울에, 그리고 지나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고 약간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호의를 베풀면 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응? 저한테 왜 잘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1: 진짜
0: 있었어요. 네.
1: 그런 느낌이었구나. 노래방 오늘 주제로 얘기할 건데 청주에도 노래방 많이 갔었어요. 아니, 왜요? 왜그
0: 있냐고
1: 표정을
0: 물어보는 줄 알았어.
1: 아니에요.
0: 청주 도시예요. 청주 시잖아요, 선생님.
1: 알아요. 왜 그러세요, 저.
0: 네.
1: 그러다가 훅 날아가요. 큰일 나요.
0: 아니에요.
1: 예.
0: 많이 갔어요.
1: 아,
0: 고등학교
1: 진짜?
0: 때,
1: 네.
0: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저희 그 고등학교가 대학교랑 같이 있는 학교였어요.
1: 예.
0: 그래가지고 그 대학 가라고 하죠. 뒤에 막 먹잡골목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코인노래방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 그랬구나.
0: 점심을 진짜 빨리 먹고 각 코인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1: 와. 그러면 애창곡이 상당히 많이, 최근에는 안 갔죠, 그런데.
0: 아, 최근에는 좀안간것 같아요.
1: 그치, 갈 일이 많이
0: 왜냐면 맨날
1: 없어.
0: 노래하니까,
1: 맞네,
0: 연습실에서 그냥
1: 그러네.
0: 노래하면 되니까,
1: 맞아,
0: 굳이 안
1: 맞네.
0: 간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연습실에는 MR 그냥 뭐 하나 다운받아서 그냥 노래하고 싶으면?
0: 아니, 뭐, 피아노도
1: 아,
0: 있고,
1: 피아노도 있고
0: 마이크도
1: 하니까.
0: 있고,
1: 아,
0: 장비는 다
1: 그러니까.
0: 있으니까.
1: 아, 피아노 치면서 노래할 수 있으니까.
0: 네.
1: 오늘 나만의 애창곡이나 멋지게 불러보고 싶은 노래까지 노래방에 온 기분으로 선곡을 한번 해볼 텐데, 준비해주신 첫 번째 노래는 뭔가요?
0: 제 완전 노래방 애창곡이에요.
1: 뭐예요?
0: 이 박원님의 노력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1: 박원님은, 어? 박원님은 그 되게
0: 네,
1: 남자분이시잖아요. 노래
0: 남자분이세요.
1: 되게 엄청 잘하시는 분.
0: 네.
1: 그분의 노래를 하세요? 원키로 하세요?
0: 네, 그냥 원키로 불러요.
1: 어,
0: 그냥
1: 원래, 아,
0: 낮게
1: 원래,
0: 불러요. 네.
1: 그렇구나. 노력이라는 게 어떤 노력, 요즘 우리 친구들한테 막그 수학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면 노력이요! 막 이러는데.
0: 왜 이렇게 보여? 노력이에요?
1: 막 이렇게 막 노력이라는 말을 나는 되게 소중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0: 네.
1: 좀막그 비꼬듯이 얘기하는 게난 너무 싫어요.
0: 그런 게 요즘 유행이래요?
1: 이거 한동안
0: 진짜요?
1: 그랬었어요.
0: 저
1: 막
0: 몰랐어요.
1: 아, 공부 노력하면 되겠죠 뭐. 막 이런
0: 에?
1: 느낌.
0: 진짜요?
1: 어, 막 그랬었어.
0: 공부해서 노력으로 다 되면 뭐다 서울대 갔지.
1: 된다니까.
0: 아,
1: 아,
0: 됐죠.
1: 된다니까.
0: 아, 그래요? 아, 이거 왜냐면 이게 제 가사 중에서도, 아, 노력해봤는데 사랑이 안 되더라 이런 느낌의 어투의 그런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 자체가 그런 거더라고요. 널 만날 수 있는 날난 친구를 만났고, 그러니까 사랑을 했는데 나는 어제 더 너를 사랑한 것 같아. 사랑은 노력했는데, 이게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약간 이런 말이거든요.
1: 아, 박원
0: 네,
1: 노래가요?
0: 가사는 그런
1: 예,
0: 노래인데,
1: 어.
0: 가사 때문에 처음에 좀 신기해서 들었다가,
1: 예.
0: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방에서
1: 어.
0: 부르기 너무 좋아요. 막 지르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약간 뽐낼 수 있는 느낌.
1: 아니, 가사에 나는 너한테 마음이 식었다.
0: 맞아요.
1: 널 만날 수 있는 날 친구를 만난다. 널 만나면서도 다른 사람 생각한다. 야, 이건 진짜
0: 나쁘죠,
1: 상처받겠다.
0: 그죠?
1: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0: 큰일 나.
1: 여자들도 이런 얘기하면 당연히 큰일
0: 그쵸.
1: 나고.
0: 다 그냥 생각은 할수 있겠죠. 진짜 만약에 진짜 싫어지면.
1: 네.
0: 근데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말을 이렇게
1: 네.
0: 노래로 부르는 게 약간 쾌감이 있어요.
1: 어, 쾌감. 그 쾌감스러운 노래. 또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0: 아까 제가 밥 먹고, 고등학교 때밥 먹고,

0: 코인
1: 내려가서
0: 노래방.
1: 코인 노래방 갔다 했잖아요.
0: 예.
1: 아직도 기억나. 킹콩 코인 노래방이었어. 거기 이름이.
0: 킹콩.
1: 근데 거기서 많이 들었던 게그 제가 여고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가서 무조건 두 명씩 짝 지어서 다비치의 파리파리 아니면 다비치의 미워도 사랑하니까 다비치 노래를 진짜 많이 불렀어요.
0: 다비치 두분참 노래 잘하시는 두 분이잖아요.
1: 맞아요.
0: 어떤 분 파트, 보통 저희 때는
1: 네.
0: 김민종님과 손지창님이 같이 했었던 막 더블로 이런 게 있어서,
1: 네네네.
0: 친구들끼리 내가 김민종, 너는 손지창, 막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1: 저희는 이제 반주 시작하고 이제 자신 있는 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 있는 애부터 시작하고 어쨌든 한그 약간 주고받아요. 그러고 약간 사비가 오면 오늘 너가 좀 자신 있어? 그럼 걔가 부르고 오늘 내가 오늘 좀 컨디션 괜찮아? 그럼 내가 사비 부르고 약간 그런 느낌.
0: 아,
1: 안목
0: 진짜?
1: 속에 약간 그런 약속이 있어요.
0: 그러면 눈빛만 보고?
1: 네.
0: 그러니까 서로 이제 소절 바뀔 때 이게 딱 쳐다봐서 내가 계속 할 건지 이걸 딱 정하잖아.
1: 네,
0: 그쵸?
1: 맞아요.
0: 말은 하지 않더라도.
1: 하다가 바로 넘기는 거.
0: 막 이렇게 하던가. 그죠? 맞아.
1: 그냥 이렇게 눈짓으로
0: 재밌어.
1: 재밌겠죠.
0: 저는 노래방 간 지가 한 20년 정도 된것 같아서 정말 그
1: 그렇죠.
0: 정도 된것 같은데. 예.
1: 요즘 노래방은 엄청 좋잖아요. 막 스탠드 마이크도 있고 그렇대요.
0: 또 그렇구나. K씨님이 노래방 가면 부르고 싶은 노래 두곡 듣겠습니다. 박원의 노력, 다비치의 파리파리.

0: 박원의 노력, 다비치의 파리파리 두곡 들었습니다. 박원님의 노래를 딱 들으니까 아주 그 자막이 보이는 느낌으로 왜 노래방에서 부르면 좋은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박자감도 적당한 것 같고,
1: 맞아요.
0: 그쵸?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1: 맞아요.
0: 막 자막이 막 지나가는 느낌이었고,
1: 맞아요.
0: 다비치의 파리파리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게임이 거기서부터 갑자기 빨라지잖아요. 그럼 막
1: 맞아요.
0: 다들 막 일어나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죠?
1: 그리고 좀 노래한다는

0: 친구들이 화음 넣고 이제 캠메르카 이러면서
1: 맞아. 그래도 저기
0: 라이라라이라
1: 올라가면 안 돼요.
0: 어디요?
1: 소파 의자에 올라가면 안
0: 안
1: 돼요.
0: 올라가요.
1: 안 올라가죠?
0: 앉아서 부르죠, 앉아서.
1: 절대 안 돼요.
0: 안 돼요.
1: 다음 노래는 어떤 곡일까요?
0: 저는 노래방에서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그냥 약간 더자두의
1: 네.
0: 대화가 필요해
1: 오,
0: 이
1: 이거
0: 노래
1: 완전
0: 아시죠?
1: 알죠.
0: 이걸
1: 네.
0: 약간 연인인 척 파트 나눠가지고 깨알 연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1: 아, 남사친이랑 갔을 때도 하죠.
0: 뭐 남사친이랑도 하고 여자애랑도 하고 다 그냥. 그래서
1: 진짜.
0: 우린 대화가 부족해 이러면서 약간 깨알 연기하고
1: 깨알 연기.
0: 재밌잖아요. 그런
1: 한번 해보세요.
0: 거뭘 어떻게
1: 너
0: 해요?
1: 많이 변했지.
0: 너 많이 변했어.
1: 내가 멀어졌는데.
0: 처음엔 안 그랬는데.
1: 처음엔 어땠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0: 아,
1: 아우
0: 네. 이걸 이제 막
1: 재밌당
0: 쿡쿡 찌르면서 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재밌잖아요.
1: 재밌당 너무
0: 그죠?
1: 재밌네 너무 재밌네. 아까 우리 추천해주신 다비치 노래도 그렇고 더 자주도 그렇고 같이 부르기 참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맞아. 유독 좀 여러 명한세 명이서 갔다 그래도 두명 중에 나 빼고
0: 네.
1: 두명 중에 더 합이 잘 맞는 친구가 꼭
0: 있어요.
1: 있잖아요. 있어 있어
0: 있었죠.
1: 있어.
0: 있었어. 고등학교 때 있었죠.
1: 저도 있었는데 전 김건모님 좋아하고 이적 좋아하는 친구랑 가면 한 소절씩 그러니까
0: 와.
1: 제가 김건모 노래를 하면
0: 네.
1: 그 다음 곡은 얘가 이적 노래
0: 이적서는
1: 그런데 꼭한 소절씩 김건모 노래도 서로 한 소절씩 이적
0: 왜?
1: 노래도
0: 뺏어서?
1: 아니 너무 좋아 우리 둘이 그러니까 제 목소리는 김건모 느낌이 좀 많이 나고
0: 아.
1: 얘는
0: 이적님.
1: 이적 느낌이 많이 나서
0: 와.
1: 막 되게 좋아했어 막 써서
0: 재밌다.
1: 진짜
0: 근데 또
1: 재밌었어
0: 한 곡을 같이 부르진 않았네요.
1: 예.
0: 아, 내내건내 거. 너건너거
1: 맞아,
0: 약간
1: 맞아,
0: 이렇게
1: 그랬어요.
0: 좋죠, 뭐.
1: 아우, 갑자기 너무 듣고 싶어졌어요. 오랜만에 들을 수 있는 노래,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지금 듣고 오시죠?

0: 더 자두의 노래 대화가 필요해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참 인기가 많아가지고 코미디 프로에서도 쓰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쵸? 맞죠?
1: 네.
0: 그랬었던 것 같아. 그쵸?
1: 인트로 때 막.
0: 맞아요. 오늘은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는 애창곡 같이 들어보고 있고요. 우리 바다님들도 추천곡을 보내주셨거든요. 박재정님의 헤어지자 말해요.
1: 오, 쉽지 않거든요.
0: 맞아요. 이거를 그래서 신청해주신 바다님도
1: 네.
0: 언젠간 부르고 싶다. 그러니까 고음을 좀 열심히 갈고 닦아서 연습 많이 해서 불러보고 싶다라는.
1: 저희 오빠도
0: 네.
1: 제가 저희 오빠랑 코인 노래방을 좀 자주 가거든요. 그래도
0: 그러니까 아직도 친하다면서요.
1: 아니 가끔 전안 가고 싶은데 갑자기 소연아 코인 노래방 가야겠다 이러면서 저를 데리고 가요. 근데 그냥 저는 거의 듣기만 하는 거예요. 저 가수인데 자기가 노래를 듣다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럼 가서 불러와야 되나 봐요. 근데 이 헤어지자 말해요를 부르다가 한 2절까지 괜찮았거든요. 근데 2절 이제 사비에 이제 클라이막스잖아요. 진짜 높아요. 안 되겠다. 가자. 이러고 또 마지막으로 그래서
0: 진짜로,
1: 안
0: 진짜로?
1: 돼요. 안 돼.
0: 근데
1: 이거는
0: 왜 데려가요? 근데 동생을? 친하니까?
1: 몰라. 심심한가 봐요.
0: 안 간다 그러면 되잖아요.
1: 안 간다고 근데 이미 앉아 있어요. 가면은 생각해보면 안 간다 하는데 거기 앉아
0: 와,
1: 있어요.
0: 난 진짜 부러워. 이렇게 남매 사이에 이렇게 친한다라는
1: 그
0: 게,
1: 저는 안 듣고
0: 그렇죠.
1: 싶거든요. 노래하는 거.
0: 노래 잘 못해요, 오빠가?
1: 노래 잘해요. 근데 잘해요. 오빠
0: 잘하겠지.
1: 잘해요. 잘해요.
0: 엄마가 잘해요, 아빠가 잘해요?
1: 엄마가 잘해요.
0: 아, 엄마 쪽을
1: 엄마가 잘해요. 네.
0: 불러봐주셨구나.
1: 외탁 외탁.
0: 우리 2부로 넘어갈까요?
1: 좋아요.
0: 어떤 노래 들으면서? 이 어려운 노래 들으면서.
1: 그니까요. 헤어지자 말해요. 박재정님의 헤어지자 말해요. 부르면서.
0: 부르지 말고 듣죠, 뭐.
1: 들으면서 넘어가요.
0: 들으면서.
1: 가봐요.
0: 넘어갈까요?
1: 네.
0: 예,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제 옆에 한 분이 더 앉아 계세요. 누구세요?
2: 저는 케이시입니다.
1: 케이시님 오셨군요. 금요일마다 찾아오세요. 이 노래를 들어요. 케이시님의 선곡이랑 바다님들의 추천곡까지 함께 만나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노래방에 가면 부르고 싶은 노래입니다.
1: 맞아요. 애창곡. 혹은 내가 정말 잘 부르고 싶은 노래도 좋고요. 케이시님은 노래방 가면 신나는 노래부터 부르세요? 아니면 조용한 노래부터 부르세요? 아니면 그날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세요?
2: 전 그냥 부르고 싶은 노래 불러요.
1: 부르고 싶은 거?
2: 네, 뭐 거기 분위기가 어떻든

0: 믿지 않고 그냥 저는 제 갈길 가요.
1: 다들 그 친구는 생일이어가지고 이렇게 꽃갈모자 쓰고 있어도 조용한 노래 부를 수도 있고.
0: 네. 힙합 하고 있어도 중간에 갑자기 제가
1: 그런 사람 꼭 있어.
0: 저 해요.
1: 응.
0: 그냥 해요.
1: 아, 진짜?
0: 네.
1: 조용한 노래?
0: 슬픈 노래.
1: 슬픈 노래 더 좋아하죠?
0: 좋아요.
1: 아, 그러니까
0: 아니
1: 나도 좋아해.
0: 뭐 어떡할 거야. 가서 왜냐면 목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1: 맞아.
0: 왜냐면 제가 막 무대를 섰어요. 근데 제가 만약 목에 막 쉬어 있어요. 어쩌다 그러셨어요? 아, 제가 노래방 갔다가 목이 쉬어서 이럴 수
1: 그럴
0: 없잖아요.
1: 수 없지.
0: 프로가.
1: 그럼 프로인데.
0: 그러니까 좀 잔잔한 노래를 부르는 편입니다.
1: 또 프로라서 다른 사람이랑 다를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노래방에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한번 불러보고 싶다 그러면서 한세 소절 하면, 아이, 이거 안 맞는다. 그리고 끄고 막 이런 친구들 되게
0: 아우,
1: 많잖아요.
0: 그래요?
1: 그런데 케이시님은 100% 소화 가능한 노래만 부르시죠. 완벽하게 해석하는 노래. 아니에요?
0: 아니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1: 그건 또
0: 저도 한번
1: 아니구나.
0: 불러보고 아니면 말자 이러는데 약간 근데 제가 가수랑 한번 가수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수
1: 네.
0: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특이 뭔지 알아요?
1: 뭐예요?
0: 특징이 뭐냐면 에코 있잖아요.
1: 네,
0: 일반인 애들은 에코를 엄청 넣잖아요. 근데
1: 엄청 빼지.
0: 오히려 그 가수 친구들은 에코를 빼.
1: 그렇지.
0: 너무 울려서
1: 완전 드라이하게 부르죠.
0: 완전
1: 그쵸?
0: 드라이하게 그냥
1: 그쵸?
0: 불어요.
1: 그쵸? 그쵸? 정말.
0: 뭔가 그 라이브 MR 제거 이런 거 있잖아요.
1: 어쩜 나랑 모든 가수분들은 다 똑같을까?
0: 선생님도 약간 드라이하게
1: 아니,
0: 부르세요?
1: 그런데, 아니, 살짝만.
0: 아.
1: 너무, 이건
0: 왜냐면
1: 싫잖아.
0: 너무
1: 너무
0: 울리잖아요.
1: 젖으면 싫어.
0: 맞아요. 그러니까.
1: 그건 너무 싫어서. 죄송해요. 같이 끼고 싶어서
0: 아,
1: 제가 또.
0: 가수시잖아요. 앨범도 있고.
1: 자, 간주 점프 하세요.
0: 간점해야죠.
1: 아, 해요.
0: 간점해야죠.
1: 왜? 간주 할때좀 약간 목을 쉬게 해야 되는데.
0: 좀 눈치 보여. 내가 이 노래를 즐기기에.
1: 그렇게 눈치 보이면 신나는 분위기에서는 신나는 노래 하면
0: 아니,
1: 되지.
0: 그니까, 그 눈치를 뚫고선 이걸 하는데, 이것까지
1: 아,
0: 길면 또 눈치가 더
1: 그렇지.
0: 보여요. 그래서
1: 그래서
0: 간점하고.
1: 피해는 최소한만 주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바다님들도 노래방 가면 갈 때마다 부르는 나만의 애창곡이다 하면서, 또는 잘 부를 자신은 없지만 언젠간 꼭 한번 멋지게 불러보고 싶어요. 이런 노래를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첫 번째 곡부터 같이 한번 들어보죠.
0: 어머, 이걸 불러.
1: 야,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0: 그니깐요.
1: 아이브의 노래입니다. I am이라는 곡이에요. 여기는 후렴 부분에 음이 탈락이 참 좋다고.
0: 그니깐요.
1: 맞아. 그런데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분은 끝까지 음이 탈락도 그냥 끝까지 부른다고.
0: 와, 그러는 거죠. 우리 뭐 즐기려고 노래방 간 거고 점수
1: 맞아요.
0: 얻으러 간거 아니니까.
1: 네.
0: 춤추면서 치면은 또이 순간 난 아이브예요. 뭔지 알죠?
1: 예, 뭔지 알죠? 저도 다 알아요. 다음 노래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0: 다들 도전한다. 그죠?
1: 그러네. 우지의 노래, 드라우닝입니다. 이 노래를 신청해주신 바다님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혼자 노래방 가서 목청껏 소리 지른다 그러네요.
0: 어디선가 이 드라우닝이 들리면 이제 아우 스트레스를 푸나
1: 스트레스 받았구나.
0: 보다.
1: 그런가 봐요. 다음 노래도 같이 한번 또 들어볼게요. 이 노래는 참 특이한데. 이거 아세요?
0: 호시노겐.
1: 코시노겐의 코이라는 노래. 이 노래 시청해주신 바다님이, 노래방 가면 꼭 부르신대요, 이 노래를. 케이시님,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이
0: 저는 원래 호시노겐의 그 썬이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1: 노래는?
0: 그래서 그 썬이라는 노래 듣다가 호시노겐 어떤 가수지 하면서 다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1: 오, 그래서
0: 그때 알게
1: 아시는구나.
0: 됐어요.
1: 이게 일본 드라마 OST인가 봐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노래방 애창곡으로 많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 다음 노래는 경청에서도 많이 틀어드렸던 노래예요.

0: 노래는 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생각이 많아질 때 노래방에서 딱 이 노래를 부르신대요. 네. 그러면 생각이 하나씩 정리된다 그래요.
1: 다들 노래방을 가는 이유가 다 다르네요.
0: 그러니까.
1: 신기하다.
0: 그렇죠. 케이시님도 마음이 가라앉을 때 노래방을

0: 아세요? 안 가시죠? 요즘 뭐 거의 갈 일은 없을 거고. 그치?
1: 안 가죠. 그냥 전 길 가면서 그냥 노래 불러요.
0: 길 가면서?
1: 네.
0: 정말?
1: 네.
0: 엘리베이터 앞에서 부르세요?
1: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부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부르고.
0: 그럼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아요?
1: 사람 없을 때.
0: 없을 때.
1: 어떻게 있을 근데
0: 있을 때
1: 불러요. 있을 때 어떻게 불러요 그거를.
0: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야.
1: 조용하세요 이러고.
0: 보낸 노래를 딱 불러줘야지.
1: 아, 사람들이 조용 이런 거 어떻게.
0: 몰카처럼. 설마 아마 이거 되게 재밌잖아요.
1: 너무 웃기겠다.
0: 이 다음 노래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0: 이거를 연습하는 남자 학생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 코인 노래방 1번방, 3번방, 8번방, 뭐 11번방
1: 다 이거예요?
0: 다 이거였어요. 다 한때
1: 여자친구 앞에서 부르고 싶었나 보다.
0: 연습해요. 연습했어요. 애들이.
1: 보통 여자친구 앞에서 부르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죠.
0: 모르겠어요. 뭐 남자가 노래를 불러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오빠밖에 없어가지고.
1: 오빠밖에.
0: 근데 좀 오글거릴 것 같기도 하고.
1: 이런 감성적인 노래 발라드 어떻게 부르는지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0: 아 너무 막 네. 너무 감성에 젖어서 자기한테 취해서 부르면 안 돼요. 그냥 담백하게 부르는
1: 담백하게
0: 게.
1: 담백하게 불러야 된다.
0: 저는 그게 제일 멋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너무 가수가 귀여워.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관객들이 감동을 느낄 수가. 없대.
0: 그 틈이 없대요. 맞아, 이미 가수가 맞아. 다 느껴버려서. 그리고 기교도 아니 노래방에서 막 우와 이런 걸 왜 할 거야?
1: 그거 누가 해요?
0: 아니 남자 이제
1: 해요?
0: 해요. 막 우와
1: 아니, 그거 하기 싫던데.
0: 이런 거 해요.
1: 그걸 한다고? R&B처럼?
0: 그럼 나는 하다가 엥? 엥? 할 것 같아. 엥? 엥? 할 것 같아.
1: 그러니까 잘해야지 듣기 좋은데.
0: 그러니까요.
1: 자 이렇게 성시경님의 희재까지 우리 바다님들의 적재적소에 딱 맞는 추천곡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0: 와,
1: 이제
0: 재밌었다.
1: 또 재밌었죠?
0: 네.
1: 이제 또 케이시님의 추천곡을 들을 차례인데 어떤 노래일까요? 또 조용한 노래일까요?
0: 아니요.
1: 이제 뭐예요?
0: 약간 좀 흥이 올랐고 이제 모두가 한 번씩 다 턴이 돌았어요.
1: 한 바퀴 돌았어.
0: 그럼 이제 때차 한번 해줘야 되니까
1: 해줘야죠.
0: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이런 거 영원한 건 이러면 다 일어나 이제 절대 없어 이러면 옆방에서도 절대 없어 다 나오고
1: 이런 월드. 노래는 진짜 이렇게 인기 많은 노래는 네. 한 방에서 부르면 다른 방에서 또 부르잖아요.
0: 또 불러요.
1: 맞아.
0: 우리 따라한다고 싶어요.
1: 그다음에 큰 소리로 따라하냐 막 이러기도 하고.
0: 전 안 해요.
1: 난 항상 했었는데 그때.
0: 진짜요?
1: 예. 따라가냐 야야야야야.
0: 예,
1: 예, 이렇게 된 거. 맞아요. 다 같이 떼창할 때 같이 즐기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0: 너무 좋아요.
1: 진짜?
0: 즐겨야죠 다 같이.
1: 일어나서?
0: 그럼요. 헤드뱅잉 좀 해주고.
1: 막 팔짝팔짝 뛰면서.
0: 헤드뱅잉 좀 하고 그러다 이제 마이크 부딪히고 이제.
1: 진짜? 네. 거기 테이블 위에는 안 올라가시죠?
0: 안 올라가요.
1: 안 돼요. 큰일 나요. 거기.
0: 저 키 커서 다쳐요. 테이블 위에 올라가면 천장에,
1: 천장에
0: 머리 닿아요.
1: 닿아요.
0: 네,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1: 조용히 서서만 불러야 하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떼창곡 듣고 오죠.

0: 지드래곤의 노래, 떼창에 딱 맞는 노래, 삐딱하게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뭐 언제든지 신나니까, 그쵸? 오늘
1: 그렇군요.
0: 밤은
1: 삐딱하게.
0: 삐딱하게. 다음 노래도 신나는 곡이죠?
1: 네, 다음 노래는 이거 이제 부르면 옆방에서 바로 따라 부르는 노래.
0: 아, 이것도 그래요?
1: 다이내믹 듀오. 그리고 피처링 나얼이 하신 출첵.
0: 출첵.
1: 모두 다 여기로 출첵. 옆방 사람들 하면 출첵. 이거 있다니까 진짜로.
0: 진짜 옆방에서 같이 불러요?
1: 그러면
0: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막 싸움 나고 그러면 어떡해요?
1: 아니 이제 나갈 때 이제 조용히 나가죠. 이제 조용히. 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렇게 하고 조용히 나
0: 정말,
1: 빠르게.
0: 정말. 예약을 잔뜩 해놓는 편이세요? 아니면
1: 우선 예약.
0: 우선 예약을 하세요?
1: 네.
0: 진짜로?
1: 네. 얌체같이 합니다.
0: 그러니까 저도 아니
1: 아무도
0: 진짜
1: 모르게.
0: 가수들이 역시 노래를 좋아해 노래하는 거를
1: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날 갑자기
0: 진짜
1: 노래가 약간 삘 받았어요. 아, 오늘 노래방에서 좀 노래가 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한
0: 그러니까
1: 턴이 너무 길어.
0: 네
1: 그러면, 슬슬쩍 우선 예약. 벌써
0: 아
1: 너야? 막 이러면,
0: 진짜
1: 오, 나잖아, 나잖아.
0: 아 사람들 그책 보고 있을 때
1: 예.
0: 그때 우선 예약을 해요?
1: 그럼요,
0: 어머
1: 그럼요.
0: 진짜
1: 제
0: 못됐네요.
1: 친구는 메모장에 자기가 부를 곡들을 정리해놔요. 뭔지 아세요?
0: 예, 알아요.
1: 갈 때마다 자기네는 회식이 잦고 이렇대요. 노래방 갈 일이 있어서.
0: 예.
1: 그때마다 집에 돌아오면서, 아, 나 오늘 그거 불렀어야 되는데. 막 이랬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메모장에 적어두고, 노래방 갈 때마다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0: 3107.
1: 뭐예요?
0: 박상민의 멀어져 간 사람아.
1: 진짜예요?
0: 예, 맞아요.
1: 진짜 그걸 외우세요?
0: 예,
1: 대박이다.
0: 3107. 예. 하도 맨날 그거, 내게 사! 막 이러면 이제, 야, 정승재 노래한다, 막 이러고 막 그랬었던
1: 신기하다.
0: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 맞아요. 그거 하는 친구들 꽤 많을 거야.
1: 많아요.
0: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될것 같은데, 제가 안 가봤지만,
1: 네.
0: 최근에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그 검색하고 이런 거 되지 않을까요? 안 되나?
1: 검색은 하겠죠. 뭐 부르고
0: 그쵸.
1: 이럴지.
0: 뭐 어플이 있을 것 같은데?
1: 자기만의 노래방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0: 진짜.
1: 노래방 가면 이 노래를 꼭 하겠다. 이런.
0: 오, 되게 적극적으로 사시네요, 다들.
1: 적극적으로 살아요.
0: 다이나믹 듀오의 출첵에 이어서 또 들을 노래는 뭘까요?
1: 이걸 우리 바다님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0: 예.
1: 완전 추억의 노래방 애창곡이었는데, 저는
0: 오.
1: 이제 오빠랑 많이 살잖아요. 저희 두 명이 거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0: 예.
1: 하면은 바로 이 AMP의 허수아비, 이 곡을 딱 틀어요.
0: AMP의
1: 네.
0: 허수아비.

0: 앰프라는 4인조 락밴드라 그러네.
1: 맞아요,
0: 2006년에 데뷔한.
1: 맞아요. 맞아요.
0: 헉, 그렇구나. 언타이틀 출신의 유건형이 이 밴드의 멤버라고 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와, 앰프 1집 타이틀곡이 허수아비다 이러는데, 힘들고
1: 맞아요.
0: 지칠 때 언제든 곁을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1: 힘이 나요, 힘이 나요.
0: 허수아비처럼.
1: 내가 여기서 있을게. 막 이러면서,
0: 진짜
1: 지쳐쓰러질 때. 이러면서 막,
0: 락이에요, 락.
1: 락이에요. 둘이
0: 오.
1: 막 불러요, 진짜.
0: 둘이 오빠랑
1: 네.
0: 되게 참 엄마 아빠랑도 같이 가세요? 노래방에?
1: 초등학교 때는 갔던 것 같아요. 막 가족들끼리 외식하면은 외식하고
0: 그치.
1: 나서 이제 그 다음에
0: 끝나고 또
1: 옆에
0: 가고.
1: 노래방 갔던 것 같아요.
0: 애들은 노래하는 거 지켜보고
1: 에...
0: 엄마가 노래 한곡 먼저 뽑아주시고.
1: 무조건 저희는 한 명당 한 곡씩 다 불렀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0: 진짜.
1: 다 불렀어요.
0: 엄마의 애창곡은 뭐예요? 궁금하다.
1: 엄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다시 사랑하네
0: 정말.
1: 말하는 나
0: 와그 노래 되게
1: 이런 거
0: 어려운데
1: 불렀던 것
0: 잘하시는구나 진짜.
1: 같아요. 그리고 또 엄마 애창곡 뭐 있는데 뭐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몰라요. 모르겠어요. 되게
0: 나 저거
1: 신선한
0: 되게
1: 노래인데.
0: 좋았어. 예전에 어떤 가수, 아, 요조라는 가수
1: 오,
0: 아시죠?
1: 네네.
0: 그분 콘서트를 갔었는데, 엄마를, 딱한 곡을 엄마 잠깐 중간에 무대에 올려가지고 둘이 듀엣하는데 너무 보기
1: 와,
0: 좋더라. 그것도
1: 진짜.
0: 한번
1: 아,
0: 해보세요, 정말.
1: 또 부끄러우실 거예요. 부끄럼쟁이여가지고. 네.
0: 부끄럼쟁이 따님. 케이시님이 직접 골라오신 노래방 애창곡 두곡 듣겠습니다. 다이나믹 듀오 나얼이 피처링한 출첵 그리고 앰프의 허수아비. W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Everybody 모두 출석 체크.

0: 오늘 이 노래를 들어요는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는 애창곡 혹은 언젠가 꼭 한번 멋지게 불러보고 싶다 하는 노래들로 함께 해봤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 진짜 빠르다.
1: 그러니까요.
0: 어떠셨어요?
1: 뭔가 또 괜히 또 노래방 가고 싶어졌어요.
0: 진짜?
1: 네.
0: 그럼 또 오빠랑 갈거 아니에요?
1: 저는 혼자 갈수 있죠.
0: 혼자 가세요?
1: 혼자 안 가긴 했어요.
0: 코인 노래방 같은 데를 혼자는 가겠다.
1: 혼자 많이 간대요.
0: 코인 노래방은 몇명 들어가 있나? 안 가봤어, 한 번도.
1: 조그만한 부스인데
0: 예.
1: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죠. 왜냐면 각자 문을 닫을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
1: 많이
0: 안에는 안 들어가고
1: 어.
0: 바깥에 들어가 봐, 바깥에서만 봤는데, 조그맣던데 아주.
1: 조그맣게 하자. 뭐 거의 한두 명, 세명 이렇게 많이 가고 막 여러 명이는 못 들어갈 걸요?

0: 500원이에요?
1: 선생님? 500원이요? 한 곡당?
0: 저희 때 한국에 500원이었는데.
1: 저는
0: 지금도
1: 지금
0: 500원이에요?
1: 모르겠어요. 아,
0: 지금도
1: 진짜요?
0: 500원이래요? 야! 언제 500원이었냐면, 저 고2 때
1: 진짜요?
0: 500원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고2 때가
1: 대박이다.
0: 1993년인데.
1: 그래. 아니, 근데 저는 한 1,000원에 네곡막 이랬었던 것 같아. 1,000원에 세 곡, 1,000원에 네 곡, 막 이랬던 것 같긴 해요. 와,
0: 그랬구나.
1: 신기하다. 500원이에요?
0: 네, 500원이었어요, 저.
1: 꽤.
0: 그러면 진짜 코인을 넣어요? 아니면 거기 시간 제로도
1: 카드도
0: 할수 있나?
1: 되고, 요즘
0: 카드도
1: 카드도
0: 돼.
1: 되고, 카드 되더라고요. 요즘 그
0: 아,
1: 가챠 그 인형 뽑기 하는 것도 다 카드가 다 되더라고요.
0: 진짜요? 아, 요즘 현금 많이 안 들고 다녀서
1: 그럼요,
0: 그렇구나.
1: 그럼요.
0: 매주 금요일, 케이신인가 바다님들의 음악 취향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를 들어요.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주저없이 보내주십시오.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별그램도 좋고, 반디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케이신인가는 또 다음 주에 더 밝은 모습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바다님들의 추천곡 중에서 세곡 듣겠습니다. 우지의 드라우닝, 한로로의 영영, 성시경의 희재,

EBS 라디오 정승재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바다님들이 신청해주신 노래 좀 만나볼게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도 너무 좋고요.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특별한 추억이 담긴 노래도 좋습니다. 신청곡과 그 노래를 신청한 이유를 경청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에 남겨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익명을 요청한 바다님의 사연인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새로운 2학기를 맞이한 딸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응원해주고 싶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아이들에게 이번 2학기는 다른 때보다 더더욱 바쁘고 쉴틈 없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두 아이 모두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집에 와서 마음 편하게 쉬었다 가곤 하는데요. 그렇게 본가에 올 때마다 오히려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는 아이고, 마음 따뜻한 우리 딸들. 9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2학기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 잘 하길 바라면서 두 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신청곡 가호의 시작, 그리고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도 저희 아이들도 정승재 생선님 팬입니다. 이렇게 또 고민이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말까지 익명을 요청하신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아, 얼마나 잘 키우셨어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까지. 부모님은 일주일에 한번 오는 거니까 얼마나 또한 달에 한 번이지 일주일도 아니고 맞아. 한 달에 한번 오는 거니까 얼마나 맛있는 것좀 챙겨주고 싶었을 텐데 또 기특하게도 엄마 이거 좋아하잖아요. 아빠 이거 좋아하잖아요 하면서 이야 잘 키우셨습니다. 든든하시겠습니다. 두 따님을 응원하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가호의 시작,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듣고요. 저는 생각의 재료로 다시 오겠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요, 결국 운영을 멈춘 알프스의 마지막 여름 스키장입니다. 여름 스키장. 말 그대로 한여름에도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에요. 높은 산은 좀 기온이 낮고요. 눈이랑 빙하가 오래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스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프스죠. 그런데 올해는 알프스에서 마지막까지 운영되던 이탈리아의 스텔비오 여름 스키장, 마지막 이 스키장마저 결국 운영을 멈췄다고 합니다. 이 스키장이 해발 3,000m 정도 되는 곳이래요. 1956년부터 여름 스키장으로 운영되어 온 곳이라고 하는데, 와, 올해는 폭염 때문에 눈이랑 얼음이 너무 빨리 녹으면서 스키장 구간이 20km였는데 이게 2km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하니까 낮에 녹은 눈이 다시 얼지 못하게 된 거죠. 결국 더 이상 스키장을 운영하기 어려워졌고요. 이제 알프스에는 여름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러네요. 이런 일이 50년 만에 처음이래요.

해발 3,000m에 있는 눈까지. 와, 이렇게 높고 있다니까 진짜 우리 지구가 아픈가? 기후가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나 보다라는 게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사샤 알렉스 슬론의 Dancing with Your Ghost 듣고 오겠습니다.

정승재의 경청 9월 4일 금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참 많으셨고요. 이번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우린 다음 주 월요일에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요. 홍이삭의 마음이 내려쌓이면 이 노래 들으면서 작별 인사하죠. 우리 바다님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코잘 자요.

0: 착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9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 섬에서 열리는 제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입니다. 독일 공영국제방송사인 도이치벨레에 따르면 베니스 영화제는 과거 시상식 시즌에 그 최고 스타들이 정장과 드레스를 뽐내는 장이었지만 올해는 정치와 정치적인 영화들이 레드카펫을 장악하면서 마치 워룸, 전쟁 상황실 같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답니다. 베니스 영화제 예술감독 알베르토 발베라시 역시 2026년 베니스 영화제 사상 가장 정치적인 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과연 개막작부터 이 수많은 출품작들이 세계 곳곳에 정치적인 재난을 다루고 있네요. 극장 밖에서도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 말부터 전해드릴까요? 독일의 철학자

더 베냐민의 말입니다. 영화가 현실을 피해가려 할 때 결국 그 영화는 파시즘을 미학적으로 다루게 된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행 이승열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첫 곡은 2016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이죠. 우크라이나의 자말라의 1944, 1944였습니다. 자신의 증조할머니의 실제 비극적인 그 경험이 바탕이 된 노래라죠. 이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데 유로비전 역사상 크림 타타르어 가사가 포함된 최초의 곡이었다 그러고요. 1944, 이 해는 구소련의 스탈린 정권이 크림 타타르인들을 강제 이주시킨 그런 비극이 일어난 해이고요. 그 슬픔의 역사를 또 이렇게 자말라가 풀어냈습니다. 비판과 저항의 메시지. 개막작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베니스 영화제 2026. 영국의 데니 보일의 잉크라는 작품이 또 개막작으로 상영이 된다는데요. 미디어 공룡이죠. 루퍼트 머덕이 한참 전에, 1969년에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인 더 선을 인수한 것을 계기로 우익 미디어 제국이 된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그려낸 드라마 장르의 영화랍니다. 그리고 현재 베니스가 특히 주목하는 영화는 나자라는 작품이라는데 이스라엘 출신의 유발 아브라함 그리고 레이첼 스조라는 감독 두 사람의 작품이랍니다. 다루기 힘든 주제일 텐데 이스라엘 군의 그 만행,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답니다. 그외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도 줄줄이 출품이 됐다는데 경쟁 부문 선정된 DAU, NOW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DAU로 표기된 이 제목의 작품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 그리고 벨라루스 출신의 감독의 작품도 있습니다. 안드레이 쿠칠라의 출품작인데요. 러시아의 벨라루스 억압이라는 주제를 또 다루고 이번 베니스 영화제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이랍니다. 미국 그리고 러시아 이중국적을 가진 줄리아 로크테프 감독의 출품작은 나의 불쾌한 친구들. 이미 2년 전에 세상에 나온 그의 다큐멘터리의 속편이라는데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현 대통령이 어떻게 독립 언론을 탄압했는가? 탐사 다큐라네요. 와, 이 다른 것도 아니고 러시아 에서 푸틴을 다루는 탐사 다큐라 목숨을 내건 작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련도 없을 수 없죠. 미국 감독 로라 포이트라스의 출품작인데 이참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현미 트럼프 정권 그 잘못 중에서 이민자 단속 추방에 관련한 비판작입니다. 그들은 여기 있다. 라는 제목인데요. 그리고 역시 미국의 알렉스 깁니의 4시간짜리 다큐 장편인데요. 억만장자 비즈니스맨인 일론 머스크가 이 현대 세계 정치사에 끼치는 막대한 악영향을 다루고 있다네요. 뭐 중립적인 작품일까도 싶은 게 여기 보면 악영향의 악자의 과로를 둘렀네요. 뭐 영향 그의 영향 어떤 영향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정작 그 영화의 주인공 일론 머스크는 영화를 보지도 않았는데 X계정에 벌써 이게 히트피스다. 나를 저격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다라고 벌써 방어막을 치고 있다네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기브니 감독이 댓글을 달았는데, How would you know?
보지도 않고 당신이 어떻게 이런 답글. 다분히 정치적.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부조리나 불의에 대한 항변이 있고 그 장이 그리고 그 불의의 피해자나 집단들의 목소리, 성토의 뭐 대리자가 될 수도 있고 성토를 대신해주는 그런 게 정치적이라고 새삼스럽게 다시 리마인드를 해봅니다.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좀 오염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아무튼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베니스 영화제 올해 그 정치적 비판 정신에 박수를 보내는 화답의 선곡인 것 같습니다. 칠레의 빅토르 하라가 부릅니다. Te recuerdo Amanda. Amanda,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1969년 가난한 노동계급의 삶을 다루었죠. 마누엘 그리고 아만다를 다룬. 그리고 그리스의 나나 무스쿠리가 부르는 Missing, 실종이라는 제목의 곡인데 이게 또 그리스의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73년 칠레 산티아고를 배경으로 한그 군사 쿠데타 피노체트가 벌인 다루는 영화의 테마 음악으로 반젤리스가 일단 먼저 작곡한 곡에 가사가 붙은 버전이죠. 그렇게 두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스 가수 나나 무스크리의 미싱, 실종 이런 제목의 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칠레의 빅토르 하라 그의 노래 Te recuerdo Amanda, Amanda,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9월 4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 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2011년 84회 수상작을 살펴봅니다. 오리지널 스코어 부문 수상작은 영화 아티스트입니다. 무성 영화 스타의 흥망성쇠를 그린 로맨스 영화. 프랑스의 스코어 음악가 루도빅 부르슈가 수상을 했네요. 이어서 주제가 수상작은 디즈니 뮤지컬 영화 Man of Puppet입니다. 한국에서는 머펫 대소동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됐죠. 뉴질랜드의 뮤지션 코미디언 배우인 브렛 맥킨지가 주제가 Man of Puppet로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스코어 주제가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1년 84회 수상작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작부터 듣고 왔죠. 프랑스 작곡가 루도빅 부르시의 The Artist Overture. The Artist 서곡 그리고 이어진 Waltz for Pepe였습니다. Pepe는 영화 속의 인물이죠. Pepe 밀러가 유성 영화 시대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스타로 떠오르게 되고 여기에 무성 영화 스타였던 조지 발렌틴인가 보죠. 발렌틴이네요. 예, 유성 영화가 대세가 되는 상황에서 몰락하는 그런 인물로 소개가 되네요. 무성 영화처럼 2011년작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리가 안 나다가 한두 군데에서 소리가 나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곡은 주제가 수상작이죠. 뉴질랜드의 아티스트 브레트 맥킨지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제이슨 시글 그리고 인형극 배우 피터 린츠가 듀엣으로 노래한 Man of Puppet였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못 봤는데 짐 헨슨이 출연했을까 하고 AI한테 물어보니까 영화가 만들어질 당시 헨슨은 이미 고인이 됐고 그러나 커밋의 작업 공간인가 커밋트가 있는 그 공간에 헨슨의 이런 사진이 벽에 걸려 있는 그런 장면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자, 이번 주 가을 개편을 맞이해서 새롭게 선보이게 된 주중 일부 데일리 코너 세계 음악의 키워드 뒤풀이 음감회 시간 이어갑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월요일에 만난 키워드 하이퍼팝이었죠. 요즘 대표 주자 영국의 찰리 XCX의 2015년 발표 음반에서요. 브룸 브룸 엔진 소리겠죠. 클린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하이퍼팝의 선구자로 월요일에 소개한 바로크 아티스트 소피. 소피가 프로듀서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화요일에 소개한 키워드죠. 레게톤. 포르투갈계 프랑스 아티스트 루센소 그리고 벌토리코의 돈 오마르가 함께했습니다. 단사 구드로 춤 2010년 작품이고요. 세 번째 수요일 만난 키워드는 헤네라시옹 예예였죠. 1963년 스페인의 아티스트 헬루가 발표한 엘 발티도 델 풋볼 축구 경기라는 곡인데요. 원래 이 곡은 이탈리아 곡이었는데 번안 발표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의 주인공은 대만의 캠퍼스 포크 교원 민가였죠. 오늘은 그 약간 민요풍의 가창 위주였다라고 소개했던 그 대학 가요제의 양대산맥 중에서 주중에 소개한 금운장이라는 그 경연 말고 민요풍 경연 출신의 가수를 소개합니다. 채금 차이진이 부릅니다. 지아시니 드웬로 온화한 그대처럼 네곡 이어서 편안히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새 음악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요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호세 루이스 바랄레스가 부르는 Canción de Otoño, 가을의 노래입니다. 스페인 싱어송라이터의 1982년 곡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전경을 바라보며 지나간 사랑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을 토로하네요. 낭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때린다. 오늘은 비가 내린다.

텅 빈 거리가 점으로 사라지는 해가 하루를 잿빛으로 물들이며 날 슬프게 한다. 난로불의 온기 속에서 오늘 나의 기억은 널 향한다. 바람이 낙엽을 끌고 다닌다. 오늘은 비가 내린다. 하늘의 참새는 빗줄기를 맞으며 어설프게 날고 둥지 속 제비들은 말없이 밤의 끝자락에 앉아있다. 오늘 나의 기억은 널 향한다. 발코니 아래에서 천천히 오가는 우산들, 주방에서 들려오는 시계바늘 소리, 잿빛에 물든 가을 날들이 날 슬프게 한다. 오늘 나의 기억은 널 향한다. 너, 내 삶의 전부인 사람, 봄철의 산들바람, 세상을 밝히는 빛, 내가 오길 기다리며 아파하고 있을 너, 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내 생각에 한숨 짓고 있을 너.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은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호세 루이스 바랄레스의 1982년 곡 Canción de Otoño 가을의 노래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제 새 음악 1부 오늘 순서 마감이고요. 이어지는 새 음악 2부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으로 함께합니다. 카메룬 아티스트 앙리 디공개가 부르는 은돌로 사랑 이곡 듣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곡으로 스웨덴 아티스트 Lars Winnerbäck의 Natt som verkligen är bra, 정말 좋은 밤, 2023년 발표곡 함께 들어봤고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금요일에 DJ 선곡 요일 뒤에 앨범 반장 시작합니다.

금요일 2부 새음행에서는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서 듣는 음감회를 열죠. 저의 사적인 해설을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듣습니다. 열대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반장 경청해주신 그리고 사연 남겨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사연 몇 개만 살펴볼까요? 팬메스니를 비롯해서 류이치 사카모토의 디스코그래피에서 나름 제가 모음집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반응 고규봉 청취자께서 노이즈 음악이네요. 흐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팬메스니의 그 제로 톨러런스 포 사일런스 그거는 뭐 요 설명에 부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조와 의도는 그래도 느끼셨겠죠? 조이선님께서 사카모토 이 아티스트의 소리에 대한 아이 같은 호기심과 허기, 애정 같은 거를 느끼셨다. 시안부 선고 같은 거를 경험하게 되면 인생관이 좀 송두리째 좀 바뀌지 않을까요? 특히 이렇게 감수성이 매우 예민하고 그런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모든 그 우선순위와 어쩌면은 좀 더 나중에 해보고자 했던 그런 실험 같은 거를 좀 앞서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노이즈와 소리 실험은 사카모토 커리어에 멀리 있었던 그런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영화 OST 듣는 것처럼 들으셨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7108님의 문자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영주님께서도 묘한 멋 분명히 느껴졌다라고 써주셨습니다. 다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신앙송을 좀 하려고요. 제가 뭐 자작시를 쓴 건 아니고요. 오늘 음반이 시인에 관련한 어떤 프로젝트이자 헌정의 의미로 만들어진 음반이라서 스웨덴 출신의 작곡가, 음악가, 연주자 듀오예요. 두 사람의 여성들인데요. 그 플랫폼상에 이들의 디스코그래피에 딱 이거 한 장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인의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음악 씬에서 베테랑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완성도 높은 음반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주제가 갸륵하다 이런 말은 좀 별로고 이들이 남긴 코멘트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시인을 우연히 만나 인생의 10년을 쏟아부었고 그리고 서른이 넘어서 그녀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심이었나? 아니면 음악사, 문학사적인 아니면 한 특정 언어 그룹, 민족사를 추적하다가 음악가로서 이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아까 갸륵하다는 단어에 이어서 이번엔 또 살풀이, 한풀이 이런 단어도 쓰게 되는데 그런 모종의 조치를 취해준 것 같아요. 그 이제 고인이 된 여류 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스웨덴 예테보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듀오 스톨츠 리데라는 팀입니다. 팀 이름도 이 오늘의 주인공 시인 아나 마르골린의 시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음반은 Queen of Word, 언어의 여왕, A Tribute to 아나 마르골린, 시인 아나 마르골린에게 바치는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아나 마르골린이 누구냐, 과연?
유대계들 중에서 세 유명에서 세파르디 음악을 소개하면서 그 이베리아를 거점으로 또 유럽에 흩어진 유대 민족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만나본 적 있죠. 그 외에 또 대표적인 유대 그룹 중에 아시케나지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일에 먼저 정착을 했지만 1000년 가까운 역사를 통해서 점점 동유럽 쪽으로 이주가 이어졌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 이디시라고 하는 언어는 독일어,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슬라브어의 흔적들이 혼재되어 있죠. 근데 독일어 비율이 훨씬 높은 것 같다라고 일반적으로는 듣기에 그럴 겁니다. 단어들도 얼핏얼핏 그런 느낌으로 보이고요.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그건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라 아나 말골리는 이 아시케나지 유대계고 이디시어로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디시 전통, 이 문화의 중심이 된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미국 뉴욕의 로워 이스트 사이드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양한 형식의 음악과 볼거리들을 소개하는 그런 극장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홀리나 뭐 전통 행사의 음악인 클레즈머를 비롯해서 유럽 전통까지 포함한 그런 카바레 스타일.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음반에서는 이들이 이 듀오가 직접 소개한 바로는 탕고의 요소도 포함한다 이렇게 썼는데 주로 바이올린과 피아노 반주에 보컬이 얹혀진 그런 형식인데요. 이따가 음악 들으시면서 바이올린에서 느껴지는 탕고의 그런 테크닉이나 또 전체적으로 탕고뿐만 아니라 클레즈머 그리고 실내악 그런 전통들이 혼재되어 있는 마치 방금 소개한 20세기 초반 뉴욕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혼합 극장 쇼를 보는 이디시 혼합 쇼. 음악적으로는 그런 요소들이 이 아나 마르골린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가사가 있는 곡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연주곡도 있습니다. 근데 가사가 당연히 아나 마르골린의 시겠죠. 이 시는 이디시어로 출간이 됐지만 당시 20세기 초반 여성 작가들에게는 매우 분위기가 혹독했답니다. 당연히 남성 작가 위주의 그런 시스템이었을 거고 아나 마르골리는 소위 말하는 글라스 실링 유리 천정을 뚫어보려는 시도를 당연히 했고요. 자신에 대한 스스로 확신은 분명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어진 좌절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흔히 말하는 절필의 단계까지 가게 됐다. 라고 역사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시인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제가 잘 모르는 가운데 이디시 문화 문학에 있어서 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스웨덴의 여성 듀오 이두 사람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이다 길레르 그리고 리베트 노르드 이두 사람은 작곡가이고 편곡가이고 연주자들인데 2차 세계대전 이전 이 이디시어 작품으로 쓰여진 여성 시인들을 연구하는 그런 작업을 한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나 마르골린이었던 것 같아요. 시를 일단 대표시 자랑스러운 시라는 뜻이에요. 이 프로젝트명 이 듀오가 슈톨츠 리데라고 자신들을 부르는 이 이름 자체가 시의 제목이고 번역하면은 자랑스러운 노래 또는 자랑스러운 시가 되더라고요. 그시 잠깐 읽어드립니다. 황금 의자 위 높다란 궁전 안에 삶의 여왕들이 앉아있다. 그들의 눈은 단단한 금강석, 그들의 입술은 잘 익은 석류, 희고 고운 손으로 그들은 사내들에게 나누어 준다. 독을 담은 잔과 기쁨을 담은 잔을. 5층 부서진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다. 말의 여왕.

희고고운 손가락으로 나는 한 종족을 빚는다. 사내들과 여자들과 생각에 잠긴 아이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준다. 독을 담은 잔과 기쁨을 담은 잔을. 요시외 하나 정도만 더 번역을 해봤는데 제가 한건 아니고요. 예,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AI를 통한 번역이었지만 꽤 괜찮게 나온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소개를 해봤고요. 이 시의 전체적인 우울감, 비장함 뭐 그런 건가요? 얼핏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음악에서 일단은 더 감명을 받았던 것 같고 이디시 20세기 초에 그 맨하탄 남쪽 동남쪽의 그 지역 이민자들의 지역에서 벌어진 그런 상황들은 글쎄요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가 그 지역을 소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음악사적으로는 그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그 버라이어티 쇼를 시작으로 그게 이제 또 시대가 흐르면서 틴팬 앨리라는 또 작곡가의 그런 지역으로 또 확장이 됐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빙 벌린 거시윈 같은 이민자 세대가 또 아메리칸 송북의 다양한 명곡들을 작곡을 했고 그리고 그런 복잡성, 그런 혼합적인 요소들, 음악적인 요소들이 또 브로드웨이의 쇼로 넘어간 것이고 세유뱅에서는 By Mir Bist Schon 이런 곡을 또 소개를 했는데 이 뿌리가 또 이디시 작곡가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또 브릴 빌딩이라는 또 작곡가 집단, 프로듀서 집단이 이 맨하탄에 자리 잡죠. 여기에 흘러들은 유대 문화의 영향, 뭐 특별히 이디시 문화의 흔적도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갸륵한 그리고 음악학자다운 그런 모습의 두 작곡가 스웨덴의 작곡가의 프로젝트 슈톨츠 리더의 Queen of World, A Tribute to Anna Margolin 흥미로운 음반인 것 같아서요. 음반 전체는 말고 7곡 골라왔습니다. 자세한 제목과 한글로 번역된 제목은 저희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어서 듣고 오죠.

금요일 2부에 만나는 DJ 선곡 열대야 앨범 반장. 오늘 소개하는 바는 스웨덴 출신의 듀오 슈돌츠 리더가 올해 발표하는 반 Queen of World, A Tribute to 아나 마르골린이었고요. 아나 마르골린 이디시어로 20세기 초반 시를 쓴 시인이었죠. 이두 작곡가 연주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음악을 연주하면서 또이 아나 말골린의 시로 가사가 된 노래 들어봤습니다. 참고로 곡 제목은 선곡표 혹시 확인하실 때 스웨덴어 그리고 이디시어 먼저 그리고 스웨덴어 이렇게 표기가 된 제목들이 많고요. 이디시어로만 표기된 제목도 있습니다. 자, 주말 안내 해드려야죠.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송용 PD가 소개하는 새음악 플레이리스트. 토요일 2부는 가을 개편과 함께 새로 시작한 데일리 코너죠. 세계 음악의 키워드 종합편. 일요일 2부 노랫말 낭독 시간 새음악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와 함께합니다. 오늘 마무리는 카보베르데 이 아티스트 일두 로브가 부릅니다. 까밍유 디 마르 바닷길 이 노래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회사에선 꾹 참았던 짜증이 집에만 오면 툭 터져 나오다니요. 가족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거예요. 가족은 그냥 말을 걸었을 뿐인데 어쩐 일인지 화를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도 남입니다. 남을 나로 착각하고 대하다 보면 결과는 부정적으로 흐르기 쉬워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Listening부터 Speaking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타이틀은?
1: 冷蔵庫に 人が 入る?
0: 냉장고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今年の夏は本当に 暑かったですよね,
1: そうなん
0: 先生.
1: ですよね、本当に。
0: ええ。それで日本ではですね、
1: はい。
0: 人が入れる冷
1: うん。
0: 蔵庫まで登場したそうです ね。
1: そうなんですよね。これ私も記
0: はい。
1: 事で読んでびっくりしていて、結構ユニークな内容だったので、これおそらくウォン先生教材のトピックに使うかなとかちょっと想像してたんですけどね。まさ
0: ああ、
1: に
0: そう
1: そ
0: で
1: の
0: す
1: 通りで
0: ね。
1: したね。
0: いや、これはですね、見たとき、あら、これは何だろ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やはり想像しますよね。冷蔵庫とか人が入れる冷蔵庫があったら、ああ、これは涼しいだろうな、冷たいだろうなとかですね、思います。じゃあ、냉장고에정말들어갈수 있다면 얼마나 시원할까? 이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바로 그 상상을 상품화시킨 게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시죠.
1: 厳しさを増す。
0: 기비싸오 마스 하면은 상황 또는 조건 등이 전보다 더욱 심해지다, 더 힘들어지다. 기비시, 기비싸면 엄격함이 더해진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죠.
1: 物価が上がって家計の負担は厳しさを増しています。
0: 물가가 上がって, 물가가 올라서 가계의 부담과 가계 부담이 기비싸오 마시테이마스. 더욱더욱 커졌습니다. 그 부담이 더 심해졌다라는 거죠.
1: 着想を得る。
0: 작소오 에르 하면은 아이디어 또는 힌트 등을 얻다, 발상이 떠오르다라는 뜻으로.
1: 伝統的な 日本 の 着物 の 生地 から 着想を 得てデザインしたものです。
0: 전통적인 일본의 기모노 키지라고 하면은 이거는 천 원단을 말합니다. 일본 기모노의 원단에서 착소오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어서 디자인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일본 기모노의 원단을 보면은요, 굉장히 화려한 것도 많거든요. 그 원단 자체에 들어간 문양 같은 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디자인한 것이다. 이런 뜻이고,
1: 素早く
0: 스바야크 하면은 빠르게, 재빠르게 또는 신속하게란 뜻으로,
1: 対応してくれて助かったよ。 ありがとう。
0: 스바야크 対応してくれて 助かった. 신속하게 대처해줘서 정말 도움이 됐어. 살았어. 이런 뜻이죠. 고마워. 아리가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냉장고에 사람이 들어간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볼까요?
1: 人が入れる冷蔵庫があったらいいのにと聞くと冗談のように思えるかもしれません。
0: 人が入れる冷蔵庫、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가 있으면 좋겠다. 또 聞くと 라고 하면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冗談のように 思える 冗談. 농담이죠. 농담처럼 오모에르 카모시레마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농담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1: しかし、そのような発想を商品化した人間冷蔵庫が日本で誕生し、SNS でも大きな話題となっています。
0: 그러나 그러한 発想を 商品化した, 商品化する, 상품화하다, 즉 상품으로 만들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발상을 상품으로 만든 닝겐 레이소고, 인간 냉장고가 일본에서 생겨나서 SNS에서도 大きな 화題 となっています.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 年々厳しさを増す猛暑の中で開発された人間冷蔵庫は、
0: 자, 낸, 이거는 해마다라는 뜻으로, 해마다 기비싸오마스, 더욱 심해지는 모쇼노 나카데, 모쇼, 이거는 폭염을 말하죠. 더욱 심해지는 폭염 속에서 개발된 인간 냉장고는
1: 街でよく見かける冷凍食品の自動販売機からデザインの着想を得たものです。
0: 자, 마치대 거리에서 요금 미가케르 흔히 볼수 있는 레이토 쇼크힌 노 지도 한바이기 냉동식품 자판기에서 그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얻어 착소오 에다 아이디어를 얻은 것즉 얻어 만들어졌습니다.
1: 装置の内部は15度に保たれており、
0: 다모츠 유지 하다, 다모타레르 유지되다, 유지되게끔 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치 내부는 15도로 유지되며,
1: 中に入って座ると、 約5

0: 音の冷風が頭や首、肩、背中に吹きつけます。
1: 자, 안에 들어가서 앉으면은 약 5도, 5도가량의 아주 차가운 바람이 머리와 목, 그리고 세나카 등에 후키츠케마스, 후키츠케두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세차게 불다, 즉 분사됩니다. 샥 하고 나온다는 거죠.
0: わずか10分ほどで全身を素早く冷やす仕組みになっており、
1: 불과 10분, 10분 정도면은 전신 온몸을 素早く 冷やす 아주 빠르게 식힐 수 있는 식구민이나 우리 구조로 되어 있어서
0: 建築現場や工場など暑さを避けられない環境で働く人たちの暑さ対策として期待されています。
1: 建築現場、건설 현장이라든가 工場、工場등暑さを避けられない環境 사케르 피하다. 그러니까 더위를 피하기 힘든 환경에서 하타라쿠 히토타츠노 아츠사 타이사쿠.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더위 대책, 즉 폭염 대책으로 기대이 사레테이마스.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공장이라고 할때 코조라고 했잖아요. 이건 또 다른 읽는 방법이 있는데 코바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코조라고 읽을지 코바라고 읽을지 코바로 읽었을 때는 규모가 아주 작은 공장이 돼요.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이라든가 아주 작은 규모일 때는 코바라고 읽고요.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공장을 말할 때는 코조와 같이 읽어줍니다.
0: 価格は約150万円と高額なため、現在は主に企業向けに販売されています。
1: 가격은 150만 円 정도 되는 코가급 고가라서 현재는 어머니 주로 기교 묵게니 한바이 사레데이마스. 기교 묵게, 나니나니 묵게 하면은 뭐뭐를 대상으로, 뭐뭐용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0: 毎年のように記録的な暑さが続く日本では、人間冷蔵庫が新しい猛暑対策として広く活用される日が来るかもしれませんね。
1: 매해, 마다, 해마다, 마이도시노요니, 기록的な 暑さが 続く.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일본에서는 닌겐 레이소코가, 인간 냉장고가 새로운 모쇼 타이사크, 폭염 대책으로 널리 활용되는 날이 쿠르 카모시레마센네. 올지도 모르겠네요. 선생, 혼돈이 ですね, 치카이우치니, 막 가테이 데모, こういった人間冷蔵庫というものが使われるようになる可能性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よ。
0: 一家に冷蔵庫2台っていうことです
1: そうですね。
0: ね。
1: 一つは食 材、
0: はい。
1: もう一つは人
0: 人用と
1: 間。
0: 人間用。
1: そうです。内容をよく考えながら聞いてください。
2: 人が入れる冷蔵庫があったらいいのにと聞くと、冗談のように思える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そのような発想を商品化した人間冷蔵庫が日本で誕生し、SNS でも大きな話題となっています。年々厳しさを増す猛暑の中で開発された人間冷蔵庫は、街でよく見かける冷凍食品の自動販売機からデザインの着想を得たものです。装置の内部は15度に保たれており、中に入って座ると約5度の冷風が頭や首、肩、背中に吹きつけます。わずか10分ほどで全身を素早く冷やす仕組みになっており、建築現場や工場など暑さを避けられない環境で働く人たちの暑さ対策として期待されています。価格は約150万円と高額なため、現在は主に企業向けに販売されています。毎年のように記録的な暑さが続く日本では、人間冷蔵庫が新しい猛暑対策として広く活用される日が来るかもしれませんね。
0: 26ページ、土曜のやりとり。
1: じゃあ、오늘의대화입니다。
0: 猛暑対策展って様々な商品が展示されていますね。
1: 猛暑対策展、폭염 대책 전시회에는 다양한 상품이 전시되어 있네요. 様々な商品が展示されています。
0: 僕は人間冷蔵庫に興味があって来たんですが、他にもいろんな商品があって驚きました。
1: 저는 인간 냉장고에 興味가 ある,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저 인간 냉장고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他にも 이런 쇼핑가 때 驚きました. 뭐그 밖에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어서 좀 놀랐어요.
0: これは前腕を冷水で冷やすタイプですね。
1: 쟁왕이라고 하는 것은 팔뚝을 말합니다. 어머, 이거는 쟁왕을 레이스이데 히야스 타이프. 팔뚝을 아주 차가운 물로 식히는 방식이네요.
0: 腕を冷やして体温を下げるってことですね。
1: 우데오 히야스테 우데 팔을 식혀서 타이온을 사게르 체온을 낮춘다는 거군요.
0: AIを利用して熱中症の危険度を判断するカメラもありましたよ。
1: 자, 熱中症라고 하면요, 열사병입니다. 올 여름에도요, 열사병, 熱中症, 이거 굉장히 많이 들은 단어이실 것 같은데요. AI를 이용해 AI를 활용해서 熱中症의 危険도 판단する, 열사병 위험도를 판단하는 그런 카메라도 있었어요.
0: 僕も見ました。
1: 저도 봤어요.
0: 画像をもとに顔色や表情などを分析して、
1: 가조와 모토니 나니나니오 모토니 모모를 바탕으로 즉 영상을 바탕으로 가오이로 안색이나 표정나도 분석시대 표정 등을 분석해서
0: 危険度を知らせてくれるなんてすごいですよね。
1: 위험도를 시라세르 알려준다니 아우, 정말 대단하네요.
0: でも猛暑対策展が開かれるほど 暑さが 年々厳しくなってるってことですから。
1: 하지만 모쇼 타이사크땡 폭염 대책 전시회가 히라카레르 호도 열릴 정도로 아츠사가 낸낸 키비시쿠 나테르 더위가 해마다 심해지고 있다 그런 뜻이니까
0: 今後も様々な対策が必要になりそうですね。
1: 공고 앞으로도 다양한 폭염 대책이 필요해질 것 같네요. 우리가 지난달에요. 냉감 판초, 냉감 판초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야, 그 모쇼 타이사쿠っていうのは これからもいろいろと続きそうな気がしますね。 はい、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よく聞いてください。
3: 猛暑対策展って様々な商品が展示されていますね。僕は人間冷蔵庫に興味があって来たんですが、他にもいろんな商品があって驚きました。
4: これは前腕を冷水で冷やすタイプですね。腕を冷やして体温を下げるってことですね。AIを利用して熱中症の危険度を判断するカメラもありましたよ。僕も見ました。画像をもとに顔色や表情などを分析して危険度を知らせてくれるなんてすごいですよね。でも猛暑対策展が開かれるほど
3: 暑さが 年々厳しくなってるってことですから、今後も様々な対策が必要になりそうですね。
0: 28페이지 楽々言葉相談所
1: 6월호 13쪽에 心当たりが ある라는 게 나왔는데 이 표현을 目星がつく 또는 検討가 츠크로 바꿔 말할 수 있나요?
0: はい、これはですね、日本の刑事ドラマでよく出てくる次のような表現で解説したいと思います。まず犯人に心当たりがある。これは犯人だと思う人を知っているという意味です。
1: 犯人に 心当たりがある라고 하면은요,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0: 犯人の目星がつく。 これは犯人の候補が分かっているという意味です。
1: 犯人の目星がつく라고 하면은 범인의 후보, 즉 용의자를 알고 있다라는 뜻이고
0: 最後に犯人の検討がつく。これは犯人が誰だか大体予想できるという意味です。
1: 자, 犯人の検討がつく라고 하면은요, 범인이 누구인지 대략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心当たりが ある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이라든가 기억을 바탕으로 짐작하는 곳이 있다, 짚이는 데가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보시가츠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능성 중에서 목표가 정해지거나 후보가 좁혀지다는 뜻입니다. 네보시가츠크는. 한편 켄토가츠크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상하다 또는 판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지죠. 그 나타내는 뉘앙스가요. 예를 들어서
0: 아타라시 헤아와 키마타.
1: 새로 이사할 집은 정했어. 아타라시 헤아와 키마타라고 했을 때
0: 아르테도 메보시가 ついたよ.
1: 아르테도 메보시가 ついたよ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 후보가 정해졌어. 즉 많은 것 중에서 이 집 괜찮다, 이 집 괜찮다, 그럼 뭐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아니면은 이 중에서는 얘가 괜찮겠다 이럴 때 메보시가 ついたよ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0: 今後どうなるかな?
1: 앞으로 어떻게 될까?
0: さあ、検討もつかないよ.
1: 글쎄, 検討もつかない 하면은 이거는 検討가 つかない, 検討も 해서 예상도 할 수 없어. 즉, 짐작도 안 가, 예상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아유, 나 짐작할 수도 없네, 예상도 안 되네 라고 할 때는 検討もつかな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はい、それでは人間冷蔵庫のお話、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人が入れる冷蔵庫があったらいいのにと聞くと、冗談のように思える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そのような発想を商品化した人間冷蔵庫が日本で誕生し、SNS でも大きな話題となっています。年々厳しさを増す猛暑の中で開発された人間冷蔵庫は、街でよく見かける冷凍食品の自動販売機からデザインの着想を得たものです。装置の内部は15度に保たれており、中に入って座ると約5度の冷風が頭や首、肩、背中に吹きつけます。わずか10分ほどで全身を素早く冷やす仕組みになっており、建築現場や工場など暑さを避けられない環境で働く人たちの暑さ対策として期待されています。価格は約150万円と高額なため、現在は主に企業向けに販売されています。毎年のように記録的な暑さが続く日本では、人間冷蔵庫が新しい猛暑対策として広く活用される日が来るかもしれませんね。
1: はい、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先生、はい、先生は人間冷蔵庫が出たら買いますか、は
0: い、いや、これからどんどん暑くなるんだったら欲しくなるかもしれないですよね。
1: まあ可能性はありますね、
0: はい、はい。ホームページなどにコメントを残してくださった方の中から抽選で YBM より就職や昇進に役立つ SJPT の受験資格を差し上げます。それでは良い週末をお過ごしください。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EBS 중국 중국어.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乐.
3: 호호.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4: 早市.
3: 아, 早市.
4: 很多北方人翻译是早市.
3: 早市, 그렇죠.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4: 어, 您听过是吗?
3: 아, 听过. 근데 보통 早市. 그대로 早, 아침이죠.
4: 早上,市.
3: 시장.
4: 시장.
3: 네, 그래서 그걸 줄여서 早市. 그대로 보통 우리가 이제 야시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봐요.
4: 네, 네, 네.
3: 새벽에 일찌감치 열리는 시장, 새벽 시장.
4: 시다.
3: 早市. 아, 요 또 새벽 시장은 또 새벽 시장의 그 색깔이 야시장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4: 맞죠. 在中国 심지어 요 남방의 朋友 专门到北方来
3: 对，南方夜市比较多，
4: 对夜市多，
3: 好看，
4: 好看。
3: 但是北方的话应该早市，
4: 对，因为我们北方睡得早，
3: 对，晚上
4: 我们晚上不出去玩，
3: 天气比较冷，
4: 对，
3: 所以晚上不行。
4: 对，但南方的话晚上大家出去玩很热嘛，
3: 对，很热，
4: 所以他们早晨都在睡觉。
3: 对，没错。좋습니다새단어보겠습니다새벽시장
4: 早市。
3: 구경하기 좋다, 둘러보기 좋다.
4: 好逛.
3: 好逛. 그대로 이제 이거는 이제 뭐뭐 하기 좋다가 好逛. 둘러보다. 그래서 구경하기 좋다, 둘러보기 좋다. 好逛. 거리를 구경하다.
4: 逛街.
3: 에, 逛街. 야시장을 둘러보다.
4: 逛夜市.
3: 에, 逛夜市. 夜市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야시장. 바퀴, 원을 그리며 한 번 도는 횟수.
4: 圈.
3: 한 바퀴 돌다.
4: 转一圈,
3: 转 이제 돌다, 한 바퀴 둘러보다.
4: 逛一圈.
3: 哎，这个圈真的大家很常用。 圈，
4: 你出去看一圈。
3: 哎，对。咱们出去走一圈。 啊，走一圈。
4: 对。
3: 보통 이제 儿화를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4: 北方人常用儿化。
3: 对。 그래서 圈 그대로 한 바퀴를 얘기합니다. 잠시 후, 조금 뒤.
4: 稍后。
3: 북적이다, 왁자지껄하다.
4: 热闹.
3: 네, 热闹. 어, 북적이는 곳에 가서 함께 어울리다.
4: 凑热闹.
3: 네, 凑热闹. 이거 이제 그 가서 같이 어울리는 거. 凑热闹. 아, 우리 같이
4: 我也来.
3: 凑热闹.
4: 네.
3: 구경하다.
4: 看热闹.
3: 약간 요거는
4: 这个有两种情况，一种就是说大真的出去就是看一看外面别人的生活呀，别人的这个市场啊，就是大家玩啊，看热闹。但还有一种情况，这个韩国语怎么说？
3: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구경은 뭐 싸움 구경이 제일 할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뭔가 이제
4: 왁자지껄看热闹，看热闹，看别人的热闹，其实这个是，但是一般是负面的情况，不太好的负面的。
3: 부정적인 어떤 뜻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
4: 幸亏.
3: 얼른 서둘러 급히.
4: 赶紧.
3: 만두 교자.
4: 饺子.
3: 네, 饺子. 솥에서 나오다 요리가 완성되다.
4: 出锅.
3: 냄새가 좋다, 향기롭다.
4: 香.
3: 전병, 호떡.
4: 馅饼.
3: 馅饼.
4: 儿화 馅饼.
3: 그죠. 馅饼 해도 좋습니다. 보통 근데 馅은 북방에서는 거의 뭐.
4: 都儿化.
3: 你 喜欢吃 哪个 馅 아,
4: 对对对.
3: 보통 얘기 많이
4: 白菜 馅 아.
3: 对对对.
4: 什么 猪肉 馅 아. 牛肉 馅 아.
3: 对. 아침 식사.
4: 早餐.
3: 早餐. 조찬이죠. 早餐. 호텔.
4: 酒店.
3: 酒店. 조식권.
4: 早餐券.
3: 哎, 요거 早餐. 券.
4: 但是其实很多人发音是早餐券。券.
3: 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 对对对.
3: 실제로. 근데 정확한 발음은 券.
4: 券.
3: 정통의 진짜 오리지널.
4: 地道.
3: 哎, 地道. 현지 그 지역.
4: 当地.
3: 当地. 손해보다.
4: 损失.
3: 损失. 뭐 대수라고 별거 다냐?
4: 哎, 算什么?
3: 算什么呀? 算什么?
4: 哎, 这个发音很重要，不能算什么。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算什么呀?
4: 算什么呀?
3: 算什么? 이렇게 발음하면 좋습니다.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5: 才几点啊？你怎么起这么早？听说这边的早市很好逛。 我想去逛一圈。这样啊，等我一下，我也去，给我5分钟。稍后到了早市。哇，这么热闹，幸亏跟你出来了。是吧？赶紧谢谢我。你看，饺子出锅了，真香。那边那个馅饼，看着也很不错。
6: 今天早餐就在这儿吃吧。那酒店的早餐券怎么办？来都来了，为了吃地道的当地早餐，损失个早餐券算什么？지금
3: 몇 시인데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4: 才几点呢？你怎么起这么早？
3: 어, 才几点啊？几点？ 겨우 몇 시라고 이제 몇 시인데 예, 이르다는 얘기죠. 자에 지이대나. 니怎么起这么早? 起 그대로 일어나다. 여기서는 이제
4: 起床.
3: 그렇죠. 起床. 잠에서 깨어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하게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니怎么起这么早?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 起这么早? 이 근처 새벽 시장이 볼만하다고 해서 한 바퀴 둘러보려고.
4: 听说这边的早市很好逛，我想去逛一圈。听说
3: 뭐뭐라고 들었다. 这边的早市 여기에 早市 새벽 시장이 很好逛. 오, 둘러볼만하다. 둘러보기 좋다. 好逛，很好逛。我想去逛一圈。 저 선생님이 아까 圈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또 약간 얼마나서 逛一圈 이렇게 그래서 逛一圈 내가 한번 쑥 들러보려고. 오, 그래? 잠깐만, 잠깐만, 나도 갈래, 5분만 줘.
4: 这样啊, 等我一下, 我也去, 给我5分钟.
3: 그러니까요. 这样啊, 그래? 그렇다고? 等我一下, 날 좀 기다려주세요. 我也去,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갈 거예요. 给我5分钟, 나에게 5분만 기다려주세요. 한 다음에 보면은 그 밑에 괄호가 있죠, 선생님. 조금 후에 새벽 시장에 도착해서.
4: 稍后到了早市.
3: 稍后. 약간의 시간,
4: 对对.
3: 짧은 시간, 조금 후 바로 到了早市, 새벽 시장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 정말 사람 많네. 너 따라 나오길 잘했어.
4: 와, 这么热闹，幸亏跟你出来了。
3: 그렇죠, 당연하죠.
4: 早上起来，有的时候外面的路上的人不太多。
3: 对对对，但是去了早市以后，哦，那边人很多，人都在这里，而且有很多小摊，特别有意思。啊， 이게 근데 이 早市는 날씨가 더울 때보다는 좀 추울 때. 이제 음식 파는 데서 막 연기 막 올라오고.
4: 所以我觉得这个洪老师就是对东北比较了解。对对对，东北的早市很有名。很有名，很有名。最近很多南方的小女孩很喜欢到北方去，东北去逛早市。嗯，对对对，而且早市什么都有。
3: 而且便宜，好吃，夜市主要是吃的，
4: 对，
3: 但是早市什么都有，
4: 什么都有，蔬菜啊，肉啊，
3: 衣服服装都有，鞋子都有，
4: 有点不像话，很特别，都有，
3: 东西比较全，
4: 比较多，夜市还是以吃为主，
3: 吃为主，
4: 以玩为主，但是早晨起来这个特别是早餐也很好吃，
3: 对，没错没错，哇，这么热闹，哦。 이렇게 와 북적북적 싱쿠이 다행이다 건니 출라라 야 너 따라 나오기를 잘했어 다행이야 싱쿠이 건니 출라라 그렇지 얼른 나한테 고맙다고 해
4: 是吧
3: 赶紧谢谢我，是吧？赶紧谢谢我，赶紧 얼른 谢谢我 나한테 고맙다고 해. 봐, 만두가 막 나왔네. 맛있는 냄새야.
4: 你看饺子出锅了，真香。
3: 야, 이때가 최고야. 아야. 연기, 예, 소 뚜껑 땅에 연기.
4: 어,那种感觉实在是太有活着的感觉。
3: 맛 없을 수 없는 음식.
4: 没错，而且特别是有生活的感觉。
3: 예. 对, 你看，你看。 饺子出锅了，出锅， 어, 드디어 솥에서 나왔습니다. 真香啊, 香. 어, 이 냄새 좋은데. 저기 저 전병도 맛있어 보이네. 오늘 아침은 여기서 먹자.
4: 那边的那个馅饼看着也很不错。今天早餐就在这吃吧。
3: 那边, 저쪽. 那边, 那个,馅饼. 馅饼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전병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먹는 전병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전병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밀가루 반죽 안에 먹을 게 있는 거.
4: 对对对. 有点像韩国的那个호떡,但是它里边是不是糖,是肉和菜.
3: 对, 肉和菜. 예, 그쵸. 고기나 채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야채들이. 看着很不错. 오, 좋아 보이는데. 今天早餐, 오늘 아침은요, 早餐, 就在这儿吃吧. 여기서 在这儿吃吧. 여기서 먹자. 그럼 호텔

0: 부식권은 어떡하고?
1: 那酒店的早餐券怎么办呢？
0: 아,
1: 哎
0: 그렇죠.
1: 呀，可惜
0: 酒
1: 啊！
0: 店供给免费给，不是免费
1: 不
0: 的，
1: 是免费的，
0: 他那个
1: 对，
0: 就住宿费的都包括
1: 包
0: 进
1: 括
0: 去。
1: 在里边了。大家不要以为是免费的。
0: 对，那酒店的早餐券怎么办呢？还是舍不得他呀？嗯，야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된 현지 아침 식사를 위해서라면 조식 쿠폰 하나 손해 보는 게뭐 대수냐?
1: 来都来了，为了吃地道的当地早餐。损失个早餐券算什么？
0: 그러니까요. 라이더 라일러. 에이, 여기까지 왔는데 라이더 라일러. 요것도 참 많이 쓰여지는 고정 격식 같은 표현입니다. 에이, 여기까지 왔는데 라이더 라일러. 웨이터 치 디다오다. 제대로 된 정통의 땅디 자찬.
1: 아, 这个不一样啊，
0: 아이, 그 자찬券
1: 这个，
0: 당연히 포기해야 돼.
1: 哎，这个酒店的很多酒店都差不多。
0: 酒店都是一样，西餐。
1: 特别是越高级的酒店，
0: 对。
1: 越雷同。
0: 牛奶，还有橙汁、面包，
1: 面包，对，就这些东西，最
0: 还
1: 多
0: 有
1: 给一个面条
0: 一
1: 什
0: 些
1: 么
0: 几个
1: 的，
0: 菜，
1: 对。
0: 几个包子。
1: 但真正地道的是当地的市场。
0: 当然。그래서为了地道的当地早餐，그현지음식아침을보고오호损失个손해를봅니다早餐券조식권뭐손해보는건算什么呀？별거아니야，아무것도아니야라고할수있습니다。자, 26쪽의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싱크이 다행히 운 좋게 집을 나서기 전에 우산을 챙겨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방금 그 폭우에 흠뻑 젖을 뻔했어.
1: 幸亏出门前带了把伞，不然刚才那场大雨肯定把我浇透了。
0: 幸亏다행히 출근 전에 외출하기 전에 집을 나서기 전에 따일러 바싼 따이싼 그저 우산을 챙기기를 다행이야. 싱크이 출문 전 따일러 바싼. 不然 안 그랬으면 깡차에 나창 따위 그 폭우죠. 막 한꺼번에 비가 퍽 따위. 肯定 분명히 바워. 에이 쟈 터울러. 쟈 그대로 그냥 물을 훅 뿌려서 젖은 거죠. 쟈 터울러. 이때는 이제 터우가 완전히 흠뻑 젖었다라고 하는 보호가 됩니다. 충전기가 고장 날 줄은 몰랐어. 보조 배터리를 가져오길 잘했네.
1: 没想到充电器坏了，幸亏咱们还带了充电宝。
0: 没想到充电器그대로 충전기죠. 坏了，고장나다。幸亏咱们还带了，우리가다행히뭐를 가져왔죠? 带了充电宝，그充电宝，보조 배터리가 되는 거죠. 充电宝。그 중고차 안 사길 잘했어. 안 그랬으면 크게 손해볼 뻔했어.
1: 幸亏没买那个二手车，不然亏大了。
0: 幸亏다행이다. 뭐뭐를 안 해서. 没买 사지 않아서. 나거 二手车 중고차를 안 사길 잘했어. 不然 아니면 亏大了. 손해 크게 볼 뻔했어요. 亏大了. 두 번째, 손실, 손해보다. 이 정도 돈을 손해본 게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损失这点钱对他没影响。
0: 损失这点钱，요정도의돈，这点钱你많지않은돈，좀크지않은돈，这点钱对他그에게는没影响，영향을주지않습니다。아무런영향이없어요。화재때문에그의재산이상당한손실을입었다。
1: 因为火灾，他的财产损失了不少。
0: 因为火灾，그대로화재죠。火灾，他的财产，그의재산이损失了。 손해를 보았습니다. 부쇼. 적지 않게 손해를 입었다. 이번 투자로 25만 위안을 손해보았다.
1: 这次投资损失了 25万.
0: 这次投资 이번 투자로 损失了 손실이 났습니다. 얼만큼? 25万. 25만 위안. 27쪽입니다. 신링지탕.
1: 死不是生的对立, 而是它的一部分.
0: 알고는 있는데 참 쉽지 않죠.
1: 生死好像是反义词，但是不，其实不是。对，也有人说生是死的兄弟，可能就是这个意思，是吗？都是人生的一部分。一部分。对。
0: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才几点啊？你怎么起这么早？听说这边的早市很好逛，我想去逛一圈。这样啊。
3: 等我一下，我也去，给我5分钟。稍后到了早市，哇，这么热闹，幸亏跟你出来了，
2: 是吧？赶紧谢谢我，你看，饺子出锅了。

0: 香。
1: 那边那个馅饼，看着也很不错。今天早餐就在这儿吃吧。
0: 那酒店的早餐券怎么办？
1: 来都来了，为了吃地道的当地早餐，损失个早餐券算什么？
2: 怎么说？이렇게말해요. 28쪽입니다. 요티아오하고 샤오마이는 빼놓을 수 없지.
3: 아, 요티아오和 샤오마이也不能少.
2: 그렇습니다. 요티아오,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 음식이죠. 그래서 요티아오和 샤오마이, 아, 이것도 맛있어요. 샤오마이.
3: 샤오마이也好吃.
2: 네. 也不能少.
3: 这个烧麦和饺子其实都是面皮和馅儿。 但是不知道为什么味道就是不一样，有意思哈。对，没错。
2: 콩물과 함께 먹어야 더 맛있어.
3: 和豆浆一起吃才香.
2: 원래 이제 요条이 저 豆浆 이렇게 찍어 먹는 거죠.
3: 对对。
2: 예, 그러면 좀 더 맛있죠. 그래서 豆浆, 예, 콩물, 一起吃, 같이 먹어야 才香, 그래야 맛있지. 아침에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먹으면 하루 종일 기운이 나.
3: 早上吃碗热面，一天都有精神。
2: 早上, 아침에 吃完热面, 따뜻한 국수죠. 一天都精神, 아주 하루 종일 기운이 납니다. 精神. 이 집 앞에 줄이 너무 길어, 저 집으로 가자.
3: 这家店门口在排长队，去那家吧。
2: 这家店门口, 그들 这家店门口, 이 가게, 이 집 앞이죠, 문 앞이죠. 在排长队, 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去那家吧。 평범한 음식이지만 새벽 시장에서 먹으면 유난히 맛있어.
3: 虽然是普通的东西，但是在早市吃就是香。
2: 虽然 A, 但是 B, 普通的东西, 일반적인 평범한 음식이지만, 但是在早市吃, 새벽 시장에서 먹으면 就是香, 맛있어요. 느낌대로 말해요.
0: 跟着感觉说。
2: 여기까지 왔는데, 기왕 왔으니 온 김에.
3: 来都来了。看都看了。吃都吃了。
2: 다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3: 선생님。这景点门票好贵啊，要不别进了。来都来了，进去看看吧。哎，这里边呢就几个假山，太不值得了。哎，发个朋友圈，那让大家。
2: 避雷呀！啊，这个很有意思啊！避雷，避雷这个词也很值得讲一讲，洪老师。没错，没错，没错。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토요일 파트 7의 날입니다. 내일이 또 토익 시험이 있죠. 이 학생들 보면은 내일이 마지막이다. 아, 이번에 내가 토익 점수 마지막 기회로 기한을 잡은 날이 내일이다.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학 입시나 아니면 다른 자격증에 있어서 그래서 내일 똑똑한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봐요. 여러분 경쟁자가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열심히 공부하시고 요즘 너무 스피드 시대라 참 힘들어요. 저도 이거 뭐 끝나자마자 막 답 올려달라고 막 이런 분들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끝나자마자 내일도 12시 15분에 김대균 토익킹 유튜브로 정답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때 기억 못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어쨌든 좀 정리해서 나중에라도 올리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47팔 같이 보겠습니다. 10시 18분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10시 18분 밑줄 그어두시고 인용문구 쭉 밑줄을 그어두세요. 레이첼 문이 그 이와 유사한 훈련 수업을 지난 봄에 했죠. 그럼 여러분 눈치 빠른 분, 작년에 이런 거 해봐서 이 사람 잘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능력이 돼요. 뭐 이렇게 하면은 A번 찍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풀어요. 이런 거 대강 예상하고 찍어서 본문을 봐서 아직 내 감각이 살아있구나. A가 답이에요. 이따가 확인해보면.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리스닝에도 인용문구 문제는 스스로 한번 찍어봐요. 대강 이런 질문이면 이런 예문이면 이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딱 찍어보면 토익 출제자 코드와 내 코드가 딱 맞냐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 도전 해봐야죠. 그죠? 그리고 148번 미즈 파크는 자기가 다음에 뭘 하겠다고 말하냐. 그러면 이제 미즈 파크 will do next. 이게 키워드죠. 이제 끝부분에 나오겠고 미즈 파크가 말하겠죠. 그러면 그 정도 예상하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즘 이 온라인 챗 디스커션도 별로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단문 독해도 쉽지 않고 참 야가 빠졌어요. 이 토익 문제가. 그래서 우리도 야가져야 됩니다. 지나 파크가 말합니다. Hi, Kevin. I just found out. 제가 이제 막 알게 됐어요. That the instructor for the intensive TOEIC strategy seminar, TOEIC 전략 세미나, 집중 전략 세미나를 위한 강사가 had to withdraw, 안 하기로 해야 됐다고, 철회해야 했다고 이런 거예요. Because of a sudden family emergency, 갑작스러운 가족의 그 응급 상황 때문에 withdraw가 원래 철수하다. 아니면 예금을 인출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이 못하게 됐어 이런 얘기죠. 갑자기. Oh no, that's really last minute. 정말 막바지인데 지금 바꿀 사람도 없고 이거 너무 급한데 이 다 닥쳐서 이러면 어떡해 이런 뜻이죠. The seminar is set for Thursday, isn't it? 세미나가 목요일로 세팅돼 있죠? Yes, and we can't call it up. 이거 취소할 수 없어요. Because too many staff members, 많은 직원들이 have already arranged their schedules around it. 그것에 맞춰서, 즉 그것 주변에 그 스케줄을 잡았기 때문에, 즉 그것을 하기로 하고 그걸 들으려고 나머지 스케줄을 다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이렇게 arrange their schedules around it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Do we have anyone in-house who could step in? 그래서 그 대신에 들어갈 혹시 우리 사내 사람 없을까? 그러니까 대타 없을까? 그 사람 어차피 못한다니까 우리 사내에 대타 없을까? 그랬더니 레이첼 문이 handles a similar training session last spring 나오네요. 레이첼 문이 작년에 이와 유사한 훈련 수업을 다뤘죠. 이분이 자격이 돼요. 이분이 작년에 비슷한 거 해가지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147번 정답 뭐죠? A번. Ms. Moon is capable of leading the seminar. A번이 여기서 정답이 됩니다. 147번을 이렇게 풀었죠. It received excellent feedback.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세션이 아주 뛰어난 의견, 즉 뛰어난 반응을 받았어요. She would probably need to revise some of the materials. 이 몇몇 자료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We really don't have many alternatives at this point.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많은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I will contact her right away. 내가 그녀에게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She'll need as much preparation time. 그녀가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준비 시간이 to make the necessary updates. 필요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잘 봐요. Gina Park. 예, Gina Park이 나왔어요. And 뒤에도 중요한 말이 많이 나와요. I will send a message to everyone.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Who registered 등록한 모든 사람들에게. So they know what's going on. 이들이 뭐가 진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48번 정답은 뭐죠? Miss Park은 C. Contact the people who signed up. 예, 등록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Contact를 send a message to. 본문에는 그렇게 썼죠. 이것도 paraphrasing입니다. 147-8 함께 들어볼까요?
1: Gina Park, 10:14 a.m. Hi, Kevin. I just found out that the instructor for the intensive TOEIC strategy seminar had to withdraw because of a sudden family emergency.
2: Kevin Lee, 10:16 a.m. Oh no, that's really last minute. The seminar is set for Thursday, isn't it?
1: Gina Park, 10:17 a.m. Yes, and we can't call it off because too many staff members have already arranged their schedules around it. Do we have anyone in-house who could step in?
2: Kevin Lee, 10:18 a.m. Rachel Moon handled a similar training session last spring. It received excellent feedback. She would probably need to revise some of the materials.
1: Gina Park, 10:19 a.m. We really don't have many alternatives at this point.
2: Kevin Lee, 10:20 a.m. I'll contact her right away. She'll need as much preparation time as possible to make the necessary updates.
1: Gina Park, 10:22 a.m. And I'll send a message to everyone who registered so they know what's going on.

EBS 김대균 토이킹 파트 7 진행 중입니다. 149번. 이 이메일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 정말 그런데요. 제가 개인 지도 많이 하잖아요. 900 넘어도 이거만 틀려요. 이거만 틀리는 학생이 있어요. 첫 문제. 주제는 무엇인가? 그럼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유치하지만 쓰라 그래요. 나는 첫 문제에 약하다. 나는 주제 파악을 잘 못한다. 기분 나쁘지만 써. 빨리. 그거 안 하면 이게 객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또 틀려요. 이거 틀리는 학생 계속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런 거 바로 자신의 약점은 공개하면서 아프지만 그때 공개하면서 여러분이 이걸 치료해야 돼요. 알았죠? 150번. 그다음에 미스 파커는 자기가 앨리스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Miss Parker will do for Miss Alice 이 정도 밑줄을 그어 두십시오. 그 다음 151번은 베넷에 대해서 결론 지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을 확인해 보면 처음 부분이 이게 좀 길어요. 그죠? 이 본문이 꽤 깁니다. 앨리스 양에게 쓴 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썼고 지금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Thank you for being a valued Brighton Language Institute student for the past 4 years. 지난 4년간 우리 소중한 브라이튼 어학원 학생이 돼주신 거 감사합니다. I wanted to let you know. 이 뒤에 답죠요. I wanted to let you know. I'm calling to let you know. 알려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뒤에 답 나오죠. That I will be leaving the institute. 제가 이 어학원을 떠나요. To take a new position elsewhere. 다른 데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걸 취하기 위해서죠. 직역하면. And my final day here. 이곳의 제 마지막 날은 will be 25th. of August, 8월 25일이 될 거예요. From that point on, 8월 25일부터 계속해서 your student support matters, 당신의 학생 지원 문제는 will be managed by Justin Bennett. Justin Bennett이 담당할 거예요. A colleague of mine, 내 동료 중에 한 사람인데요. Who has extensive experience, 이 사람이 경험이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With course registration, 코스 등록과 and student housing arrangement, 이 학생 주택 어떤 그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You may reach him at 전화번호, 여기 연락하거나 or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읽고 첫 번째 문제 풀어보죠. 목적이 뭐예요? 미안한데 저는 이제 그만하고요. 제 대신에 누가 할 거니까 그 사람하고 연락하세요. 이런 흐름이죠. 그러면 A번, to notify a student에게 about a change in contact person. 해서 어떤 연락할 사람에 있어서의 변경에 대해 알리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요. 이제 나 대신 할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그래서 A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제 한 문제 풀었어요. 이 목적. 목적이 요즘 쉽지 않아요. 이제 한 문장 갖고 안 풀리고 두세 문장 읽어야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a colleague of mine, 이중소유격이죠. of 다음에 mine 써야지 me 쓰면 틀려요. a friend of mine, a colleague of mine.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파트 5 문제 유형으로 함께 기억하십시오.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당신이 어떤 질문이나 관심사가 있다면 regarding your recent enrollments or payments, 최근의 등록이나 지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나 걱정거리, 관심사가 있다면 I'll be happy to assist you. 기꺼이 당신을 도와드리죠. While I'm still at the institute, 내가 이 어학원에 있는 동안에는 since my remaining time is limited, 제 그 남아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I regret that, 그 뒤에 중요한 말 나와요. Regret. I regret to inform you that, 이런 거 뒤에 답 주죠. 유감입니다. I will only be able to help with urgent issues. 긴급한 문제만을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하게 돼서 유감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건 나한테 물어라. 나머지는 이제 새로 담당하는 직원에게 묻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흐름으로 보시면
지금 150번, 바로 B번이죠. Assist her with immediate concerns. 여기 immediate 밑줄 그어주십시오. 이게 바로 본문의 urgent죠. Urgent. 알았죠? 그리고 however, 그러나 I will copy Mr. Bennett. 이 카피가 여러분 저 그 이메일 같은데도 CC, carbon copy 뭐 이런 거 있죠. 참조인. 뭐 그런 거 할 때 이거 쓰는데 여기도 베넷을 그가 이제 참조할 수 있도록 베넷에게도 이제 참조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베넷을 참조로 포함시키겠어요. On any messages we exchange, 우리가 서로 교환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so that he's aware of ongoing matters, 진행되는 문제를 그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됐고요. One more update, 한 가지 더 업데이트 된 사항은 Brighton Language Institute는 will be introducing a new student rewards program next month. 다음 달에 새로운 학생 보상 프로그램을 소개할 겁니다. 진행할 거예요. 자, 우선 여기까지 읽고요. 자, 지금 이 파커가 학생에게 나 대신에 이제 베넷이 감당할 것이라고 알려주는 흐름으로 보시면 이 베넷에 대해서 결론 지을 수 있는 얘기는 151번 정답이 뭐죠? C죠. He will assume Mr. Parker's role for Miss Alice. 앨리스를 위해서 파커가 하는 역할을 그가 떠맡을 것이다. 이때 assume이 임무를 떠맡다 할 때 assume이에요. 이게 가정하다의 뜻도 있지만 assume the responsibility, 책임을 맡다. 이 맡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C가 여기서 정답이 됩니다. 다 풀었어요. 근데 이제 문장은 좀 남아있으니까 읽어보죠. 여기 기분도 너무 중요하죠. 이게 시험의 파트 5의 답으로도 많이 나오는 Given the variety of courses and services you use through us.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는 그런 다양한 코스와 그 서비스를 고려해 볼 때 considering의 동의어가 given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I believe the program will be especially useful to you. 이 프로그램이 특히 당신에게 유익할 거예요. I will make sure that 대디아를 확실하게 하죠. Mr. Bennett이 receives the full details. 완벽한 세부 설명을 받도록 so he can explain them to you. 그가 당신에게 이러한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 so that can이 하도 많이 쓰인

0: 보니까 5에 이게 쏘나 쏘대 집어넣는 것 또는 뒤에 캔 집어넣는 게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이걸 평상시에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149에서 151 함께 들어볼까요?
1: Dear Ms. Ellis, thank you for being a valued Brighton Language Institute student for the past 4 years. I wanted to let you know that I will be leaving the Institute to take a new position elsewhere, and my final day here will be the 25th of August. From that point on, your student support matters will be managed by Justin Bennett, a colleague of mine who has extensive experience with course registration and student housing arrangements. You may reach him at 04-381-2746 or Justin Bennett at brightonlanguage.ac.nz.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regarding your recent enrollments or payments, I will be happy to assist you while I am still at the Institute. Since my remaining time is limited, I regret that I will only be able to help with urgent issues. However, I will copy Mr. Bennett on any messages we exchange so that he is aware of ongoing matters. One more update. Brighton Language Institute will be introducing a new student rewards program next month. Given the variety of courses and services you use through us, I believe the program will be especially useful to you. I will make sure that Mr. Bennett receives the full details so he can explain them to you. Kind regards, Glenda Parker.
0: 여러분, 이 파트 7의 독해 본문을 5, 6의 그 문제로 나올 만한 그런 어떤 큰 좋은 자료로, 학습 자료로 공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given. given은 considering의 뜻이죠. 그래서 무엇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so he can, so that he can과 같죠. 이 표현들 다 5에 출제가 되죠. 그리고 copy라는 표현이 좀 어려웠죠. 연락에 글을 참조로 포함시키다. 그때 copy. 이런 뜻도 잘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대균 토익킹을 200% 활용하는 방법. LC는 물론이고 RC까지 모든 본문을 미국, 영국, 호주 등등 다양한 발음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녹음한 LC 오디오 파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실전 감각 익혀보시고요. RC도 들으면서 공부해 주세요. 원어민이 발음하는 속도로 바로바로 해석해 나갈 수 있으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김대균 토익킹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LCRC 오디오 파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내일 12시 15분 김대균 토익킹 유튜브로 시험 끝나자마자 후기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해외에 나가서라도 좀 써먹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서 틀리더라도 이 표현을 한번 내가 써먹어 봐야지.
1: 맞아요.
0: 그거 해보는 거죠.
1: 제 다이어리 빼고요. 월요일은 제 다이어리인데 네. 미용실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0: 아니군요. 그거 빼고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1: Alright, let's go. Alright, let's take a look at Monday, my diary.
0: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내 기분이었죠.
1: Yes, I know.
0: 자, 가보겠습니다. 환경에 그렇게 의존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된다. 자, 난 의존하고 싶지 않다.
1: I would not like to depend
0: 그렇게 많이
1: so much
0: 내 환경에
1: on my environment
0: 하지만 난 그런다.
1: But I do. I would not like to depend so much on my environment. But I do.
0: 네.
1: 네, 여기에 I would not like to는 조금 더 polite하고 formal한 느낌이 나죠. 네.
0: I don't want to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I would like to까지는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부정으로 쓰는 거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자, 그리고 어딘가에 의존을 하는데 많이라고 해서 중간에 넣었어요. Depend on 사이에 so much on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뭐 depend solely on 뭐 이런 식으로도 쓴다든가.
1: Yeah.
0: 자, 두 번째 문장은요. 날씨는 내가 바라는 이상으로 내 기분에 영향을 준다. 자, 그 날씨는 영향을 준다.
1: The weather affects
0: 내 기분에
1: my mood
0: 내가 그게 그랬으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1: more than I want it to. The weather affects my mood more than I want it to.
0: 네. More than I want it to. 이거는 생략이 된 거였어요. 그렇죠? More than I want it to affect my mood. 인데 잘라낸 거죠. Right. 그리고 사람이 기분을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mood를 쓰는 게 가장 어울릴까요?
1: 네, right? 맞아요. 야, 그리고 다양하게 씁니다. 좀 네. 약간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 mood이라는 단어도
0: moody
1: 쓰고
0: 하고, mood swings가 심하다라고 네, 네. 한다든가.
1: Or you know, how's your mood today?
0: Right. 기분 어때?
1: 네.
0: 뭐 조금 우울해 보이는데 한다든가. 자, 세 번째 문장은요. 어둡거나 우중충한 날이면 가끔은 기운이 빠지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기분도 든다. 자, 그 날씨가 어둡거나 어둑어둑할 때
1: When the weather is dark or gloomy
0: 난 가끔 기분이 든다.
1: I sometimes feel
0: 낮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1: Low and unmotivated When the weather is dark or gloomy I sometimes feel low and unmotivated
0: 네, 쌤 feel low 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이거는 약간 우울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저는 약간 에너지가 되게 낮다는 생각이 나요.
0: 좀 약간. 기운이 빠진 느낌.
1: 맞아요. Yeah, I'm feeling low today.
0: Right.
1: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0: 그냥 에너지가 없는 거네요.
1: 네.
0: Feel low.
1: 네.
0: Right?
1: 반대로 high 쓰잖아요.
0: 아,
1: 그죠?
0: high를 쓰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1: yeah.
0: 막. pumped up 된 느낌을 yes. 얘기를 또 쓸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right, let's take a listen. I would not like to depend so much on my environment, but I do. The weather affects my mood more than I want it to. When the weather is dark or gloomy, I sometimes feel low and unmotivated. Because of that, I spend a lot of time creating a clean and pleasant space indoors. I think a comfortable environment helps me feel calmer and more positive. And on Tues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talking about what kind of haircut this person wants.
0: 자, 미용실에서 100% 써먹는 대화 여자편 part 1이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길이는 유지할 생각이세요? 아니면 확 자르실 건가요? 자, 당신은 생각하고 있나요?
1: Are you thinking
0: 그 길이를 유지하는 것을
1: of keeping the length
0: 아니면 가는 것을
1: or going for
0: 큰 잘라냄으로
1: a big chop. Are you thinking of keeping the length or going for a big chop?
0: 네. 우리 여러분들 go for something 한다는 게 뭔가를 목표로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1: 네.
0: 그래서 go for a big chop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머리를 확 자르다 혹은 자르기로 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뭔가 스타일링 관련돼서도 go for 많이 써요.
0: 맞아요.
1: Yeah, I'm going for a more like semi-formal look.
0: 아,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나 뭐 머리가 됐든 옷이 됐건 내가 이걸 목표로 해서 오늘 꾸며볼 거야. 이런 느낌 할 때
1: yeah.
0: I'm going

0: for something. 자, 두 번째 문장은요. 기르고 싶어요. 그러니 너무 많이 쳐내진 말아주세요. 자, 전 제 머리를 기르고 싶어요.
1: I want to grow my hair out.
0: 그러니까 제발 잘라내지 마세요.
1: So please don't cut off
0: 너무 많이.
1: too much. I want to grow my hair out. So please don't cut off too much.
0: 네, 여기서 핵심은 grow one's hair out이었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하면 머리를 기르는 게 되겠고요. 선생님, 여기서 don't cut off too much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cut off에서 off를 만약 빼면 어색해질까요?
1: 아니요, 괜찮아요. Please don't cut too much도 괜찮은데요. 뭔가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서 이게 빠져나오는 느낌으로 cut off를 많이 쓰기는
0: 뭐
1: 해요.
0: 자르다, 잘라내다 정도의 차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각해 두신 스타일이라도 있나요? 뭐 사진은요? 자, 알겠어요.
1: Okay.
0: 당신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나요?
1: Do you have a style
0: 생각에.
1: in mind?
0: 당신은 사진을 가지고 있나요?
1: Do you have a photo? Okay. Do you have a style in mind? Do you have a photo? Have a style in mind. 이건 너무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Especially when you're going to a hair salon or even like a nail salon or like finding a dress or like a suit for an
0: Right.
1: important day, right?
0: 그렇죠.
1: Yeah, do you have a style in mind?
0: 왜냐하면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1: 네.
0: 자기가 뭔가를 recommend 하기 전에,
1: 맞아요.
0: customer가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들으면 oh yes 하면서 뭔가 사진을 보여주는 게될 수도 있겠고.
1: 네. 그리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그냥 actually, I have a style in mind. Can I show
0: 아.
1: you a picture?
0: 그러면 그 경우에는 스타일리스트가 먼저 recommend를 했을 때 actually I have a style in mind and here's the photo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네요.
1: 네.
0: 오케이.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Are you thinking of keeping the length or going for a big chop?
1: I want to grow my hair out, so please don't cut off too much.
2: Okay. Do you have a style in mind? Do you have a photo?
1: I want something like this, with see-through bangs and a loose perm.
2: You want a natural, effortless vibe, right?
1: And on Wednesday, we took a look at part two of this dialogue.
0: 네. 자, 여자 편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 시간 공들여 꾸민 게 아니라 본래 예쁜 것처럼 보이면 좋겠어요. 자, 정확히요.
1: Exactly.
0: 전 그게 보이길 원해요.
1: I want it to look like
0: 제가 예쁘게 깨어난 것처럼,
1: I woke up pretty.
0: 제가 수시간을 보낸 것처럼이 아니라,
1: Not like I spent hours
0: 노력하며,
1: trying. Exactly. I want it to look like I woke up pretty. Not like I spent hours trying.
0: Well, it's not happening, okay? 지금, 예쁘게 깨어난다. 이 말이 좀 재밌잖아요. 깨어났는데 이미 화장이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wake up 뒤에 복잡할 필요 없이 그냥 pretty라고
1: 맞아요.
0: 쓰면 되겠습니다.
1: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I woke up like this. I woke up like, 나 이렇게 일어났어. I woke up like this.
0: 나는 메이크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겠고요. 뭔가 수시간을 노력하면서 보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애썼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근데 그런
1: 맞아요.
0: 거 원치 않는다. 자, 두 번째는요. 느낌 왔어요. 앞머리는 눈썹 위로 잘라드려요. 자, 덜 말하세요.
1: Say less.
0: 그 앞머리에 대해서는
1: For the bangs,
0: 당신은 그것들을 원하나요?
1: do you want them
0: 당신의 눈썹들 위로
1: above your eyebrows? Say less. For the bangs, do you want them above your eyebrows?
0: Are you from France? 뭔가 them이라고 하셨네요.
1: 네.
0: 자, say less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위트 있게 들어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덜 말해라 한마디로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1: 완전히 이해했다.
0: 그렇죠. 그리고 above라고 하는 게 눈썹 위로라고 할때 above를 썼는데요. 그럼 만약에 눈썹 아래로 좀 내려오게 한다라고 하면 뭘 쓰면 될까요?
1: 그러면 below 쓰면 돼요.
0: 아.
1: So, do you want them below your eyebrows or above your eyebrows?
0: 제가 뭔가 the bangs를 만든다면은 아래쪽은 안할것 같아요. 눈썹 찔리지 않나요?
1: 근데 약간 여성들은 see-through bangs 할 때는 너무 짧은 것보다 요즘에는 살짝 길게 하더라고요.
0: 저는 이제 이마 한반 정도 하지 않을까.
1: 네,
0: 이상할까요?
1: 지금처럼요?
0: 지금처럼이라니요.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세 번째는요. 눈 정도 길이로요. 짙은 갈색으로 염색도 하고 싶어요. 자, 제 눈

0: 늘 주의해요, 제발.
1: Around my eyes, please.
0: 전 또한 그걸 염색하고 싶어요.
1: I also want to dye it.
0: 아주 어두운 갈색으로.
1: Dark brown. Around my eyes, please. I also want to dye it dark brown.
0: 안 어울려. 이러면서. 자, 이건 내가 스스로 dye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런 식으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원래 정확하게 한다면 I want to get it dyed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냥 dye it 해도 컨텍스트상 이해가 되는 거죠.
1: 네.
0: Alright,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right, let's take a listen. Exactly. I want it to look like I woke up pretty, not like I spent hours trying.
2: Say less. For the bangs, do you want them above your eyebrows?
1: Around my eyes, please. I also want to dye it dark brown.
2: You might want to go with ash brown.
1: It'd be nice if you could trim the split ends as well. And on Thursday, we took a look at a social media post talking about they just got their haircut.
0: Right.
1: And they're asking their followers or their friends,
0: 맞아요.
1: What do you think?
0: They need other people's opinion,
1: yes.
0: right? So, 그것에 관련해서 해보겠습니다. 방금 미용실에서 돌아와 거울을 다시 보는 중이야. 자, 난 방금 돌아왔어.
1: I just got back.
0: 그 미용실로부터.
1: From the hair salon.
0: 그리고 그 거울 안을 봤어, 다시.
1: And looked in the mirror again. I just got back from the hair salon and looked in the mirror again.
0: 네. 우리 어디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컴백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 Mm-hmm.
0: 근데 get back도 결국에는 어디에 이 get 자체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1: 네.
0: 특히나 좀 도착에 신경을 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I got back, I came back 둘 다 의미는 괜찮죠, 그렇죠?
1: 네, 맞아요.
0: Right. So from the hair salon이라고 했습니다. Hair salon은 two words로 나눠야 될까요?
1: Yes, it's two words.
0: Right.
1: So same goes for nail salon as
0: okay.
1: well. Yeah.
0: 자, 그리고 우리 거울을 본다라고 할 땐 전치사 in이었던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다듬어만 달라고 했는데 머리가 왜 훨씬 더 짧아진 기분이 드는 거지? 자, 난 그냥 다듬음을 원했어.
1: I just wanted a trim.
0: 하지만 왜 내 머리는 느껴지지?
1: But why does my hair feel
0: 훨씬 더 짧게?
1: Way shorter? I just wanted a trim. But why does my hair feel way shorter?
0: 네, 여기 way라고 하는 거는 길이란 뜻이 아니죠, 여러분들.
1: Mm-hmm.
0: 그래서 much라든가 far처럼 훨씬,
1: 맞아.
0: 아주라는 느낌으로 강조를 해주는 것 같아요.
1: Yeah, and it is a lot more casual.
0: Right.
1: So you can hear it in casual conversation.
0: That's right.
1: Yeah.
0: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이거 약간 낭독하실 때
1: 네.
0: way 이런 식으로 거기에 조금 인터네이션을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아요. Oh, wow. It's way better.
0: Right. Uh-huh. 뭔가 강조하는 거니까.
1: Yeah.
0: 자, 세 번째입니다. 레이어랑 앞머리는 괜찮아 보여서 더는 기분 상하지 않으려고. 자, 그 층들과 앞머리는 괜찮아 보여.
1: The layers and bangs look okay.
0: 그래서 난 노력 중이야.
1: So I'm trying.
0: 기분이 악화되지 않으려고.
1: Not to spiral. The layers and bangs look okay, so I'm trying not to spiral.
0: 네.
1: 되게 특이한 단어 배웠잖아요, 선생님.
0: 네.
1: Spiral. What does this mean?
0: 이게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지다라는 신조어에 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1: 맞아요.
0: Alright.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3: I just got back from the hair salon and looked in the mirror again. I just wanted a trim, but why does my hair feel way shorter? The layers and bangs look okay, so I'm trying not to spiral. What's your honest opinion? Let me know in the comments. I can't tell if it genuinely suits me or if I'm just gaslighting myself into liking it. Hashtag not so happy.
1: And on Fri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a hairstylist and a man.
0: 네.
1: His name could be Mayu.
0: Could be.
1: Yes.
0: 맞을 겁니다.
1: 네.
0: 자, 미용실에서 100% 써먹는 데와 남자 편 해볼게요.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평소처럼 짧게 커트해드려요? 자, 그랬더니 이거 직역으로 하면요. 뭘 우린 하죠, 오늘?
1: What are we doing today?
0: 당신은 짧은 커트를 원하나요?
1: Do you want a short cut?
0: 평소처럼.
1: As usual. What are we doing today? Do you want a shortcut as usual?
0: 네.
1: 네, 이런 서비스 인더스트리에서는 뭐 웨이터 아니면 다른 이런 헤어스타일리스트처럼 right. 이렇게 우리라고 말 많이 해요.
0: 맞습니다.
1: Well, what are we ordering today? What are we eating today?
0: 뭐 주문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라기보다 함께 해주는 느낌?
1: 맞아요. Are we getting any drinks?
0: 오, 한국에서 사실 외국인 상대로 뭔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써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너무 right. 좋아요.
0: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짧은 머리가 좀 지겨워져서 뭐 길러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전 약간 지겨워요.
1: I'm kind of tired.
0: 짧은 머리가.
1: Of short hair.
0: 그래서 전 생각하고 있었어요.
1: So I was thinking.
0: 그걸 기르는 것을.
1: Of growing it out. I'm kind of tired of short hair. So I was thinking of growing it out.
0: 네, 여기서도 성격이 보이는 게 I'm tired of라고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근데 kind of를 넣어서 네. 조금 지겨워서요. 네. 조심조심 말하는 느낌. 뭔가 부정당할까 봐.
1: 맞아요. Right. I kind of wanna
0: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죠?
1: 네.
0: 자, 세 번째입니다. 머리카락이 가는 편이셔서 짧고 깔끔하게 유지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당신의 머리는 더 얇은 쪽에 있어요.
1: Your hair's on the thinner side.
0: 전 말하겠어요.
1: I'd say
0: 당신이 그걸 짧고 깔끔하게 유지해야 하겠다고.
1: You should keep it short and neat. Your hair's on the thinner side. I'd say you should keep it short and neat.
0: 네, 쌤, 그러면 on the thinner side 말고 다르게 뭐 뭔가 응용해서 뭐 그는 좀 키가 작은 편에 가까워 이렇게 좀 너무 he's short 하는 것보다 he's on the shorter side라고 쓸 수도 있을까요?
1: 네, 맞아요.
0: Okay.
1: 오히려 그게 더 부드럽고 좀 더 젠틀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0: 아, 형용사를 바꿔서 응용이 가능하군요.
1: 네.
0: 그렇죠? Alright,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3: What are we doing today? Do you want a shortcut as usual?
4: I'm kind of tired of short hair, so I was thinking of growing it out.
3: Your hair's on the thinner side. I'd say you should keep it short and neat.
4: All right. You're the expert. I trust your judgment.
3: Let me trim your sideburns, too. If you have somewhere to be today, I can also style it with some wax for you.
1: All right, that is a wrap for this week.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0: 네, 한 주 너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1: 세리나였습니다.
0: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1: All in one, easy writing.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4: I'm Peter Vint, and we're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our weekly review every Saturday. Let's start off on Monday when we looked at brain freezes and what happens, why they occur, what they mean.
3: 재밌는 기사였죠. 자, 8월 달 기트형 책 마지막 기사였습니다. 월요일 기사는. 찬 거 먹으면 왜 머리가 아픈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천천히 먹으면 되는구나.
4: 네.
3: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뭔가 갑작스럽게 머리가 좀 아프죠. 이걸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triggers a sudden discomfort. 불편함이란 여기 좋은데, 약간 통증 같은 것도 discomfort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4: 그쵸.
3: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4: Consuming chilled desserts too rapidly triggers a sudden discomfort known as brain freeze.
3: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severe cold-induced discomfort라고 했거든요. 차가운 음식으로 induced 된다는 얘기는 유발된다는 얘기예요.
4: 그렇죠.
3: 찬 음식 때문에 혹은 찬 음료 때문에 유발되는 그와 같은 통증이나 불편함. Okay?
4: Individuals who regularly endure intense headaches frequently report experiencing more severe cold-induced discomfort.
3: Okay. 그러니까 평상시에 두통이 심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증상, brain freeze도 더 심하게 자주 겪는다는 얘기죠.
4: Mm-hmm.
3: 전체 기사 내용을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Why brain freezes occur and what they mean. Consuming chilled desserts too rapidly triggers a sudden discomfort known as brain freeze. According to experts, this sharp sensation stems from rapid mouth cooling. The subsequent temperature shift causes surrounding blood vessels to shrink and swell. This physical transition activates specific facial nerve pathways that transmit painful signals toward your forehead. Neurologists note that this harmless phenomenon displays a strong hereditary pattern. Furthermore, global research conducted by academics indicates a fascinating connection to migraines. Individuals who regularly endure intense headaches frequently report experiencing more severe cold-induced discomfort. The hypersensitive nervous systems of these patients react much more intensely to sudden thermal drops. Medical researchers previously utilized this physical reaction as a convenient experimental model for head pain. Simulating these brief episodes allowed scientists to analyze intracranial blood flow and nerve operations. Although modern laboratories now employ different triggering methods to develop pharmaceuticals, past observations proved invaluable. Slowing down your eating pace remains the best way to prevent these sudden headaches.
3: 자, 첫 번째 요약문을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책에 두 개의 문장들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빈칸을 두 개씩 드렸으니까 빈칸 채워보세요.
4: Rapid cooling from eating cold treats triggers brief cranial discomfort known as brain freeze.
3: 뭘 유발한다에 해당하는 단어 triggers s를 붙여야 되는 동사가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야 되고요.
4: 하고 통증 가지고 있는 뜻의 단어 discomfort 그 두 번째였어요.
3: 아까 많이 했었던 단어죠. Cranial 같은 경우는 이제 두개부를 말합니다. 머리 쪽의 통증을 말하는 거죠.
4: 네.
3: 자, 두 번째 요약 뭔가입니다.
4: Scientific research links this hereditary phenomenon to the underlying nerve mechanisms of chronic migraines.
3: 첫 번째 단어는 유전적인 어떤 현상이라는 의미로 hereditary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려받은 어떤 형질이라는 얘기예요.
4: 그렇죠. And the second one, nerve mechanisms, S까지.
3: 그렇죠. 신경학적 기전과 관련이 또 있다는 걸로 판명이 됐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자, 9월호 이번 달 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했었던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화요일은 베트남 소식이었죠.
4: Yes, and how they are targeting that counterfeit market, trying to clamp down on fake.
3: 그렇죠. 위조품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베트남 정부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중에 그 명품 위조 상품 그 짝퉁을 의미하는 단어 counterfeit luxury goods 이 문구 문장에서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4: Vietnamese authorities recently intensified a nationwide clampdown on the country's ubiquitous black market for counterfeit luxury goods.
3: Okay. Ubiquitous는 정말 만연한 여기저기에 있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고. 자,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판매업자들이 엄격한 규제를 좀 우회하는 방법을 기어이는 또 찾아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bypass라고 하는 동사가 있었죠. 우회하다, 피해가다. Bypass strict regulations.
4: Adaptable manufacturers will easily find clever ways to bypass strict regulations.
3: 좋습니다. 자, 전체 영어 기사를 집중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5: Vietnam targets its booming counterfeit market. Vietnamese authorities recently intensified a nationwide clampdown on the country's ubiquitous black market for counterfeit luxury goods. This aggressive enforcement is driven by international pressure, particularly afte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labeled the nation a top offender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violations. Law enforcement officials have conducted numerous surprise raids

0: raids on major warehouses. These massive sting operations targeted illegal replicas mimicking prestigious global brands such as Louis Vuitton and Nike. While some independent local designers welcome a cleaner business environment, many vendors remain largely unfazed by the sudden police attention. Sellers frequently rely on early warning systems to hide stock and seamlessly continue trading daily. Economically strapped citizens and visiting tourists heavily drive the domestic demand for these affordable alternatives because genuine products remain completely out of reach. Experts suggest that completely eradicating this underground trade is highly improbable due to this constant consumer desire. Adaptable manufacturers will easily find clever ways to bypass strict regulations.
1: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약문 1번.
2: Driven by intense global pressure, Vietnamese authorities are cracking down on massive counterfeit markets.
1: 우리 본문에서는 clamp down이란 말이 나오긴 나왔어요, 기사에서요. 여기서 우리가 요약문에 쓴 단어는 crack down on. crack이란 단어를 첫 번째 빈칸에 넣어주셨으면 됩니다. 이것도 단속한다는 얘기예요.
2: Yeah, and the second word, counterfeit, meaning 위조 상품해.
1: 그렇죠. counterfeit markets, 위조 상품 시장들. 자, 요약문 2번, 두 번째 문장.
2: Persistent domestic demand and adaptable sellers make eradicating these illegal operations highly improbable.
1: 그렇죠. 자, 첫 번째 빈칸은 adaptable sellers. 뭔가 적응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의미를 붙이면 됩니다. 그 판매업자들이 워낙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단속망을 피해서.
2: And the second word here, eradicating.
1: 그래서 완전히 이와 같은 불법 상품들을 근절하는 것을 eradicating, 상당히 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워낙 강하고 이 판매자들이 워낙 기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수요일 기사 한번 볼게요. 일본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2: Yeah, and how they're increasing visa fees and departure taxes to help with the incredible number of tourists.
1: 그쵸.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엔화 약세 얘기가 있었는데 ongoing currency depreciation이라고 하면 지속되는 통화 약세를 말합니다.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2: This massive price adjustment stems from ongoing currency depreciation and an intense post-pandemic uptick in tourism.
1: 그렇죠. 그래서 관광객이 워낙 늘다 보니까 그 인프라의 부담이 상당히 좀 더 커지고 그래서 비자 발급 수수료와 이제 출국세를 대폭 인상하는 결정을 50년 만에 내렸습니다. 이런 추가 세수가 이제 이런 인프라의 부담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help offset the heavy infrastructural burdens란 문구가 있었어요. 문장에서 들어볼게요.
2: Analysts explain that these combined measures help offset the heavy infrastructural burdens brought about by vacationers.
1: 자, 전체 영어 기사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0: Japan dramatically increases visa fees and departure taxes.
3: Tokyo recently took the decision to dramatically hike up its entry visa fees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50 years. This massive price adjustment stems from ongoing currency depreciation and an intense post-pandemic uptick in tourism. According to financial experts, the policy also reflects mounting domestic political anxiety regarding over-immigration. Alongside higher entry costs, the government intends to triple the standard departure tax levied on outgoing travelers. Analysts explained that these combined measures help offset the heavy infrastructural burdens brought about by vacationers. The extra revenue should easily cover the soaring administrative expenses required to manage incoming visitor flows effectively. International travel specialists believe these steep price increases will probably not deter passionate globetrotters from visiting. A study confirmed that the Asian country retains an enduring global appeal due to its excellent local cuisine. Policymakers firmly believe that the added revenue will successfully promote more sustainable tourism practices.
1: 자, 첫 번째 문장 요약문입니다. 들어보세요.
2: Japan significantly increased visa and departure fees to manage currency issues and booming tourism.
1: Visa and departure 다음에 나올 단어는 fees가 되겠죠. 수수료 성격의 비자 수수료와 출국세를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이걸 하는 이유는
2: to manage currency issues and booming tourism.
1: 관광이 워낙 지금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자, 폭발적인 그런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랬던 얘기입니다. Booming tourism, ING 붙인 형태. 자, 요약문 2번입니다.
2: Experts believe these new expenses will not deter enthusiastic travelers from visiting the country.
1: 아무래도 뭐 입국하는데도 돈도 더 들어가고 출국할 때도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these new expenses, 어떤 새로운 비용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will not
2: deter.
1: 우리 본방에서도 강조했던 말이죠. 억제한다든가 위축시키다. 전 세계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뭐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목요일 기사로 올게요. 미국 소식입니다.
2: Yeah, looking at the Supreme Court and its decision to uphold birthright citizenship.
1: 맞아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바로 시민권을 받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좀미 헌법에 보장돼 있는 기본권이잖아요.
2: 그렇죠.
1: So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2: The administration had actively sought to deny these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to the infants of undocumented workers.
1: 그렇죠. 미등록된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 행정부였던 의도였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연방 대법원이 그 제동을 걸고 나선 거죠. Individuals born on domestic soil. 자,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해요.
2: The court firmly determined that individuals born on domestic soil remain under national jurisdiction regardless of parental status.
1: 그래서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사람은 미국 관할권에 속한다라는 속지주의 원칙을 판시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사를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0: Supreme Court defends birthright citizenship by blocking Trump. The highest American judicial body recently protected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automatic citizenship for children born within the nation. This significant legal ruling explicitly struck down a controversial executive order signed by President Donald Trump. His administration had actively sought to deny these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to the infants of undocumented workers. Chief Justice John Roberts authored the majority opinion, asserting that these newborns are fully protected by historical legal clauses. The court firmly determined that individuals born on domestic soil remain under national jurisdiction, regardless of parental status. Consequently, this crucial verdict successfully wards off an unprecedented attempt to narrow long-standing immigration policies. Some conservative judges strongly opposed the ruling, but civil rights advocates celebrated it as a historic win. The ruling confirms that the 14th Amendment protects citizenship for anyone born in the United States, a principle upheld for over 150 years. Legal experts noted that the administrative effort failed to bypass established federal statutes and historical amendments.
1: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약문 1번.
2: The American Supreme Court blocked an executive order attempting to eliminate birthright citizenship.
1: 중요한 단어들이죠. An executive order. 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이제 차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제동을 걸었다. Executive 첫 번째 단어였고요.
2: Second one, birthright.
1: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이 부여된다는 의미로 birthright citizenship. 좋습니다. 자, 요약문 2번.
2: The landmark judicial decision protected automatic citizenship rights for children born to immigrants.
1: 그렇죠. 역사적인, 기념할 만한 의미하는 landmark가 첫 번째 단어에 들어가야 되고요.
2: The second word, citizenship.
1: 그렇죠. Citizenship rights. 그렇죠?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다뤘었던 한국의 SK 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시장으로 더 확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잖아요.
2: 그렇죠.
1: Branch out into global markets.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2: This strategic financial maneuver primarily aims to generate billions of dollars to aggressively branch out into global markets.
1: Okay. Branch out 이런 구동사. 그다음에 성능이 상당히 좋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시장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high performance memory chips 문장에서 들어볼게요.
2: As demand for AI technology grows, more and more companies are rushing to secure stable supplies of high-performance memory chips.
1: 자, 전체 기사 내용을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SK Hynix debuts on NASDAQ to fund expansion plans.
3: The prominent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3: 만나보세요. Welcome aboard.
4: 입이 트이는 영어.
5: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EB Tain and Young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3: Hello, welcome to EBT Young, and thanks for joining us for our weekly review. I'm Jennifer Clyde.
5: 자, 토요일은요, 이번 주에 있었던 주제들을 하나씩 다시 만나보면서 복습해보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 주제는 이제 지난달 8월호 마지막 사연이었었는데, 첼로를 열심히 연습해서 오케스트라에 입단을 해서 공연까지 하신 그런 멋진 사연입니다. 첼로를 뭐 원래 하시거나 그러셨던 게 아니에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5: 멋진 그 언니의 공연을 보고 나도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성공을 하셨습니다. 자, 그

0: 내용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어떤 좋은 표현들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만나볼게요.
1: Debut stage. In the winter of 2024, I saw an older friend playing the cello. She looked so wonderful performing on stage that I suddenly wanted to learn the cello too. It so happened that not long after, I heard that my church was offering cello classes. That's how I started learning the cello. A little later, I saw a notice recruiting members for an orchestra. So, I gathered up the courage to put in an application. I had only been learning the cello for less than 5 months at the time. Finally, in May 2026, I took to the stage with an orchestra. I only played 3 songs, but it brought me a lot of joy. The cello started as a casual hobby, but ended up bringing a huge change to my life. I've realized how much a person can change by experiencing success, no matter how small.
0: 자, 용기를 내다라는 말 하면서 어떻게 이제 courage 앞에 붙였냐면 이 구동사 gather up the courage 이거 상당히 그 케미가 잘 맞아요. gather up 하고 courage 자체가 용기를 끌어모았다는 얘기니까. 자, 용기를 내다. 다시 한번 영어 문장에서
2: gather up the courage. I gathered up the courage to apply.
0: 그렇죠. 용기를 내서 지원을 했다가 되겠죠. 네. 난 아직 다시 시도해 볼 만한 용기를 내지는 못했다.
2: I haven't gathered up the courage to try again yet.
0: 한번 실패를 했거나 뭐 떨어지거나 그랬는데 아, 또 한번 하라고? 아직 그럴 용기는 없다. 그런 말이죠. I haven't gathered up the courage. 그렇게요. 자, 용기를 내기가 쉽지는 않았다.
2: It wasn't easy to gather up the courage.
0: 한번 더요.
2: It wasn't easy to gather up the courage.
0: 오케이. 그래서 용기를 내다 쪽 구동사로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다. Bring someone a lot of joy.
2: I only played 3 songs, but it brought me a lot of joy.
0: 그렇죠. 자, 오케스트라 공연 때 비록 세 곡을 연주했지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It brought me a lot of joy. 단순한 취미이긴 한데 그래도 큰 기쁨을 나에게 안겨준다.
2: It's a simple hobby, but it brings me a lot of joy.
0: It brings me a lot of joy. 좋습니다. 자, 우리 아들을 보면서 부모님은 큰 기쁨을 느끼신다.
2: Seeing my son brings my parents a lot of joy.
0: 손주들 보면 너무 좋아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 그 얘기를 묘사한 문장입니다. Seeing my son brings my parents a lot of joy. 자, 그 다음. 단 하루도 빠짐없이 every single day.
2: I really focus on practicing every single day.
0: 그렇죠.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붙이시면 되고 책을 읽는다 쪽에 붙여볼게요.
2: I try to read at least a little every single day.
0: 매일 빠짐없이 조금이라도 이제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그 얘기를 그렇게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Okay, moving on to Tuesday. 이번 달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2: Yeah. So we talked about how, you know, a parent, a mother was trying to help her child appreciate even the little things in life.
0: 그렇죠.
2: Right?
0: 아이한테 일상의 작은 소중함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다는 의미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셨거든요.
2: 네네.
0: 그래서 appreciate 동사를 우리가 아주 중점적으로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요. 자, 사연을 영어로 다시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1: Learning to be grateful. I always drove my child around everywhere. But one day, I wanted to teach him to appreciate the value of everyday life. I wanted him to experience the patience that comes with waiting for public transportation and the physical burden of getting around without a car. That way, he could understand that the comfort we've enjoyed isn't something to take for granted. My son enjoyed the new experience at first. But before long, he started complaining about all the waiting and how tired his legs felt. Even now, he sometimes says, "When is the bus coming?" or "My legs hurt," as he urges me to hurry. But I think he's starting to discover the pleasure of traveling by public transportation. I am proud of him for learning to appreciate the little things. I think these small inconveniences

0: have helped him grow a little bit more.
1: 자, 첫 번째 표현은 뭐의 가치를 알다, appreciate the value of. 자, 소중히 여기다 쪽에 쓰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appreciate요.
0: I wanted to teach him to appreciate the value of everyday life.
1: 그렇죠.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 그런 의미로 appreciate. 나는 혼자 보내는 시간의 가치를 정말 높게 평가한다. 자, 그럴 때도.
0: I really appreciate the value of time spent alone.
1: 그죠. 혼자만의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다. 그 얘기예요. 자, appreciate. 자, 이번에는 the little things를 붙여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다 혹은 고맙게 여기다.
0: I am proud of him for learning to appreciate the little
1: 그죠.
0: things.
1: 소소한 것들에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 그런 의미였었죠. 자, 작은 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법을 배우면 훨씬 더 행복해진다. 그 용어를 해볼게요.
0: You'll be much happier if you learn to appreciate the little
1: 그
0: things.
1: 소확행이라고 하는 요즘 유행어 있잖아요.
0: Yeah, I like this.
1: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낀다의 의미로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So appreciate the little things in life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좀 다른 cranky라고 하는 형용사, 그날의 형용사로 우리가 그 정했었잖아요. 심술 부리고 좀 짜증이 날 때,
0: Mm-hmm. 네.
1: get cranky.
0: He complained that his legs hurt and got cranky at first.
1: 짜증을 냈다, 좀 툴툴거렸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got cranky. 잠이 부족하면 난좀 짜증이 난다.
0: I usually get cranky if I don't sleep enough.
1: 그렇죠? 수면 부족하면 예민해지니까. I usually get cranky if I don't sleep enough. 배고플 때도 그렇잖아요. I usually get cranky when I'm hungry.
0: Yeah, you
1: 이런
0: get
1: 식으로.
0: hangry too.
1: Hangry죠, 그죠? Hungry하고 angry 붙여서 hangry라고 단어를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는 걸핏하면 좀 심술을 부리는 경향이 있다.
0: He gets cranky all the time.
1: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잘 활용해 보시고. 오케이, moving on to Wednesday.
0: Yeah, on Wednesday, we had a listener share her story about immigrating to Australia roughly 10 years ago and how she thought that her English was pretty good. But then again, when she got there, she's like, oh my goodness. She realized,
1: What are people saying?
0: I know.
1: 아유, 얼마나 정말
0: I
1: 힘드셨을까요?
0: know. She even
1: 네.
0: developed a fear of English, but
1: 처음에,
0: she's okay now.
1: 지금은 너무 잘하시겠지만, 처음에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사연을 통해서 저희가 또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호주 이민각 썼을 때의 그 상황과 지금의 어떤 상황 얘기 사연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Challenges in life. I am an Ipteyong listener in my mid-50s. After working in Korea for 15 years, I quit my job 10 years ago and immigrated to Australia for my children's education. I had worked for a foreign company for many years, so I thought my English was pretty good. But after I moved to Australia, I realized it was a completely different story. I honestly couldn't understand even half of everyday conversations or TV programs. I kept losing confidence and developed a fear of English. But I didn't give up. I went to graduate school and kept studying with Ipteyong and Gwiteyong via EBS Bandy every day. Now my English has noticeably improved. These days, I work at the headquarters of an asset management company in Australia. Before every meeting, I always think about how I can speak more confidently. Whenever I think of my children writing, "We're proud of you, Mom," in a birthday card, it gives me the strength to keep going. Tomorrow, I'll give it my best again.
1: 자, 첫 번째.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TV 이런 거 듣고도 절반도 안 들려서 뭐 영어 공포증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0: 네.
1: 자, 동사가 뭐였죠?
0: Develop.
1: 감정이 생기다 쪽 동사는 develop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So develop a fear of English 갈게요.
0: I developed a fear of English.
1: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포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0: I don't want him to develop a fear of trying new
1: 그렇죠.
0: things.
1: 실패도 괜찮다고 자꾸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 don't want him to develop a fear of trying new things. It's okay to fail. 뭐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해준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0: It's okay to make
1: Of
0: mistakes.
1: course,
0: Nobody's
1: 실수도
0: perfect.
1: 좋고.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everyone, on this fine weekend.
0: Which means it's time for...
1: Review!
0: 네, 복습을 하는 토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음료수를 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같이 배워봤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많은 카페에서

0: 뭐 상관없어요. 스펠링은 어떻게 쓰든. 근데 이제 영어식 이름이 하나씩 있으면 조금 편하겠죠. 네, 그래서 카페에서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음료수가 나오면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I have a latte for Zach. 그러면 이제 Zach here. 그래서 Zach이 음료수를 뭐 받아가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음료수도 이제 사이즈별로 우리가 뭐 small, medium 혹은 regular, large 뭐 이런 게 있고 카페마다 이 small 사이즈를 부르는 이름이 또 있고 뭐 regular 사이즈를 부르는 이름이 있고 large 사이즈를 부르는 이름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large 사이즈하고 미국의 large 사이즈하고는 다르다.
1: 그런 것 같아요. 네.
0: 네, 특히 이제 음료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라지는 미국에서의 라지는 진짜 큽니다. 네, 그래서 달라요, 조금. 그래서 여러분이 라지 사이즈를 원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레귤러 사이즈를 시키시는 게 조금 더 낫다. 요 팁까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 이제 복습하러 가볼까요?
1: Okay, let's jump right in.
0: All right, starting with Monday, what did we learn?
1: Our expression was,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0: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라고 해서 계절 음료가 있나요? 라는 표현이었죠. Seasonal drinks가 계절 음료라는 표현이었고요. 'Do you have any 뭐뭐?' 라고 해서 뭐뭐가 뭐 하나라도 있나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들어있는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34쪽 보시면 되고요. 교재 없으신 분들은 대화 들으면서 들리는 만큼만 적어 보시면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부분 먼저 듣고 올게요.
2: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3: Yes, we have a pumpkin spice latte and an apple cinnamon tea.
0: 계절 음료 있나요?
1: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0: 빈칸에는
1: Any, A-N-Y.
0: 그쵸. Any가 들어가면 되고요. 네, 펌킨 스파이스 라떼와 애플 시나몬 차가 있어요.
1: Yes, we have a pumpkin spice latte and an apple cinnamon tea.
0: 네, 각각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될까요?
1: Pumpkin spice latte. Spice is S-P-I-C-E. And an apple cinnamon tea. Cinnamon is C-I-N-N-A-M-O-N.
0: 네, 시나몬에 N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또 해볼게요.
2: The pumpkin spice latte sounds perfect.
3: Great choice. It's very popular right now.
0: 펌킨 스파이스 라떼가 딱 좋겠어요.
1: The pumpkin spice latte sounds perfect.
0: Perfect가 빈칸에 들어가죠.
1: P-E-R-F-E-C-T.
0: 네, 그래서 sound perfect라고 하면 완벽하게 들리네요. 딱 좋겠어요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었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1: Great choice.
0: 빈칸에는
1: Choice. C-H-O-I-C-E.
0: 그쵸. 선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지금 인기가 정말 많아요.
1: It's very popular right now.
0: It's very popular. Right now, right now가 지금 당장 뭐 이런 뜻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월요일에 대화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듣고 올게요.
2: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3: Yes, we have a pumpkin spice latte and an apple cinnamon tea.
2: The pumpkin spice latte sounds perfect.
3: Great choice. It's very popular right now.
0: Let's move on to Tuesday.
1: Okay, on Tuesday, our expression was,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0: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큰 사이즈 커피로 주세요라는 표현이었네요. 그래서 뭐뭐로 주세요. I'll have 뭐뭐라는 표현이었고요. 조금 더 공손하게는 please를 넣어줬고, a large coffee, 큰 사이즈 커피 한 잔의 의미로 어가 들어갔었죠. 자, 그거 기억하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교재 35쪽에 있고요. 앞부분 먼저 들으면서 해보겠습니다.

0: Hi there. What can I get for you?
1: Good morning.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2: 안녕하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3: Hi there. What can I get for you?
2: Hi there.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Mm-hmm. 무엇을 드릴까요는?
3: What can I get for you?
2: What?
3: Can, C-A-N.
2: 네, what can I get for you? 라는 질문이 무엇을 드릴까요? 이렇게 어떤 걸 판매할 때 무엇을 드릴까요, 손님이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기본 표현 중에 하나고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라고 대답을 했죠.
3: Good morning.
2: 네, 아침이라서 good
3: morning. M-O-R-N-I-N-G.
2: 만약에 오후라면
3: good afternoon.
2: 그렇죠. 그리고 저녁 시간대다.
3: Good evening.
2: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아침, 오후, 저녁 시간대를 나눠서 인사를 또 사용하죠. 큰 사이즈 커피로 주세요.
3: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2: 네, 이 표현은 화요일의 표현이었죠.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자, 그럼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0: Would you like that hot or iced?
1: Iced, please.
2: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3: Would you like that hot or iced?
2: Would you
3: like, L-I-K-E.
2: 그렇죠. 그래서 would you like that 이라고 하면 그거를 어떤 선호로, 어떻게 선호하세요?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고요. Hot or
3: iced. I-C-E-D.
2: 네, 그래서 뜨겁게 hot 혹은 iced. 아이스로라는 표현인데 iced 뒤에 d가 붙죠. 그래서 I-C-E-D가 들어가는데 발음은 iced 이렇게 t 발음으로 됩니다. iced가 아니에요. iced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대답으로는 아이스로 주세요.
3: iced please.
2: 역시
3: 또 iced capital I-C-E-D.
2: 그렇죠. 그래서 iced 라는 거 요거 기억 잘 해주시면서 화요일의 대화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0: Hi there. What can I get for you?
1: Good morning.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0: Would you like that hot or iced?
1: Iced, please.
2: Let's move on to Wednesday now.
3: Okay, it's time for Wednesday. On Wednesday, our expression was, is this seat taken?
2: Is this seat taken? 이라고 하면 이 자리 사용 중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죠. taken 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용 중인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is this seat taken? 이라고 해서 이 자리가 사용 중인가요? 였고요. 우리가 seat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이 의자가 뭐 혹은 이 뭐뭐가 사용 중인가요?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1: No, it's free. Go ahead.
2: 실례합니다. 이 자리 누가 사용 중인가요?
3: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2: Excuse
3: me,
2: me. 그쵸, me. Excuse me가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Is this seat taken? 뭐 이 표현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자리 누가 사용 중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니요, 비어 있어요. 앉으세요 라고 했네요.
3: No, it's free. Go ahead.
2: 그쵸. No, it's free 라고 했는데 It's free, 공짜예요 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는. 네, 비어있는 이라는 의미로, 비어있어요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No, it's free. 여기서 empty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했죠, 비어있는.
3: 네.
2: 그 이유는 비어있는의 empty는 뭔가가 중간에 공간이 있고 비어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가방이 비어있거나 뭐 이럴 때 empty를 사용하지, 자리가 비어있을 때는 empty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앉으세요를 go ahead라고 했는데 ahead의 스펠링은요?
3: Ahead is A-H-E-A-D.
2: 그렇죠. Go ahead. A-H-E-A-D는 한 단어입니다. 자, go ahead라고 하면 지금 하려던 거 계속하세요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앉으세요의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0: Thank you.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0: Nope, all yours.
1: 감사합니다.
2: Thank you.
1: 맞은편 자리에도 누가 앉나요?
2: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1: 자, 맞은편 자리에도 누가 앉나요? 여기에 빈칸엔 뭐가 들어가죠?
2: Across, ACROSS.
1: 그쵸. 그래서 sit across from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의 맞은편에 앉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Across 요 단어 잘 기억해 주세요.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라고 질문했더니 아니요, 다 비어 있어요.
2: Nope, all yours.
1: 자, 여기서 free가 안 나왔네요. 그쵸? All
2: Yours, YOURS.
1: 당신 거예요, 모두 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그만큼 다 비어 있다, 당신이 다 써도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또 말한다라고 했었죠. 자, 수녀일도 다 봤고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3: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0: No, it's free. Go ahead.
3: Thank you.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0: Nope, all yours.
1: Now moving on to Thursday.
2: Thursday, we learned how long is the wait?
1: How long is the wait?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림은 얼마나 긴가요? 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 게 얼마나 기냐라는 의미로 뭐 예를 들자면 음료수를 시켰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이 식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등등 여러 상황에서 쓸수 있다고 했고요. How long is the까지는 꼭 외워야 된다고 했죠. 왜냐면 기다림이든 무엇이든 특정 무엇이 얼마나 긴지, 그게 시간이 됐건 아니면 길이가 됐건 특정의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더까지는 꼭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목요일의 대화 앞부분 들으면서 해보겠습니다.
0: Excuse me,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3: It'll be about 5 minutes.
1: 실례합니다.
2: Excuse me.
1: 음료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2: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1: 자, how long is the wait? 까지는 아시겠죠? 나의 음료수를 위해서가 뒷부분인데.
2: For my drink, drink.
1: 그쵸. 음료수, drink이죠. drink. 자,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이렇게 물어봤더니, 5분 정도요.
2: It'll be about 5 minutes.
1: 네, it'll be about
2: 5, FIVE,
1: 그렇죠?
2: minutes.
1: five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it'll be about 5 minutes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의 be가 take로도 바뀔 수 있다라고도 말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마무리해 볼게요.
0: That's fine.
3: We'll call your name when it's ready.
1: 좋습니다.
2: That's fine.
1: 네, 빈칸에는
2: Fine. FINE.
1: 네, 괜찮은 이라는 의미로 여기선 쓰였고요. That's fine. 음료가 준비되면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2: We'll call your name when it's ready.
1: We'll call your
2: Name, NAME.
1: 그쵸? NAME입니다. We'll call your name when it's ready. When it's ready는 음료가 준비되면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영어에서는 뒤에 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순도 기억해 주시면서 목요일의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0: Excuse me, how long is the wait for my drink?
3: It'll be about 5 minutes.
0: That's fine.
3: We'll call your name when it's ready.
1: 자, 이제 마지막 금요일로 가볼게요.
2: Okay, the last day of the week, our expression was,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자, 이미 음료수를 준비했고, 주문을 했고, 그래서 이 음료수를 마셔봤더니, 아, 조금 더 달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달게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의미로,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라고 했죠. 여기서 it은 내가 주문한 그 음료수를 말합니다. A little sweeter? 조금 더 달게? 라는 의미죠. 자, 그럼 금요일의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0: Excuse me,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3: Of course. How sweet would you like it?
1: 실례합니다.
2: Excuse me.

0: 조금 더 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1: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0: Could you make it a
1: little, L-I-T-T-L-E?
0: 그렇죠? A little sweeter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물론이죠.
1: Of course.
0: 얼마나 달게 해드릴까요?
1: How sweet would you like it?
0: 빈칸에는
1: would. W-O-U-L-D.
0: 맞아요. 그래서 how sweet would you like it? 얼마나 달게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했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말하는지 또 마지막 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Just a tad more syrup, please.
3: Sure, no problem. Here you go.
0: 시럽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1: Just a tad more syrup, please.
0: 빈칸에는
1: tad, T-A-D.
0: 네, little, tad, bit. 이런 표현들은 다 바꿔 쓸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1: Sure, no problem. Here you go.
0: 빈칸에는
1: problem, P-R-O-B-L-E-M.
0: 네, no problem, 뭐 문제 없어요 라는 뜻으로 괜찮아요, 좋습니다, 알겠어요, 뭐 이런 의미의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도 다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Excuse me, could you make it a little sweeter?
3: Of course. How sweet would you like it?
2: Just a tad more syrup, please.
3: Sure, no problem. Here you go.
0: 자, 이렇게 해서 복습 다 끝났고요. 여러분, 복습 다시 하고 싶으시면 EBS 오디오 억당 오시면 됩니다.
1: Fantast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쉽고 확실하게
5: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4: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5: Happy Saturday everyone. This is Juch.
4: 네, 벌써 한 주 함께 하신 내용을 정리하는 날이 됐네요.
5: Wow, the first full week of September.
4: 네.
5: I hope you're enjoying the beautiful autumn season.
4: Oh, I hope so too.
5: Yeah.
4: 네. 자, this week's conversations were mostly about giving directions and getting directions.
5: That's right.
4: 그렇죠. 그러니까 길을 안내해 주거나 이 안내를 받거나 뭐 이런 데 관련된 kind of detailed sort of expressions.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자세한 그런 표현들을 yeah. 여러분과 함께 왔어요.
5: 자, 이번 주 내용들 지금 생각해 보니까
4: 네.
5: 너무 좋은 게 한 every single day 한 다이얼로그에서 주는 것도 배우고 받는 것도 배우고.
4: 네네.
5: 그렇죠. So giving directions is a great way to study English in any languages, especially English because you learn how to give, how to receive.
4: 맞습니다. Yeah. 주는 것과 받는 것. 그렇죠. Yeah. 그런 과정에서 또 있을 수 있는 자잘한 얘기들. 어머 제가 그거 지나친 것 같아요. 혹은 아까 그거 본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오신 거예요.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5: Just keep going.
4: 네, just keep going.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5: That's right.
4: 네, 이런 그 디테일 한번 같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5: Right.
4: 자, 이제 함께 하고 계신 저희 교재 9월호 32쪽을 보시면 Weekly Review라고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5: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4: 네, 자 이제 31일 월요일 내용을 우리 33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5: Okay.
4: 자 여기서 이제 근처에 약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죠.
5: Oh, excuse me.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4: 네, 사실 is there 뭐뭐 하게 되면 뭐뭐가 있나요, 없나요? 일단 있는지부터 묻는 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5: Right.
4: Is there 하면은 보통은 맞는 거죠. 근데 is there라고 물으면 그 질문 자체가 아주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되는데요.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이 근처에 pharmacy가 있나요? 했을 때 네, 있습니다. 라고 할 때 yes, there is. 하고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네, 지하철역 바로 맞은편에 하나 있어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5: Yes,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4: Yes,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there's one. 당신이 말한 그곳이 하나 있습니다. There's one. 그렇군요.
5: Right. 여기서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했는데
4: 네.
5: 저는 개인적으로 across 하면 길 건너에 있는 게 주로 그렇잖아요.
4: 네네.
5: Across the street잖아요.
4: 네.
5: So I like to say across the street from.
4: 아.
5: But they're both fine.
4: 아, 맞다. Yeah. 그러니까 across the street. 그렇죠. 길을 건너 있는 거니까.
5: 그렇죠. 예.
4: 그렇죠? 근데 뭐뭐 건너에. 우리말로도 그 지하철역 건너편에 이렇게 yeah. 말하기도 하고 지하철역으로부터 길을 건너서 이렇게도 말하게 되거든요.
5: 길 건너편에.
4: 네, 맞습니다. 그래서 yeah. 이제 마찬가지로 영어로도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해도 되고 mm-hmm. across the subway station 해도 아무 문제 없겠네요.
5: Across the street from the subway station.
4: Across the street from yes. the subway station. 그렇죠.
5: They're both fine.
4: 하여튼 단어가 한 개라도 더 늘어나면 부담스러워요.
5: 네. Street 빼도 상관없습니다.
4: 아, 그런데. Yeah. 네, 알겠습니다. 자, 31일 월요일 대화 들어보세요.
6: Excuse me,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7: Yes,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6: Oh,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7: Definitely. It should only take about 5 minutes.
6: Great. Thanks for the help.
4: 네, 그렇군요. 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가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Oh,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4: 그렇죠.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Within 하게 되면 어떤 범위 안에, 안쪽으로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within a week 하면은 일주일이 채 안 걸려서 일주일 내로라는 말이 되고요. Within walking distance 하면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그 안쪽에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5: 가끔 within 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네. 그냥 is it walking distance
4: 그렇죠.
5: 해도 틀리진 않아요.
4: 그렇죠. 그건 네. 훨씬 부담이 없네요. Is it walking distance? 혹은 더 짧게 Can I walk there, do you think?
5: Can I walk there?
4: 네, 그렇죠. 내가 거기에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5: 저는 가능해요.
4: 예, 예, 예.
5: 그대는 모르겠고. I can walk there.
4: I can walk there. 맞다.
5: 나한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4: 네. 아, 선생님, 뉴욕에서 말이죠. 뉴욕에서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Can I get some water?
5: Can
4: I get some water? 제가 물을 좀 얻을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sure 하고 말해주고 도와주거나 이런 경우가
5: sure.
4: 있었는데
5: okay.
4: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Can I get some water? 그랬을 적에 I don't know. Can you?
5: 네. Can you?
4: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대요.
5: 괜히 그냥 뭐 이렇게 태클을 건다 그럴까?
4: 그게 장난인가요? 아니면 그 웃으면 넘겨야 되는
5: 그게
4: 거예요?
5: 그게 반반인 아니면... 것 같아요. 친한 네. 사람들끼리 할 때는 할 수 있어 없어. 그건 네가 할지 내가 알아? 약간 이런 농담으로 하는 거고.
4: 네.
5: 근데 let's say you don't like the person.
4: 어.
5: And then you just, it's a way of kind of being rude, demeaning that person. Yeah. So that's a... That's very sensitive.
4: 아,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5: 맞아요.
4: 그래서 정말 그 excuse me라는 말도 잘 안 한다고 하고 대도시에 사는 분들 꼭 거기만
5: right,
4: 그런
5: right.
4: 게 아니라 네, 우리 서울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대도시 혹은 소도시도 말할 것도 없고
5: right.
4: 조금 친절하게 말하는 건 이런 것이다. 교양 있게 말하는 건 이런 것이다. 이것도 알려주면 어떨까요? K-language가 되겠네요.
5: Absolutely, absolutely.
4: 네. 자, 응용 문제 보겠습니다.
5: Okay.
4: 제 사무실 바로 건너편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라고 한다면
5: There's a cafe right across from my office.
4: There's a cafe. 카페가 있어요.
5: 네.
4: 어떻게 가면 될까요?

0: Right across from my office. 내 사무실로부터 바로 길을 건너서라고 말씀하시면 되겠군요.
1: Wonderful.
0: 네. 자, 이제 드디어 9월 1일 화요일 순서로 오겠습니다. 34쪽입니다.
1: Tuesday.
0: 네. 시청에, 뭐 무슨 볼 일인지 모르겠지만 시청에 가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시청에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시겠느냐라고 본격적으로 길 안내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문장이 있었습니다.
1: Excuse me 대신 가끔 이제 sorry 하잖아요.
0: Sorry.
1: I'm sorry.
0: 네.
1: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0: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그러니까 City Hall까지 어떻게 가는지 How to get to City Hall?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ould you tell me?가 또 하나의 묶음이고 말해줄 수 있나요? 무엇을? How to get to City Hall? 시청으로 어떻게 가는지. 자, right.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했더니 두 블럭 정도를 쭉 걸어가다가 은행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1: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bank.
0: 아, 그렇구나. Go straight for two blocks. 이때 이제 go straight는 우리가 이제 워낙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된 표현이에요. Go right. straight, 직진하십시오. 근데 얼만큼 가야 될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yeah. for two blocks 이런 식으로 두 블록만큼 만큼 이게 for가 됩니다.
1: Right. For two blocks.
0: For two blocks. 그런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어디에서? At the bank. 은행이 있는 곳에서라는 거군요.
1: Right. Turn right at the bank.
0: Turn right at the bank. 그렇습니다. Right. 자, 그러면 당신 쪽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커다란 유리로 된 건물이 있을 겁니다. 보일 겁니다.
1: You'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0: 그렇습니다. You'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라고 말하고 있어요. Mm-hmm.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찾아갈 수 있겠는데요. 어렵지 않겠는데요. 라는 말로
1: Oh, that sounds easy enough.
0: That sounds easy enough.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m-hmm. 자, 이 부분 영어로 들어보시죠.
2: Sorry,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3: Sure.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bank.
2: Okay, then what?
3: You'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That's City Hall.
2: Perfect. That sounds easy enough.
0: 네, that sounds easy enough. 그 정도면 충분히 쉬운 것 같이 들려요. 라고 하는데요.
1: Mm-hmm.
0: 네, 자, 드디어 우리 응용 문제 2번 해보겠습니다.
1: Okay.
0: 벽에 크게 펭수 그림이 그려진 게 보일 거예요. 라고 한다면
1: Oh, EBS. You'll see a large Pengsu picture on the wall.
0: 네, 그렇습니다. You'll see a large Pengsu picture on the wall, and that's EBS building.
1: That's right.
0: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1: This building right here.
0: 네, this building, 그렇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2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 2일 순서가 되겠네요.
1: Mm-hmm.
0: 35쪽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분명히 한번 길 안내를 들었는데 yeah. 한 번에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말해달라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1: Oh, tell me again.
0: Tell me again.
1: 이런 상황이죠.
0: 네, 그렇죠. 자,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그리고 3번 출구로 나가서 이제 만약에 지하철이나 혹은 지하도라면 3번 출구로 나가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시라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 Oh, take exit 3 or go out of exit 3
0: right.
1: and walk toward The bus stop.
0: 그렇습니다. The take라는 동사가 쓰인다는 거.
1: Yes.
0: 몇 번 출구로 나가세요라는 말 take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1: Mm-hmm.
0: Take exit 3 이렇게 number 3 exit이라고는 잘 말하지 않고 exit 3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말한다는 거. 그다음에 뭐뭐를 향해서 그쪽으로 걸어가세요. Walk toward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대화 들어보실까요?
2: Sorry,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3: Of course. Take exit 3 and walk toward the bus stop.
2: Ah, exit 3.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3: Don't worry.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2: Thanks. I appreciate your patience.
0: 네, 그렇습니다.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가 있었죠.
1: Confused.
0: 네.
1: Oh, I get confused. When I take the subway.
0: 어, 맞아요.
1: Sometimes.
0: 그 지하철 탈 때 헷갈리는 경우 많죠. 자,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하면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헷갈려들 합니다.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Sorry.
1: That's right.
0: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엉뚱한 길로 갔던 것 같아요 라는 말도 있었죠.
1: Oh,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0: I think

0: It went the wrong way earlier. 그러니까 go the wrong way 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다라는 말이 돼요.
1: Right.
0: Go the wrong way. 그래서 이걸 과거형으로 바꿔서 went the wrong way라고 한 거고요.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좀 전에 earlier라는 말 한마디 이거 참 유용하게 잘 쓰실 것 같긴 하거든요.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라는 말. 물론 이런 말을 할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1: Right. 자, But you never know.
0: 그렇습니다. Yeah. You never know. 몰라요. Right. 사람 일은. 자, 응용 문제 2번에 보도록 하죠. 아까 제가 엉뚱한 사무실에 갔던 것 같아요.
1: I think I went to the wrong office earlier.
0: Oh, I think I went to the wrong office earlier.
1: That's right.
0: 자, 이번에는 그 went to 어디 어디라고 해서 어디 어디로 갔다. Went to the wrong office earlier. 바로 이렇게 고쳐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1: Perfect.
0: 네. 자, 이제 목요일 대화로 갑니다.
1: Okay.
0: 3일 대화고 and we're on page 36.
1: Yes.
0: 자, 이때 뭐였을까요?
1: Oh, this time they're not just lost, they are completely lost.
0: 아이고, they are completely lost.
1: Completely lost.
0: 아, 완전히 길을 잃은 상황이네요.
1: They have no idea where they are.
0: 아, 좋은 말씀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묻고 싶을 때 모르는 사람한테 저 실례지만 여기가 어딘가요? 라고 물을 때 Where am I? 라고 묻는다고 알고 있어요.
1: Where am I? Maybe you say, where are we?
0: Where are we?
1: Where are we?
0: 여러 사람이 있다면.
1: Do you 그렇죠. know where we are?
0: Do you know where we are?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보통 여기가 어디인가요?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Where is this place?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저 학교 다닐 적엔 이렇게 하면 틀리다고.
1: Where is this place?
0: 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다면 이게 뭐 하는 데예요?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어디를 왔는데 이게 무슨 관공서예요? 무슨 집이에요? 뭐예요? 하면 right. What is this place? 라고 하더라고요.
1: In that specific context, yes. So specifically in this building, what do they do here?
0: Right.
1: What is this place?
0: What is this place?
1: In that situation, it's okay.
0: 그렇죠. 그러면 yeah. 여기가 뭐 하는데요? 라는 말인데 그것도 영어로 여기가 어디예요?
1: Right.
0: Where is this place?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Yeah.
1: What 네. is this place?
0: What is this place?
1: Or generally, can you tell me where we are?
0: 그렇죠.
1: Where are we?
0: 우리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여기가 어딘지.
1: Right.
0: Because we're completely lost가 되겠습니다. 자, 3일 대화 들어보죠.
2: I think we're completely lost.
3: Really? I thought the restaurant was near this street.
2: According to the map, we walked past it already.
3: Seriously? We should ask someone.
2: Yeah, before we waste more time.
0: 네, 자 지도에 따르면 우리가 이미 그 곳을 지나서 걸어왔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1: According to the map, we walked past it already.
0: 그렇습니다. According to the map, A-C-C-O-R-D-I-N-G. According, 보통 뒤에 to가 붙죠. According to 뭐뭐, 뭐뭐에 의하면, according to the map. 우리가 그것을 이미 지나쳐서 걸어왔다. We walked past it already. 이때 past 하고 passed 하고 스펠링은 완전 다르고 의미도 다르지만 그 발음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교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Right.
0: 자, 응용 문제 우리 1번 해볼까요?
1: Okay.
0: 나는 너네 집이 학교 근처인 줄 알았다.
1: I thought your house was near the school.
0: I thought your house was near the school. 근데 내가 잘못 알았었나 봐 라는 뜻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1: I thought.
0: I thought. 그런 줄 알았는데.
1: That's right.
0: 네, 이렇게 해서 3일 목요일 대화였고요. 드디어 어제 함께 하셨던 대화로 갑니다. 어제 금요일 4일 내용은 이제 거의 다 온 거나 다름없으니까 오던 길 그대로 쭉 가세요 라는 말이 있었어요.
1: I think John was looking for the art museum.
0: That's right.
1: So he begins the question,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0: Right.
1: And basically, to get to your point, the local says, just keep going straight. Just keep going straight.
0: Just keep going straight because you're actually very close.
1: Very close.
0: 네, 아주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가까이에 와 있으니까 그냥 오던 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라고 기다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 Right.
0: 자, 대화 들어보죠.
3: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art museum is?
2: Yes, it's next to the public library.
3: Oh,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2: Yeah, You're actually very

0: close. Just keep going straight.
1: Wonderful. Thank you so much.
2: 네, 어떠세요? 그 next to 하면은 뭐뭐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3: Right.
2: 그래서 oh,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여기서도 또 earlier가 나왔어요.
3: Just before, just a couple of minutes ago.
2: 그렇죠.
3: Right.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2: I think I saw the library earlier. 아, 내가 그 도서관 좀 전에 방금 본 것 같은데, I think I saw 뭐뭐 earlier 라는 표현도 아마 많이 쓰실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3: Earlier or on the way here.
2: 그렇죠.
3: Right.
2: On the way here.
3: Right.
2: 여기로 오는 길에. 아, 그 참 좋은 말이다.
3: Yeah.
2: I think I saw the library on the way here. 그래도 되겠네요.
3: Sure, yeah.
2: Earlier가 기억이 안 나시면 그렇게 바꿔하시면 좋겠습니다.
3: Mm-hmm.
2: 자, 오던 길로 계속 쭉 가세요라는 말이 Just keep going straight였었죠.
3: Just keep going straight.
2: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이렇게 자잘하지만 꼭 할 것 같은 표현들을 모아봤는데요.
3: Mm-hmm.
2: 자, 응용 문제 해볼게요. 여기서는
3: okay.
2: 내 생각에 좀 전에 내가 John을 본 것 같아.
3: I think I saw John earlier.
2: I think I saw John earlier. Mm-hmm. 이런 식으로 yeah. 사람을 본 것 같아,
3: right.
2: 어떤 건물을 본 것 같아. I think I saw that movie. 나 그
3: yeah.
2: 영화 본 것 같아.
3: I don't quite remember, but I think I saw it.
2: I think I saw it. 네,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번 응용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Wonderful.
2: 네,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매일매일 큰 소리로 따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할만하시죠?
3: Of course.
2: 자, 다음 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Mm-hmm.
2: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3: And this was Juch.
2: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3: Easy English.
2: English.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화가, 음악가, 과학자, 건축가, 사상가, 의사, 요리사.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학과 과학, 해부학 같은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했는데요. 다빈치의 독서 노트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겼습니다. 첫째,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그 지식과 구조를 통해 나는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가? 셋째, 그 구절과 생각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독서 노트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K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마티스가 색종이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피카소와 함께 당대 미술계에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예술가 마티스. 마티스는 성실하기도 했지만 창작력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창 왕성히 활동하던 시기, 마티스는 십이지장암에 걸려 더는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런 고난 속에서 그는 붓을 드는 대신 색종이를 오려 붙이는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당대 유행하던 유화 작품과 전혀 다른 느낌의 색종이 작품들은 훗날 투상미술에 큰 영향을 주었죠. 주어진 도구도 환경도 극복하는 것. 장인이란 바로 그런 존재 아닐까요?

0: 그런 효소. genetically reprogrammed yeast. 그다음에 이제 먹을 수 있다. edible.
1: Yeah, edible. E-D-I-B-L-E. It means something safe to eat, suitable for human consumption. I always wondered why it's not eatable, but it's edible. Because every other thing, you know, readable or programmable. But for some reason, edible is edible.
0: Yeah, the word eatable does exist in the dictionary. It's just that we don't use it.
1: Not as much as
0: edible. Not as much as edible. Yeah, we normally just say edible when we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you can eat. Mm-hmm. All right, well, here's the headline again. A NASA-funded project that has successfully developed 3D printed cookies made from upcycled plastic by using genetically reprogrammed yeasts to transform plastics and agricultural waste into edible proteins, fats, and vanilla flavorings for future long-duration space missions. Wow, 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변환할 수 있다니. 아, 대단히 앞으로 기대되는 기술입니다. Alright, moving on to another headline from Monday. A brazen heist took place in Europe again. Let's have a listen.
1: An international manhunt is underway after two armed men pulled off a broad daylight heist at a Vienna museum, smashing a glass display case to steal a historic 600 diamond Egyptian royal necklace valued at over $4 million.
0: 무장한 남성 두 명이 대낮에 오스트리아 빈의 박물관에 들어와 유리로 된 전시 진열장을 망치로 부수고 600여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약 400만 달러 상당의 유서 깊은 이집트 왕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들은 현재 국제 수배된 상태입니다.
1: Yeah.
0: Another brazen theft at a museum. But what was different about this one?
1: Yeah, this happened during the middle of the day.
0: And they paid.
1: They purchased tickets just as, you know, general visitors, general admission. They went in.
0: So they went in through the front door.
1: Through the front door, just, you know, posing as visitors here.
0: Goodness.
1: And they pulled off this heist. It's believed they were armed, too, with the firearm, right?
0: Right,
1: but,
0: right.
1: You know, police dogs were dispatched. This international manhunt is underway. But even on this show alone, we've talked about these sort of heists happening in European museums over the past couple of weeks and months. So it seems like there's a trend here happening.
0: 또 백주대낮에 정말 이렇게도 뻔뻔할 수가 있는지.
1: Brazen, right?
0: 네, brazen. Yeah. 그런 이제 도난 사건이 박물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4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55억 원 상당의 목걸이를 훔치고 달아난 두 명인데요. 좀 독특한 점이라면은 입장권을 끊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와서 관광객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들고 달아난 거예요. 다른 도둑들은 이전에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도 그렇고 그 외에 유럽의 박물관들에서는 뭐 이게 낮에 다른 뒷문이나 창문,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뭐 밤에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참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1: Yeah.
0: 네, okay, let's have a look at to pull something off.
1: Yeah, they pulled it off. They pulled this heist off, meaning that they were successful.
0: Yep,
1: they were able to complete it, accomplish it.
0: Heist라는 단어 우리가 최근에도 한번 봤었죠. 이런 이제 도난 사건들을 heist라고 다 부릅니다. 근데 이제 pull it off라고 하면은 해내다, 성사시키다, 성공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는데, wow, I pulled it off. I did it. 근데 여기서는 강도들이 이렇게 목걸이를 들고 달아났다라는 의미로 they pulled off a heist.
1: Yeah.
0: And it was a broad daylight heist.
1: Yeah. So you could say this is redundant because it's in broad daylight.
0: Yeah.
1: Meaning that it happened in the middle of the day, you know, when there's plenty of natural light, I guess you could say. But it basically means it was happening in open full view.
0: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백주대낮인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의미가 중첩이 되는데 영어도 마찬가지로 daylight가 이미 좀 밝은 낮이란 뜻이지만 broad까지 합쳐지니까
1: 대낮.
0: 백주대낮이 되는 거죠. 정말. 누구나 볼 수 있는 태양이 이렇게 멀쩡히 떠 있는 그 시간대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an international manhunt is underway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0: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어,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aturday, the 5th of September. I'm your host, Chesu Jin, and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look at the New York Times. 잠시 후에는 뉴스 커버리지 월요일과 화요일 방송분이죠. 네, 뉴욕타임스 기사들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Well, it's time to review Monday's news coverage. 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coverage입니다. 첨단 IT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요. 비둘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다시 듣겠습니다.
1: Sick of constant pings, they're sending texts at the speed of carrier pigeon.
0: 끊임없는 알림 소리에 지친 사람들. 요즘은 전서구 속도로 문자를 보내는 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비둘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느리게 천천히 편지를 보내는 요 느낌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사람들이 비둘기 다리에다가 뭘 묶어서 보낸다는 게 아니라 어떤 앱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지금부터 기사 들어보겠습니다.
1: The carrier pigeon was halfway across the Atlantic Ocean, soaring towards Toronto. Its message, sent from London, would take more than a day to arrive. But when the letter landed, it was not untied from a spindly leg, but rather opened in an app, because this pigeon was digital, not physical. A lot of time has gone into speeding up human communication, from the telegram to the Pony Express to shouting loudly from a rooftop. Lately, at least two apps have asked, was a carrier pigeon the pinnacle?
0: 메시지를 전하는 이 비둘기는 대서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토론토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